0: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야,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1: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0: 준이,
1: 어서 미끄러져야 해. 이쪽이야.

0: 나는 안 죽이... 어?
1: 됐다! 됐어! 그런데 너무 더워...
2: 시원해!
3: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2: 성공이에요!
3: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0: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1: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2: 어?
1: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킨센 케이크맨.
1: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4: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0: 버리지 않을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고마워. 축하해.
1: 너의 용기.

0: 내가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3: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4: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3: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4: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다는 얘기야?
5: 쟤들 또 시작이다.
4: 맛을 네가 아냐?
3: 네가 볶음 맛을
4: 알아? 그만 좀 해!
5: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3: 놀고 있다고?
4: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0: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4: 누가 할 소리?

0: 다들 왜 싸우는 거지?
1: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0: 어?
1: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들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3: 까이!
2: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
1: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1: 너도?
0: 나도.
1: 아, 군타.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1: 핀핀. 어, 아니. 왜 군타?
4: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야,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5: 아니 아니,
4: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5: 아니 아니,
4: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5: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1: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1: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1: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1: 그래!
3: 네.
1: 왜 내 침대에서...
4: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1: 좋다, 핀! 잠깐!
4: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6: 저기, 12이야.
1: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2: 응?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4: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1: 가자!
2: 군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4: 뭐? 계획?
2: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4: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군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1: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4: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4: 이제부터 간 거야.
0: 얘들아, 잠깐.
7: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그만해!
7: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3: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8: 알았다, 페이.
3: 아이쿠, 미안.
9: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10: 몰라.
0: 다음 계획은...
11: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훈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0: 아, 시끄러워. 아이.
2: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토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
12: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4: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고야.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즉.

0: 케이크맨.
1: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2: 죄송해요, 로블리.
1: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눠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2: 그게...
3: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2: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1: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0: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1: 아!
0: 그럼 대장이 없어도

0: 미안해, 케이크맨.
1: 미안.
2: 셔플.
0: 초.

0: 이어서 오후 내 새끼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뭉치. 산책길도 한적하니 아주 신났죠?
2: 아무도 없고 저 최뭉치야. 들어가면 죽는다 진짜다.
1: 어, 나 저만 알아.
2: 아니다 했다.
1: 아니다.
2: 들어가는 거 아니다 했다.
1: 말 들어라.
2: 마! 아! 야, 나와!
1: 아, 시원하다, 이거. 옆입 스치는 느낌이고, 색다른 느낌이고, 이거. 이 몸에 촥촥 감기는 게 이거 좋다, 이거. 뭐야? 아빠 맘도 모르고 신났네요.
2: 마!
1: 아유, 뭉치야, 어떡하니? 아빠 화났다.
2: 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씨, 완전 똥물인데, 이거.
1: 뭉치 표정 좀 봐요. 이제 상황 파악 됐나 봐요.
3: 뭐라고, 이게?
1: 털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나 보네.
3: 뭉치 안 찔리나? 이 바늘이다, 바늘.
1: 아이고.
3: 내 손 안 닿았으면 시내도 들어갔어야 될 텐데. 이제 치약이 먹는 게 될 텐데.
1: 아, 거기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랐지, 나는. 분위기 심각한데요?
3: 이제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이제. 안 돼, 이제. 약속해, 코.
1: 이야, 드디어 아프셨네요. 언제 그랬냐는 듯, 깨발랄 모드로 돌아온 뭉치.
4: 너 들어가려고, 그러면. 와.
3: 뭉치, 저 연못에 인사해. 어? 왜 울상이야? 연못이랑 헤어지기 싫어? 어?
1: 막석도 가려니까 아쉽긴 한가 봐요.
3: 다음에 나 또 들어갈게.
5: 바이바이.
3: 알았지?
1: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 중인 두 강아지. 바로 동구와 은동 형제랍니다. 오, 카리스마. 차분한 매력의 형 동구. 반면 동생 은동이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강아지인데요. 두 강아지를 뒤로 하고 바다 위 보트에 오른 보호자님들. 그런데 갑자기 다급해진 은동이와 동구. 바다에 빠졌다고 착각한 모양인데요. 생각보다 물이 차갑네. 일단 후퇴. 그때 형 동구도 입술을 시도해 보는데요. 오, 이번엔 비장해.
6: 동구야, 추워, 추워, 들어와.
1: 어머,
6: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동굴 좀 봐도, 봐도.
1: 와, 확실히 형은 다르네요. 이 차디찬 바닷물을 가르며 멋지게 헤엄쳐오는 동구. 어머, 기특해. 너무 감동이다.
7: 동구야, 어때? 진짜 멋있지?
1: 느느하네요. 멋있다, 동구. 그리고 그 시각 은동이는요?
8: 내려달라고요. 나봐요, 좀.
6: 은동아, 기다려! 이제 어차피 안 들어올 거잖아. 우리 철마 한번 와봐라. 은동이 와봐.
8: 어딜 가? 내가? 하이, 내가 내려달랬지 간단 말은 안 했는데? 어?
6: 엄마 지나 졸졸졸 쫓아가.
1: 어쨌거나 저쨌거나 용감한 동구와 귀여운 은동이의 엄마 아빠 구출작전 대성공! 이번에 소개할 가족은 리트리버 언니 오빠들과 함께 물놀이 산책을 나온 덕철이네. 개와 오리라니 이 조합은 또 처음 보네요. 새끼 오리 덕철이는 야외 수영이 이번이 난생 처음이라는데요. 오, 역시 새끼여도 오리는 오리네요. 본능의 몸을 맡기고 멋있게 수영을 즐기는 덕철. 첫 수영이라면서 벌써 여유가 넘치는데요.
9: 아우, 잘하네.
8: 꼬맹아, 잘하고 있니? 나 봤어? 나 수영 겁나 잘해. 천재인가 봐.
5: 덕철. 덕철아,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8: 아이, 참. 아이, 산 넘어 산. 바위 넘어 바위구만. 으쨔. 으쨔.
1: 어우, 꽤 높을 텐데. 그냥 냅다 점프해버리는 덕철. 이 친구 거침없네요. 털 제대로 말려라. 그러다 감기 걸린다.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새끼오리 덕철이. 짜잔! 우리 덕철이가 벌써 이렇게 자랐답니다. 오리 6마리와 개 5마리가 함께 동거동락하는 덕철이네. 아주 복작복작하죠?
8: 꼬리 밑에 이거 뭐야?
1: 오리 동생의 짓궂은 호기심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율무. 맛있게 식사 중인 오리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오리가 아닌 게...
9: 냠냠, 너무 맛있어. 역시 밥은 같이 먹어야지. 냠냠.
10: 아우, 진짜 못 살겠네. 뭐야, 봐봐.
1: 사실 이 친구들은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명 물트리버 친구들인데요.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건 잠시뿐. 이대로 싱겁게 산책으로만 끝낼 수 없다. 화끈하게 물속으로 냅다 뛰어드는 순덕.
10: 순덕!
1: 아, 보조님. 머리 질끈 아파오시죠.
10: 순덕!
9: 엄마 미안.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좋아.
1: 근데 진짜 행복해 보인다, 얘들아. 자, 실컷 놀고 나와서 이제 갈 준비를 하려는 걸까요?
10: 알겠습니다. 이제 집에 갈 거야. 집에 가야지. 수영 하루 종일 할 순 없잖아.
9: 아이, 물도 너무 좋고 모래도 좋고. 아이, 개운해. 아이, 개운해. 아, 끝난 줄 알았지.
1: 어우, 보호자님, 왜 한숨을 쉬었는지 이제야 와닿네요. 어우, 흙탕물 계속 나와. 엄마 미안.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하네.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1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0: 어쩔 수 없어.
1: 내 회사랑?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지난 4월 세락의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영상도 함께 왔는데요.

0: 저 상자는 뭐죠? 나오고 싶은 것 같은데.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새나기 제작진, 바로 출동하시죠. 사랑이 찾아와.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조용한 주택가.
1: 빨리 뛰어!
0: 진짜 영상 속 주인공 맞나요?
1: 이름은 밥통이고 분리불안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천안시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게 됐고요. 아, 밥통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왜 강아지 이름을 밥통이라고 지었냐고. 보통 이제 사람 이름처럼 짓거나 음식 이름처럼 짓잖아요. 다시는 밥그릇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다니라고, 네 스스로가 밥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밥통이라고 지어줬어요.
0: 야, 11살인데 활력이 넘치네요. 산책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1: 놀아. 흥이 앉아. 흥이 엎드려. 흥이 빵. 빵. 뭐 혼자 고르면 어떡해. 흥이 땡땡. 땡땡땡.
0: 어? 냥이다. 아유, 이뻐라.
2: 밥통님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안아줘요.
1: 밥통 저기 인사해.
0: 모리는 아빠 껌딱지랍니다.
1: 지금 고양이 두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오빠랑 저에서 다섯 명의 식구가 살고 있어요.
0: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소심량.
3: 우리 밥통이 좀 꼭 고쳐주세요.
4: 지금 여기에는 제보해 주셨던 정체불명의 상자는 안 보이네요.
1: 아, 그 상자는 저쪽에 있어요. 네, 그 정체불명의 박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4: 아, 이거구나.
1: 네. 이게 애견 방음부스라고 하는 건데요. 소음에 좀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나 짖는 게 너무 심한 친구들, 그리고 치매로 이제 계속 도는 친구들이 거실에 있으면 위험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가지고 꽤 고가의
4: 얼마예요?
1: 13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이게요?
1: 네.
4: 아니,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밥통위를 여기다가 일종의 가둔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서.
1: 맞아요.
4: 선택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되게 소음도 차단이 돼서 안정된 환경은 되더라고요. 밥통위도 처음에 이 문은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잘 있는데,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제 탈출 행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에 피스가 박혀있거든요. 이 피스를 계속 긁어가지고 발톱 패드랑 발톱도 다 갈려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났었던 거예요. 들어가.
0: 잘 들어가네요. 밥통아, 괜찮니? 잘 쉬는 것 같은데요.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1: 네.
4: 아, 이렇게?
1: 네. 아, 키가 크셔가지고.
4: 우와.
0: 괜찮은 거죠? 좁아 보이는데요. 문까지 닫으면 답답할 것 같은데.
4: 대문은 잘 들리네요.
1: 먹먹하게 들려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4: 아, 제가 이제 말하는 통이 지금.
1: 네. 들려요? 거실에서는 짖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이제 옆집이나 윗집에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4: 공간이 좁고 밀폐되어 있어서 조금 덥거나 열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네요.
0: 공기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유는 밥통이의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5: 나도 데려가요. 혼자 있기 싫어요.
0: 밥통아, 진정해. 얘 왜 이렇게 목청이 좋은 거야? 집안에서 울리는 소음 크기가 100dB 이상. 이 정도면 자동차 경적 수준인데요. 건물을 울리는 쩌렁쩌렁한 소리, 기차 소음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목이 아플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도 속상하겠어요.
1: 불안도는 여전히 높고.
0: 어떻게 해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중인데요.
1: 제가 원래 혼자 데리고 살 때는 탈출 행동만 있고 짖는 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짖는 게 더 많이 생기고 탈출 행동은 사라지니까 어떤 게 사라지면 또 있던 게 생기고 계속 바뀌어서
0: 결국 10분 만에 연습 종료.
6: 왜 이렇게 불안했어?
5: 혼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7: 집을 비운 시간 동안 약 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짖으니까 이제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같이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방음 부스예요.
0: 한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방음 부스를 산 건데요.
1: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소음이 되게 크더라고. 옆집에서 유치원도 보내보고 펫시터도 맡겨봤는데 저희가 한 시간도 조차도 외출을 못하는 시간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여기 넣게 되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거실에 놓고 나가면은 현관문을 열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유실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0: 적응 훈련을 하고 있지만요,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급한 볼일이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답니다.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문을 긁기 시작하는 밥통이. 아유,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밥통아, 그만해. 탈출할 생각뿐인 것 같죠?
8: 이러면 해결은 안 돼요. 물론 지금 제가 봐도 밥통이 분리불안은 쉬운 편은 아니에요. 원래 방음 부스는 어떨 때 써야 되냐면요, 소리 민감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깥 소리에 잠을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층이고 바깥 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이거에 자극받아서 잠도 못 자고 휴식이 힘들다, 그럴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밥통이를 위한 일이 되죠. 근데 이건 지금 밥통이 혼자 있을 때 여기 있는 건 방탈출 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방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이것부터 깨부수는 목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것보다 이제 갇힌 상태에서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0: 뭐 하는 거지? 물어뜯는 거야?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밥통아, 안 돼! 바닥에 피까지 있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6: 아유, 미안해.
0: 어떡해요. 괜찮나요?
6: 발톱이랑 패드가 찢어진 것 같아.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계속 짖으면은 성대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 빨리 병원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깐이었는데 우리 밥통이 괜찮겠죠?
1: 지금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9: 발톱이 스크래칭하면서 많이 깔렸거든요. 이거 살짝만 잡아줘보세요. 지혈만 조금 해줘 그냥.
0: 아유, 의젓해라. 이빨은 괜찮을까요?
1: 이유가 계속 치아로 다른 데를 하니까.
9: 이쪽에 좀 치아 파질이 송운이가 좀 있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막 그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발 막 스크래칭하면서 발에 신경이 노출돼가지고 이게 더 힘들어요. 자기가 어지간한 아프면은 그렇게 막 그 극진 않을 텐데 얘는 그 불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그렇게 안으면 내가 못 사니까.
0: 세균 감염만 조심하면 된대요. 아휴, 다행이다.
9: 울제 아우 잘하네. 어떻게 잘했으니까 깎아줍니까? 울제 아우 잘하네. 기분 풀어.
6: 과장님 감사합니다.
9: 예, 안녕하세요.
0: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1: 통이야, 붕대 감자. 그 감아줄 때 가만히 있긴 하는데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5: 안 하면 안 돼요. 갑갑하단 말이에요.
10: 야, 네. 그래도 해야 돼. 잡아줘.
0: 야, 밥통아, 어디가?

0: 출발. 옳지.
1: 미안해, 미안해.
0: 앉아.
2: 엄마랑 아빠의 마음을 밥통이도 다 아는 걸까요?
3: 뭐 얌전하네요.
4: 네.
3: 속이 있나?
4: 감아줄 때는 되게 얌전 있어요.
5: 차라리 화라도 내면은 그럴 텐데.
4: 차라리 입질이라도 있어서 좀 분노를 표출하면 좋겠는데 분노 표출이 전혀 없어가지고.
0: 됐다.
3: 야, 너 양말 신은 거 같아. 당분간 이렇게 지내야 되겠네요. 산책을 하든 집에 네. 있든.
4: 감염이 되면 또 안 되니까.
6: 아, 피곤해. 좀 쉬어야겠다.
2: 엄마랑 아빠는 쉴 틈이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5: 아무튼 양념하자. 맛있는 거 몸에다 붙여.
0: 그러니까. 이렇게 떡진 강아지 됐네.
2: 진짜 편안한가 봐요.
4: 이렇게 하면 피부 유착이 좀 좋아진다 해가지고 평소에도 그냥 스킨십 해주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2: 하루에 한 번은 꼭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보호자. 이렇게라도 밥통이의 불안을 낮추고 안정을 찾아주려는 거죠.
4: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심신 안정도 있고 피부 질환이 있다 보니까 건조함을 방지하려고도 해주고 있어요. 계속 간지러워하고 모르는 사이에 피가 날 때까지 긁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2: 밥통이를 처음 만난 곳은 천안의 유기견 보호소였는데요. 보호소에 들어올 때부터 피부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새 가족을 못 만나면 안락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
4: 피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안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3: 피부병 치료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4: 네, 거의 천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분리불안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3: 아니, 학생 때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4: 저 그때 택배 상하차 하면서 병원비 마련했어요.
2: 아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다행히 피부병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분리불안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밥통아, 거기서 뭐해? 엄마 찾는 거야?
0: 동이야, 왜 이렇게 긁고 있었어? 발 괜찮아? 일로? 아니, 저기 쉬고 있어, 동이. 동이 쉬고 있어요.
2: 엄마랑 떨어질 생각이 없는 밥통이.
0: 동이 올라가. 동이 올라가. 옳지. 앉아. 동이 엎드려. 엎드려. 옳지. 엄마 일하고 올게.
2: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연습을 해보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밥통아.
6: 떨어지기 싫어요. 기다리기 싫다고요.
2: 정말 널 어쩜 좋으니.
3: 분리불안을 좀 줄이기 위한 나름의 시도를 하셨던 건 어떤 것들이죠?
4: 일단 훈련사를 불렀었어요. 훈련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외출 잠깐 하고 오기, 노즈워크 해주기, 그리고 마사지 해주기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하는 것들 다 해봤거든요. 다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2: 지금으로선 출근할 때 애견 유치원에 맡기는 게 최선인데요.
4: 오빠가 오전 근무일 때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이 보통 9시부터 열거든요. 근데 저도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2: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라 더 막막하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자료라는데요.
4: 강아지들한테.
2: 와,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밥통이의 분리불안 원인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무슨 약을 쓰는지 공부해서 궁금한 점까지 정리했답니다. 설쌤을 만날 준비를 다 해두셨네요.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4: 저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이 특수교사인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문제행동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힘들었던 아이들이 표정이 많이 밝아지는 것들을 봐가지고 밥통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 두 달 전 분리불안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았고 한 달 정도 관찰 일지를 작성했는데요. 효과는 첫날 뿐이었습니다.

0: 약을 먹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끊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일과는 아침 산책. 아유 밥통아, 그렇게 좋아?
1: 오전에 제가 1시간 시켜주고 오빠가 1시간 시켜주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을 좀 빼놓으면 문제 행동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산책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각을 많이 사용을 해야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행복할 것 같아서 산책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0: 출근하기 전 밥통이의 피부병 약도 먹이고요.
1: 꿀꺽, 꿀꺽.
0: 밥통이를 위한 노즈워크 놀이도 준비합니다.
1: 이제 나간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나중에 얘도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이 루틴을 좀 공포로 여겨가지고 문제예요.
0: 오늘은 방음 부스 대신 거실에 있어 보기로 했는데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2: 형이 엄마 갈게.
0: 어? 엄마 나가는데 괜찮은 거야? 아유, 그럼 그렇지. 따라가고 싶구나.
2: 잘 있어. 엄마 금방 올게.
0: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에 가서 쉬려고? 아유, 엄마 나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러다 또 다칠 것 같은데. 아, 그만해. 그러다 또 발 다쳐. 밥통아, 너 뭐 하는 거야? 아, 그거 뜯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 비늘 삼키면 큰일 나요. 급히 제작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3: 아, 그래, 혼자 싫었어. 응? 밥통아. 이게 뭐야?
4: 이게 또 먹을까?
3: 자.
4: 어우, 잘 먹네. 이거 먹었어요, 지니까.
3: 아이고, 잘 먹네.
0: 밥통이의 펫시터로 변신한 제작진. 위험한 물건들까지 싹 정리하고요.
3: 아, 비닐 삼키면 안 돼. 어디 봐. 핸드 쓰지 말고 여기 좀 봐라. 오케이? 삼촌 간다. 그거 빼먹어. 거기 있는 과자 빼먹어.
5: 다시 돌아와요.
0: 혼자 남겨지자 분리불안이 또 시작됐습니다.
6: 개들이 크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정신연령은 사람으로 보면 3살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아이가 든다고 분리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분리불안이 5살까지를 정상으로 봐요. 5살까지 분리불안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걔들은 근데 그 정신연령이 5살로 넘어가질 못해요, 대부분. 걔들도 나이가 들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0: 아빠가 오전 출근한 날엔 6시간을 혼자 있어야 하는 밥통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7: 뭐야, 왜 하나도 안 먹었어?
5: 너무 힘들었어요.
0: 갑갑했을 붕대부터 풀어주는데요.
7: 아이고, 피가 다시 나네. 얘들아, 아이고야.
0: 저런, 다친 발에서 또 피가 났네요.
1: 붕대 푸니까 출혈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좀 막아주는 용도로 썼어요. 또 이제 발톱이 없어. 지금 발톱 길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0: 아, 얼마나 아팠을까.
1: 한우 간을 말린 거예요. 이게 철분제를 먹이기에는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해서 철분 보충하는 목적으로 먹이고 있어요.
0: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참았던 거야? 많이 먹어. 설치한 지 한 달 된 안전문도 만신창이가 됐네요.
1: 다 핏자국이에요.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기고, 닦으면 생기고.

0: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보통 이제 5분 나갔다 들어오기, 10분 나갔다 들어오기 많이 하잖아요. 5분 뒤에 열어주고, 10분 뒤에 열어주니까, 아, 내가 긁으면은 보호자가 돌아오는구나라고 학습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1: 매일 24시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떡하니?
2: 외식도 못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웬만해서는 이제 교대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죠. 영화가 개봉해도 같이 못 가고.
0: 퇴근하고 오면 밥통이 상태 체크하고 이제 문제 행동 있었던 공간 가서 치우고 목욕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다 보면은 제 시간이 너무 없어지니까 스스로 좀 우울해질 때가 많기는 해요.
1: 밥통이와 둘이 살때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다는 보호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3: 그때 왜 그렇게 우울증이 왔을까요?
0: 일단은 대인관계가 완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사실상 이제 통이만 계속 있다 보면 아무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4: 통이 점프. 점프. 통이야, 산책을 이렇게 많이 해도 안 피곤해?
1: 11살인데 어쩜 이렇게 체력이 좋아?
4: 이제 좀 편하게 있어주면 안 돼? 내일은 좀더 편하게 있어보자, 통이야. 가자.
1: 그래, 밥통아. 내일은 다치지 말자.
4: 네, 여보세요.
0: 일 끝나고 와서 이제 밥통이랑 놀고 있어.
5: 통이는 뭐하고?
0: 통이는 지금 내 옆에서 또내 옆에만 있지.
5: 아이고, 언제 그거 고친대?
0: 그니까 나이 먹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5: 이게
0: 보이네.
5: 어떻게 해야 돼?
0: 일단은 계속 도전해봐야지. 엄마 근데 있잖아. 지금 밥통이가 짖는 것 때문에 방음부스에 있잖아. 근데 그 방음부스가 여름엔 솔직히 우리가 에어컨을
5: 그렇지.
0: 틀어놔도
5: 안 되지, 통이는.
0: 혹시 이번에 분리불안이 계속 안 고쳐지고 이 상태면은 나는 방음부스에 못 넣을 것 같거든? 여름에만 잠시 엄마가 봐줄 수 있을까?
5: 그건 내가 뭐라냐요? 한번 일단은 해본 데까지 해봐.
0: 내가 해보는
5: 그래야지, 어쩌.
0: 데까지는 해볼게.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5: 그래.
0: 좋겠어.
5: 알았어. 끊어.
0: 뿅.
1: 밥통이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늘 고민인데요.
0: 또 밥통이가 어떤 환경에서 그 피부가 또안 좋게 될지 모르니 차라리 본가에서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그건 또 다시 분리불안 교육의 원점이 되는 거여서 방음부스 버리고 이 공간에서 짖지 않고 편하게 자고 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1: 매일 저녁엔 운동도 하는데요. 어유, 잘하네. 운동 끝나고 공놀이까지? 진짜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렇게 무한 반복 끝에.
0: 1시 16분이야, 통이야. 오빠, 이제 자자. 통이도 안 자.
1: 지친 엄마가 강제 종료.
0: 1시야, 밥통. 1시야. 내가 못 자잖아, 오빠 지금.
6: 이거는 자.
1: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이 드는데요. 밥통아, 잘 자.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고. 다음날 아침.
4: 가자, 가자. 계속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
7: 모두 외출하시나 봐요?
4: 아, 외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오후 출근이어가지고 제가 학교 갔다가 오빠는 이제 밥통이랑 같이 러닝하러 가려고요.
1: 밥통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건데요. 어유, 밥통이는 차에서도 얌전하네. 집에서 직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
4: 네, 다녀올게. 아빠 데카 이제.
7: 아빠 일로. 그렇지.
4: 엄마 갔다 올게.
8: 엄마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요.
1: 일부러 빨리 사라지는 엄마 보호자. 밥통아.

0: 괜찮아. 엄마 이따 올 거야. 위험해!
1: 처음에는 창문을 열자마자 뛰쳐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2: 아빠가 오후 출근하는 날은 밥통이랑 같이 공원을 달리는데요. 와, 둘 다 잘 뛰네. 3.5km를 달린다니 대단한데요.
3: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좀 지치면은 애가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확실히 일반적인 산책을 했을 때보다는 집에서 약간 살짝 지쳐있는 게 보여요.
2: 이렇게 달리다 보니 밥통이 체력이 더 좋아졌대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출근할 시간.
3: 매번 붕대 감을 때마다 밥통이 표정이 안 좋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죠.
2: 엄마가 올 때까지 방음부스에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카라로 완전 무장.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
3: 하우스. 옳지.
2: 더 늦기 전에 출근하는 아빠 보호자. 아이고, 문을 부술 기세인데요. 밥통아, 조금만 참아. 5분도 혼자 둘 수 없는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4: 방음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남겨진 시간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통이는 이 긴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했던 적이 없잖아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자유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5: 솔쌤, 도와주실 거죠?
2: 밥통이 사연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아까 밥통이구나.
8: 인사해.
7: 밥통아.
6: 나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8: 네. 추정 나이로 지금 10살, 11살 정도 돼요.
6: 근데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8: 네, 저희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시켜가지고. 네. 엄청 튼튼해요.
7: 형, 일로 와봐.
6: 와, 장난 아니네, 진짜.
8: 푸들 치고는 좀 많은 편이야.
6: 와, 뒷다리 근육이 진짜.
8: 형이야, 칭찬받았다.
9: 칭찬받았어.
8: 형, 칭찬받았어. 운동하고 돌아가.
6: 몸매도 너무 좋고요.
8: 네.
6: 근육 장난 아니다. 너 산책 진짜 열심히 하나 보구나.
2: 이빨 건강은 어떨까요?
10: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빨 관리 매일 해주시는 것 같은데?
8: 네.
10: 피부도 처음에 안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데 다 염증이 있었던 곳이었을 거예요.
8: 이게 지금 네, 이렇게 그
10: 진한 털 나오는데 다 염증이 있었던 데일 거예요.
8: 아.
10: 그래서 아주 잘 관리해주시고 계신다. 우리 분리불안만 잘 해결하면 네,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질 것 같다.
5: 설쌤만 믿을게요. 잘 부탁드려요.
6: 제가 이걸 좀 보고 싶었는데
8: 네.
6: 이거구나. 이런 네. 게 이렇게 제작돼서 나오는구나.
8: 네, 이제 지진 민원이 심한 집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6: 지진 민원이 심해서 만든 거 이해는 가는데
8: 네.
6: 이거 하면 더 심해져요.
8: 네, 더 심해졌더라고요. 좀 탈출 네.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6: 네, 이 방탈출에 방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8: 아.
2: 현관보다 방음부스에서 더 심각했던 탈출 행동과 파괴 행동. 그런데도 방음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8: 유치원이나 펫시터를 무조건 이용하는데 펫시터를 저희가 한 번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6: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8: 이물 사고가 좀 있었는데 핸드폰을 하셔가지고 밥통이가 산책 중에 복숭아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6: 네.
8: 그게 장에 박혀가지고 기절 직전에 수술, 응급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2: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 회복에도 한 달이나 걸렸는데요.
8: 그러면 유치원을 등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등원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오빠가 오전 출근일 때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있게 되면 6시간 정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6: 6시간?
8: 네, 그래서
6: 꽤 오래 있긴 하네요.
8: 네.
6: 그래서
8: 어떻게든 여기 밖에서 혼자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10: 사람보다 얘네들이 청각이 훨씬 좋다 보니까
8: 네.
10: 바깥 소리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휴식을 못 취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0: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분리불안에는 더 나쁘다.
1: 네. 버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0: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 설쌤도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아이를 향한 보호자의 애정으로 완성된 자료집인데요.
3: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그 분리불안 약물 좀 검색해서 알아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 아,
0: 대단한데? 이거 웬만한 훈련사보다 나은데요?
3: 정말 간절해가지고.
0: 네. 지금 네. 분리불안 원인 가장 먼저 뭐일 것 같으세요?
3: 일단 흥분도가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입양이 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지나가는데 자기는 철장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로 인한 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내가 한번 가족이나 무리가 생기고 나면 네. 그 무리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는 기질, 그러니까 조금 더 독립적인 기질과 의존적인 기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존적인 기질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네. 이 분리불안의 스위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스위치가 되게 예민하게 잘 켜지게 하는 또 어렸을 적의 경험들이 있어요. 모경과 너무 일찍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적에 내 무리와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경험을 많이 못 해본 애들. 그러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이 입장에선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의 이 스위치를 더 예민하게 켜지게 하는 요소고 이걸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3: 네.
0: 보호자님 MBTI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세요?
3: J예요.
0: 네, 딱 봐도 알아요. 네. 네, J예요. 분리불안 가진 애들은 J예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 스케줄표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왔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계획표에는 혼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는 힘든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영상 봤을 때 벨크로독 증상이 있어요.
3: 그게 뭐예요?
0: 벨크로독. 항상 붙어다녀요.
3: 아 맞아요. 항상 붙어다녀요.
0: 보호자한테 벨크로처럼 딱 붙어서 계속 붙어다니려고 해요. 이거 밀어내면 더 심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얘는 더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더 심해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해요?
4: 불안해하지 않아요.
0: 지금 보면 잘 있다가 나가시면 나가실 때까지 괜찮아요.
3: 맞아요.
0: 근데 이제 나갔을 때 시작돼요. 근데 보통의 좀 아이들은 보호자가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 교육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 아니면 산책을 많이 나가서 저희가 나가는 준비를 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5: 방음붓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발에 붕대를 감아야 되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붕대를 꺼내면 불안이 시작.
0: 그렇겠지.
5: 떨긴 해요. 약간 좀 아, 나 방음붓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컨트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이게 꼭 불안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불안 플러스 좌절감도 있어서 더 크게 지금 터지는. 이제 혼자 있는 게 쉽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심해요. 공황까지 올 정도예요. 그래서 약이 필요한 거예요.
3: 과호흡이 항상 오더라고요.
0: 네, 이게 공황까지 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쓴다라는 건 우리 편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게 우리 편하자는 거예요.
3: 맞아요.
0: 방음부스가.
3: 네.
0: 우리 사람들이 편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자가 방음부스고 불안을 낮춰주는 그 용량을 잘 찾아서 약을 먹이고 외출하는 게 연습인 거예요.
2: 문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3: 밥통이가 먹었던 약이 문제가 그 아이가 되게 많이 그냥
0: 처지긴 했어요.
3: 네, 처지고 산책을 하는데 후각 추구를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자극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부작용으로 보아가지고
0: 부작용이죠. 그거는 부작용이고
3: 네.
0: 그 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기적으로 분리불안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0: 이벤트성으로.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출하기 한두 시간 전. 그때 이제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낮춰주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만 이렇게
0: 아,
1: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
0: 그래서 밥통이가 많이 처지게 되는.
1: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먹게 되면 매일 처지는 거예요.
0: 아.
1: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외출 전에만 약 먹고 나가기. 우황청심환처럼 단시효성 항불안제들을 외출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만 먹고 외출이 없는 날에도 매일 먹는 약을 데일리로 약간의 치료적인 목적을 가진 약을 꾸준하게 먹으면서 외출 전에 외출 전 약도 같이 먹는. 근데 밥통이는 후자의 방법을 써야 돼.
2: 문제의 방음부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층에 중문이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중문이 없어요.
1: 그런 집에는 안 버리고 얘 집으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소리민감증 있는 아이들의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저거는 정말 좋은 거다. 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리 안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분리불안은 따로 해결하고.
0: 아,
1: 네.
0: 저기는 휴식 공간으로 이제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는 거실에서 신나게 놀수 있고.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번 외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옷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0: 네.
1: 이 옷은 상체를 압박하는 옷인데,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상체가 압박이 되면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흥분도가 조금 낮아진다거나 불안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특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0: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20kg 되는 담요를 덮기도 해요.
1: 좀 무거운 담요들 이렇게 덮어주고.
0: 네, 중량 담요라고 해가지고.
2: 평소에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밥통이 새 옷도 마음에 들까요?
1: 처음에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
0: 뭐지?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0: 아, 한
1: 두
0: 번.
1: 번, 한번더 땡겨주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너무 널널하게 하는
0: 맞아요.
1: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3: 통으로 털
1: 어색해.
3: 때만 있어요.
1: 봐봐요. 이렇게 날씬한 애였어.
0: 아, 날씬하구나.
1: 네. 밥통이의 뇌 안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브레이크 역할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전에는 운전자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하는 약도 같이 먹어보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았어요.
0: 되게 새로운 방법 처음 봤어요.
1: 이렇게 해도 잘 먹어요. 먹어볼까?
4: 이건 한입거리죠.
0: 너무 빨리 끝났어, 동이야.
2: 분리불안 교육 첫걸음.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1: 여기서 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조금 먹는 모습 보이면 우선 중문까지만 가볼게요.
0: 아,
1: 네.
0: 네. 동이야, 이리 와봐. 동이야, 앉아. 옳지. 자.
1: 문 이렇게 덜컥덜컥 소리 한 번만 내볼게요. 그 문만, 중문만. 네. 네, 들어와서 뺏어보실게요.
2: 이 간식은 혼자 있을 때만 주는 거죠.
1: 네. 잠시만 다시 기다렸다가.
0: 앉아.
1: 네, 주세요.
0: 다시 문 쪽으로
1: 네, 다시 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 직접 열지 마시고, 저 현관문만 이렇게 덜컥 소리가 나게만 한번 해볼까요? 네, 돌아와서 뺏어볼게요.
2: 엄마보다 간식에 집중하도록 하는 건데요.
1: 네, 계속 반복해볼게요. 이제 문한 번만, 잠깐만요.
0: 네.
1: 기다려보실게요. 다시 먹을 때 해야 돼요.
4: 느낌이 쎄한데.
1: 얘가 이런 거 반복하면 눈치가 빠른 아이라서. 네, 뺏진 않을게요. 자기 먹게 해줄게요.
0: 지키려고 한다.
1: 네.
2: 이제 더 편한 자리를 찾아줍니다.
0: 올라가.
2: 간식을 주고 엄마는 나가보는데요. 밥통아, 웬일이야? 엄마보다 간식이 더 좋아진 거야?
1: 오, 좋아. 네, 들어오세요. 아직 아예 다 닫지 말고.
2: 맛있는 간식은 엄마가 없을 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1: 쇼파 괜찮네요. 쇼파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두분 이제 같이 나가보죠. 네, 같이
4: 밥통아, 엄마랑 아빠 다 나간다. 너 진짜 안 따라갈 거야? 세상에, 이런 모습 처음이야.
1: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

0: 지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돼요.
1: 뭐야? 제가 웬일이야?
0: 저희 있어서 아. 우선은 네.
2: 잘하고 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3: 두 분 먼저 나가보실까요? 제가 남아있어 볼게요.
2: 밥통아, 갑자기 왜 그래? 산책 가는 거 아니야.
3: 남아있어 볼게. 네, 두 분 먼저 나가.
4: 왜 나만 두고 가요?
2: 그래, 밥통아. 설쌤한테 놀아달라고 해. 아니야, 엄마 아빠 기다릴 거야. 이럴 때 편하게 쉴 자리를 마련해주면 도움이 된대요. 밥통이도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구나. 어? 오, 그렇지. 좋아. 그렇게 쉬면 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밖에서 관찰 중인데요.
5: 뭐 아직은 설쌤이 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어떠세요? 약 먹고 지금 통유의 반응 보시는 느낌이?
1: 원래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흥분도가 좀 높은 편인데 지금 밥통이가 되게 차분하게 엎드려 있는 걸 하는 거 보면은 약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설쌤이 나오고 나서 정말 문제 행동이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쌤 움직였는데 그대로 엎드려 있어요.
2: 그대로 푹 쉬면 되는데 아, 왜 이러나.
4: 혼자 있기 싫단 말이에요.
0: 지금 서 있잖아요. 네. 저희 목표는 앉아야 돼요. 앉기만 해도 돼요. 첫날 목표는. 가장 좋은 건 엎드리는 거고.
1: 근데 밥통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거 처음 봐요.
0: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용량이. 지금 이 텐션으로 다칠 것 같진 않아서.
1: 네.
0: 좋아.
1: 우와.
0: 그냥 하품 정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시그널로 하품 정도만 나타나는 건.
1: 지금 가장 좋아진 거는 바로 짖지 않아요.
0: 네.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포기라는 게 조금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저도. 실제로
6: 계속. 제발.
0: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6: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0: 그렇지. 지금 아직 울긴 하는데.
7: 알겠습니다. 아직이야.
1: 그래도 아는 거 처음 봤어.
0: 제가 원래 첫 번째 목표가 파괴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 긁다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 저희가 좀 더 노력할게요.
0: 아니에요. 지금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예요.
7: 너무 얌전하다.
1: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0: 이 정도로만 유지되면 민원도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이 정도로만
1: 맞아요.
0: 유지되면.
1: 원래 쉬지 않고 짖었으니까.
2: 솔루션 전보다 차분해진 밥통이. 탈출 행동이 사라졌고요. 짖는 횟수와 크기도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0: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주 큰 희망을 봤어요.
1: 저도요.
0: 되게 힘든 케이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우리 시도하기 전에 말했던 거 우선 파괴 행동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밥통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었고
1: 사실 방음 부스를 드린 게 밥통이가 워낙 청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청각 자극이 좀 줄어들면은 더 분리불안이 낮아질 줄 알고
0: 아니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1: 했었는데
0: 거예요.
1: 사실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밥통이한테 더 좋은 솔루션을 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한데 선생님 덕분에 밥통이가 남은 견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0: 방송 끝나고도
1: 네.
0: 끝까지 잘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생하셨어요.
1: 네.
0: 너도 고생했어.
1: 아이고, 졸려.
2: 밥통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다치지 말고 울지 않기 약속하는 거야. 밥통이 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8: 형이 엄마 아빠 나갔다 올게.
2: 방음 부스 대신 방석 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밥통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8: 이제 쉴 거야 혼자서?
2: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방음부스 대신 예쁜 새 집도 생겼대요. 이제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내고 꽃길만 걷자.

0: 또 시작했다 또. 잠식 그만 그만 나가 해보네
1: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2: 순더머니 씨, 지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성더머니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성더머니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3: 이야, 대박.
14: 그래, 엔젤 얘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15: 하나니까 다.
14: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어릴 적 추억이 몽글몽글 떠오르는 전통 간식. 100% 보리가루로 만들어 구수함이 폭발하는 옛날 떡 레시피. 씹을수록 더 쫀득하고 구수한 건강 간식 보리개떡부터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 먹어봤을 길거리표 술빵 레시피. 중간중간 씹히는 옥수수의 달큰함과 막걸리의 향이 조화로운 옥수수 술빵까지. 육회 상태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육이 찰떡 광입니다.
4: 유기열입니다.
3: 네, 선생님. 이 보리빵, 네. 보리떡. 네.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음식인데요. 네. 자, 오늘 이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한번 해보려고 네. 하는데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4: 아, 네. 보리. 예. 가루. 예. 생보리가루예요.
3: 생보리가루.
4: 예, 볶은 거 아니고 생보리가루와. 예. 예, 콩.
3: 이게 무슨 콩이에요, 근데?
4: 이게 호랑이 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없을 경우에 강낭콩 불려서 네. 삶아서 해도 되고요. 네. 뭐 요즘 한창 나오는 완두콩으로도 되고요. 네, 검은콩 불려서 박아도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3: 집에 있는 콩 활용하시고.

0: 네네.
1: 자, 부재료 또 볼게요.
0: 네, 부재료는 예? 여기 무슨 개떡에 예. 저거 들어가요.
1: 대파.
0: 대파 다짐이 그러게요. 들어가고요.
1: 근데 왜 간장도 네. 들어가고.
0: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1: 소금이 아니라요?
0: 네네, 소금으로 간을 안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무거나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물 반죽해가지고.
1: 아, 그게 쉽고 네.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고 네. 추억의 음식이라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보리개떡은 밀가루가 아닌 이 보리가루가 만들어서 네네. 보리가루로 만들어서 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은 웰빙떡이라고 그러죠. 예.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1: 자, 그렇죠?
0: 네.
1: 자, 그럼 웰빙떡. 자, 보리떡 만들어볼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개떡 시작할 텐데
0: 네.
1: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반죽해서 찌면 돼요. 끝! 쉽죠.
1: 반죽해서 찌면 되는 거예요?
0: 네네네.
1: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 불어나 주실래요?
1: 예. 자, 큰 불 드릴게요.
0: 네.
1: 아니, 어제 조리 과정이 조금 많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또 쉽게 가시는 거예요?
0: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1: 자, 그럼 가보도록 네. 할게요.
0: 자, 보리가루.
1: 보리가루.
0: 생보리가루.
1: 네.
0: 있습니다. 네, 그리고.
1: 오.
0: 네. 간단하죠?
1: 네.
0: 물에다가.
1: 네.
0: 간장.
1: 간장.
0: 네.
1: 국간장이죠?
0: 네, 국간장. 자.
1: 네.
0: 참기름.
1: 참기름.
0: 네, 밥까지.
1: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런 개떡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약간 소금으로 간을 네, 하거든요?
0: 소금으로 간하는데, 간장으로.
2: 국간장하고 대파도 예, 예. 들어가고.
0: 맛있어요, 그럼요.
1: 예.
0: 아, 잠깐만요, 여기 쓰여 있어요.
1: 예. 네,
0: 이렇게 해서.
1: 그리고 네. 이제 밀가루로 저는 반죽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보리가루의 장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0: 이 보리가루는 보리 그 껍데기만 슬쩍 벗겨가지고, 이거 저기 저 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식도 좋고
1: 그 보리의 그 고소한 향이라고 하나요?
0: 이게 고소해요. 예? 우리 보리밥 하면
1: 맞아요.
0: 예, 흰밥 한 것보다 훨씬 구수한 맛이 있고
1: 예.
0: 또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골고루.
1: 그러게요.
0: 예.
1: 근데 제가 네. 이 오픈 때부터 막 추억의 음식이라고 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본다고 하는데
0: 네.
1: 저희 뭐 할머니랑 네. 그다음에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0: 네.
1: 이제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보리에 대한 추억이
0: 네.
1: 그냥 좀 어려웠을 때 예. 먹었던 추억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0: 솔직히 저 어렸을 때 보리밥 안 먹었어요.
1: 그러니까.
0: 엄마가 퍼주면 엄마 좀 보리 좀 없이 좀 줘봐.
1: 맞아,
0: 막 그랬어요.
1: 맞아,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들 안 먹으니까 그 보리를 가지고
1: 예.
0: 이제 예, 간식. 간식이었어요. 솔직히 이래서 충청도 지방에서 많이 먹던
1: 이제 물리니까
0: 이것도 간식으로. 저것도 해서 먹죠. 그리고 쌀이 주식이 있던 시절에 쌀이 예. 너무 적어가지고
1: 아이고
0: 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1: 그러게요. 네. 일단 이제 추억으로 네.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만들어보는데
0: 근데 이거 의외로 맛있어요.
1: 그래요?
0: 이거 뭐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이거 웰빙이라고 그래요. 웰빙.
1: 찾아먹는.
0: 네.
1: 그렇죠. 일부러 찾아먹는. 웰빙 음식. 아, 찰지게 지금 반죽하셨는데 이런 거 이제 숙성한다고 하잖아요. 발효. 발효 맞나요?
0: 이거 발효 없이.
1: 발효예요?
0: 그냥 갑니다. 예, 발효 없이 그냥 갑니다.
1: 예. 네.
0: 좋죠?
1: 예.
0: 빠르고.
1: 자. 지금 이제 소분하시는 거예요?
0: 네. 한 여섯 조각 뭐 만들면 되고
1: 예.
0: 네, 더 우리 그때 나 손주랑 만들었어요 이거요.
1: 아이고.
0: 집에서요. 예, 근데 우리 손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여섯 개를 만들어 휘맨하게도 만들었어요.
1: 본인이 그렇듯이. 먹고 싶은 크기대로.
0: 네네네네. 질문 하나 주시겠어요? 네.
1: 이렇게 해서
0: 네.
1: 이렇게 납작하게
0: 네.
1: 한번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개떡, 쑥개떡 드셔보셨어요?
1: 알죠, 알죠. 쑥개떡
0: 네,
1: 너무
0: 네,
1: 비슷해요.
0: 비슷해요. 예, 예.
1: 다 비슷한
0: 네.
1: 느낌에.
0: 네.
1: 근데 이제 보리가 들어가서 고소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간장이 들어가서
0: 네.
1: 약간 그 감칠맛 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향이에요.
0: 그렇죠. 네, 예. 네, 네.
1: 따로 양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어요.
0: 간이 다 돼 있어요. 간이 다 돼 있고 거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1: 그러게요.
0: 정말 새로운 맛일걸요?
1: 아니, 뭔가 떡하고 지짐의 사이가 아닐까 느낌이.
0: 예, 약간 떡. 또 아닌 것 같고 지짐이도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한 맛인데
1: 좋은 것
0: 먹으면
1: 뭐 하는...
0: 예 먹으면 먹을수록 뒷맛이 자꾸만 땡기게 하는
1: 네,
0: 그런 맛이에요.
1: 자, 이렇게 네. 한 여섯 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취향에 따라 이제 크기는 조절하시고 제가
0: 네.
1: 이제 요 아까 준비했던 호랑이 콩.
0: 네. 자.
1: 예.
0: 다섯, 여섯,
1: 네.
0: 그냥 마음대로 박으세요. 뭐, 이거, 뭐, 순서에, 뭐, 입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1: 예.
0: 네,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1: 집에 혹시나 네. 뭐, 강낭콩이나,
0: 예.
1: 마늘콩 있으시면, 그거 예. 넣으셔도 됩니다.
0: 네, 까만콩 불려서 넣어도 되고요.
1: 예.
0: 근데, 그냥 넣으시면 안 찢어질 때, 잘 익질 않아요.
1: 예.
0: 그러니까, 꼭 삶아서.
1: 삶아서.

0: 그렇게 넣으시면은 이거 찌개 한 20분뿐이 안 찌니까. 예. 예. 이 간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그렇죠. 좀 새롭기도 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익숙하다고는 하시지만 네. 저희는 좀 새롭긴 한데 네. 사실은 네. 이런 떡에 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그렇잖아요.
0: 다 이거 진짜 웰빙 떡이에요. 웰빙 떡. 그죠?
1: 몸에도 좋은.
0: 예, 예. 강낭콩과 더 껍질째 그냥 다 먹을 수 있고.
1: 맞아요.
0: 예, 그죠?
1: 이제 간식 먹을 때 네. 뭔가 출출할 때 네.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1: 자, 순식간에 네. 됐고 이제. 쩌볼 차례죠. 떡을 네. 찔 차례인데 네.
0: 김 오른 네, 찜기에 네. 자 넣겠습니다.
1: 미리 김 올려놨어요. 네. 진짜 간단하네요, 선생님.
0: 아유.
1: 근데 아직 찌지도 않았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1: 고급스러운 향이. 네.
0: 여기다 파까지 들어가가지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떡하고는 약간 좀 다른.
1: 예.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찌면
0: 될까요? 한 25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
1: 25분. 네.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지금 잘 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큼 찌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느낌이.
0: 아, 그래요. 이제 이거를 덜 찌게 되면
1: 예.
0: 왜 우리 그런 감각 알죠? 찐덕찐덕한 감각.
1: 아, 쫀득한 그 식감이 좀 달라질 것
0: 좀
1: 같아요.
0: 좀 찐덕찐덕해져요. 근데 한 25분 이상 30분 가까이 찌시면 예? 이게 볼이 아니에요, 예. 볼이. 그렇기 때문에 푹 찢어야 쫄깃한 맛이 있어요.
1: 아, 좀 네. 쫄깃한 식감이 있어야.
0: 네네.
1: 좀 충분히 좀 시간을 둬야.
0: 네네. 네. 그렇죠. 막 후다 꺼내면 안 돼요. 밀가루는 그렇죠. 달라요.
1: 좀 푸석할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러면.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지금 25분 정도 저희가 쪄봤는데요. 네네. 한번 볼까요?
0: 네. 예. 아, 기대된다.
1: 저도요.
0: 못 먹어봤죠?
1: 저는 처음이에요.
0: 네, 처음이죠?
1: 예.
0: 이거는 진짜 백만불짜리다.
1: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억에 젖으셨을 예. 것 같은데.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그래요. 하나, 둘, 셋! 이야!
1: 우와! 그 보리의 그 향과, 그리고 이제 그 간장이 감칠맛 나는 향이.
0: 그쵸? 하나죠.
1: 너무 그냥 먹음직스러운데, 네.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그렇죠.
1: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자, 선생님 그 찜기를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0: 네, 그럴까요?
1: 잠깐만요.
0: 이거 가져. 네. 됐어. 오케이?
1: 이야. 아니, 굉장히 겉모양은 네.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0: 아, 촉촉해 보이죠? 근데,
1: 그러면은.
0: 이거, 이제 밥 먹는 대신에 먹어도 돼요.
1: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간도 세지 않고, 예. 슴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아유, 이쁘다.
1: 와. 아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면 쿠키인 줄 알죠, 쿠키. 그쵸?
0: 아, 이런 거 파는 거 있어요, 쿠키.
1: 예.
0: 맞아, 쿠키. 쿠키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야.
1: 근데 쫀득쫀득해요?
0: 예, 쫀득쫀득합니다.
1: 세상에.
0: 그쵸?
1: 아, 진짜 지금 TV 보시면서 추억에 젖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0: 예, 옛날에 어떻게 먹었는데.
1: 예.
0: 그러면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보리 개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보리 개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국간장, 참기름, 다진 대파를 섞은 뒤 보리 가루에 넣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나눠 빚어주세요. 빚은 반죽에 호랑이 콩을 박아줍니다. 생콩을 넣으면 익지 않을 수 있으니 콩은 꼭 삶아주세요. 김이 오른 찜통에 반죽을 얹고 25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보리개떡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요즘도 고속도로나 이 도로가에 네. 옥수수 술빵 파는 걸 종종 보는데
0: 네.
1: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지나쳐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오늘 더욱더 생각이 나는 옥수수 술빵
0: 네.
1: 재료들 한번 볼게요.
0: 네네네. 아, 옥수수 술빵이라고 해서 옥수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 예?
0: 옥수수만으로는 진짜 거칠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1: 오,
0: 네.
1: 그래서 거칠고.
0: 네, 옥수수 가루도
1: 예?
0: 이거를 저는 곱지 않은 걸로 사용했어요. 씹는 맛이 있으라고.
1: 예, 예.
0: 너무 고운 거는 전분화돼갖고 빵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1: 네.
0: 거기다 밀가루인데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강력분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탕, 황설탕 조금에다가
1: 예.
0: 소금으로 간맞히고
1: 예.
0: 올리브유를 좀 부드러우라고 놓습니다. 네. 그리고
1: 예.
0: 이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1: 이스트 들어가고요. 네. 그 옆에 재료를 보면
0: 네. 영양 생각해서 계란 한 개 넣습니다.
1: 계란 넣고
0: 그리고 술빵.
1: 예. 막걸리 들어가야죠.
0: 막걸리. 예. 네. 또 영양을 생각해서 저는 옥수수가 예. 영양 가치가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영양 만점이에요. 예. 오, 모르셨어요?
1: 조합이. 아, 좀 몰랐죠.
0: 아, 옥수수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드세요.
1: 야, 이 두 가지 조합이 네. 참 좋다고 하니까.
0: 네네네. 그래서 이거. 우유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요거는 비주얼 좋고 예. 또 씹는 맛도 더 있으라고 맞아요. 캔을 좀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이게 없으시면 아까처럼
1: 콩을 넣어도 되고요.
0: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네, 완두콩 넣어도 되고 예.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까지 완벽하게 됐는데요. 네. 찐빵처럼 폭신폭신한 옥수수 술빵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옥수수 가루랑 이 밀가루 네. 이제 반죽을 해야겠죠?
0: 네네.
1: 자, 아까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어떤 순서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0: 아, 그러세요?
1: 자, 네.
0: 근데 이거는 좀 슬로우 푸드라고 해야 되나?
1: 예.
0: 좀 발효 시간이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니까
1: 예?
0: 진득하니 한 시간은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1: 한 시간은?
0: 네, 한 시간은.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고 싶다.
1: 네.
0: 그러면 이 막걸리나 네. 우유를 렌즈에다 살짝 데피면 발효가 빨리 되겠죠?
1: 미리 아예.
0: 10분 정도 빨리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넣고
1: 예.
0: 우유 넣고 네. 네. 그다음에 설탕도 주세요.
1: 이건 물이 네. 안 들어가지 맞죠?
0: 네.
1: 설탕.
0: 네, 설탕.
1: 자, 맞아요. 달달했던 네. 기억이 나요.
0: 그죠?
1: 네. 막걸리 술빵이.
0: 그다음에 소금.
1: 소금 넣을게요. 네. 소금 넣을까요?
0: 그리고 소금. 이거 좀 더.
1: 이거 좀 넣고.
0: 네. 그다음에 달걀.
1: 달걀 넣을까요?
0: 네.
1: 자, 이거 그냥 들어가서 풀어요.
0: 네네네. 네네.
1: 자, 부드럽게.
0: 네.
1: 사실은 저희 이제 술빵, 이 옥수수 술빵. 저희 하모님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0: 네, 그 다음에 이스트.
1: 예, 네. 이스트 넣고.
0: 네. 그 다음에.
1: 빵할 때.
0: 네.
1: 밀가루.
0: 밀가루.
1: 근데 밀가루랑 옥수수 가루를 섞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선생님.
0: 옥수수 빵이니까. 옥수수만 하면 맛이 없으니까.
1: 그쵸? 자, 그래도.
0: 옥수수 가루. 네, 좀 거친 걸로 했어요.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발효가 되겠죠?
1: 예.
0: 네, 자,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도 넣어주세요.
1: 아, 반죽에요?
0: 네.
1: 자,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으세요.
1: 오.
0: 그래야 부드러워요.
1: 그렇게. 예전에는 이 올리브오일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이제, 그때도 맛있게 만들었겠지만, 올리브오일 들어가면 훨씬 더
0: 그렇죠.
1: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네. 버터보다 건강이 좋으니까.
1: 네.
0: 네.
1: 색감도 네. 옥수수 가루랑, 옥수수 가루랑 밀가루 섞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연노랑으로.
0: 네,
1: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0: 아, 그럴래요?
1: 자,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돌리면 되는 거죠.
0: 그렇게 돌리지만 말고요.
1: 예.
0: 십자로 하세요.
1: 아, 이렇게?
0: 예. 끈기가 생기면 빵이
1: 네.
0: 퐁퐁하지 않고 질기니까.
1: 아, 이렇게 십자로 끊어주듯이
0: 네.
1: 이렇게.
0: 예, 예. 끊어주듯이. 네.
1: 자, 그다음에 좀 돌리기도
0: 돌려주고.
1: 하고.
0: 예.
1: 돌려주고.
0: 네. 그리고 다시. 네.
1: 아니, 요즘 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0: 예, 됐습니다.
1: 요건
0: 네, 그 정도면 돼요.
1: 근데 그래요?
0: 네. 네.
1: 좀 유의할 점 있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0: 마른 가루가
1: 예, 보이면 안
0: 되는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이렇게 마른 네. 가루 없이 준비했고요.
0: 네.
1: 지금 이제 포근포근해요. 쫀득쫀득하고
0: 찰지죠.
1: 예, 찰져요.
0: 예. 네, 찰지다고 그랬죠.
1: 찰집니다.
0: 네, 여기다가 이제 비닐 봉지를 씌우거나
1: 네.
0: 랩으로 씌우거나
1: 네.
0: 해서 60분 발효되면 이렇게 됩니다.
1: 이거 보니까
0: 네.
1: 아까랑은 다르게 이게
0: 다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1: 예. 그죠. 열어볼까요?
0: 빵을 올라왔죠.
1: 자, 이 상태로 둔 건데
0: 네.
1: 열어볼게요. 한 시간 정도 둔 거예요?
0: 네, 한 시간 정도.
1: 기포가 이렇게 뽕뽕 올라왔어요.
0: 네, 그렇죠.
1: 발효가 잘 됐는데요, 선생님.
0: 한번 그 감각 한번 보시겠어요?
1: 자,
0: 해보세요.
1: 들어봐요?
0: 네.
1: 우와!
0: 다르죠?
1: 예.
0: 이거하고 다르죠?
1: 다른 느낌이에요.
0: 예, 예.
1: 우와, 우와.
0: 어머. 그죠?
1: 네. 예. 향도 더 좋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진한 향이 나는데,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네, 한 시간 만에 됩니다.
1: 자, 이걸로 이제 네. 옥수수 술빵을 만들어 볼게요. 되게 찰진다.
0: 찰지죠?
1: 예.
0: 듬뿍 지워놨습니다.
1: 자. 저도 옥수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옥수수 술빵도 좋아하고,
0: 네.
1: 요것만 이렇게 파먹게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자, 요것도 섞어 볼게요. 네. 색감이 잘 맞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0: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1: 예. 원래 이제 옥수수 술빵을 먹었던 우리 세대 그리고 저희 전 세대 이렇게 지나서 옥수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네, 옥수수가 들어간 거예요.
1: 발전이 돼서 지금은 요즘 분들 입에 또 맞게끔.
0: 네. 그다음에 이제 됐어요.
1: 이렇게요?
0: 다 됐어요. 네.
1: 자.
0: 자, 긴 오랜 찜통에
1: 네.
0: 30분 찝니다.
1: 30분이요?
0: 네.
1: 자, 이거 부으면 돼요?
0: 네네.
1: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아직 빵이 되기 전인데.
0: 빵이 되기 전인데도 예. 괜찮죠.
1: 또 내려드릴까요?
0: 네.
1: 자.

0: 보여줘.
1: 이렇게 내리는.
0: 그렇죠.
1: 자.
0: 이것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게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자.
0: 이렇게 해서 30분 후에는 맛있는 빵이 탄생합니다.
1: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0: 하나, 둘, 셋. 예, 30분 푹 맞춰놓고.
1: 네. 30분만 기다려볼까요?
0: 네, 그러죠. 네. 네.
1: 선생님, 네. 지금 옥수수 술빵이 네. 한 30분 정도 네네. 저희가 잘 쪘어요.
0: 네네. 근데 예. 따라서 안 쪄질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1: 오.
0: 예, 예. 왜 불이 뭐 약하다든가, 뭐, 때로는 뭐 많이 했다든가, 이렇게 네. 해서 살짝 안 쪄질 수도 있으니까.
1: 상황에 따라 네. 다를 수 있으니 한번 그러면 열어보고 네. 잘 쪄졌는지 안 쪄졌는지 볼게요.
0: 그렇죠? 제가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우와!
1: 우와! 우와! 아주 잘 부풀었어요, 선생님!
0: 네, 네, 네. 자, 해서 안 따라 올라오면 다 쪄진 거예요.
1: 아, 아까 그 반죽이?
0: 네, 이렇게 오! 여기가 깨끗해지면, 젓가락이 깨끗해지면. 예. 예.
1: 다 익은 거예요?
0: 다 익은 거예요.
1: 야,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0: 그렇죠.
1: 옮겨볼까요?
0: 옮겨볼까요?
1: 이야. 자, 선생님 뜨거워요.
0: 자,
1: 우와!
0: 자.
1: 이야, 세상에. 향이 너무 좋아요. 와.
0: 자, 예. 옥수수 술빵 완성. 너무 빨리 된 거 아니야?
1: 선생님, 네. 정말 이 술빵 자체가 네. 굉장히 달큰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약간 구수하면서 좀, 정말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빵일 것 같아요.
0: 예. 어, 이쁘게 됐다.
1: 그러게요.
0: 예. 이게요. 네. 잘못하면. 우유가 없다고 해서 우유 양만큼 술을 집어넣잖아요.
1: 아,
0: 그럼 여기서 술 냄새가 너무 나요.
1: 맞아,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0: 네, 맞아요. 네.
1: 막걸리 향이
0: 네.
1: 강했는데.
0: 요즘 우유들 뭐 집에 조금씩 다 있으니까 네. 우유를 넣으시면은 더 영양빵이 되겠죠?
1: 그렇죠.
0: 네, 네. 옥수수에 빵. 없는 영양가가 우유에 있으니까요.
1: 예. 네. 자, 모양이 투박해서 네. 정감이 가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 술빵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막걸리, 따뜻한 우유, 황설탕, 소금, 달걀, 이스트, 밀가루, 옥수수가루, 올리브유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막걸리와 우유를 따뜻하게 준비하면 발효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반죽을 60분 동안 발효시켜주세요. 반죽에 통조림 옥수수를 넣어 섞어줍니다. 예열된 찜기에 반죽을 넣고 30분 정도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 술빵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감칠맛을 책임지는 구운 소금과 국물맛 보장되는 천연 조미료부터 파근파근한 감자와 쫀득한 수제비의 맛있는 만남, 감자 수제비까지 6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승더블유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0: 됩니다.
1: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승금을 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이리 오너라!
5: 우와!
4: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5: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6: 반갑드려요!
5: 어이, 무겁네.
6: 한번 보시고.
7: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8: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9: 자,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0: 어르신들 식사 한번 드려 말라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11: 와, 우리 동네 행운마을 아주 그냥.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필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흑사가 하는 느낌.

0: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7: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595.
8: I got my head out the sunroof. I'm blasting your favorite tunes.
9: 아, 제가 여기서 봄을 만나네요.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눈이 많을 줄 몰랐어.
10: 오늘이 드디어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루즈입니다.
9: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 사이의 정, 자연과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0: 드디어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르즈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유목민들의 전통 승마 경기 콧보루.
3: 경기가 격렬해가지고 잠깐 멈출 수가 없습니다.
0: 두 넓은 초원을 누비며 사냥했던 유목민들의 용맹스러운 전사의 기질을 엿봅니다. 펜산의 봄을 맞아 다 함께 즐기던 노루즈.
4: 아, 드디어 천상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0: 리베리아야! 펜산의 진주 이시쿨호에서 여행의 힐링을 더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는 항로는 약 6시간을 날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경유합니다. 알마티에서 다시 약 1시간을 날아 수도 비슈케크에 도착합니다. 비슈케크는 다섯을 의미하는 비슈와 도시를 의미하는 케크의 합성어로 다섯 도시라는 뜻입니다. 키르기스탄 최대 도시인 비슈케크. 유목민의 나라답게 도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편인데요. 19세기 러시아 제국 군대가 이곳에 주둔지를 건설하며 도시가 생겨났죠. 유라시아를 동서로 잇는 교통로이자 옛 실크로드

0: 이 비시케크라는 도시가 오래전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던 도시인데요.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던 그 명맥들이 지금 여기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도매시장인 도르도이 시장. 축구장 2개 규모의 시장으로 컨테이너 상점의 개수만도 무려 4만 개가 넘는답니다.
1: 저 밖에서는 몰랐는데 지금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전부 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네요.
0: 큰 규모만큼이나 없는 것이 없다는 도르도이 시장. 주로 자파나 공산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1: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세요?
2: 이렇게 써요. 5년.
1: 5년 한국에 계셨어요? 아,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키르기스탄에
2: 여기 다 일본 뭐 이런 거 다 우리 팔아요. 한국
1: 다. 그럼 지금 팔고 계신 것들도 다 한국 제품들이에요?
2: 그거 물건 다 거래.
1: 어떤 걸 많이 파세요 지금?
2: 이불 많지. 양말 이런 거.
0: 이곳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질 좋기로 유명한 한국 제품들. 혼수품으로 인기가 최고랍니다.
1: 와, 도톰한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아, 맞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 적혀 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2: 잘 만들어요. 이거.
1: 한국 제품.
2: 한국 이뻐. 다, 네. 다 최고.
1: 한국 공장은 한국 이불 덮고 자면 좀 잠도 잘 오죠.
2: 잘 자요.
1: 잘 자요. 네. 아, 한국 되게 좋죠.
2: 막걸리 진짜 좋아다. 많이 먹었어. 한국 사람들도 최고. 한국 사람들 최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
1: 사장님이 한국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신난 것 같습니다. 말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네요.
2: 자동차도 많아.
1: 아, 제가 여기 키르기스탄에서 이 모자 쓰고 있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또 곧 이제 이거 최대 명절인 노르즈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모자를 사볼까 싶어요.
3: 시도했다.
4: 깔빡. 오르세뎀 크르세뎀.
0: 아크 칼팍은 흰색 펠트로 만든 전통 모자입니다.
4: 그거를 우나스 예뻤을 만았어. 그다 был манас, да, епос. Он поднял этот флаг, да? Там была такие знак.
1: 저도 처음 써봐가지고.
4: Хорошо? Да, идет. Да. Тебе хорошо идет.
0: 키르기스탄 남성의 상징이라는 아크칼팍. 저도 사봅니다.
1: 아,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나오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나요.
0: 시장을 좀 걸었더니 배가 출출해집니다. 상인들도 즐겨 찾는다는 시장 맛집으로 가봅니다.
1: 여기 어떤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4: Это бусо лагман, который жарит.
1: Лагман. 아, 샤실릭 아진.
4: 바라니.
1: 에, 라그만. 아진.
0: 양이나 소고기를 꼬치에 꿰어 구운 샤실릭과 기름에 볶은 양고기에 토마토와 향신료를 넣어 만든 국물 요리. 라그만을 주문했는데요.
1: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라그만?
4: 라그만?
0: 샤실릭.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전통 요리인 샤실릭과 라그만.
1: 지금 제가 주문하자마자 숯불에 올릴 거거든요.
0: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샤실릭부터 맛봅니다.
1: 아, 진짜 맛있네요. 진짜로. 제가 샤실릭을 다른 곳에서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키르기스탄의 시장에서 먹는 샤실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안은 상당히 촉촉합니다. 아. 이건 라그만이라는 요리고요. 이곳 사람들이 주식처럼 그냥 평소에도 자주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면은 우동면 같은 느낌이에요.
0: 이 두 개의 요리를 주문한 이유가 있는데요.
1: 제가 방금 양고기 먹었잖아요. 근데 약간 토마토랑 야채를 같이 곁들이니까 좀 느끼한 것도 잡아지고 한국 음식이랑 비교해서는 약간 덜 매운 김치찌개 그런 느낌입니다.
0: 샤슬릭과 라그만의 환상적인 궁합. 여행자들에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르즈는 춘분에 해당하는 3월 중순 무렵에 열리는 신년 축제로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최대 명절 노르즈입니다. 노르즈는 페르시아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노와 날이라는 뜻의 루즈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날이 되면 친척들도 다 같이 모이고 지금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다 같이 축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악마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이 소생하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한다는 의미의 노르즈.
3: 와, 진짜 너무 잘 지냈어요. 이거 이름이 너무 궁금해요.
5: 코무스.
0: 투르크 민족의 전통 현악기인 코무즈.
5: 이렇게
3: 이걸로. 와, 제가 이거 보기에는 세 줄밖에 없잖아요. 이거 엄청 쉬운 것 같이 보였는데 운지법도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소리도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5: Да, больше часто играю.
0: 다른 한편에선 전통 복장을 한 아름다운 두 여성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한국말도 어떻게 하세요? 예, from Korea.
6: 오, good.
3: 지금 모자랑 옷 입고 있으시잖아요.
6: 네.
3: 이거 너무 뷰티풀인데. 네.
6: 우크토프? 네, это чапан.
3: Чапан.
6: И это пиджак. Чтобы увидели и некоторые подождали и так развить.
3: 근데 저도 이거 어제 시장에서 샀거든요. 잘 어울려요?
6: 오, 완전 좋았어.
3: 아, 산 보람이 있네요.
6: Нурус это празднует
7: как крыски Новый год.
6: Да,
7: для крысок Новый год.
6: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весна, это сезон урожая и растения. Вот, это празднуют и, как сказать, пересекается этот день один раз в год. Да, это 21 марта.
3: 저도 전통 모자 썼는데 같이 사진 한번 찍어낼까요?
6: Конечно.
3: 괜찮아요? 아, 네. 같이 그러면.
8: 아, 세리지시카 знаете, вот так.
6: 아, 사랑해요.
3: 사랑해요.
6: 사랑해요.
7: 사랑해요.
0: 약 3일간 열리는 키르기스탄의 노르즈 축제. 축제 동안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키르기스탄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국민 스포츠인 콕보르 경기입니다.
1: 제 옆에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경기를 했던 경기장 같은 게 보이는데요. 오늘 콧보르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노르즈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키르기스탄의 전통 승마 경기거든요.
0: 노르즈 기간에 열리는 콧보르 전국 선수권 대회. 오늘은 4강전이 있는 날. 저도 관람을

0: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1: 자, 고대 그 로마 시대 경기장에 지금 제가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0: 와! 폭포루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관람석이 만석입니다.
1: 저희도 경기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 여기 앉아도 괜찮아요? 여기? 아, 네.
0: 콕보루 경기는 머리 없는 염소나 양의 사체를 우물처럼 생긴 골문에 던져 넣는 경기인데요. 몸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안 되고 오직 서로 말을 밀쳐서 하는 경기라 고도의 승마 기술과 힘을 요합니다.
1: 부족간에 마치 그 전쟁을 보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치열하고 흥미진진합니다.
0: 스릴 넘치는 경기에 눈을 뗄 수조차 없습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경기는 20분씩 총 3번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 중인 선수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경기장 옆에 마련된 공터로 가보니 한참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1: 발라마스들. 안녕하세요.
3: 이 выходит туда. Ну я могу сейчас показать, как лошади разгружают, да? Как команды готовятся. Я покажу.
1: 아, 네.
3: Сейчас одна из лучших команд сюда приехала, это Интымак. Лучшая команда, высшая лига.
0: 작년 우승팀 최고 선수였던 에르니스 선수.
1: 살라마스즈 야이스카데. 조금 있다가 이 말과 함께 같이 경기에 출전하시나요?
4: 12대사.
1: 12대.
4: 나오가 부이 거의 인체치됐다. 오짝 나오고.
1: 제일 부은 김메노니.
4: 타마스메노니.
1: 아, 타마스메노니 씨라고요?
4: 예, 비슷해. 오인업 주로 노인 건 과감스 벌럭들고 아이오일 어르고무슈 또 오인 탈라스나 기신에 길뻗겠네 브레이키. 뭔그 목사 도트시 그렇 비례가 나 목사 도트시 그렇 목사 떠야겠기.
1: 저희가 조금 이따 경기 보면서 꼭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양측 선수들이 함께 대기 중인데요. 응원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5: это Сарюзен, это Интыма.
6: Конечно. Они лучшие.
5: 레전드 아니에요, 레전드.
1: 와, 전설적인 팀이라고 하는데 와, 이번 경기 시작 기대됩니다.
0: 경기를 앞두고 양 팀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7: 젤렉 Götürülgü maçta güçünü ögerek tutpayın bu. Sizlerden Nurdin'in yerini takımını oturmak biz. 3-4 başta olmak, gol girenin kayda girmek.
8: Selamünaleyküm.
1: Udaç.
0: 방금 전 만났던 에르니스 선수에게도 응원을 건넵니다.
9: 그다이 슬레드 베더우스탄 알스코슨. 그다이 슬레드 블랭인가 구축하트 베르신. 구축하트 베르신.
0: 드디어 출전의 시간. 4강에서 이기면 바로 결승전이기에 이 경기가 무척 중요하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을 앞둔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1: 방금 인사했던 선수들은 벌써 경기장에 들어와서 출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꽉 찼습니다. 예,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네요.
0: 막강한 우승 후보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두 이곳으로 몰려온 모양입니다.

0: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경기. 무섭게 질주해 골문으로 향하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번 이제 골을 넣을 뻔했는데 아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숨막히는 승부. 용맹스러운 전사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콧보루 경기입니다. 경기가 격렬해가지고 잠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말을 타고 약 30kg에 달하는 염소 사체를 든 채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의 강인한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1: 지금 이제 막 한 골 넣었습니다.
0: 또다시 1대1로 싸우는 선수들. 마지막 1분입니다. 울락을 땅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콧보루 챔피언이 되기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했을 선수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골이 성공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열심히 응원했던 에르니스 선수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5대1로 마무리가 됐고요. 평소에 길에서 봤던 키르기스탄 분들은 상당히 순한 모습이었거든요. 와, 근데 역시 유목민족의 후회답습니다. 또 너무 살벌하고 다른 모습을 제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 문화의 상징이자 유목민들을 대표하는 스포츠 콧보루.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콧보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생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비슈케크에서 74km 떨어진 토크목으로 갑니다.

0: 키르기스스탄 북부에 위치한 토크목 지역은 옛 실크로드의 흔적인 브라나 첨탑이 있습니다. 과거엔 천문대로, 지금은 전망대로 사용 중이죠. 제가 토크목을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살람 알레이쿰.
0: 비시케크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토크목이라는 곳입니다. 코프룩 경기를 볼 때 제가 만났던 에르니스라는 친구가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 느낌이 제가 옛날 저 할머니 댁에 지금 온 느낌입니다.
2: 마침 마을 주민분이 보입니다.
1: 살람 알라이쿰. 에르니스? 에르니스?
3: 에르니스 우이.
4: 아, 에르니스 우이. 에르니스 지금 미약터 죠?
1: 살람 알라이쿰. 에르니스
3: 씨 말아요? 에르니스? 에르니스라는 집 친구 알아요? 에르니스? 에르니스라는 이름 알아요?
0: 낯선 이방인의 한국어 질문에 놀란 아이들. 카메라가 다가가자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립니다.

0: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Сейчас я найду Эрнист дома. А вы знаете, где это?
2: А, в лес.
3: Знаем.
2: Знаем, знаем.
0: Вот, вот,
2: вот. Вот,
3: вот он.
0: Йоги, йоги.
2: Вот это.
0: Пару апионны. Д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드디어 에르니스 선수를 만났습니다.
0: 헬라발레쿵. 지금 한참 차였어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5: 이게 세차가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옆에는 형이에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5: 아, 브랏.
1: 오빠 호재, 오바 에르니스.
0: 오바, 우리의
1: 작품. 대담 스타시대.
0: 한만 봐도 똑같은데. 아, 에르니스 형이고, 바이케.
5: 바이케.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5: 스타시 원, 사우나 몰랐지. 사우나 몰라.
0: 헬라발레쿵. 아, 딱 봐도 알겠네요. 아니,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잠깐만.
1: 같이 한 번만 써보세요.
0: 같이 한 번만. 아, 너무.
4: 다섯 형제가 풍채며 생김새까지 다섯 쌍둥이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0: 이 형제분들이 전부 다 덩치도 크고 학교 다닐 때 뭐 괴롭힘 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5: 마스터 там семья мама большой, папа тоже.
1: 엄마 아빠도 크다고.
0: 부모님도. 아, 진짜.
4: 덩치 큰 형제들과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어서인지 집이 무척 넓습니다.
0: 너무 귀여워요.
5: 되게 힘들네. 뭐야? 우자 진짜.
0: 와. 아버님이세요?
5: 빠빠.
0: 빠빠.
5: 빠빠.
0: 아. 덩치가 좋으시네.
5: What mama?
0: 어머님.
6: 안녕하세요.
0: 아이고 귀여워.
6: Это его маленький.
0: 덩치하고 얼굴이 닮았어요.
4: 아이들도 아빠들을 쏙 빼닮았습니다.
0: 여기 여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와,
4: 명절답게 다양한 음식들이 항상 푸짐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6: у меня вот пять сыновей, пять мальчиков у меня.
0: 아, 그럼 제가 엄마라고. 마마. 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 에르니스가 몇 살 때부터 말을 타기 시작했어요?
6: Он вообще шустрый у нас. Сколько падал, сколько вот ноги сломал, но все равно. Ну, говорю, у тебя там этот нога вообще уродливая нога. Но все равно не хочет, он все равно катается.
7: Да, я тоже согласен. Это страшно.
6: Да, да, да, да. Да.
7: Я чувствую.
6: Страшная игра. У меня сердце болит. Мы вообще, когда он идет туда играть, прям у меня прям все плохое думаю.
4: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마음이 그러하겠죠. 자식 걱정은 만국 공통인가 봅니다.
0: 아버님 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6: 제 아스백. Он у нас в день два раза только говорит. Он такой.
0: 어머님, 어머님 사랑하시죠?
1: 리피트다.
0: 한마디 해주세요.
6: У нас три дети такие слова не говорят.
7: Сейчас время. Скажите,
0: пожалуйста.
4: Оманимын чарянг дуге, сесанг мутук-тукан нампёнеге, пёнсэнг чоумуро эжонг пёёнэл да бадабундабнида.
7: Ну,
6: конечно, да.
0: 아, 좋은 아들 됐습니다, 오늘.
4: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 구경에 나섭니다.
0: 와, 여기가 마방인가 봅니다. 와, 진짜 말이 말이 이렇게.
5: 누가 제로가 임민? 가신다 임민? 가신다 제로가 보러셨나트? 가즈.
4: 일반 말과 달리 경기용 말은 덩치가 아주 큽니다. 콧보루 경기가 없을 땐 가축들을 돌본답니다.
0: 여기는 한 마리만 있는데?
5: 뽑았다, 말만.
0: 아, 여기는 따로 집을 지어준 것 같아요.
5: 아, сейчас такого места нету, поэтому мы держим дома на сарае, короче. Здесь будем кормить, да, до лета. Через месяц, короче, поедем на гора.
0: 아, 그러면 한 달 뒤에 밖에 나가서 양들에게 뭐 풀을 먹이고 풀어두는데 어디로 가, 어디로 데려가요?
5: Можно смотреть, туда поедет. Три месяца там будет, потом сентябрь обратно домой.
0: 여기는...
4: 여름이면 텐산산맥의 목초지를 찾아 유목생활을 하고 겨울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데요. 전통은 이때 빠르게 변하는 현재도 충실히 받아들이는 중이라는 형제들. 형제들의 놀이터는 바로 이 너른 초원이랍니다.
0: 아, 진짜 너무 아름답고 제가 딱 키르기스탄을 떠올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 오늘 제대로 한번 그 화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4: 저도 콧보루 선수처럼 말을 타고 초원을 질주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이곳에서 연습하며 콧보루에 대한 꿈을 키웠답니다.
0: 여기 추억도 많고 의미 있는 장소일 것 같아요.
3: 콧보루가 그래서 세인들 사이에 작은 배인가 투리스트를 다이메 맥도쇼 투리스트를 알아보고 비스케다 티니로프고 자인나 가이타 데메게트고
5: 문은 닫고는 비슷해 그저구나.
0: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왜 성격은 또 아버님 닮으시고 덩치만 또 어머니 닮으신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그러지 마요. 자주 표현해야 돼요.
4: 형제들의 추억이 깃든 이곳. 어릴 때로 돌아가 함께 누비던 이곳을 힘차게 달려봅니다. 대가족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의 우애가 많이 부럽습니다.

0: 남자들이 신나게 초원을 달리는 동안 여자들은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1: 여기 솥이 있네요. 불 붙이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한국의 볶음밥이랑 좀 비슷하네.
2: 다
3: каждый день.
2: 맨날 이렇게 한다.
1: 아, 가족.

0: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밥을 한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1: 군대에서 삽질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양이 엄청납니다.
0: 아, 물도. 야,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 도와줘요?
2: Это очень мало. Вот так еще делает. Когда гость очень много делает. Когда гость.
0: 그 팔이 팔이 근육 생기겠어.
2: Очень вообще вот так.
1: 며느리들이 음식 준비로 바쁘니 육아는 부모님의 몫입니다.
3: 어머니, 지금 뭐 흔드시는 거예요?
1: 요람 안엔 갓난아기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귀한 아기들을 여기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 아, 이렇게 아기를...
5: Ничего не было, развал союз. Тогда я, мне тяжело было. Но все равно я их поднимала с мужем. Мужа тоже поднимала.
0: 저는 두명 키우는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홉 명은 어떻게?
5: У меня девять, этому, да, что-нибудь. Вот тогда у нас ничего не было, вот девять детей. Ничего не было. Этому что-то купишь, через два дня нету уже. Теперь вот она хулиганка. Весь дом она разнесет прям.
1: 한창 힘든 육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메인 메뉴는 제가 열심히 볶았던 풀롭. 한국인들은 기름밥이라고 부른다죠. 오순도순, 참 화목해 보이는 가족입니다.
5: Мне вот дети хорошо. Я вот Богу вот я молюсь и Богу мне спасибо. Бывает один, два детей, бывает там нехорошим пьют, жен вот детей своих любит вот. Они вот вот я благодарна всему Всевышнему я благодарна, короче.
0: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받아서 왔지만 너무 따뜻한 마음만 얻고 갑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1: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6: 김치 하나 둘 셋
7: 김치
5: Вам тоже спасибо.
0: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한번 올게요.
8: 깨뚫라. 아, 나와.
1: 여행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잊지 못할 환대를 받고 떠납니다. 저희는 토크목을 떠나 마지막 여정지인 이시쿨주로 갑니다.

0: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호수라는 이시쿠로.
1: 지금 벌써부터 제 뒤에
2: 끝없이 병풍처럼 펼쳐진 텐산산맥과 수평선이 보이는 이시쿠로수가 보입니다.
0: 이시쿠로는 키르기스어로 뜨거운 호수를 의미합니다. 해발 1600m에 위치한 염소호로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의 바다라고 부른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첫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시쿨 호수입니다. 제가 이시쿨 호수에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물에 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 보여도 영하의 날씨

0: 치거든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선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9호의 필수 코스라는 유람선 투어. 사이렌 소리로 저희를 맞아주십니다.
0: 제가 오늘 좀 추운 날에 왔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 Рано купаться, рано купаться. Но это как исключение, его жилете можно искупать.
0: 저기 오리들도 수영하는데 문제 없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호수는 약 0.6%의 염분을 가지고 있어 수영 초보자들도 쉽게 물에 뜬다니 걱정은 필요 없답니다.

0: 여기가 수영 포인트랍니다.
1: 포인트.
2: 너.
3: 야, 드디어 천상에서 내려오는 전기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잠깐 패닉이 왔어.
4: I'm ready.
5: 입수!
6: 리베리아야!
0: 보고 싶은 아이들을 떠올리며 다이빙을 해봅니다.
7: 와, 너무 좋습니다.
0: 바다 같은 호수를 오로지 저 혼자 누립니다.
8: 와, 풍경도 멋있어. 와.
0: 텐산의 만년설이 녹아 흐른 호수에서 텐산 산맥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7: 와, 전기 제대로 바꿔갑니다.
0: 제 인생에서 잊히지 않을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3: 솔직히 너무 차가웠거든요. 오늘 여기 들어갔던 29렛에 들어갔던 그 기운을 한번 그 충만해서 건강해지기를 네, 기대해 오겠습니다.
0: 차가운 이시코로에서 수영하며 추억을 남겼으니 이번엔 따뜻한 온천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 차례입니다. 만년설이 녹은 호수 인근에 놀랍게도 온천이 있습니다.
3: 설산이 보이는데 그 밑에 이렇게 지금 연기가 나오는 그런 온천이 있다는 게 안 믿깁니다.
9: 야, 이 색깔이.
10: 색깔이.
3: 몸이 녹을 것 같습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0: 몸에 서린 한기를 빨리 몰아내라며 따뜻한 온천이 저를 유혹합니다.
11: Мы третий день уже из Бишкека сюда пришли. Завтра уезжаем. Каждый год это лечебный хороший. Идем. Тут еще горячо.
3: 와.
11: 저.
3: 와, 뜨거운데요? 뜨거운데요, 엄청. 이거. 너무
11: 뜨거워.
3: 지금 저기 피디님도 죽으려고 하는데요.
0: 한국인들처럼 펄펄 끓는 온천물에 몸을 지지는 키르기스탄 사람들.
3: 여기 있다가 근데 샤실릭 될 것 같은데.
11: 샤실릭. Здесь не знаю точно, 50, наверное. Ты как пойсин бы, рыбка габарала. Вообще, да, интересно. Да, туда.
12: Давай, теперь прыгаем. Тут холодно.
3: Ай-ю, ёкин, это много тяга.
12: Давай, давай, сразу, сразу, объясни сразу. Сразу, сразу. Сразу. Как Титаник. Как Титаник. Джек.
3: Как Титаник. Джек. Джек. Джек. Джек. Джек. Джек. Джек.
12: Джек. Да. О.
3: 아, 오케이, 이제 가시죠.
12: 다시.
3: 예, 바로. 예.
0: 아주머니의 특급 건강 비법. 냉온탕을 번갈아 들어가기를 따라하다 보니 묵은 피로가 날아간 기분입니다.
11: 발레즈나.
3: 와, 어찌 발레즈나.
0: 타지기스탄의 파미르를 시작으로 키르기스탄의 텐산까지 약 3,500km의 기나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사실 시작할 땐 걱정도 많았습니다.
3: 네, 잘 가꿔져 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장소들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힘을 내서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 뒤부터는 술술 읽히는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정말 힘들 때 많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힘을 오늘 이번에 이번 여정을 통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13: 온천 신혼여행 왔어?
14: 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3: 아, 전혀. 아, 네.
0: 두 배로 무거워진 가장의 무게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던 여행길. 멀고 험했던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어갑니다.
1: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지구의 심장소리가 저 밑에서부터 지금 저한테 울려오는 듯한. 목욕을 하면 강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피부가 좀 좋아지는 기분이. 2,200m 이상 되는 기행공원의 한복판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자리에 화산지대니까 이런 또 환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더 흥분되죠. 공이 저한테 딱 오니까 긴장이 되죠.

0: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Boy, you got a friend in me.
1: 상담을 요시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3: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3: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1: 상담을 요시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

0: 비타민 도자기 세트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0: 아니 뭘 걱정을 해.
3: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5: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5: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7: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8: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7: 아, 이래도 되나?
9: 기다릴게요.
7: 예.
9: AIA 생명.
7: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0: 이동하실게요.
7: 네.
9: AIA 생명.
7: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1: 다시 들어간다.
9: AIA 생명.
12: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4: 이어서 EBS 뉴스 12가 방송됩니다.

0: Excuse me.
1: 어쩔 수 없어.
2: 내 혀 살아?
3: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4: 맞죠.
3: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4: 맞죠, 맞죠. 야,
3: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4: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 올해는 다르다. 아,
4: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3: 또 바뀌어요? 어떻게?
4: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3: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5: 근데 일자리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4: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0: 노동이 끝난다.
1: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2: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자, 세종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최규진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종 교육감 선거는 현직 후보 없이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학력 향상부터 AI 교육, 교육 복지까지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최규진 전 교육감의 퇴임 이후 12년 만에 새로운 교육수장을 뽑게 된 세종특별자치시. 이번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세종교육의 학력 신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세종교총회장으로 활동한 강미애 후보는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습니다. 입시에 강한 세종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율형 공립학교를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 선발권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통해 세종을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1: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더 지급해서 자사고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부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세종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이제 첫 번째 바람이고요.
0: 세종시 교육청의 진로교육원장을 지낸 안광식 후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달 10만 원의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우처 방식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2: 학생들의 이 진로 탐색과 체험, 그리고 문화 공연, 그리고 예체능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급하는 그 바우처 제도입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그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0: 국립공주대학교를 이끌었던 원성수 후보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와 AI 구독 바우처를 지원해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학습센터를 활용해 학생별 학습 수준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학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3: 챗GPT라든가 그런 그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부터 학생들까지 그것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서 그 정보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0: 세종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임전수 후보는 공교육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 기초학력부터 대입 지원까지 학교가 더 촘촘하게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3학년 교실에 협력 교사를 배치하고 대입 사교육 의존을 막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입시 지원관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4: 입시를

0: 현장 교사 출신의 천호성 후보와 대학 총장 출신의 이남호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과제 앞에서 서로 다른 교육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학령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두 후보 역시 인구 감소 문제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2: 좋은 학교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3: 이 생존의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1: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겠다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다만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교사 출신으로 전북교대 교수를 지낸 천호성 후보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와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를 통해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문해력을 키울 초중고 300권 독서 프로젝트와 AI 활용 공공학습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3: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 공교육을 써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가는 이 정책. 그래서 기초학력 진학주도 두 축을 중심으로 전북 교육을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북연구원장을 지낸 이남호 후보는 대형기관 운영 경험을 앞세우며 경영형 교육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진학까지 공교육이 책임지는 학력신장 3.0 체계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권역별 명품 일반고 10곳을 육성하고 연간 5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대한민국의 1등 명품 고등학교를 거점으로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공유해서 쓰는 그런 형태의 학교, 그걸 저는 상상고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1: 교권 보호 방안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민원통합콜센터와 체험학습 지원센터를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과 민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 선생님들 자긍심 키우기 위해서 업무시간 경감 문제랄지 또 각종 복지 처우 개선 문제랄지 또 각종 민원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거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반면 천 후보는 교원 대상 심리 법률 지원 확대와 함께 학생 정서교육 강화, 교육공동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3: 교육공동체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교권도 확립하는 그런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 제도적 시스템 가지고만으로는 어렵다.
1: 전북교육의 미래를 두고 펼쳐지는 양자대결.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실행력이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색 모래 제품의 절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 판매 제품 18개를 수거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출된 제품 가운데 한 곳에서는 현행 허용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성면이 나왔고 모래형 제품은 9개 중 7개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린이들에게 소량의 성면 노출도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8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4: 행복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3: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4: 근데 잠은 꼭 붙어자요. 화장실은 따로 없어도.
5: 그거 참 신기하네.
3: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3: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결말까지.
7: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오늘은요,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짓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8: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아주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9: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8: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3: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8: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근데 평지붕 집이구나. 막붕 집인 줄 알았는데.
3: 오,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 있는 집이네.
8: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0: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그런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1: 간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2: 오! 와,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아, 참 정원 좋네. 어이,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4: 감사합니다.
2: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네네. 네,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 있네요.
4: 저희도 첫 집은, 네? 네,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2: 그러셨구나.
4: 이번이 두 번째 집입니다.
2: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그, 네. 아, 로망을 한번 잃어보시고.
4: 맞습니다.
5: 살아봤으니까요. 아, 네, 두 번째 이제 집이니까.
2: 좀 단순하게.
5: 네. 네. 아,
4: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환,
5: 아내 조은혜입니다.
4: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뭐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5: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4: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1: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5: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뭐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4: 소음이라든지 예,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저런 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도심 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집이 됐답니다.
2: 네, 요게 이제 벽돌이란 게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네.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죠.
4: 네,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뭐 재택근무라도 하시나요?
4: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2: 그래요?
5: 네. 저는 뭐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저는 115km.
2: 네? 편도?
4: 저는 뭐 왕복 115km는 되는 것 같고.
2: 왕복 115km.
1: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5: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1: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2: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4: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1: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2: 오, 와, 현관도 뭐 엄청 넓은데요? 와, 오, 현관문을 하셨구나. 와, 완전

0: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오, 밝게. 와.
1: 와,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0: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네.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0: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2: 7m요?
0: 예.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2: 네네네.
0: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2: 여기가 한 4m 좀, 네, 좀 높고요. 아. 예.
0: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2: 네.
0: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2: 네네.
1: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 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3: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0: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3: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0: 아, 네.
1: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0: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1: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0: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네.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1: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4: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성에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1: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 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 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4: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예,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다만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4: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3: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놈의 줄자.
4: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1: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0: 설마 이 집이 녹조주택은 아니죠?
3: 녹조주택입니다.
0: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아, 이거 신기하네.
1: 저 집에서 한번 경량 목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0: 부연하게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 목재로 보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1: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새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2: 그래서
1: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2: 그래요.
1: 예.
2: 그러네.
1: 예, 못 꾸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예, 틀이 맞춰지잖아요.
2: 재밌다.
1: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3: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2: 네.
3: 계절에 따라서 네.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좀 대범하시네요.
0: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적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2: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1: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2: 미리야
1: 마음에
0: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의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3: 길바닥이 다 트라버틴. 막
1: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3: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1: 보면서 아
3: 야, 이거다 이런 느낌이다.
0: 와 정말 대단하시네.
1: 이태리에서 정말 배로 실어 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 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였죠.
3: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 더 깰까요? 저기를 좀 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0: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요리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1: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켜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3: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저기.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2: 그러네.
3: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없이. 네.
4: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2: 야, 그 마음을 또 알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3: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0: 드래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3: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과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0: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펜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2: 침대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침대 계단 내려가네요.
1: 네.

0: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여기 또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참 신기하네. 아까 거실에선 전혀,
1: 네.
0: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분 침실은.
1: 네, 좀.
0: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 같은 부엌방 위치인데.
1: 네. 아, 저희가 첫 집일 때,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0: 그렇죠.
1: 올라가잖아요.
0: 예.
1: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0: 아,
1: 불편하더라고요. 예.
0: 그래요?
1: 출근할 때 뭔가를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0: 오르락내리락.
1: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안 올라가니까.
2: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1: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3: 지금
1: 했었고요.
3: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1: 네, 거의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3: 아직
1: 또
3: 많이 오르고.
1: 뭐 앞자리가 한두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3: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2: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3: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1: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서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패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돼 있다.
2: 우패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1: 딱 찾아뵀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 어르신 저희가 이런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흑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2: 부부의 땅이 높으니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옹벽을 쳐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부의 설계에 옹벽이 있었답니다.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그거 다행이었네요.
1: 저희 마지막 나중에 준공 허가 나왔을 때 저희 밥 사주셨어요. 고기
3: 고생했다고
1: 사주셨어요.
3: 밥 사주시고.
1: 고생했다고.
2: 그러고 보니 멋진 집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앞집 덕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0: 완전히 뭐 정말 카펫 깔린 것 같다. 와.
2: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0: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형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2: 원래 단층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루처럼 만들었답니다.

0: 대돌과 전통 마루까지. 아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1: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2: 잘 어울리네.
1: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 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2: 야, 이거 두 번 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뭐 건축가가 되신 것 같아요.
0: 한때 밴드 생활도 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남편의 아지트랍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완벽한 손님방으로 변신. 온도를 깔아놓은 마루가 침상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온 지 이제 3년째. 남편은요,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2: 어, 바꿨어.
3: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2: 어, 약간 하얀 장이 잠깐 위치가 애매한가?
3: 어차피 또 곧 바꿀 건데요.
2: 그래? 좀 옮겨볼까? 이게 약간...
3: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0: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를 좀 자연적인 단차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1: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4: 서울 근교에 있지만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야 강화도 더 좋네요. 근데 피디님 오늘 힌트는 뭐죠?
5: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4: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참나 오늘 또 힌트 난해하네.
0: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4: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와,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0: 어머나, 무슨 예술 작품인가 보다.
6: 자기야, 전망대 올라가서 소장님 맞이하자.
7: 아니, 뭘 올라가, 높은데.
6: 그래, 올라가서. 격하게 환영해주자.
7: 넘어져?
6: 안 넘어져요.
7: 안 보이는데? 어, 서장님!
8: 어, 예,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 야, 오늘 건축주분들이시구나.
6: 아,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8: 예, 어, 근데 그 큰 의자에 왜 올라가 계세요?
7: 아, 전망이 끝내줘요.
6: 소장님들 아, 알로 와보세요. 아주 아, 좋아요.
8: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6: 아닙니다. 알로 와보세요.
8: 와, 근데 의자 진짜 크다. 이야, 거의 뭐 전망대네요, 진짜. 와우. 이야.
6: 천안을 다 품었습니다.
8: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6: 아, 여방강이에요. 지금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네.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8: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만드셨구나.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7: 우리 이분 아이디어.
8: 아, 그래요? 와,
0: 오. 아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6: 걸리는 새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이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로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서 옥탑방을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8: 아이디어 좋네요. 예.
6: 근데 그걸 못하니까
8: 환경도 좋고 하니
6: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0: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7: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그런 것들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0: 신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 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6: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커튼이 없어요.
8: 커튼도 안 하셨어요?
6: 네.
8: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네.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든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7: 네, 맞습니다.
8: 야, 근데 두 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6: 네, 그래요.
0: 6년 전 본체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그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8: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6: 네, 들어가세요.
8: 오,
6: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8: 현관이 없는데?
6: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8: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6: 네.
8: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6: 아, 네, 거실입니다.
8: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카페 같기도 하고요.
0: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 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7: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8: 왔다 갔다 하시니까
7: 네,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8: 네.
7: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하니까
8: 네.
7: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8: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 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7: 네. 네,
8: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6: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렸거든요.
8: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6: 청소는 정말 쉬워,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걸레질도 해두고.
0: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7: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8: 아, 해도?
7: 네,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남양이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 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9: 바로 꺼야 돼요.
7: 예,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
0: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6: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0: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8: 어때 보면 한옥이라 중목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7: 아, 철근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8: 아, 철골조구나.
7: 네. 아.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8: H빔이에요.
6: 네. 그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이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네. 이거는 제주도에서 다 켜왔어요, 사실은.
0: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6: 저는 남자애랑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쉽거든요.
8: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7: 그렇습니다.
8: 하,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뭐, 각집, 뭐, 이런, 우리,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따로.
7: 오늘 화장실이 많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6: 화장실이 와.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꽉 붙어 자요. 화장실은 따로 써도.
8: 그건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이 같이 쓰는데.
6: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0: 가만 보면 이 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V자로 된 이 처마 좀 보셔.
7: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이 중간에 모여서 이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0: 그중에 제일은 생활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되어 있다네요, 글쎄.
8: 가볼까요?
6: 보실래요?
8: 오, 와, 여기도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6: 아, 네.
8: 야, 그리고 한식문. 와.
0: 이제야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 집 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8: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6: 사실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여기 싱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곳이에요.
0: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방. 그럼 겨울방에는 뭐가 있을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
8: 한번 열어볼까요?
7: 아, 그러시죠. 네.
8: 오, 여기는 완전히 한식방이네요.
6: 저희가 겨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인하우스입니다.
8: 예상은 했지만 설마 황토방?
6: 네, 맞습니다.
0: 집안에 양옥과 한옥이 공존하는 파격적인 설계는 아내가 직접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글쎄, 문지방이 따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6: 알았어. 제가 요리 기를 못해서요.
0: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이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6: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5: 근데 그렇게까지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6: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0: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뭐길래 아궁이 앞을 떠나지를 못하실까?
7: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5: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7: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오랫되거든요.
0: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고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9: 붓기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지 올라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요.
10: 갈 때는 또 싸줘요. 싸줘요. 그래서 친정집이랑 네. 우리가 거기 있죠. 네. 이렇게 좋은 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0: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6: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 9억인데 그 중심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였어요. 매일.
0: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6: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찼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0: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6: 사실 행복하고 누리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8: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7: 예.
8: 한번 열어볼까요?
7: 예.
8: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예.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7: 아, 그래요?
8: 네.
0: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했답니다.
6: 남편이요. 이걸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0: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8: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을 만드는 건데 예.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남아요.
7: 네, 맞습니다.
8: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을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시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6: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에 불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7: 자랑이십니다.
6: 오늘은 추워. 불 좀 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8: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0: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6: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다가 다 표현하거든요.
5: 일기 훔쳐보셨어요?
6: 날마다 훔쳐봐요. 그 댓글도 달아요.
0: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11: 수축나무 가지에 산가치가 수북하다. 리언님이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에 하루가 또 지나간다. 리언님은 도자기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석고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예정이다.
5: 위원님도 훔쳐보신다면서요?
11: 나 보는 데서는 안 보는데요. 나 없을 때 다 보나 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10: 자물쇠를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7: 자물쇠를 만들라 봤는데 만들기 좀 쉽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0: 두 분 소꿉친 것처럼 재미나게 사시네. 이런 거를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공간인 별채는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지경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골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8: 집 전체적인 배치로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접실 나...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7: 아니야, 무조건 나 안에 분이.
6: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그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8: 맞아요, 맞아요.
6: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네. 즐겁지 않을까요?
8: 더 행복해지고.
6: 네.
8: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 작당이구나.
0: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6: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동무 하실 분이 한 게인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주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려고 그래요.
0: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8: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6: 요즘 넘어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는 해서 치유할 수 있는 시인들도 초대하고 쭉 상황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7: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흘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0: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8: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2: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8: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13: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2: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4: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5: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2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20: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

0: 구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2: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0: 이야, 이야, 대박.
1: 그래,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2: 하나니까 다.
1: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숲은 오랜 꿈이었다죠.
3: 제가 가꾼 숲입니다. 나만의 왕국, 나만의 세계.
2: 그 숲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트리하우스도 직접 지었고요.
3: 버킷리스트가 완성된 그거를 느끼는 거죠.
2: 자연에 살다 보니
4: 얘네도 만져도 괜찮아. 야, 비켜봐.
2: 벌들도 생각해야 했다죠.
3: 산사나이가 해야지.
2: 산과 나무에 빠져버린 이 남자.
3: 산과 나무가요, 이 중독성이 심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꽂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일어나면은 기다려줘, 핫뜨기를.
2: 산사나이의 트리하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발 1099m, 인적 드문 원시림을 자랑하는 백암산. 물줄기를 따라 숲속에 들어서면 어릴 적 동화 속에서 만났던 트리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화 속 풍경을 현실로 만든 이 사람, 서경석 씨는 오늘도 숲으로 향합니다.
3: 제가 가꾼 숲입니다. 나만의 왕국, 나만의 세계.
2: 그의 왕국에선 요즘 달의 나무 수액이 한창이랍니다.
3: 이게 달의 나무입니다. 수액이 아주 많이 나와요.
2: 길고 유연한 덩굴 형태로 자라는 달의 나무.
3: 오,
5: 바로 나오네요, 물이. 네.
2: 수액을 입에 머금으면 숲의 기운이 온몸에 퍼집니다.
3: 아우, 신나네.
2: 봄이면 서경석 씨는 물 대신 나무가 건넨 수액으로 기절을 합니다.
3: 근데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제일 먼저 고로쇠 수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래나무 수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짜장나무 수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달래나무 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한 번에 다 나오면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는데, 철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수액이 나오는 거예요.
2: 누구에게 판매하는 목적은 아니랍니다.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 삶도 숲도 넘치지 않게 지켜가는 중이죠.
3: 먹을 만큼만 뽑는 거죠.
5: 아, 그냥 선생님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 그럼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0: 그리고 뭐 요리도 하고 그 뭐 물김치도 담그고.
1: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산에 수액이 한 방울씩 모이듯 나무를 심고 가꾼 건 자신만의 숲을 만들고 싶었던 오랜 꿈이었습니다.
0: 벌써 50년이 됐고 보통 이제 산에서 10년만 돌을 닦으면 도사가 되잖아요. 나는 다섯 번 도사가 된 거니까 완전히 준도사 아니면 대표도사 이 정도 되죠.
2: 되게 젊은 나이에 관심을 가지신 건데 숲에.
0: 그렇죠. 내 머릿속에 산속이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항상 산속을 그리고 있었고 퇴직하면 바로 산으로 왔고 또 그게 나의 1차적인 꿈이었고.
1: 13년 전 은퇴와 함께 산으로 왔다는 서경석 씨.
0: 무시 빠져나가지고
1: 그때부터 트리하우스도 직접 지었답니다.
0: 아, 여기는 트리하우스가 이제 여섯 동이에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지은 게 아니고 거의 한 7, 8년 동안 서서히 지은 거죠. 항상 볼 때마다 뭐 뿌듯하죠. 자존심 갖고 나만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가 완성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1: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신의 손길로 완성된 나무집.
0: 안에는
2: 어떻게 생겼습니까?
0: 그냥 이제 텐트랑 보시면 돼요.
1: 오각형의 텐트 구조. 정말 아름다운 텐트 아닙니까?
0: 여기서 보면은 흐르는 계곡물이 보이고 사실상 이 트리하우스는 이런 거주의 목적보다는 전망에 좀 목적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창문을 좀 많이 뒀어요.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충분하게 자연을 관찰할 수 있게끔 설계한 거죠.
1: 바깥 풍경이 그대로 들어오는 넓은 창. 자연을 닮은 편안한 집입니다. 이 트리하우스를 혼자만 즐기기엔 너무 근사했다죠. 그래서 캠핑장으로 일부를 조성했답니다.
0: 굿모닝. 잘 주무셨습니까? 밤에 춥지 않았어요?
3: 아니요.
0: 안 추웠어요? 나무에서 사니까 어때?
3: 새소리 들리고 좋아요.
0: 나무에서 자면은 일단 호랑이가 안 와. 하마도 안 오고.
3: 엄마는 절대 안 오죠.
0: 안 오나? 굿모닝. 잘 주무셨어요?
4: 네, 너무 잘 잤어요. 밤늦게까지 그냥 불멍 때리다가 저는 이제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우선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물소리가 너무 좋아서 되게 잘 잔 것 같아요.
1: 저마다의 행복한 마음이 전해지는 숲. 이 숲에서 요즘 서경석 씨가 푹 빠져있는 또 하나의 나무집이 있답니다. 바로 벌집.
0: 이렇게 하고 이거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자, 잠깐만 볼게요.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자.
1: 벌들도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요.
0: 화산처럼 밑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여왕집이야. 야, 비켜봐.
2: 뭐 보호장구도 없이 하시네 선생님. 막 벌을.
0: 아니 그럼요. 얘네들 만져도 괜찮아. 야, 비켜봐. 비켜봐. 보지마. 얼굴 좀 보자. 아, 순둥이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런 나무가 많잖아. 그러니까 안에만 동그랗게 파주면 벌이 집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거야. 중축을 할 수 있게끔. 며칠 후에 다시 내가 볼게. 열심히 일해. 알았지? 자, 어휴, 무거워. 어휴, 무거워라.
1: 집이 좋아야 꿀맛도 더 좋아진다는 산사나이의 지론.
0: 여기 보시지만 저런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나무인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런 걸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시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해야 돼? 산사나이가 해야지.
1: 그래서 나무를 베어 벌집을 만들고 그 자리에

0: 다시 꽃나무를 심었다는 서경석 씨.
1: 목재의 가치보다는 미적인 가치와 향기의 가치, 그리고 이 밀원의 가치, 뿌리 많이 나오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0: 요즘은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신가요?
1: 산돌베나무에 꽂혀서 한 3만 평을 심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피나무에 꽂혔습니다. 근데 이 산과 나무가요, 이 중독성이 심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꽂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0: 그 세월이 자그마치 50년, 산 중독이 될 만한 세월이죠.
1: 아, 나는 일어나면은 기다려져, 해 뜨기를. 예. 그리고 저녁에 해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산 속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이제 산 중독 오기 그 정도가 되는 거죠.
0: 그렇게 산 사나이의 오랜 꿈은 숲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킵니다.

0: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과 손녀의 출동.
1: 똑똑. 공주님 오셨어요? 공주님 주무셨구나.
0: 잠에서 덜 깬 손녀.
2: 지금이야 할아버지 인사해야지.
3: 네, 안녕하세요.
0: 이럴 땐 할아버지의 특효약이 있대요.
4: 큰 꽃 이거.
1: 이거? 향기. 맡아봐.
4: 향기야.
1: 향기로?
0: 꽃향기로 손녀 낮잠을 깨우고 신나는 몸놀이로 활짝 웃게 합니다.

0: 주말이면 어린 딸과 함께 숲을 찾는다는 아들. 아버지의 꿈이었던 트리하우스는 이제 아들이 이어갈 또 다른 꿈입니다.
1: 지금 여기 보면은 빈자리가 있거든? 이 빈자리에다가 이걸 심어야 돼. 그러니까 모종을 하나씩 주면 돼. 이게 지붕을 다 화단으로 만들 거예요. 생태의 지붕.
0: 지붕에 꽃이라니 참 기발하죠?
2: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시나 봐요.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시고 하지.
0: 지붕 위에 흙을 얹고 그 위에다 꽃과 나무를 심습니다.
1: 그럼 올해 비가 자주 왔지. 자주 와서 그나마 이게 잘 활착이 잘 됐잖아.
0: 덕분에 올 여름 가을엔 초록 지붕이 되겠네요.
1: 빈들레 이런 거 심어놓으면 이게 홀씨가 멀리 퍼지고 꽃이 피니까 꽃 속에서 잠을 자네.
0: 꽃씨가 날아오면 또 꽃밭이 되기도 하겠죠.
1: 이거는 바위나리. 이 바위나리가 가뭄에 가장 강한 거예요. 맨 위쪽에는 바위나리. 이제 이런 거는 꽃잔디. 네, 가뭄에도 강하고 번식력 탑. 요거는 돈나물. 요거는 소나무.
0: 이 어여쁜 지붕을 만들면 트리하우스엔 뭐가 좋은가요?
1: 여름에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여기다 아주 뜨거울 때 일단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또 청정수잖아.
0: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또 흙 덕분에 따뜻한 지붕. 이렇게 트리하우스 위에도 작은 숲이 생겼습니다.

0: 꽃바람 따라 3대가 숲으로 향합니다.
1: 와, 너무 배꽃이다. 두릅도 있네. 바람이 두릅도 할게. 여기 있어요. 여기 앞바람 있어. 두릅도 따오고.

0: 알았어요.
1: 두룩이다,
0: 두룩. 어, 여기도 있다.
2: 봄나물의 황제 두룩. 1년에 딱 보름 제대로 맛볼 수 있다는 귀한 제철나물이죠. 이번엔 어디로 가시나요?
0: 우와! 이게 뭐지?
3: 이거 어젯밤에 해놨는데 이거 혼자 왔어.
4: 할아버지가 어제 만들어놨어.
3: 이걸로 다 기타 우리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2: 하루 사이 봉지가 꽉 찼네요. 참나무에 기대 자란 표고버섯. 시간이 키워낸 깊은 맛을 자랑한답니다.
0: 와, 보고 많네.
2: 할아버지가 따면 손녀는 작은 손으로 바구니에 넣죠.
5: 꼬리.
3: 산에서 나무 위에다가 나무로 지은 집을 짓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뭐 그게 인생의 버킷리스트죠.
2: 서경석 씨가 직접 가꾼 산에서 막 따온 자연의 맛을 즐겨볼 시간입니다. 표고는 먹기 좋게 썰어 밀가루 반죽에 살짝 무칩니다.
3: 수액 짜장면.
2: 진하고 달콤한 달래나무 수액으로는 손녀가 좋아하는 짜장 라면을 끓일 거랍니다.
0: 수액이 나온다.
2: 표고 전의 고소한 냄새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두룩도 밀가루 반죽 살짝 입혀 노릇노릇 구워줄 거랍니다.
6: 자, 들어갑니다.
3: 들어갑니다.
2: 숲속 트리하우스 위 삼베가 함께 차리는 한 끼. 달래나무 수액 짜장 라면도 완성됐습니다.
3: 건배!
7: 땡!
2: 이런 게 진짜 달콤한 행복이죠.
3: 간단해요. 수액이 들어가서 달콤하고
6: 단맛이 이제 올라와서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
3: 나물의 여왕은 두릅입니다.
2: 자연이 선물한 특별한 한 끼.
3: 아니 이게 뭐 고양인가 강아지인가.
6: 저도 어려서부터 뭐 아버지가 해오신 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같이 하면서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리고 지우한테 더 좋게 물려줘요.
3: 든든합니다. 배고파도 배가 부르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그죠?
2: 50년을 기다리며 꿈꾸던 인생. 오늘도 산사나이의 트리하우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8: 이 차를 몰고 와서 이 엘비스 프리스의 음악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1년을 줄 서서 조심하죠. 제 애인들을 소개해드릴까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3: 미끄러

0: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0: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보

0: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감경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텃밭지기 이영주입니다. 그동안 잘 자란 작물들을 직접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자란 텃밭을 처음 와본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작물들이 벌레도 안 먹고 깔끔하게 자랐냐, 아무래도 밭이 작아서 그런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만, 작은 텃밭이라도 김매기는 농사의 필수죠. 그래서 수확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잡초 제거에 대해서 팁을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아마 잡초 제거일 겁니다. 잡초는 근본적으로 뽑는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잡초가 크게 자라면 잘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호미로 긁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풀 제거용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고랑에 나오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것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초제 대신에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김매기인데요. 김매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호미나 양괭이입니다. 호미는 조금 작은 풀에 주로 사용하고요. 양괭이는 풀이 많이 컸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은 뿌리째 뽑아야 그 풀이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고랑에 작은 풀이 많이 나 있는 경우에는 양괭이를 사용해서 다 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풀들이 금방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풀들이 크기 시작을 하는데요. 풀들이 아주 크기 전에 조금 어렸을 때 풀을 뽑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풀들이 많이 크면 그만큼 힘도 많이 들고 뿌리가 또 잡초는 견고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풀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장마가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풀이 거의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들은 그 전에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 잡초는 크기가 크면 손으로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작은 것들은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제 호미나 그 양괭이를 통해서 풀을 제거해 주면 되는데요. 비닐을 씌우고 심었을 경우에는 풀이 좀 덜 자랍니다. 그런데 비닐을 씌우지 않은 밭에는 그 심어 놓은 작물들과 더불어 이제 풀도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여기 밭만 해도 지금 작물하고 또 잡초하고 지금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잘못 매다 보면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심어놓은 식물을, 작물을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손으로 뽑아도 되지만 호미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씩 그 뿌리채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매기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작물을 심어놨는데 그 옆에 잡초들이 많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즉시 뽑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클 때 뽑아주면 다른 작물도 뿌리째 뽑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 뽑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잡초 제거의 또 다른 방법은 잡초 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풀 뽑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잡초 매트를 사다가 씌워주시면 잡초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잡초 매트를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밭에 자주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은색 잡초 매트를 이랑 사이 고래 깔아주면 수분이 보존되기도 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는 잡초 씨앗들이 발화가 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면 곰팡이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병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매트들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미세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온 다습할 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트를 깔았다면 가끔씩 해가 좋은 날 매트를 걷어서 땅을 말려주면 땅이 건강해집니다. 잡초 매트는 부직포나 또는 마대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 천이 보통입니다. 잡초 매트의 넓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50cm도 있고 100cm도 있고 그보다 더 넓은 것도 있는데요. 고랑의 넓이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고추밭에 잡초 매트 50cm짜리를 갖다가 깔아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 매트는 부직포라든지 마대 재질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마대 재질보다는 부직포 재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마대 재질은 그 물이 잘 안 빠져서 물이 흘러가게 하는 데는 좋지만 한번 밑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직포 재질은 물이 잘 빠지고 또 금방 그래서 땅이 마르기도 합니다. 마대 종류와 또 부직포 종류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그것에 따라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키운 작물을 직접 수확해 볼까요? 이번엔 상추를 수확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추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생각보다 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심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심어놨지만 또 일부 밭을 비워놨다가 얼마 전에 또 다시 심었습니다. 그럼 상추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를 수확할 때 보통 중간에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안 하고 여기 조금씩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비가 오거나 하면 이 부분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추를 할 때는 약간 아래로 젖힌 다음에 이렇게 젖힌 다음에 옆으로 틀어주시면 밑에가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다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추를 딸 때 이렇게 중간을 따지 마시고 깨끗하게 밑에까지 이렇게 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꺾고 옆으로 틀면 됩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틀고 그리고 상추를 요 정도만 남겨두면 돼요. 너무 많이 따도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큰 잎이 한 뭐 세 장 정도 너무 크진 않죠. 중간 사이즈의 잎이 세 장 정도 남을 때까지 저 수확을 하면 됩니다. 상추는 위에 잎부터 이렇게 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랫잎부터 따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수를 수확을 하겠는데요. 고수는 지금 이것은 그 모종을 심은 것이 아니라 제가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빽빽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솎아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0: 이렇게. 손에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향이 아주 짙습니다. 예, 쑥갓도 지금 그 제가 씨앗을 뿌렸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배겨 지금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솥 가주듯이 그냥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좀 많이 뽑혔네. 이렇게 뽑아서 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쑥갓이 많이 크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 중간을 한 번씩 이렇게 꺾어가지고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서 다시 쑥갓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초 제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키운 작물들을 직접 수확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주말농장 이야기 어떠하셨나요? 주말농장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평생학교 주말농장 8편을 보시고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정서적인 기쁨을 여러분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간 수면요법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수면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냥 생활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수면 진료뿐 아니라 이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좋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면 질환을 전공한 이런 의사를 거의 뭐 예약을 하면 일주일 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일반 클리닉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잠을 찍어보는 수면 검사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점 생각해 보시고 좀 정규적인 의료의 틀에서 예, 수면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요, 이 수면 관련 검사나 진료 대부분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민간 수면요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우선 특히 이제 잠이 안올 때, 뭐 불면이 있을 때.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이제 구해서 드시는데요. 상당 부분이 수면제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세요. 수면제는 중독이 된다더라. 그리고 뭐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면이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좀잘 이제 가려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막 두려워하셔가지고. 그건 독한 수면제 말고 나는 좀, 그 부작용 없는데 잠에 도움이 되는 거난 구해 먹을 거야.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연한 병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뭐 내가 잘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번거롭죠. 또뭐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분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이제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내용을 잘 알면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면 건강 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기 홈쇼핑 이런 데도 나오고요. 그 인터넷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게 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뭐 광고도 하고 뭐 어떤 막 그래프도 보여주고 뭐 그리고 전문

뭔가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효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아니면 이제 그냥 건강식품이죠. 식품을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부작용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수면제가 아니니까 수면제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해서 드세요. 근데 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뭐 하루 먹는 게 1,000원어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꽤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드시고,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그걸 드시다가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원장님, 제가 이걸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효과 있어? 이거 먹어도 돼요? 뭐 부작용은 없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여러 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 좀 이렇게 기능성이 확인이 된 그런 식품도 있고, 그냥 이거는 막연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 듣고, 또 환자분들은 그런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아, 이게 이거지라고 해서 그걸 구해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나라 이 건강기능식품은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식품 안전 나라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다 이게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면에 대한 거니까 어떤 물질이 뭐 어떤 뭐 식물의 뭐 잎이든 뭐 추출물이든 이런 것이 잠에 도움이 되면 된다라고 광고를 하려고 하면 식약처의 허가를 얻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식품을 일정 기간 섭취하게 하고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게 효능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 쉽게 말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돼. 그걸 이제 식약처 나라에서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그게 확실하다고 확인이 되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잠에 도움이 된다, 수면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 문구를 쓸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걸쓸수 없습니다. 쓰면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꼭그 내용이 있는지 읽어봐야 돼요.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수면 개선 효과가 있다고 딱 씌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뭐 이런 게 몸에 좋은 거잖아요.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뭐 그러니까 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기능성을 인정해준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믿고 드셔도 돼요. 자, 근데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수면 건강기능식품하고 수면제로 뭐가 달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성분이 다르죠. 성분이 다르고 그 강도도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풀뿌리가 있는데 걔를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잠이 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너무 강해요. 약이랑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식품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막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쁜 일에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걸 그렇게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효과를 낮춰서 안전하게 그 정도 용량으로만 이제 팔수 있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수면제만큼의 강도나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환자가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나의 뭐 잠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먹는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벼운 불면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심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 꼭 병원 가서 정규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코골이에 대한 민간요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코골이 민간요법 중에 한때 이 SNS에 이게 유행이었던 게 있어요. 그게 유명인들도 이렇게 입을 가로막는 테이프를 붙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입이 봉해지겠죠. 이렇게. 그 상태로 잠을 자면 내가 코를 안 골더라. 유명 연예인들이 막 그런 걸 SNS에 올렸어요. 그게 막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괜찮으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의사들이 옛날에 다 필요에 따라서 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교과서에도 일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턱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의사들이 권하는 거, SNS에 권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코골이를 예방하고 이제 치료하는 거는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코만 고는 사람 있고 자다가 숨을 멈추는 것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코만 고는 사람은 요걸 붙여도 돼요. 근데 숨을 멈추는 사람은 숨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입을 벌려서 숨을 쉬어야 되죠. 근데 입을 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면 검사를 했는데 코골이만 있고 수면 무호흡이 없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테이프를 붙여도 됩니다. 예,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꼭 이제 검사해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코골이 방지 장치로 이렇게 마우스피스 같은 게 있습니다. 마우스피스 같은 게 이걸 이제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서 끼는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아에 어떤 장치를 끼는 것 자체가 치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치열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치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아에 어떤 장치를 한번 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끼고 주무시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그 지도에 따라서 또 대개는 치과에서 그런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장치를 껴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환자가 임의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서 낀다. 라는 거할때 사실은 치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낌으로 해서 치아에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꼭 피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용품 하실 때는 꼭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ASMR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ASMR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적도 있고 뭐 그걸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이제 들으면서 불면증을 조절하시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좀 된다는 분도 있고 뭐 도움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ASMR이 불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게한 두어 개 정도 있어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꼭 있다고 볼수 없다. 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바뀔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렇고 다만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는 잠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그 논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R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주무실 때 그걸 켜놓고 몇 시간을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마치 TV 켜놓고 주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혹은 다른 이유로 이제 시간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럼 우리가 청각을 자극하고 그게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로서는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용할 때는 꼭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해서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덟 번째 강의까지 다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평생 학교를 통해서 수면에 대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수면 질환인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하지분한증후군, 몽력병을 비롯한 REM수면 행동장애, 기면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제 수면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또 민간 수면요법에 대한 말씀도 쭉 드렸습니다. 각 수면 질환을 한데 이게 한 1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좀 없어서 제가 이제 질환에 대한 좀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각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평생학교에 다른 이제 수면학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강의에 보면 좀더 깊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주제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의 수면에 대한 지식의 범위를 넓히시고 또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의 생산과 폐기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식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어떻게 폐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식품의 문제는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 집단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량의 증가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에 식량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이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의 가뭄 때문에 아몬드를 더 이상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등에서의 기후 문제와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커피와 코코아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커피 원두 가격과 초콜릿의 가격이 급증하는 문제도 나타났어요. 80억 인구 중에서 약10% 정도인 8억 명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먹지도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펑펑펑 배출하는 게 맞는 것이냐?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가 배출될까요? 식품 폐기물이라는 전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 1년에 약 800만 톤이 버려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약 6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톤은 식품 공장 등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600만 톤은 우리가 최종 음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산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버려지는 식품 쓰레기의 양은 800만 톤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양이 연간 약 800만 톤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양은 우리나라 전체 식품 소비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식량 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 낭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전과정을 한번 봐야죠. 농산물을 수확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식품으로 가공하는 과정, 판매되는 과정, 소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계 단계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판매 단계만 하더라도 유통기한, 소비기한 때문에 먹지도 않고 폐기되는 식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폐기될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재활용을 할 것이냐? 소비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이냐?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수확하는 단계에서도 못 났다고 그냥 버리잖아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서 키워놓고 정작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버리는데, 이런 것들도 영양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 과정에서 다 살펴보면서 낭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물 분쇄기예요. 싱크대 밑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갈아버리는.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은 오물분쇄기에서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편리하겠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싱크대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도 놔도 이렇게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하수 처리장이 견디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물분쇄기의 경우에는 합법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그 건더기에 20% 미만만 하수도로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합법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간 다음에 그 건더기의 80%를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용해야 될 하수 처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디스포저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료로 만드는 방법, 퇴비로 만드는 방법,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방법. 이세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는 바이오가스라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메탄가스는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면은 강력한 온실가스라 그랬잖아요. 기후 위기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메탄만 따로 모을 수만 있다면 유용한 에너지로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도시가스의 성분이 메탄가스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밀폐된 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발효를 시키면 메탄이 생성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밀폐된 통이니까 이 가스가 갇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스를 별도로 뽑아내면은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이오가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재생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오히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탄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가버리면은 기후 위기를 더 촉진시키는데 잘 모아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이오가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부패도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사료로 쓰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아니면 바이오가스 중심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될 것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될 것들.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공식적인 재활용 지침에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리배출 기준이거든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이 매우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가축이 먹을 수 없는 부분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가축의 사료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 퇴비나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갈비탕에서 나온 커다란 뼈, 다음에 커다란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계란 껍질, 뭐, 파의 뿌리, 이런 것까지도 일반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한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제발 비닐 같은 것들은 섞지를 말자. 저기 표에서는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절대 음식물 쓰레기로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쓰레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면서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줄일 수도 있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안녕하세요. 신은수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을까?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정강에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누가 상속을 받을지,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상속받을지를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자와 관련해서는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배우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속이죠.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을 기준입니다. 내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형제자매, 사촌이니 뭐 반계 혈족. 이렇게 이제 순위를 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그 사람한테 상속이 되지 이 순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한 명이라면 이제 유일한 상속자가 되겠지요. 이렇게 상속순위는 정하고 있고 비율도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대1대1로 가요. 직계비속들은. 배우자는 여기에 0.5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와 아들 이렇게 두 명의 상속인을 남겨놓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1대1에서 아내분한테 0.5를 가산하니까 1.5대1이 되죠. 그러니까 3대2로 나누게 되니까 1억 원을 남겨놓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은 아내분이, 4천만 원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분, 남겨진 아내분을 자식들이 다 부양을 잘 못할 것 같으면 내 재산을 전부 아내한테 남겨주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게 유언장입니다. 유언장만이 상속분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유언장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 유류분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전재산은 아내한테 잘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민법에서 다섯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다섯 가지 이상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 엄격한 요건을 하나라도 결한다면 무효다. 안 쓴 거랑 똑같다. 라는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자필유언장, 녹음유언장, 공정증서, 우리가 흔히 공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구수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필유언장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 공중유언.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 자필유언장은 뭐냐면 내가 유언하고 싶은 얘기를 자필로 직접 다 쓰는 거예요.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다섯 가지를 지키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전문 자필이어야 돼요. 전문?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다 자필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자를 쳐서 출력하시는 거, 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전문을 다 자필로 쓰셔야 된다. 복사본 안 됩니다. 자필로 쓴 원본이 있어야 된다. 요게 원칙. 두 번째, 날짜 쓰셔야 됩니다. 날짜.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마지막 것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쓰셔야 돼요. 이 날짜 안 쓰신 무효인데, 판례에 보면 약간 완해서 이제 내 환갑날, 그런 거 있어요. 내 환갑날은 한 번이니까. 근데

큰딸 결혼날 안 됩니다. 이혼해서 또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내 환갑날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받아들인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몇 년 며칠 쓰셔야 되고 근데 주소 정확히 쓰셔야 돼요. 판례에서 보면은 암사동에서 끝났어요. 암사동. 번지수를 안 쓰셨어요. 그 암사동에 홍길동이 한 명일까요? 그렇잖아요. 그거 무효됐습니다. 주소 번지수까지 정확히 쓰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히 써야 돼요. 본인의 주소. 근데 뭐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일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사는 주소 정확히 쓰셔야 되는 거. 그래서 날짜 쓰고 주소 쓴 다음에 이름 쓰고 옆에 도장 찍으셔야 돼요. 도장. 도장 찍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사인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인이 이 사인이 본인 사인인지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요. 아 물론 이 도장이 있잖아요.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막도장이어도 되는데 사실 전체가 다 자필이니까 자필이 맞다라고 하면서 도장은 의미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 이 요건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게 완벽하게 갖췄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과거에 한 재력가가 본인의 전재산을 뭐 대학에 기부를 하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안 찍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자녀들한테 상속이 돼서 본인의 사회에 기부하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그 취지가 다 몰각이 됐던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라도 결함은 안 된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실 때 제가 강연을 가끔 가면서 유언장을 몇 개 이제 써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면 반성문을 쓰세요. 어떻게 쓰십니까? 여보, 내가 결혼해갖고 애 낳았을 때 바람 폈을 때 미안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저기 하다가 친구한테 돈 빌려줘갖고, 그거 떼어서 당신 고생한 거 미안해. 그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유언장에 아무나 쓴다 내는 게 아니고, 왜 반성문을 쓰세요? 그게 아니고, 재산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자녀와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유언장을 누가 집행하라 이런 것만 남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을 남기는데 돈을 재산 이 집을 누구 줘라 예금을 누구 가져라 이거는 쓰시면 되는데 내가 뭐 땡땡은행에 대출 있는 건 미은 둘째라도 갚아가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채무는 분할을 할 수가 없어서 채무는 철저히 N분의 1로 가요. 법이 정한 대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보험 들었어요. 나 죽으면 5억 나오는 법 이런 거 그거를 잘 저기 보험회사 점검해서 수익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법정상속인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법정상속인. 근데 갑자기 죽을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보험금은 나를 돌봐준 딸한테 줘라. 효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세히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그건 수익자를 바꾸셔야 돼요. 수익자를 바꾸셔야 되는 거지 유인장에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언장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너무 깊이 보관하셔갖고 발견이 안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곤란하죠? 돌아가시면 발견 쉬운 데다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서로 욕심이 있어갖고 어느 날 그 유언장을 쓱 봤어. 어머? 재산을 나한테는 안 주고 다른 형제들한테 다 준다고 했네? 팍팍 찢어버린다니까요. 못 찾아요, 유언장을. 그럼 있었다는 걸 무슨 소리 입증하냐고. 입증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게 공중유언입니다. 공정유세의 유언. 이거는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발견이 쉽죠? 왜냐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점이 있는데, 다만, 비용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20억까지 이제, 재산 대비 이렇게 비율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최대 300만 원 넘지 못하니까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공정증서에 유언을 작성하는데 3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이게 비용이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나 죽고 나서 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저렴한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래도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비용이 적죠. 그리고 자녀들이 다툴 일이 없죠. 그런 면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실은 유언장을 안 남기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만약에 미리 유언장을 남겼을 때 그걸 자녀들이 알았을 때 서운해할 것도 있고 또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얘는 좀 나태해질 것 같고 얘는 서운해야 될 거 이런 것 때문에 작성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제 자녀분들이 협의를 해야 돼요. 부모님 자산

뭐뭐뭐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자 협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잘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이게 제기가 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버님이 집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때 집살때그 장남이 보태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3억 주고 사는데 1억은 장남이 모았던 돈 줘서 샀다. 그럼 이 기여분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나의 기여가 있으니까 이 부분 빼고 계산해 주세요. 이런 기여분 주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기여분, 자녀의 기여분 잘 인정 안 합니다. 부부간의 기여분은 대표적으로 많이 인정을 하고 대법원이 정식으로 밝힌 적이 있어요.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확대해서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서 100%를 인정하는 예도 있고요. 보통 50%는 쉽게 인정을 해주세요. 배우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녀한테 나의 노후 생계를 이렇게 부담시키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배우자가 남겨진 재산은 첫 번째로 배우자를 부양해라는 의미가 있어서 배우자한테는 굉장히 완화해서 인정을 하는데 자녀분들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안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속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손해까지 가는 거지. 특별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수익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딱 나눠서 아들한테 딸한테 미리 해준 게 있어요. 남겨놓은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돌아가시기 전에 준 거를 이 계산에 넣게 되냐면 유류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분할 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상속세를 분할을 할때 남겨진 재산이 1억인데 이미 준 재산이 장남한테 1억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럼 남겨진 재산을 1억을 가지고 이 남매가 5천만 원, 5천만 원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전체 상속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준 1억도 계산이 들어와서 상속 재산은 2억 원이 돼요. 그 2억 원을 가지고 오빠하고 동생이 나누면 1억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근데 1억을 이미 가져갔어. 그럼 남겨진 1억 전부는 여동생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따서 특별수익을 왜 따지게 되냐면 전체 상속재산이 1억인지 2억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준거 언제부터요? 79년도에 이어준 거 전부 계산이 다 들어옵니다. 전부 계산에 들어와서 그만큼 가져간 사람은 나머지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고 부족한 부분만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은 반드시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 한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그 분쟁에서는 대부분 돈 문제죠.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공평히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어서 부모님들이 상속을 할 때는 자녀의 분쟁을 막으려면 유름을 침해하지 말고 분배를 해줘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정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셔라. 그리고 민법에 요건이 엄격하니까 요건을 꼭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맞는 부분은 생전에도 하셔야 되지만 사후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부모님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자녀들이 분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도예 강사 홍선희입니다. 그동안 코일링으로도 그릇을 만들어보고 석고 몰드 위에 이용해서 손쉽게 기물을 만드는 법, 그리고 다양한 문양 기법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조금씩 응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형부터 장식까지 완성해보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 접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벌구이가 된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초벌된 그릇은 흙으로 빚어서 한번 구워냈을 때 초벌구이가 된 그릇인데요. 초벌구이 그릇만 파는 전문적인 샵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하시는 바디를 고르셔서 구매하시고 그 위에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석고 몰드 같은 경우는 조금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초벌기 가게에 가면 다양하고 정말 많은 초벌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벌기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 초벌기 몰드가 필요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런 실리콘 몰드들, 다양한 실리콘 몰드들도 엄청 많습니다. 실리콘 몰드들을 이용해서 이 위에다가 장식을 해서 유약을 바르고 재벌까지 하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정말 내가 만든 것 같지 않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릇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흙을 준비해 주시고요. 흙은 지금 이 그릇 같은 경우

오늘 약간 타원형의 그릇이죠. 이 타원형의 작품을 만들 때는 흙 덩어리는 동그랗게 팔지만 흙을 약간 길쭉하게 늘리시면서 두들겨서 흙을 쳐주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흙이 약간 길쭉하게 늘어납니다. 동그란 데서 미는 것보다는 약간 흙을 두들겨서 기본적인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밀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미실 수 있습니다. 흙을 미실 때도 한 번에 이 흙을 다 밀려고 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 흙판이 충분히 다 덮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힘을 조금 덜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충분히 덮이는 것 같으니까 흙을 조금 잘라내고 다시 한번 나머지 흙으로 두께를 좀 맞춰볼게요. 흙을 다 미셨으면 준비된 초벌기를 물 위에 올려주시고요. 스폰지와 물을 준비해 주시고 밀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흙판을 초벌기 위에 올려주실게요. 그 다음 스폰지로 물을 꽉 짜서 동글게 잡으시고요. 쿡쿡쿡쿡 두들겨 주듯이 형태를, 모양을 맞춰 나가 볼게요. 끝에 전부분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형태를 잡아주시고 대충 형태가 전체적으로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엔 스폰지로 꾹꾹 눌러서 조금 더 확실하게 형태를 잡아보겠습니다. 칼 끝으로 초벌기 끝에 있는 부분까지 맞춰서 돌려서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칼이 이렇게 초벌기 옆에 닿았기 때문에 자르실 때도 별로 어려움 없이 자르실 수 있고 칼을 깊이 넣으시는 것보다는 항상 칼 끝으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폰지는 물을 꽉 짜서 다시 한번 칼 닿은 부분은 항상 스폰지로 마무리를 하고 작업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싫으신 분들은 칼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약간 웨이브가 있게끔 끝선 정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또 다른 느낌의 그릇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 바디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식 기법이 남았죠. 몰드를 이용해서 하는 장식 기법 시작해 볼게요. 흙은 기포 없이 꼭꼭 주물러서 반죽을 하신 다음 흙띠를 밀어서 틀에 맞는 형태의 흙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런 것들은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하시면 되지만 요건 약간 길쭉한 몰드여서 제가 흙띠를 길게 밀었어요. 몰드 위에다가 흙을 올려주시고 가볍게 두들겨서

띠를 만들고 이 옆에 부분은 굳이 이렇게 다 바짝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건 다듬으실 때 붙여주실 부분이라서 너무 흙이 많이 튀어나왔으면 어느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고 이 정도 흙이 튀어나온 거는 같이 붙이실 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우리가 붙여볼 부분을 위치를 선정해 보는 거예요. 이쪽이 나을지 뭐 이쪽이 나을지 위치를 한번 선정해서 저는 이쪽 부분에 살짝 붙여줄게요.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흙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내가 붙이고 싶은 위치에 모양을 잡으면서 붙여주실게요. 다음으로 옆에 남은 흙들은 밀어서 같이 이음새를 연결해 줄게요. 그냥 흙풀을 발라서 붙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약간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옆에 부분을 꼭 흙을 밀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라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씩 살짝 가듬어 주시고 스펀지로 물을 꽉 짜서 다듬어 주셨던 부분들을 밀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모양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수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부착 장식 후 만져주세요. 그 다음 붙이면서 약간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긁는 게 아니라 약간 눌러주듯이 시작해서 살짝 굴려서 확실하게 무늬를 넣어주시는 게 유약을 발랐을 때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도드라지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몰드들을 이용해서 여기 나머지 부분도 장식해 볼게요.

지금처럼 주변에 흙이 조금 많게 떨어진 부분은 칼로 약간 여유 있게 테두리를 잘라주시고, 긁고, 붙일 부분도 긁어주시고, 소프를 발라주시고, 남은 여유 있던 흙 부분들을 눌러서 입체감 있게 표현해 주실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붙였는지도 티가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약간 무언가를 더 꾸며주고 싶다 하신 분들 손으로 꼭 몰드를 쓰시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도 만들어서 붙이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창작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붙이실 때 흙풀만 꼭 발라서

반대쪽도 마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몰드를 이용한 장식 기법을 한번 해봤는데요. 초벌기 위에 흙판을 밀어서 그릇을 만드니 조금 더 완성도도 높고 예쁜 유럽풍의 접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접시는 초벌기에서 따로 떼지 않고 초벌기 위에서 건조하셔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럼 형태 변형도 적어지고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접시를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컵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김용빈입니다. 2023년 4월 26일 미국 FDA가 아주 신박한 약을 하나 승인했어요. 예, 바우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FDA가 승인한 최초의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이 신약은 미국 내 만성설사병 원인 1위이자 연간 약 미국 내에서 1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클로스트리디오데스 디피실, 줄여서 C-DIF 감염병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성분이 뭐냐? 바로 사람의 그거! 예, 사람의 똥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기증받은 그거를 살균 처리해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세포는 다 죽여요. 바이러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미생물이 만드는 이제 포자만 남겨둔 것인데, 어쨌든 알약에 들어있는 거는 그겁니다. 왜 더럽게 그걸로 약을 만드느냐?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좋은 미생물만 뽑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 한 1000종 이상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 원료가 되는 그거는 100% 기증받아야 되거든요. 왜? 원료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혈액도 헌혈을 받아야 돼요. 못 만드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이거는 헌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분은 제가 볼 땐 이건 절대 못 만들어요. 이거는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신의 영향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좋은 그거를 놓으시는 분은 똥신입니다. 좋은 똥신. 자, 이 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자연 환경에는요, 뭐 인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동물의 분변에 이 CDF는 그냥 있는 그런 세균이에요. 근데 이게 가끔씩 이제 독소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설사를 유발하고요. 현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 사람의 인구의 한 10% 정도, 10명이 한 명꼴로 이제 이거를 이제 갖고 있는데,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유지되면은 얘는 그냥 그저 그런 구성원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교란되면 얘네가 태도가 돌변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했다거나, 아니면 뭐 항암 치료 등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많이 훼손됐을 경우에,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좀 사라졌을 경우에 얘네가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뭐 동네 불량배 순이었는데, 이 수가 많아지면서 쇠를 불려서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지경에 이르면 얘네들한테 항생제를 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왜 항생제를 주지? 그런 약을 쓰느냐?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항생제를 주게 되면은 얘네는 첫 번째 어떤 특기가 있냐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포자를 만들어요. 포자를 싹 만들어 숨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얘네들은 이 내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항생제를 줬을 때 잘 안 죽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런 환자에게, 설사병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게 되면 제거해야 될 CDF는 오히려 멀쩡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유익균들이 더 사라져버려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온 대안이 바로 대변으로, 좋은 대변으로 만든 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FDA가 승인한 최초의 이런 그 대변 치료제는 작년에 먼저 승인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관장용이에요. 2022년 11월 30일에 승인한 건데요. 이름은 레보타라고 하는데, 그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비닐팩 안에 그 좋은 약이 들었어요. 예. 그 약은 말씀만 드린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게 들었고요. 마치 우리가 그 대장 내시경 할 때처럼 자세를 취하면 이제 의료진이 와서 주입을 딱 꽂아주죠. 그리고 한 15분 정도 저 자세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저게 다 들어간 다음에도 한 15분 동안 자세를 유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렵게 구한 좋은 약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쭉 들어가게 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복원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일종의 리모델링입니다. 왜냐하면 저거 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장을 싹 비우는 것처럼 똑같이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싹 비운 다음에 좋은 저걸 넣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 장내 미생물 생태계 복원이에요. 사실 우리 몸에는 온통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늘 살고 있어요. 이런 미생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우리 건강에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없다면 우리가 소화를 완전히 하지도 못해요. 왜냐? 우리는 우리 자체 효소로는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상당 부분을 우리 장내 미생물의 효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비타민도 만들어주고요. 항염증 물질도 만들어줘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전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훼손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장내 미생물을 비롯한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참모습은 상당 부분 파악했어요. 즉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고 대략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과의 조화로운 공생이 우리 건강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직 아쉬운 부분은 이들 미생물의 정확한 기능과 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자에는 세균만 해도 약 천여 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그 유산균도 이들 가운데 하나예요. 실제 우리 장내 미생물에서 이 유산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의외로 낮아요. 이 유산균은 특정 세균의 이름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발효해서 말고 젖살을 만드는 그런 생물 미생물 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 건강과 면역 기능 개선을 포함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기능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이제는 장내 중요한 장내 미생물 세균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 동시에 수적으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을 찾아내서 진정한 이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이런 세균이 차세대 미생물 치료제 후보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로 뮤시니필라, 뮤신을 필라,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에요. 우리 얘네들은 장 점막에 살거든요. 인체는 우리는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관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소화관 내벽은 모두 부드럽고 매끈하게 끈끈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점막에는 끈끈한 점액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을 마르지 않게 하고 거기에 또 나쁜 미생물을 가둬서 제거하기도 하고 좋은 미생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하는 복합 방어 기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라는 세균이 잘 살고 있어요. 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는 2004년에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처음 분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장 건강에는 물론이고 비만에서부터 뭐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아토피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사성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를 생균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살균 처리해서 사균으로 투여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사실도 발견됐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살균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세균 자체보다는 세균에서 유래하는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발견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구를 통해서 그 세균의 세포벽, 세포막에서 특히 세포벽에서 이 후보 물질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균에 대한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진도 큰 활약을 하고 있어요. 2022년 1월 달에 국내 연구진이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를 보고하면서 어떤 보고를 했냐면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세균은 기존에 서양인에서 분리된 세균과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살고 있는 아커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2012년 8월 18일자 표지는 너무 저는 이채롭다부터 의아해요. 왜냐? 아니 이 경제지의 표지에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소묘 인체 비례도 그러니까 패러디에서 온통 미생물 집합체로 표현했거든요. 아니 왜 이 경제지가 표지에 이 미생물을 드러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무렵부터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파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표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미생물이 사람을 만든다. Microbes make the man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아마 이 말 들으시면 그 영화 킹스맨의 대사가 떠오르실 거예요. Manners make the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매너는 예절을 지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종 대중 매체에서 보면 뭐 매너 손 이런 말 등장하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즉 인사가 예절이라면 상황에 따라 인사가 다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뭐 이런 것처럼 예. 같은 예절이라도 상황에 따라 갖추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미생물이 완성을 해요. 그런데 그 완성하는 미생물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미생물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Excuse me.
1: 어쩔 수 없어.
2: 내 혀 살아?
3: 이리 오너라!
4: 우와!
3: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4: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5: 반갑드려요!
4: 어이, 무겁네.
5: 한번 보시고.
3: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6: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3: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7: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8: 마음에 우리 동네 행운만 가져오고.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90%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그러니까 진짜 자신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해야 돼.
3: 필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흑사가 하는 느낌.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안 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엮이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에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의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술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을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 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회원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 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 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 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선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가,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 트리뷴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드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스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드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에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단순한 고립주의에서 자유세계 수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냉전시대를 이끌게 된 셈이죠. 즉 우리는 세계 리더다라는 자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긴 시기였죠.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유럽 공산주의가 종식되었지만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에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이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게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1: 하나
0: 해줄까?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말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맞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1: 맞죠, 맞죠.
0: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1: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1: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1: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고. 아, 노동이 끝난다.
2: 어우, 무서워.
1: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3: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3: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0: 또 시작했어, 또. 잠식, 그만. 나가. 해보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새벽의 추격전.
1: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2: 두목님!
1: 응? 왜?
2: 그냥 눈이 떠졌어요.
3: 귀여워.
4: 저게 뭐가 귀여워?
3: 안녕하세요.
1: 응? 아, 네.
3: 변장 정말 멋져요.
1: 변장?
3: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1: 뭔 사진?
3: 제발요.
1: 아, 그래요?
3: 잘 찍어야 해.
4: 어,
3: 너희도 이리 와.
4: 하나, 둘, 셋.
3: 김치. 고맙습니다.
4: 자.
3: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4: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1: 뭐야? 밀리비야?
3: 왜 그래?
4: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3: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1: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5: 삼계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6: 어? 벌써 일어난 거야?
5: 아니야.
1: 밀리비야! 밀리비야! 이걸 누가 맞냐고!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0: 그렇다면 으라차차! 허허! 좋아!
1: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2: 아유, 정말
0: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1: 마법 기운이야.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2: 어.
1: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0: 어서 오세요.
1: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0: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2: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1: 미리미리.

0: 뭐냐? 환냐?
1: 좀떠덕이냐?
0: 웬쉐이비냐?
2: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웃음냐?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바라뇨!
2: 뭐냐?
1: 라차차!
2: 난?
1: 잡았다!
3: 두목이!
0: 안 되겠다! 나오심 특공대 출동!
3: 어? 쟤는 뭐 하는 거야?
1: 참나.
0: 두목을 놔줘!
1: 녀석들!
0: 이때다! 릴리비요!
1: 응? 어?
0: 아차! 아! 릴리비요!
1: 어?
0: 으라차차!
1: 그래, 바짜야!
0: 아차! 나오심! 가자! 가자! 좋았어!
5: 뭐 하는 거야?
3: 멈춰!
0: 출발!
5: 쫓아가자!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0: 잘 있어라!
4: 이쪽으로 가자! 가자!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그래?
3: 조윤호!
8: 어?
3: 안녕!
6: 안녕!
3: 해치는 어디 갔어?
6: 새벽에 나갔어.
3: 어? 뭐가 나갔다고?
6: 어? 아니야.
1: 어? 저기 온다! 걸레리오!
3: 걸레리오!
0: 으라차차!

0: 멀리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3: 어? 얘들아 잠깐만. 어? 어?
4: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3: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가워.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5: 어?
0: 삐요삐요.
3: 뭐냐?
4: 어? 어떻게 된 거지?
3: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0: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3: 뭐야?
0: 네 걱정을 해야지.
3: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도박! 저기!
3: 또 뭐냐?
1: 알아요!
3: 네?
1: 울트라 각체기!
0: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3: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3: 또 뭐냐?
0: 꿀레리요!

0: 이 정도는 괜찮아.
1: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0: 야! 만지지 마! 피해!
2: 사라졌잖아.
3: 도망쳤어.
1: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4: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5: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1: 빨리 학교 가자.
5: 아, 숙제는 했어?
1: 당연하지.
5: 난 아직 못했는데.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이거 벗어.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2: 거기 안 서 있지?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말이 새기 별에

신난다! 호랑이가 신기한 마술을 보여준다고? 나도 마술 할 수 있지롱. 한번 볼래? 소리! 소리! 마술이! 소리! 소리! 마술이!

멋진 마술을 보여.

주목해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0: 그래, 계속해봐. 진짜 잘하고 있어. 그래, 점점 더 잘하네. 더 높이 날아봐. 더 높이, 더 높이, 높이, 높이. 고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비켜, 비켜줘.
1: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Go!

열심히 하고 있다고. 따라보라고 이렇게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이상한데?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아파.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건 어떨까?

없이 잘 준비된 거 맞지?

0: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널떡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널떡이 유치원!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말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진디?
2: 7, 9, 8, 7, 6, 5, 4, 3, 2, 1
3: 발사!
1: 숫자 10 발라라 도착! 네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2: 9!
0: 저기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3개의 위대한 도야!
4: 달나라에 왔어!
2: 9!
0: 그리고 1!
4: 별로 안 힘들었어!
0: 너무 재밌어!
4: 1, 2, 3, 4, 5, 6, 7, 8, 9! 9 외계인!
0: 1을 더하면 10! 오!
4: 9
0: 더하기 1은 바로 10!
1: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다 올려줘. 10은 바로
2: 8 더하기 2!
5: 달나라에 왔어. 8이랑
4: 2가
5: 어떻게 온 거지?
4: 모르겠어.
5: 1, 2, 3, 4, 5, 6, 어? 7, 8, 어? 8 외계인 전부 집에 가나 봐.
4: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5: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4: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와우!
5: 8!
4: 더하기 2는 바로
1: 10! 숫자 10 다시 붙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6: 7!
1: 더하기 3!
6: 달나라에 왔어!
7: 7!
0: 그리고 3!
7: 정말 행운이야!
0: 나 좀 봐! 우후!
7: 야!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0: 제자리 준비 발사.
7: 너무 무거워.
6: 7
0: 더하기 3은 바로
6: 바로
1: 7. 숫자 10 뽑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6: 6
5: 더하기 4!
8: 달나라에 왔어!
5: 6이랑 4!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9: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5: 완전 멋지다!
9: 여전히 무거워!
1: 6
5: 더하기 4는 바로
1: 7! 늦기 전에 어서 서둘러! 이제 남은 건 단 두 명뿐! 10은 바로 5 더하기 5!
10: 달나라에 왔어! 5랑 5! 정말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우리가 도와주자! 하이파이브! 어서!
1: 5 더하기 5는 바로 7! 1부터 10까지 넘버 블록스! 달나라 여행 후 다시 집으로 출발!
11: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Oh,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스티

0: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쿵!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뚜뚜!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메이커!
1: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2: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3: 형.
2: 누구?

0: 아니 이게 누구야? 내 동생 민호 아니야? 이 녀석아 오랜만에 형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1: 아, 형 잘 삐지는 건 여전하구나. 우리 형
0: 동생! 아 잠깐 소개하지. 이 친구는 나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내 동생 민호 왕자. 잠깐 나만 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죽상이더만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어? 어이없어.
1: 형 요즘에 어때? 악당일은 할만해?
0: 아휴 말도 마라. 요즘 빌런 업계가 포화 상태라 빵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는 넌 왕자로 사는 건 어때?
1: 나야 뭐 이 외모로 할

0: 할 수 있는 건 왕자 말고 없잖아.
1: 여전하구만. 아, 온 김에 형이랑 일 좀 하나 하고 가자.
0: 응?
1: 자, 보자 보자. 아, 마침 오늘 괜찮은 악당 역할이 하나 있구만.
0: 응? 왕자 역할은 없고?
1: 그건 이 다음에 우리 작가님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어때? 콜?
0: 유정 작가님, 잘 부탁해요.
1: 저도 잘 부탁합니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3: 아, 요정들 왔구만.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못 만날 뻔했네요.
2: 박사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1: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3: 나 좋은 데 가. 병원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가. 아이, 좋아라.
0: 예방주사? 우리가 아는 그 예방주사 맞지?
1: 박사님 상태가 좀...
3: 내 상태? 아주 좋아요. 내가 그동안 맞은 예방주사들 덕분에 독감 용사, 백일의 용사, 간염 용사, 화상풍 용사, 디프테리아 용사, 폐렴 구준 용사가 날 지켜주고 있거든. 오늘 대상포진 용사가 추가되면...
2: 우와, 그럼 박사님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박사님이 되시겠군요.
0: 역시 우리 박사님 최고예요.
3: 그런데 이 좋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민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민서야, 가자.
2: 어딜요?
1: 왜? 오늘 예방주사 맞기로 한 날이잖아. 보자 보자, 우리 민서 오늘 1번 내염 예방주사 4차 맞음 되네.
2: 잘 있어. 악당아, 사라져라. 우와!
1: 너 6살 되기 전에 꼭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들이 있어. 에휴, 가자 빨리 일어나 일어나.
3: 아, 가기 싫은데.
1: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3: 나 예방주사 맞기 싫은데.
1: 아, 전에는 잘 맞았으면서 왜 그래. 참. 어? 왕자 소아과? 1번 내염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드림. 아프면 무료?
2: 주사를 안 아프게?
1: 민서야! 이 왕자 소아과 딱 우리 민서를 위한 소아과네. 가자, 가자.

0: 선생님이 안 계시나?
1: 안녕하세요.
0: 누구세요?
1: 저는 왕자 수학과 크크 간호사예요. 예방 주사 맞으러 오셨죠?
0: 엄마,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 그래, 여기서 당장...

0: 안녕. 여러분의 왕자 의사 노민우예요.
1: 어머니, 방금 여기서 그냥 나가시겠다고
2: 선생님! 혹시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3: 선생님, 저 주사 맞고 싶습니다.
0: 씩씩한 친구구나. 그럼 우리 진료실로 가볼까?
3: 그러시죠.
2: 저도 예방주사 맞고 싶습니다. 저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1: 어머니,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2: 선생님, 잠시만요. 정말 잠깐만.
1: 시큐리티!
2: 안 돼! 선생님!
1: 민서 친구, 팔 걷으실게요.
3: 안 아프게 놔주시는 거 맞죠?
1: 준비됐습니다.

0: 홍민수, 너 예방주사 맞기 싫지? 우리가 예방주사 맞았다고 뻥쳐줄게.
1: 우와, 정말요?
0: 자, 진짜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스티커도 짠.
2: 예방주사 맞지 않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0: 아니 왕자 소아과가 언제 생긴 거지? 아. 민서, 너 어디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어? 예방 주사 맞은데 막 붓고 그러면 엄마랑 왕자 소아과 다시 가자. 알았지?
1: 아니 붓긴 왜 부어요? 주사 맞히다라. 아. 아무튼 괜찮아요.
0: 그래 그래.
2: 아, 여기는 크크.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리는가, 오버?
3: 여기는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린다, 오버.
2: 지금 일본 뇌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공민서 어린이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다, 오버. 내가 국민서 어린이 팔뚝에 너희 작은 빨간 집 모기만 들을 수 있는 삐삐 스티커를 붙여놨지.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를 만나면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오버.
3: 알았다, 오버. 어? 아니, 이 소리는... 바로 지금!

0: 뭐지? 나한테 물리면 일본 내염에 걸리게 되지.
1: 일본 내염? 우린 일본 내염 안 무섭거든? 난 어릴 때 일본 내염 예방접종 했고 우리 딸은 방금 전에 왕자쌤한테 예방주사 맞았거든? 엄마! 난 사실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2: 뭐?
1: 아니, 그 왕자쌤이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그냥 이 스티커

0: 이란 이란 딩동댕 삼총사가 내 계획을 또 방해하는구만.
1: 저 사람 아까 그 간호사 아니야? 감히 사기를 쳐? 널로와 널로와.
2: 진정하시고 민서랑 잠깐 피해 계세요.
1: 네. 네. 악당 크크. 악당 짓도 정도껏 해야지.
3: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려는 못된 심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0: 하! 너희들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 예! 쯔! 아니! 받아라! 작은 빨간 진목이 소환!
1: 이걸로 어림없어!
3: 그렇다면...

0: 일단 쫓아냈지만 모기들 곧 다시 돌아올 거야.
1: 어떡하지?
2: 하, 어떡하지 뭘 어떡해. 모기들한테 물려 뜯기는 수밖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지금 뭘 붙인 거야?
1: 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2: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0: 뭐길래?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0: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을 지키는 용사가 내 몸속에 생기는 거야.
1: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어.
2: 아! 엄마, 얼른 병원 가요. 나 예방주사 맞을래요.
3: 그래, 가자 우리 딸.
4: 민서야, 우리도 같이 가줄게.
2: 좋아!
5: 기동대장 중사!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4: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0: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5: 응? 응? 응? 기동대장 중사!

0: 펌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의 치킨
1: 크크크.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6: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7: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8: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9: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7: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8: 귀찮아하죠.
7: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9: 게을러지지요.
7: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0: 귀찮다고 해.
1: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2: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0: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이따가요.
2: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3: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1: 그러던가.
2: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0: 귀찮다고 해.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괜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2: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3: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4: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3: 누나, 누나야?
1: 어?
3: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1: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3: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1: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3: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1: 아니거든!
3: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응, 난 다시 자러 간다.
1: 어, 잘 자.
3: 잘 자.
1: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3: 누나, 줄넘기 하자.
1: 괜찮아, 안 할래.
3: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1: 싫어, 안 한다고.
5: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3: 아우, 귀찮게.
0: 아우, 이따 하지.
5: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3: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6: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3: 눈부셔.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1: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3: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7: 어? 이리 내놔. 너의 황금 시간은
8: 내가 훔쳐간다.
3: 누나가 사라졌다.
5: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1: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5: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1: 어? 사춘기?
5: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1: 사춘기가 뭐예요?
5: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1: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5: 빙고!
1: 빙고!
5: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1: 난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0: 노노노노노노. 아, 뭐 내가 저 사춘기 문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1: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2: 오빠가 어서 뛰어.
1: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3: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4: 성장판을 찾아와.
1: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이 찾아가보자. 시간 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3: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2: 올 줄 알았어.
4: 역시 호빵이야.
1: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3: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2: 성장 호르몬 감독님!
5: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6: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5: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큐!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4: 네. 아, 예.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7: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7: 슛거리!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7: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7: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6: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0: 성장호르몬 감독님!
1: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스케일을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잘한 거야! 뭐든지!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1: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작전 개시!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맛있겠지?
2: 와 진짜 맛있다.
4: 쫄깃해.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소음의 비밀.
7: 준다 준다 준다. 그래서 빨주노토 파남보 난쟁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0: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2: 오! 기대할게!
0: 기다려라!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2: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2: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0: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4: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2: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짠! 외치러!
1: 외치러!
3: 외치러!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아,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4: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0: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백설 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2: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0: 네. 괴물이 나타났어요!
2: 와와와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0: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2: 그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0: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2: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0: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2: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
2: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3: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2: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3: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야옹, 야옹! 아,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2: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4: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2: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4: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2: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4: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2: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4: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2: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4: 엄마야!
6: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2: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어?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7: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8: 그럼 귀신은?
2: 없는 거죠.
7: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2: 네.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6: 괴물이라니!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3: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2: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9: 에이! 말도 안 돼!
2: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8: 손?
2: 이야! 우와!

0: 어,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1: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2: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고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에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3: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4: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5: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6: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5: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7: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5: 아!
7: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5: 오, 좋아, 좋아, 좋아.
8: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9: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8: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9: 우린 안 그럴 거야.
6: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10: 약속!
6: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10: 우와!
5: 백설공주님이
7: 환경 영웅이 되셨다!
9: 역시 백설공주님
10: 최고다 최고야!
6: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는
9: 작은

0: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0: 비누빵을 만들기.
3: 팔팔랑 조지가 주스를 마시네요.
4: 먹는 소리 한번 요란하다.
0: 조지, 여기 작은 방울 보여? 이 방울 더 크게 만들까?
3: 팔팔아 빨대를 불어서 공기방울을 만듭니다.
0: 방울!
3: 조지도 공기방울을 만들고 싶었죠.
4: 봐, 조지.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돼.

0: 되지.
1: 죄송해요.
2: 페파, 방울을 만들고 싶으면 이 비눗방울 통이 있잖니.
1: 이걸로 불면 되겠다. 조지, 밖에 나가서 비눗방울 불자.
3: 파파가 비눗방울 부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1: 일단 이 고리 막대를 비눗물에 담가. 그 다음 크게 숨을 들이쉬고 불면 돼. 방울. 알았지? 이제 네가 해봐. 비눗물에 고리 막대를 담그고 꺼내봐. 크게 숨 마시고. 자, 불어!
3: 조지는 힘껏 불었지만 숨이 차서 그만뒀어요.
1: 조지, 더 세게 불어야지. 그게 뭐야?
2: 힘들면 이렇게 해도 돼, 조지. 고리 막대를 비눗물에 담가봐. 이제 꺼내서 이리저리 흔들어봐.
1: 방울.
0: 뛰어가면 방울이 더 잘 나올걸?
1: 같이 가, 조지!
3: 조지가 비눗방울을 만들면 파파는 방울을 터뜨리고 놀았죠.
1: 나 비눗방울 좋아!
3: 저런, 비눗물이 다 떨어졌네요.
0: 괜찮아. 아빠가 더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여보, 안에서 양동이 좀 갖다 줄래요?
2: 네, 알았어요.
0: 페파, 넌 세제를 가져와.
1: 네, 아빠.
0: 조지, 넌 아빠 테니스 채 좀 갖다 줄래?
3: 양동이의 세제에 테니스 채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0: 일단 물을 좀 받아야 해. 다음은 세제. 이제 테니스 채 좀 줄래? 고맙다. 자, 이제 잘 봐.
3: 아빠가 엄청 큰 비눗방울을 만들었어요.
0: 나를 따라!
2: 조심해요, 여보. 그러다 넘어져요.
0: 걱정 말아요.
2: 어머, 여보, 괜찮아요?
0: 마음 괜찮다마다.
3: 지금까지 만든 방울 중에 제일 크네요.
0: 어우, 이런. 비눗물 만든 걸 다 쏟아뜨렸네.
1: 이제 비눗방울 못 만들겠다.
2: 그 대신 진흙탕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놀자. 봐.
3: 비눗물이 쏟아져서 큰 진흙탕이 됐네요.
4: 만세!
3: 팔팔한 진흙탕에서 풍덩풍덩 뛰는 걸 좋아합니다.
1: 어? 비눗물 진흙탕에서 뛰니까 방울이 생기네.
3: 팔팔은 비눗물 진흙탕에서 뛰는 게 좋았어요. 비눗물 진흙탕에서 뛰는 건 모두가 좋았죠.
1: 새 친구 에밀리.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오면 먼저 외투를 벗어서 자기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5: 오늘은 새로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할게요. 코끼리 친구 에밀리.
6: 안녕, 에밀리.
5: 안녕.
3: 에밀리가 좀 수줍어하네요.
5: 에밀리 외투는 어디에 걸까? 누가 좀 가르쳐 줄래?
6: 저요.
5: 모두 다 친절하군요. 페파, 에밀리 외투를 어디에 걸지 좀 가르쳐 줄래?
1: 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우린 정해진 자리에 옷을 걸거든. 에밀리, 넌 여기에 걸면 돼.
3: 에밀리도 자기 옷걸이에 외투를 걸었어요.
5: 자, 에밀리, 오늘 뭐하고 놀지 하나 골라볼래? 그림 그리기, 자랑놀이, 아님 블록 쌓기?
7: 글쎄요, 선생님. 이거 해도 돼요?
1: 블록쌓기요.
5: 친구들은 뭐 할까요? 그림 그리기, 찰흙놀이, 블록쌓기.
6: 블록쌓기요!
5: 세상에, 이럴 수가. 오늘따라 블록쌓기 인기가 많네요.
3: 모두 에밀리 옆에 앉고 싶어 했죠.
1: 에밀리, 내가 블록 쌓는 법 가르쳐줄게. 잘 봐. 이렇게 올리면 돼.
4: 올리면 재미없잖아. 옆에 딱 붙여놔야지.
7: 네.
1: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 에밀리.
7: 미용.
1: 그게 아니라 이거야, 에밀리.
8: 네.
4: 아니야, 에밀리. 이렇게 해야 돼.
5: 와,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고 좋겠네. 근데 에밀리, 넌 어떻게 블록을 쌓고 싶니?
7: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쌓고 싶어요.
6: 우와!
3: 에밀리가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하네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6: 만세!
5: 에밀리,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지 않니?
7: 놀고 싶어요.
5: 에밀리가 어디서 놀지 누가 알려줄래요?
1: 제가 할게요, 선생님.
3: 쉬는 시간이 되면 모두 운동장에 나가서 놀죠.
4: 나가봐라!
3: 정말 시끄럽네요.
1: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지 해보자.
9: 좋아해. 내가 먼저 한다.
7: 스퀵, 스퀵.
3: 소리가 꽤 크네요. 이번엔 얼룩말 조이 차례예요. 다음은 양수지.
7: 네.
3: 강아지 데니. 데니 목소리 엄청 크네요.
9: 다음은 나.
4: 다음은 나.
8: 네.
1: 다음은 나.
3: 팔팔 목소리가 제일 크군요.
9: 에밀리, 너도 한번 해봐.
7: 난 자신 없는데.
6: 괜찮아, 한번 해봐.
7: 알았어, 한번 해볼게.
3: 아이고, 깜짝이야. 목소리 한번 우렁차네요.
6: 우와!
1: 또 해봐, 또!
3: 에밀리도 이제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1: 에밀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있는데 너도 할래?
7: 넌 어떤 놀이 좋아하는데?
1: 진흙탕에서 마구마구 뛰기!
7: 아, 나도 그 놀이 제일 좋아하는데!
3: 파파는 진흙탕에서 뛰는 걸 아주 좋아하죠. 에밀리도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고요.
5: 우와, 이거 재밌겠는데? 야호!
3: 염소 선생님도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시네요. 이제 보니 모두 진흙탕에서 뛰는 걸 좋아하는군요.
5: 에밀리, 처음 어린이집 와보니까 어때? 재밌었니?
7: 네, 재밌었어요.
5: 처음엔 낯설어도 친구들 많이 생기니까 좋지?
7: 네!
1: 맞아요, 선생님. 에밀리는 제 친구예요.
7: 네.
9: 나도 에밀리 친구거든.
4: 응, 나도.
9: 나도.
6: 나도.
9: 나도.
6: 나도.
1: 에밀리, 넌 어떤 친구가 제일 좋아?
7: 난 말이지, 수지랑 데니랑 조이랑 레베카랑 페드로랑
9: 그리고 너 페파.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0: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2: 너무 고.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저게 스펠란저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7: 굉장하다.
8: 저기가 출입구인가?
9: 그래. 하지만 플레임 노바가 순순히 열어놓았을 리였다.
10: 조작 패널을 수동으로 건드리면 강제로 열 수 있을지도 몰라.
11: 좋아. 거기서 우리가 나설 차례군.
8: 나도 메탈카드 곳에 탈출 포트를 연결해본 적 있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야.
12: 관련 데이터는 모두 제게 있으니 안심하세요.
9: 든든아. 얘들아, 스펠란자호를 반드시 되찾는 거다. 예!
7: 오,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죠?
10: 저기! 어서 착륙해.
13: 네. 스펠란저, 스펠란저 호역입니다.
10: 네의 친구들이란 메탈브레스가 어디 있다고?
14: 레드블리치가 빨간색 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10: 알기 쉽고 가다 보면 나타나겠지.
14: 응, 서두르자.
10: 자유를 외치는 너에게 이 무대는 너무 좁겠군. 마치 새장에 갇힌 꼴이랄까.
14: 스카이갤러!
10: 나는 게 특기인 저 녀석에게 여긴 너무 불리해.
15: 걱정 마. 이 정도 상처로 쓰러질 내가 아니니. 자, 결투를 이어가지.
10: 얼마든지. 역시 카페 방어 시스템도 살아있었어.
16: 저런 것 좀 얼마든지 슉슉 빼가리자.
10: 녀석! 방어 시스템의 화력을 엿보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14: 다들 따라와줘.
10: 뭘 어쩌려고? 지금이 기회야. 모두 들치. 자.
16: 배짱이 두둑해졌는데?
14: 이쯤이야.
10: 자, 메탈 브레스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14: 그만둬!
15: 아가씨만 무사하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14: 그게 무슨 소리야?
15: 이런 낯선 곳에서 외로이 방황하던 내게 하늘을 나는 기쁨을 되찾게 해줬지. 그러니 난 상관 말고 도망쳐!
14: 싫어!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스카이갤러! 공이! 들어가! 전속력으로!
10: 스카이갤러 어리석게.
16: 어서 잡으러 가자!
10: 저 아이는 나 혼자면 충분하다. 너희는 외층 손님들을 상대하도록.
16: 블루카? 좋아, 복수전을 할 때가 왔군!
10: 잠깐, 말도 안 돼. 둘이서 다 상대하라는 거야?
16: 겁나는 거야, 형?
10: 그게 아니라! 걱정 마. 너희에게 힘을 주지. 그건...
16: 야, 그건 내 건데!
14: 미안.
10: 좋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16: 뭐야, 우리를 환영해주는 거야?
10: 아니야, 잠깐. 플래시백 또한 스파크 빛 형제.
16: 와, 드디어 복수해줄 때가 왔군.
17: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10: 심상치 않아. 하지만 답게 무슨 그만이지!
16: 왔어!

0: 사인의 불머리 주문이 이렇게 강했냐?
1: 저 작은 몸으로 떨려버리다니.
2: 데오스마키나가 성역에 숨기고 있던 성스러운 돌 코즈믹스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메탈 카드봇은 한계를 초월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3: 한계를 초월한 힘?
1: 나를 물러라. 외통 카드 마우스니 너희가 불리해.
2: 저도 가겠습니다.
1: 어딜 가려고?
4: 뭐야 저게?
1: 플레임 노바의 일부분이야.
4: 뭐?
2: 얌전히 메탈 브레스를 넘겨.
1: 이건
2: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1: 캐쳐 윕!
2: 소용없다고 안 했을 텐데.
0: 형제!
1: 저것을 때
4: 대체 뭘 먹고 저렇게 강해진 거야?
1: 시간이 없어.
0: 우리가 갈게.
1: 어? 어? 괜찮겠어?
0: 우린 몸이 작으니까 저 녀석들은 눈치채기 어려울 거야.
1: 훌륭한 기자 정신이군. 얘들아!
0: 좋았어!
5: 정신없게 만들어주자고!
6: 난 그냥 돌아다니면 돼.
7: 제가 오버하겠습니다.
1: 어?
4: 글로벌!
1: 덩치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너무 덜하네. 난 괜찮으니까 메탈 브레스를 반드시 지켜야 해. 이 배에 잠들어 있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 말이야.
4: 알았으니까 지금은 쉬어.
8: 자, 여기까지군, 페루루 아가씨.
7: 됐어. 여기가 머신 하이드가 많은 패널이야.
0: 세바스찬, 데이터!
9: 네.
0: 아저씨, 괜찮겠죠?
7: 외계에서 와봤자 기본적인 회로 구조는 비슷할 테니 어떻게든 해봐야지.
0: 지금 회로로 무사히 하되.
4: 얘들아, 춤! 딥파이트! 저기!
0: 여기야.

0: 형제들이 열심히 날 띄워주고 있고.
1: 방금 그거 뭐였지?
2: 와, 깜짝 놀랐네.
1: 그러니까.
2: 뭐라고?
1: 아니, 나도 놀랐다고.
3: 야, 무슨 쾅하고 무릉하고.
4: 얼굴에 잠은 다 잤고 여기 너무 귀찮아.
5: 사고친 벌인가 봐요.
6: 고양이들 밥 줘야 하는데.
2: 너도 봐.
7: 사고친 건 덩치들이지.
8: 아니, 글쎄, 그 녀석이 엉덩이를 나한테.
9: 구질구질하긴.
8: 이게 진짜.
9: 조용, 물어온다.
0: 어? 메탈브레스는 이제 나의 것이.
10: 절대로.
0: 뭐라고?
10: 절대로 내줄 수 없어.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0: 친구? 친구라면 이 녀석들만인.
11: 페로로.
2: 블레임 노바.
0: 봐라, 크기도 생김새도 전혀 다른 종족끼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하나. 살포슬리는 놀이가 생존을 위해 이 땅에 도착한 이상 인간과 메탈카드 둘 중 하나는 사라질 운명이다. 자, 다시 시작하지.
2: 설마 너 메탈카드의 봉인을 푼 거냐?
0: 그래, 이 배에 잠들어 있던 20억 통지들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다.
11: 뭐야?
12: 여보,
11: 카비? 메탈브레스를 풀어! 그대로 뒀다가 미파이!
0: 그래, 당장 풀어! 인간 따위가 그걸 받는다는 것부터가 다당치 않지!
12: 공전?
0: 웃기는 소리! 어차피 너희 인간들에게 우리는 쫓아버려야 할 괴물들이잖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이 지구를 제2의 마키나로 만드는 거다!
2: 어서 풀어라, 페루!
10: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나는 우카라의 마음을, 인간과 메탈카드 봇의 우정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래, 좋다. 어디까지 버티나 지켜보지.
10: 도와줘, 우카라 슛!
11: 내가 트럭커! 대나!
2: 내가 방어한 백사!
11: 내가 해볼라!
2: 고셉 쇼크! 역대!
0: 이 녀석들은 뭐야?
11: 스피닝 트라우마! 피닉스 파이어! 버니!
2: 해마!
11: 괜찮아, 페로로?
10: 슛!
2: 어? 루크스!
0: 베스터!
12: 큰일 날 뻔했네요.
10: 고맙습니다.
0: 와일드 스매시! 내 친구를 건드리다 용서 못한다.
11: 와일드 가디!
0: 스펠란자 호에서 깨어난 녀석들인가? 안타깝지, 제이아스! 레코크! 깨라! 억압필시!
2: 알겠다, 캡틴!
0: 이런 기분, 오랜만이군요! 그럼 너희는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11: 얘들이 누구냐고?
13: 안녕하신가, 스타가디언의 영웅.
0: 영관통 분명 최고!
11: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12: 준, 너희들!
11: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친구들이다! 플레임 노바, 이제 너와 결판을 낼 차례다!
14: 저건 뭐지?
10: 너희가 준의?
15: 그래, 우리 모두 준의 친구야.
16: 이 모두가 소년의?
11: 스카이갤러?
4: 마키나 행성에선 모두가 준과 친구가 됐지.
6: 너도 꼭 그렇게 될 걸, 스카이갤러?
11: 그럼.
16: 누구 보지?
17: 우크나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맺어진 동료라 이거네.
11: 나랑은 아니고 레드블리츠? 어?
5: 당연히 너도 우리 친구지, 존.
10: 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야.
11: 내가 힘불러?
12: 힘이 솟아나고 있어.
14: 효과는 잠시뿐이야. 나중에 찾아올 것도 나고 하더라. 치료비는 받겠다.
17: 치료비 받는구나.
18: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19: 수가 늘어나서 결과는 컸다.
16: 저 형제는 평소와 전혀 달라.
18: 몸에 박힌 저물질가 원인가 싶니다.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감지되는군요.
16: 저런 거짓된 힘은 형제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다니 용서 못해.
11: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지.
18: 클레임 노바에게도 같은 게 보여요.
19: 그것도 데우스 마키나의 숨겨진 보물인 게.
20: 그렇다면 그 힘 내가 갖겠다.
19: 이 녀석 같은 것 빼앗기게 될 것 같다.
18: 잠깐. 갖고 싶으면 빼앗아 보시지.
11: 클레임 노바는 저 둘에게 맡기고 페로로 이제 함께하자.
10: 알겠어, 준.
11: 메탈 브레스 히어 메타제트 세덤.
14: 반가워.
11: 나중에 벌처 윙스
10: 제로 호밍 매그넘.

0: 어딜 보시나? 백성 노크라시 세라 스파이럴 아이스 폰 스피어 슬런트 섀도우 엑스 딥파이트
1: 라이던트 소머리
0: 헬릭 코데이터 시드미야 버팔로 크러쉬 어스 하이드
1: 준비됐죠 시발
0: 프론터 버팔로
1: 본사의
0: 블루컵 레드 블리츠 세라 메가 크림슨 메테오 볼트
2: 아가씨 어? 마무리 내게 맡겨줘
0: 알겠어 스카이갤럭 세다
2: 나중에 만나지
1: 미안 고맙다
0: 메탈 카르본 체인지 업! 스파크 비트 플래시 벡터 보잉!
1: 역시 네 힘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군 남은 건 네 녀석뿐이다 이제 포기하시지 포기는 너희나

0: 네가 귀찮아졌네. 이제 좀 상대해볼 만해졌군.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1: 중! 이 몸이 나설 차례 같은데?
2: 응! 다들 메가스타프한테 힘을 모아줘.
0: 알겠어. 야, 빨리 안 와. 기가 플레임 임팩트!
2: 메가 파워!
1: 어떠냐?
2: 다들 고생했어. 쟤는 우리한테 맡겨.
3: 저, 나는 남을게.
4: 속도가 빨라졌어.
0: 플레임 노바, 무슨 쿵쿵이지?
5: 스팔런자호가.
6: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7: 당장 스펠란자호를 멈춰.
8: 그럼 날 쓰러뜨리면 되지 않.
9: 조금만 버텨. 응? 우리가 꼭 함께로 통하는 문을 열게.
0: 오래 믿고 마음껏 싸워줘 얘들아.
10: 준, 이 카드 맞지?
2: 응. 블루컵.
0: 응.
2: 스펠리얼 쇼핑. 블루컵 트리니티 세다.
0: 루카, 나와 맞설 정도로 많이 컸군. 플레임 노바, 영웅이라 불리던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넌 나 아무것도 모른다.
8: 데우스 마크나가 너에게 메탈 브레스를 맡긴 의미를 알고 있나?
0: 모두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단가 날 수 있지.
8: 어리석은 후배 같으니
0: 루미너스 루아스. 누가 뭐 극단 배신자들은 날 막지 못한다.
10: 레스트레인. 기간 체스!
0: 레스! 임팩트! 머리 먹다! 이제 터프한 놈이군!
2: 쥬앗! 좋았어! 기간 토크! 세다! 캡틴즈!
0: 캔다!
10: 헤브로 어머니, 어서 피해요!
9: 그 배선이 확실해요!
0: 제발, 제발 좀! 모처럼 녀석이 다 있어! 널 내보내라, 애송이.
2: 준이라고 부르라니까. 데뷔하연!

0: 가디언의 영웅이라 불리던 저도 저 힘을 감당 못하는 것 같고.
1: 블루캅, 와일드 가디, 끝내자!
2: 그래!
1: 와일드 가디, 대답! 모두, 힘을 모아줘!
0: 마무리는 양보하지.
2: 가자! 이번에야말로
3: 조마로세!
4: 그레스트님!
0: 회장! 레드블리츠! 서둘러 함겨롱은!
3: 내가?
0: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배운 대로만 하면 돼!
3: 어서 가! 알겠어!
5: 내가 빠지면서 뭐하지?
6: 나도 돕겠다! 벡터와 비티 형제, 너희 도와서!
5: 하지만 우린...
6: 형!
5: 일단 해보자!
0: 하는 소군.

0: 자, 원인을 대비해서 너도 귀 잡는 법은 알아야지. 기초부터 알려줄게. 자, 먼저
1: 갤럭시즈!

0: 플레임 노바. 이 지구는 인간과 메탈 카드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1: 블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는 우리 메탈 카드 못 죄죄.
2: 상처 고치러 우리 카센터에 언제든지 찾아와.
3: 기구 정리가 끝나고 그러도록 하자.
4: 난 바다에 빠진 우고나이저를 찾을 거야. 렉스 형님에겐 BGC가
5: 기다리고 있을게.
6: 나중에 보자고 친구.
7: 봄 조심해.
8: 우리도 수습을 돕기로 했다.
9: 그래야지.
10: 고마워 얘들아. 아쉽다, 신전도 못 보여줬는데.
5: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테니까 다음에 놀러올게.
10: 꼭이야.
11: 준, 넌 정말 엄청난 녀석이야.
3: 놀라움 그 자체지. 널 만난 건 행운이었다, 주.
5: 왜 또 그래, 쑥스럽게.
9: 정말 즐거웠어.
5: 나도. 얘들아, 또 보자.
9: 루카, 친구 잘 뒀네.
3: 그럼.
10: 준, 정말 고마웠어.
5: 잘 지내.
3: 우리도 곧 떠날 날이 오겠지.
10: 꼭 그래야 해.
3: 이곳은 본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군. 자, 마저 나를 공인해야지. 우리와의 우정의 증표로 말이다. 헤루.
10: 응. 메탈 카드봇 체인지 온.
12: 준, 준.
10: 이거 봐봐. 아까 찍은 단체 사진이야. 잘 나왔지?
13: 어때, 내 솜씨?
14: 우와!
15: 준, 나도 보여줘.
14: 나도 나도.
15: 아니야, 너 아니죠. 저 하드 같은 날, 빠른 얼굴이 보고 싶다.
16: 좋아, 우리 하면 파티다.
17: 그 전에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페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빈둥빈둥. 아침이야? 일어나야 해. 태씨?
2: 안녕 티씨.
1: 일어날 시간이야.
2: 아직 더 자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빈둥거리자.
1: 그러면 좋은데. 근데
2: 침대가 너무 포근해.
1: 맞아. 근데
2: 하루 정도는 빈둥거려봐.
1: 안 돼! 아침이잖아! 일어나야 해!
2: 뭐 때문에? 그냥 빈둥거리자고.
1: 빈둥거려 볼까?

0: 하시네요?
1: 응? 일요일이니까. 응?
0: 난 특별하니까. 다녀왔습니다. 안녕, 바비.
2: 잘 다녀왔니? 오늘 학교도 재미있었어?
0: 네, 트로피의 날이었는데 코리는 축구를 잘해서 트로피를 받았고 토비는 우리 중 책을 가장 많이 읽어서 그리고 제피는 수학을 잘해서
3: 누나 트로피는?
4: 안녕, 티씨.
0: 안녕, 태씨.
4: 너는 트로피를 못 받아서 기분이 별로야?
0: 친구들이 받았으니까 기쁘긴 하지. 근데 나도 특별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3: 티씨, 넌 특별해. 뭐든지 상상할 수 있잖아.
0: 그러게.

0: 가수 트로피 받았어요. 최고의 상상력을 가졌다고 태씨가 줬어요.
1: 아우 잘됐네. 그러면
0: 아니요, 제가 바로 트로피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잠깐, 저는 우주에서 상상력이 제일 뛰어나서 외계인이 트로피를 준대요. 근데 너무 커서 지구가 위험해요. 지구를 구해야겠어요. 영웅PC

0: 찍이네. 와.
1: 이야.
2: 그자람 거래 들어간 이분이 특한 예리입니다.
3: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4: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저 뭐야? 극단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EBS 뉴스입니다. 4년 전 속초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로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학교 현장에선 학교 밖 활동 일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거운 책임이 결국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교사들의 불안 속에 멈춰섰던 현장 체험 학습. 이번 대책이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교육부 출입하는 진태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 선생님들이 체험 학습에 꺼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법적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1: 네, 그동안 교육계가 가장 주목했던 건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를 면책, 즉 책임을 면해줄 것인가였습니다. 교육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달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지침도 올해 하반기까지 손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0: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가 강하게 주장해 왔었죠.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제외 요구까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합니다. 지금 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벼운 과실이든 무거운 과실이든 구분 없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법의 목적 자체를 사고 예방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인데요.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불안을 줄이고 위축된 현장 체험 학습이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1: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염려하던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아 이러면 보호가 되겠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자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을까.
2: 네, 지난해 이미 학교 안전법이 개정이 됐었지만 현장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법이 바뀌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 건가요?
0: 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지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은 기존의 다른 유사 법률과 비교해도 면책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모호할 수 있는 고의나 중과실의 개념 역시 이미 소방기본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판례를 통해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면 고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중과실로 본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제 백브리핑에서 만약 속초 사건 당시에도 이번 조항이 있었다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취지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반영되도록 경찰청과도 협의 중인데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을 검토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사후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금은 소송이 시작돼야 사후 지원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사고 직후부터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가 붙어서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등을 통한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지원도 확대합니다.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통한 배상 책임 지원액은 현재 최대 2억 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억 5천만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추가 상향도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2: 네, 확실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면해주겠다.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0: 네, 사실은 교원단체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불안이 해소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로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인 만큼 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법에 지켜야 한다고 명시된 안전사고관리지침 역시 원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오히려 처벌의 체크리스트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히 안전교육을 했는지 학생을 이탈 없이 인솔했는지를 넘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서도 교사가 얼마나 더 세밀하게 주의했어야 하느냐까지 따지면서 이 형사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 책임을 면제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단체별로 조금씩 생각이 달랐는데요. 특히 교총이나 교사노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상태 지도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공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총은 민사배상 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금액 제한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이 완전 면책이나 특례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 교사를 가해자로 전제하는 특례법 형식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오히려 교사를 옥죄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학생 사망 같은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준다면 이 학부모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뭐 책임 문제도 물론 논란이었지만 체험학습을 한번 가려면 학교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0: 지원율을 올해 8월까지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기존의 교사들이 하던 계약이나 안전점검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의 30명 수준인 전담 공무원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늘려서 지원청마다 최소 1명 이상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솔교사를 돕는 보조인력도 확대합니다. 현재 보조인력풀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시도별로 차이가 크고 또 봄이나 가을처럼 체험학습이 몰리는 시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이던 보조인력 기준을 앞으로는 합급당 1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인력 매칭부터 AI 문서 작성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고요. 민간업체가 숙식과 차량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통으로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아이들이 정말이지 학교 밖 활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꼭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과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교육부는 오늘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 안에 대책을 안착시키고 그리고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체험학습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이 교사들의 불안 심리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러려면 법 개정은 물론이고 이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 체계가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지역별 인력 확보 방안까지는 담기지 않았는데요. 전담 인력과 보조 인력을 추가 충원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 현장 체험학습 자체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결국 교육청 협조와 재정 투입이 실제 관건이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것도 숙제인데요.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실시율을 보면 서울은 7.7%, 대전은 4%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육부도 지역별 인프라 차이는 물론이고 이 교육지원청의 행재정적 지원 수준 차이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나올 법원의 판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인데요. 이 교육계는 특히 올해 예정된 목포 공립유치원 체험학습 사고의 2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숲체험 중 아이가 이탈해서 숨진 사고에 대해서 이 인솔교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이 당시 재판부는 교사들이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촬영하는 데 집중하느라 아이가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실제 재판에서 이 교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또 이번에 추진하는 면책 취지가 실제 수사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이 현장 체험학습 정상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선생님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들과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촘촘한 후속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진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반도체의 호황 덕에 나라 국간이 예상보다 훨씬 풍족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횡재가 오히려 독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고민하는지 오늘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국민 참여 성장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 펀드와는 어떤 게 다른 거죠?
1: 네, 일반적인 공모펀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돈을 모아서 자산 운용사가 투자를 대신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 참여 성장 펀드는 여기에 정부의 예산이 크게 더해진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들이 투자한 돈 6천억 원에 나라 돈 1,200억 원을 합쳐서 펀드의 덩치를 확 키운 다음 사모펀드 10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큰 바구니 하나에 돈을 다 모은 다음에 다시 10개의 작은 바구니에 안전하게 나눠 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은행 판매 물량의 40%가 서민형 가입자로 채워졌을 만큼 국민들이 국가 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가 기획하고 또 혜택도 팍팍 밀어주는 아주 특별한 상품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특히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펀드를 만든 걸까요?
1: 네,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0: 같은 이 첨단 전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막대한 돈,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 펀드를 조성하면서 그중에 일부에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건데요.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들이 크게 성장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 그 쏠쏠한 열매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동시에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가 앞으로 일하게 될 미래 산업을 우리 손으로 또 직접 키우고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라는 이런 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1: 네, 사실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 이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부담을 좀 해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인 걸까요?
0: 맞습니다. 가장 큰 매력을 두 가지로 꼽는다면 소득공제와 손실 방어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부 재정이 후순위 출자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펀드 전체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떠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펀드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정부가 먼저 매를 맞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단,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무조건 보전해준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여기에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40%를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해주고 또 펀드에서 나온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보통은 금융상품에서 이익이 나게 되면 이 세금을 굉장히 무겁게 떼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딱 9.9%만 떼겠다라는 이 파격적인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이런 혜택이 사실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판매 첫날 영업점 문을 열자마자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1: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저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 중간에 좀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려고 해도 5년 동안은 묶인다. 중간에 되파는 게 금지된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좀 짚어봐야 될 점도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내가 가입한 펀드를 깨고 내가 현금으로 돌려받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환매라고 하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년 완전 폐쇄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급하다고 펀드를 깨고 돈을 찾는 환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첨단 산업 투자는 공장을 짓고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식처럼 거래소를 통해서 펀드를 팔 수는 있지만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요. 3년 안에 해지하게 되시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원금이 완벽하게 보장되지는 않는 1등급의 고위험 투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써야 될 등록금이나 꼭 필요한 생활비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5년 동안 푹 묵혀둬도 괜찮은 여윳돈으로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덕분에 나라 국간 넘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뭐 기업도 부자가 되는 거지만 나라 세금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0: 맞습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거든요. 그것처럼 기업들도 이 돈을 벌게 되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열풍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이 역대급의 실적을 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나라에 내야 되는 법인세도 덩달아 크게 뛰었는데요. 이 덕분에 국가 전체의 국세 수입이 올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시나 SK하이닉스가 있는 청주시 같은 지역은 기업이 그 동네 지자체에 내는 지방, 세수만 수천억 원씩 늘어나서 동네 곳간까지 아주 넉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국세 수입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돈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거 주식시장까지 휘청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된 거죠?
0: 네, 이 부분은 투자자들과 시장의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주식을 산 사람들은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이자처럼 나눠주는 배당을 주거나 더 좋은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거둔 초과 세수를 주주나 기업 혁신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니까 일회성으로 들어온 이 큰 규모의 세금을 현금성 복지로 다 써버리는 건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다라는 이 비판이 쏟아진 거고요. 결국은 불안해진 주식시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된 겁니다.
1: 네, 그러면 나라가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걷었을 때 그걸 국민에게 직접 나눠준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이 돈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이걸 잘못 관리해서 경기가 나빠진

0: 사례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1959년 대형 가스전을 발견한 이 네덜란드가 가스를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걸 또 펑펑 쓰다가 오히려 자국 돈의 가치가 너무 올랐고요. 결국은 수출 가격 경쟁력까지 무너져서 네덜란드병을 앓았습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반대입니다. 수출로 번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 전용 투자 통장인 국부펀드에 차곡차곡 저축을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노르웨이처럼 한국형 국부펀드에 20조 원 이상의 종잣돈을 출자하고 국내 유망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고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단단히 저축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쌓인 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기회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월 28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빙글의 옷을 완해 섬도.
3: 와, 너무 멋져요.
2: 하하, 완도를 떠올리면 빙글에 웃게 되는데요. 하하.
4: 맛있다.
2: 그림 같은 풍경에 이야기가 가득한 고장.
5: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40술.
2: 대대로 귀한 보물도 넘쳐나는데요. 풍성한 맛과

0: 버스의 고장이자 청정한 자연의 고장.
1: 이거 양산천사 돌문다.
2: 해신탕 나왔습니다.
0: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1: 와, 말불렀어.
0: 완도의 진짜 매력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읍에 위치한 완도타워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석같은 남쪽 바다 섬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그 황홀한 일출을 보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곳이 있죠. 완도 동망산 정상에 자리한 완도타워입니다. 또 완도 앞바다에는 일명 사랑의 섬이라 불리는 주도가 있는데요. 섬 전체가 상록수림으로 들어찬 주도는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하트 모양. 60여 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3: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해가지고 저 건너가고 그랬어요. 저기 가면 떼밤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4: 네.
3: 영아시간 열매가. 그래가지고 그 떼밤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건너가고 그랬어요.
4: 아,
5: 여기를 파갖고 돌 같은 거 발파해가지고 배가 들어오게 그런 만들어 놨잖아요.
4: 아.
5: 그전에는 여기에 물 나오고 하면 배가 걸렸어요.
3: 저 앞에까지 바다였어요, 옛날에.
4: 아, 진짜요?
5: 네.
3: 여기 내리간 거예요.
0: 60년대 현재 완도항 부근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뻘밭이었는데요. 수십 년간 바다를 메꾸는 두 차례의 간척 사업으로 완도읍은 소규모 어촌에서 현대식 전망대까지 갖춘 소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2: 하트! 하트!
6: 와, 너무 멋져요.
7: 전망대 가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0: 높이 76m의 우주선이라는 별명을 지닌 완도의 랜드마크이자 명소인 완도타워.
8: 아, 여기가 지금 신지. 신지 보인다는데? 신지.
9: 바닷가 보여.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8: 어떠세요?
9: 네네.
8: 우와, 대박.
9: 진짜 잘 보이지?
8: 야, 이렇게.
0: 지난 2008년에 준공된 완도타워는 완도의 대표적인 섬들은 물론 멀리 강진군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데요. 타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동서남북 360도로 감상할 수 있고요. 특히 날이 좋은 날엔 멀리 제주도까지도 보인다고 하니 과연 완도 제일의 관광 명소답죠.
10: 저희는 울산이고 동해 쪽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 바다 수평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섬 투어 한 이유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5학년이니까 교과서에 뭐 다도해라는 개념을 조금씩 배울 것 같아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바다 하면 그냥 바다만 보고 섬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이제 섬이 많은 다도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목적도 있으니까. 네.
11: 여러 군데 가봤어요, 타워를. 뭐 경남진 타워도 가보고 진도? 여기도 가보고 해남 이런 데 가봐도 여기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0: 그런데 완도타워에 가면 꼭 한 번쯤 맛봐야 할 완도만의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다는군요.
11: 이거 전복빵인데요.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빵.
0: 완도타워의 명물로 통한다는 전복빵.
12: 아니, 나는 두 개.
13: 여기 네 개짜리는 얼마씩 해요? 어머, 그래요.

0: 저도 하나 주실래요?
1: 이거 사 마시게요?
0: 네. 네.
2: 맛있어서 손주 달라고.
3: 대체 어떻게 만드는 빵일까요? 전복빵을 세상에 선보인 건 완도 읍내에 사는 지혜 씨 부부.
4: 요즘 빵이 또 대세잖아요. 전복을 빵에 올렸더니 식사 대용도 되고 누구나 손쉽게 전복을 드실 수 있게끔 개발하게 된 게 전복빵입니다.
3: 전복 내장을 넣은 빵 반죽에 마늘버터 소스를 바른 찐 전복을 올린 뒤 오븐에 잘 구워야 하는데요. 전복빵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손이 많이 간다는군요.
5: 맛있겠다.
6: 진짜 왕 크다.
5: 너무 맛있겠다.
6: 이거 봐봐. 하나가 다 들어왔어?
5: 맛있다. 괜찮은 것 같다.
3: 캬, 그 맛 참 또 궁금하네요.
2: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반짝반짝하니 전복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맛있어. 힘이 빨딱 생기는 것 같고.
7: 우리가 전복을 사면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요리가 된 것처럼 빵까지 같이 겸해 있으니까 그냥 한 끼 식사용으로도 먹기도 좋고 참 불편함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2: 이제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따봉이겠죠?
8: 안 돼요. 오시면 전복빵 꼭 드세요.
2: 맛있습니다.
3: 이제 남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고산 윤선도의 섬이라 불리는 보길도로 떠나봅니다. 과거 제주도로 향하던 고산 선생이 이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머물며 평생 창작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9: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면서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고 또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40수 추나추동 사기를 이곳에서 창작을 하시죠.
3: 윤선도가 남긴 자취 중 가장 빼어난 곳으로 손꼽히는 세연정. 당시로선 꽤 이색적인 정자라는데요.
10: 중앙에 온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자에 보면은 이 중앙에 온돌이 나 있는 정자 보는 게 그 어려울 겁니다.
3: 덕분에 겨울에도 이곳에 나와 직접 꾸민 정원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윤선도가 머문 보길도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부영 마을이 있는데요.
11: 아버지 안녕하세요. 여기 아버님 보길도는 뭐가 유명해요?
12: 황칠 전복.
13: 우리 동네 전체 주민들이 전부가 거기에다 황칠 농, 재배 농가, 바다하고 해풍하고 이게 절 맞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보길도가 제일 잘 자라요.
3: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 황칠나무. 예로부터 황칠나무의 수액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한 황금빛의 고급 도료였다고 하는데요. 보길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200년 된 황칠나무를 비롯해 대표적인 황칠나무 자생지입니다.
11: 아니, 아버님, 이게 지금 황칠나무예요?
9: 네, 이제 이게 황칠농장인데요. 우리 여기 황칠 장목반에서 황칠나무 장가위 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 30여 년 전부터 마을 기업으로 황칠나무를 재배해온 부용마을. 황칠나무가 효자인 셈인데요. 산자락에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일일이 산 아래까지 옮겨 심어가며 농장을 일구고 온 정성을 다해왔답니다.
11: 아니, 어머니, 그건 뭐예요?
14: 머위떼요.
11: 머위?
14: 예, 머위떼. 이것이, 여기서 지금 한참 철이잖아요, 이거 머위떼가.

0: 와, 근데 한칠라무 밑에 이런 것도 나와요?
1: 한칠라무 밑에가 있는 것도 이 몽우도 더 약된데.
2: 머위도 산삼나무라는 황치대 덕을 좀 보려한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뻥 아닙니까? 갑자기 웬일인겨? 무슨 일 났어요? 평소 사이 좋은 이웃 사촌들로 아는데요.
3: 가라고 남자.
1: 이거 뭘 까라고 나?
3: 아니 꼭 옆다기 나도나 했다기.
1: 옆에서
3: 나도나.
1: 알았다 우리 거시기 다 무겁나게.
3: 손대지 마. 손대지 마.
1: 이거. 알았다 알았다 우리가 알아.
3: 기억 보내면
0: 지금 이게 뭐예요?
3: 이건 꽁
1: 알.
0: 꽁 알.
1: 네.
3: 아주 귀하네요.
1: 이게만 깔다 이어서 시기다. 아이 산에서 이 꽁이 여기는 흔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자연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갖고 품어서 까지요. 간디 12개 난지 딱 12개 났으니까 지금 이르고 있는 상태였어. 새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2: 행여 귀한 황칠나무의 해가 될까 치우자는 의견과 요즘엔 꽁도 귀하니 그대로 두자는 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4: 이거 갖고 가서 아니 당매양으로 까야 될까?
2: 알이 몇 개나 됩니까?
5: 12개.
0: 꽁이 원래 이렇게 알을 많이 나요?
5: 네, 꽁이 알을 많이 나지요. 아이고. 탈 없이 잘 부화 있으면 쓰겠다.
2: 하하, 꽁도 황칠 좋은 건 아나 보네요.
1: 허허. 황칠 여기가 황칠,
3: 아, 황칠. 나오고 네, 이제 황금색
1: 네, 이쪽에서 흐르고 있어요.
2: 귀하디 귀한 황칠 수액도 마침 눈에 띄었네요.
6: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흐르는 나무는 한 600평 중에 한 나무다. 그만큼 귀하다 그 말씀입니다.
2: 수액은 물론 잎과 가지까지 버릴 게 없는 황칠나무입니다. 특히 음식에도 황칠을 사용한다는데요. 아예 또 갑자기 웬 닭을. 캬, 목숨을 건 탈출. 닭이 요렇게나 빠른가요? 하지만 결국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닭잡기 내공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1: 황칠나무에서 쌀나무 쫙.
2: 이 마을에선 닭 요리를 할 때 황칠나무가 빠지지 않는데요. 달게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닭이 익어가는 사이.
1: 이거 맛을 봐라. 이걸 뭐요? 막걸리, 한끼 막걸리요.
2: 한쪽에선 황칠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일반 물 대신 황칠물을 끓여 누룩과 잘 섞어 만든 수제 막걸리인데요.
1: 술은
2: 고영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자 특산물입니다.
1: 와따 맛있다.
4: 오메 이거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1: 너는 취했다.
4: 아니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1: 너는 취했다.
4: 안 되지. 나는 먹어야지. 이거 왜 다 먹어 혼자.
2: 그 사이 황칠 백숙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보통 백숙엔 이것저것 한약재가 들어가지만 황칠 백숙은 달게 황칠 나무만 넣어도 영양 만점.
5: 와, 이렇게나 고소해약.
2: 와, 잡내와 느끼함은 사라지고 육질은 부드러워져 담백함이 한층 살아난다는데요. 게다가 더 몸에 좋은 건 황칠 나무가 진하게 우러난 육수.
0: 어떠세요?
5: 이 맛이야. 너무너무 고소해.
3: 우리 총각분도 자, 한 잔 쭉 들어보세요. 마셨대요.
7: 와, 닭에서 사골국보다 더한 고함이 묻어나네요.
3: 그러죠?
7: 네.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0: 그 옛날 진시 황제도 황치를 불로초라 여겼고 일찍이 동의보감에도 황치리 등장했겠지요.
1: 아버님, 기름이 없네요.
2: 아, 이제 한킬 잎과 한킬 나무를 엮기 때문에 그 미세한 기름 위에는 큰 미자는 전부 다 나무 잎이 다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골보다 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주 말끔하죠.
0: 특히 농사일 마치고 다 함께 먹는 황칠백숙과 황칠막걸리는 그냥 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보양식.
3: 다음이 되면 나 잘 챙겨줄게.
0: 하하, 몸에 좋은 귀한 약이라는데요.
4: 선배,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0: 은은한 황칠 향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황칠 막걸리에
5: 황칠 막걸리 좋네요.
0: 담백한 황칠 백수까지
3: 맛있습니다. 이렇게.
0: 부영마을 주민들의 소망은 고향섬 보길도의 귀한 황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는데요.
6: 백숙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더 말할 수 없습니다.
7: 너무너무 좋고 내가 참 백산 목소리 살고서야 오늘로 해봐서는 오늘로 기분이 좋습니다.
2: 여기 분들은 아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기서 백세는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건강들 하세요.
8: 그럼 오늘 술 취갖고 한번 니나노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고.
6: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고.

0: 봉투한길
1: 드세요.
2: 이봄 보길도의 황칠향에 한껏 취해보고 싶습니다. 다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품은 완도바다. 그 청정하고 풍성한 바다의 기대, 부지런히 살아온 완도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젊은 시절 잠시 고향을 떠나 육지로 나갔던 김영일 씨. 하지만 다시 고향 청산도로 돌아왔다는데요.
3: 어디로 나가세요?
4: 저 장도 앞에요.
3: 장도면 어디예요?
4: 여섬이요, 앞에.
2: 어느덧 일흔을 넘긴 나이. 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완도 바다에서 40년째 바닷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선 삼치도 잡았지만 요즘엔 그나마 힘이 덜 드는 통발을 쓰는데요.
3: 이거는 넣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4: 이틀 됐어요, 이틀.
3: 이틀?
4: 예.
5: 오늘
2: 매일 바다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5: 오늘에
3: 우와, 이게 뭐예요?
5: 에이.
2: 영일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녀석은 바로 문어. 캬, 건업 참 실하네요. 어이? 하지만 회방꾼도 있습니다. 고등어 등 미끼를 넣고 통발을 거둘 때마다 요 녀석들이 말썽이랍니다.
3: 와, 이 다시마예요?
5: 예, 다시마. 굿수.
3: 해삼이 더 좋아요. 군소가 더 좋아요.
5: 해삼이 더 좋죠. 해삼 바다 상 아니요. 바다 상.
2: 해삼보단 못하지만 바다가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게 어부의 삶이죠.
5: 짱하다. 이거 청산 개짱을 개짱을. 우와, 힘이 일하고 좋니. 배짱아요, 청산. 어때, 힘이.
2: 이러니, 고향 바다를 떠날 수가 없죠.
5: 오늘에
3: 잡혔어요.

0: 이거 양산청산 돌무입니다.
1: 우와, 이거 돌무네요.
0: 예.
1: 우와, 엄청 커요.
0: 예, 큽니다. 커요.
1: 이 돌무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님?
0: 이거 이제 이 핏물하고 맛있어요. 단물하고 틀려요. 저 운문이하고는 먹이가 좋아서 바다 청정 지역에 나서 오니
2: 보기에도 힘 좋아 보이는 문어. 마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1: 아버님,
0: 예.
1: 완도 문어는 예.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0: 해신탕이라고 닭하고 전북하고 문어하고 갖고 먹으면 보약이죠.
1: 보약이에요?
0: 예예. 예.
2: 남해 바다의 최고 식자재인 문어와 전복이 만난 완도 해신탕. 사실 돌문어는 주로 얕은 바다 돌틈에서 사는 참문어를 말하는데요. 뭐 이름이 어떻든 문어와 각종 해산물에 닭까지 푸짐하게 끓인 음식이 바로 보양식 중에서도 최고의 보양식이라 불리는 해신탕입니다. 특히 완도의 해신탕은 과거 장보고 대사가 군사들에게 먹이려 가마솥에 직접 기른 닭과 갖가지 해물을 넣어 끓인 것이 원조라는 설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 기원이야 어떻든 바다와 육지를 품은 특별한 음식이죠.
3: 해신탕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보이죠? 예. 네, 문어하고 이거 닭은 그냥 드셔도 돼요. 드릴게요.
2: 다양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달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바다의 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별미죠. 특히 완도 해신탕엔 전복이 필수라는데요.
4: 이거 전복 살찐 봐요, 이거. 와. 이렇게 두꺼운 전복 봤어요?
2: 또한 오독오독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자연산 뿔소라도 완도 해신탕의 단골 식재료죠.
5: 자연산 뿔소라도 들어가 있고 가리비도 이렇게 큰 거 먹으니까 완도 바다를 크게 하나 먹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6: 와, 말이 별로 없어. 10년이 젊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 먹는 순간부터 해?
4: 정말 건강한 지는 맛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좀 기력이 없었거든요. 봄이라가지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해신탕을 먹으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7: 해신탕 드시러 완도 오세요.
2: 청정한 바다와 섬이 좋아 섬의 고향 완도에 사는 완도 사람들. 그들에겐 그 바다처럼 품어주는 정겨운 고향 완도가 있습니다.

0: 어쩔 수 없어.
1: 내 현 살아?
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3: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되니까.
2: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하러 왔습니다.
4: 전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공무원 정석희.
5: 기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 해봤는데 이제는 몸 편하고 돌발 상황 없는 안정적인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공무원 업무 해보러 왔습니다.
3: 이번에는 정말로 편하게 일할 수 있겠죠? 신입 공무원인 제가 발령받은 곳은 정책 미디어과. 구청의 모든 업무를 홍보하는 부서라는데요.
6: 저기 부서에 선배님 베테랑 같습니다.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7: 네, EBS 정석희 PD입니다.
8: 아, 네, 안녕하세요. 남영식이라고 합니다.
7: 반갑습니다.
9: 10년차 공무원 행정 7급 남영식입니다. 저는 정책 미디어과라는 부서에서 유튜브 하는 공무원.
3: 화제가 되었던 민원 대응 훈련 영상의 주인공.
10: 지금 내가 바빠 죽겠네, 진짜.
3: 그 후로 점점 더 유튜브에 진심이 되셨다는데. 근데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0: 위한 거룩한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과장님!
1: 스포츠다 보니까 팔자에도 없는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김선태 씨 때문이죠. 청주시의 그 유명한, 일단 잘 되는 걸 봤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모든 게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제 중주시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직접 출연을 하는 공무원의 이 조직의 시스템이 인사 발령이 나면 해야 돼요. 유튜버로 끌려오게 된 거죠.
2: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1: 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게 설명이 네.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3: 아, 일주일.
1: 설명하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3: 네.
4: 버클 채우고 씁니다.
2: 네.
4: 자,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 둘. 자.
5: 공무원이 되고 처음 한 일은 인형 탈 쓰기입니다.
2: 아니, 공무원이 인형 탈을 왜 쓰는가 의구심과 자괴감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책 미디어과 분들 다 한 번씩 쓰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5: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키즈랜드. 오늘은 이 키즈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데
4: 아유 그럼 우리만의 연습을 할게요. 자, 아이들이 보고 있어. 동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출발! 바로 내가 도망가!
5: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니 행복하네요.
6: 자, 어서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4: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7: 피디님, 괜찮아요?
4: 나는 PD가 아니라 장생이야. 안녕!

0: 예뻐해 주세요.
1: 얘들아,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2: 바람 빠진다. 동생이가 녹고 있다.
3: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2: 자, 맑은 공기.
5: 아, 너무 눈부셔.
6: 많이 더웠죠?
5: 쉽지 않네요, 공무원.
2: 쉽지 않죠.
5: 공무원이 진짜 쉽지 않네요.
6: 쉬울 줄 알았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우리 장생 인형살인데 반려동물 축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럴 땐 제가 강아지 탈을 쓰고 나가거든요.
1: 남구에서 하는 행사라면 빠지는 법이 없다는 남영식 주무관님.
2: 그건 저희 남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7: 네네네, 감사합니다.
1: 그냥 구경만 가시는 게 아니라 현장 업무도 직접 다 해보신다는데요.
2: 이렇게. 짠.
8: 제 일이니까요. 일이니까 홍보가 필요한 업무라 해서 제가 홍보를 하려면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해보면 더 좋고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홍보 포인트는 다 나왔고 네. 각자 지금 숙지를 해야 돼요. 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뭐를 홍보를 해야겠구나. 여름이 되면, 6월이 되면 수국축제가 열려요. 수국을 힘으로 가야 돼요.

0: 공무원이 되면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할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몸쓰는 일의 연속입니다.
1: 쇼츠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쇼츠.

0: 모기 좋아하세요? 모기?
1: 모기요? 네. 모기, 모기,
0: 모기.
1: 모기를 좋아하냐고. 모기 너무 싫죠.
2: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울산 남구의 이름모를 개천입니다. 모기 잡으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3: 홍보 영상만 찍는 줄 알았더니 일도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0: 같은 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들의 업무를 홍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4: 100m 될 때
3: 오수가 흐르는 굴다리 주변은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데요.
4: 약체 가지고
3: 해충 발생 지역을 관리하고 방역하는 것도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0: 공무원 하면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공무원이 왜 하지? 공무원이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시더라고요. 네.
3: 한참 만에 어두운 하수구에서 나왔습니다.
5: 많이 더웠어요?
6: 진짜 덥습니다. 바람이 한 점도 안 통하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공무원은 합니다. 개천 방역부터 도시 곳곳을 누비는 소독차 운전까지 끝나지 않는 모기와의 전쟁.
7: 만물 트럭, 동업방 트럭에 이어 이번엔 방역 트럭입니다.
8: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티 잘 안 나고 별로 관심도 없는 일, 진짜 꼭 필요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3: 방역복을 벗자마자 또 새로운 옷입니다. 장화에 헬멧까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9: 이거는 진짜 저희가 청소해야 되는 우수 바지인데
3: 도로에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설치된 빗물 바지. 쓰레기로 꽉 막힌 경우가 많다는데요.
10: 뚜껑에 꽉 막혔잖아요. 이걸 뚜껑을 열어야 돼.
11: 오케이, 오케이.
10: 오케이. 꽉 막혔잖아요, 지금. 완전히 꽉 막혔어. 이러면 비가 오면 물이 빗물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3: 이 빗물 바지 청소도 구청 건설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9: 저희 이거는 약간 맛보기고 진짜 그러니까 험한 건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방금 청소하셨던 우수바지에서 모인 물들을 크게 모아서 더 이제 배수장으로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이거 이제 들어가셔서 청소를 하실 거예요.
10: 재밌겠죠?

0: 네.
1: 조심해야 돼. 맨홀로 들어가는 일이 일상이라는 건설과 공무원.
2: 공무원분들이 진짜 별일을 다 하네요.
3: 힘듭니다. 저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까지 할 줄 몰랐죠.
1: 저도 이런 것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4: 처음 뵈러 와보셨죠?
5: 네.
4: 도로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상상하셨어요?
5: 되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네요.
4: 유쾌하지 않죠?
5: 네.
6: 어서오세요.
7: 우리 이제 여기 고립된 건가요?
4: 이제 고립된 겁니다.
8: 호수 내려갑니다.
1: 대형 청소기 호스가 내려오고
4: 보시면 저희가 이런 모래들을 청소해서 빨아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 빗물들이 모드르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청소기로 쓸면서 이렇게 빨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1: 청소기 돌리는 것쯤이야 쉽겠죠?
7: 이게 진도 압이 장난이다. 이게 몸이 딸려간다, 딸려가.
9: 밖에 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네.
4: 조심하세요, 조심.
5: 쉬운 일이 아니네요.
4: 뒤에 보시면 저 구멍에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청소하셨던 빗물들이 다 이런 구멍이에요. 여기서 빗물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쓰레기 많이 버리죠, 우수축구에.
4: 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원래는 다 빗물이었는데 쓰레기가 퇴적되면서 물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도로 쪽에서는 빗물이 안 빠져서 이제 집들이 피해를 보고 침수가 나는 거죠.
5: 이제 뭐 장마철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4: 오시면 돼요. 네.
5: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로.

0: 힘들어.
1: 아니 뭐 잠깐 잠깐 쉬고 이러면 언제 다시 하려고요?
0: 아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든데요?
1: 아 이게 공무원의 무게예요. 아.
0: 그럼 이 호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2: 저희가 이게 계속 결합해서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맨홀 나올 때까지 계속 늘려서 가고.
0: 맨홀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나요?
2: 50에서 한 70미터 정도 간격으로 있어요. 그럼 최소 지금 더 가셔야 되죠.
1: 우리 그냥
2: 10미터 안 갔습니다.
3: 도로 아래.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낮은 하수도. 무거운 호스를 들고 가는 길은 어둡고 멀기만 합니다.
4: 어우, 여기는 허리 더 찐득찐득한 것 같아.
3: 다음 맨홀이 나올 때까지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데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5: 여기 거기 내리려고.
4: 와. 고생 많으셨어.
2: 아 수고하셨어요.
4: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2: 저희가 뭐 하는 일이 이거니까 뭐 해야죠.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4: 아. 어떠셨어요, 오늘?
6: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지가 벌벌벌 떨립니다. 땅 속에서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

0: 하수구보다 더 힘든 현장이 있다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들어주는 종합민원실. 오늘 이 민원실에서 특별한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실제 민원들 응대하는 훈련을 여기서 해볼 거거든요.
2: 예.
1: 항상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특이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민원실 자체적으로 모의 훈련을 하는데 제가 민원 역할을 해서 한번 응대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2: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2: 그럼 주사님만의 약간 그런 특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1: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2: 예.
1: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2: 흔들리지 않는다.
1: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다. 뭔가 이분이 화를 내시는 상황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 상황을 같이 욕하는 거죠.
2: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제 면전에 대고 누가 막 버럭버럭 하면 저는 화가 날 것 같거든요.
1: 네. 면전에 대고 제가 바락바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거.
2: 네.
0: 오늘 훈련에서 특이 민원인 역할을 맡은 남영식 주무관님. 시작부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1: 저기요.
2: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여권을 만들러 왔는데.
2: 네.
1: 저 동사무소 가니까.
2: 네.
1: 거기서 안 된다 하고.
2: 네.
1: 저기 또 한 대 가니까 저기도 안 된다 하고.
2: 아, 그러시고.
1: 그렇게 좋겠는데, 지금.
2: 네, 네.
1: 여권 지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2: 서류랑 사진 주시면은. 아, 본인 사진이신가요?
1: 내 사진 딱 봐도 모르겠나, 내 사진이지, 이게.
2: 저희가 여권 사진은.
1: 아, 말을 좀 답답하게 빨리 좀 해봐요. 지금 나 바쁘다니까, 지금. 웃어. 아유, 내가 좀 웃겨요.
2: 아유, 그게 아니라 지금 사진이 눈을 감고 계셔서 이거는 여권 사진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여권 사진은.
1: 원래 난 평소에 눈을 자주 감아요.
2: 다른 사진 없으세요?
1: 또 다른 사진 하나 줄게요, 그러면.
2: 네.
1: 자요.
2: 본인 사진 맞으세요?
1: 딱 봐도 그냥 내 사진이지, 그러면.
2: 저희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찍으신 사진이 가능한데 이 사진은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여권 발급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1: 와, 나 미치게 하네, 진짜. 허파 비비지게 하네, 진짜.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세 번째 온다고, 세 번째.
2: 흥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1: 이해를 하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
3: 선생님, 그렇게 폭언하시면 저희가 녹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폭언은 무슨 폭언? 내가 언제 폭언을 했다 그래?
3: 지금 폭력적인 행사 하셨고.
2: 흥분을 가라앉히고.
1: 아, 흥분을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2: 이런 거 두드리고 이런 게 이제 폭력적인 언행으로 간주되어서.
1: 폭력?
2: 예, 예.
1: 폭력 쓸까, 진짜? 폭력 한번 써볼까, 오늘?
2: 폭력 쓰시면 안 되고.
1: 폭력 인마, 이거. 이게 웃기네, 이거.
4: 무슨 일이죠?
2: 아, 지금 여권 발급받기 어려운 사진들 가져오셔서.
1: 뭐가 어려운? 뭐 어렵냐고, 이게.
4: 이게 보정된 사진은, 여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1: 누구나 사진이 실물하고 사진하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걸 한번 봐보소. 당신 사진하고, 당신 얼굴도 다르잖아, 지금.
4: 아, 저는 똑같은데요.
1: 뭐가 똑같아? 머리숱이 완전히 다르구만.
4: 외모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1: 예, 나와봐, 빨리. 예,
4: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1: 나오라고. 나오라고, 여기. 나오라고. 뭐야, 이거 놓으라고. 누구야? 뭐야? 이거 나와, 빨리. 그치,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나와! 야!
5: 어땠어요, 훈련?
2: 아, 정말. 상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되네요. 그게 약간 마상이었어요.
5: 어떤 거예요?
2: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웃는 건데.
5: 웃는 건데.
2: 웃는다고 뭐라 하니까. 남주사님이 악성 민원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술술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공무원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이 겪으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0: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린 것처럼.
1: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민원인분들이 그래도 친절하시고 호의적이세요. 근데 뭐라는 게 안 들어졌을 경우나 언성이 높아지고 좀 큰 소리가 나고 뭐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한테는 흔한 일이에요, 사실.
2: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집어던지고는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맞은 직원이 휘청거립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3: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맞아 실신까지 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을 늦게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시 예보장을 전달하다 일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올려놓은 수첩에 차가 긁혔다며 민원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다 손찌검까지 한 겁니다.
1: 안 좋은 거를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단속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적이죠, 적. 더 열심히 할수록 적이 많아지는 거죠.
4: 열심히 일할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 제가 한번 직접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 위에 달린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인데요. 이렇게 노란 실선이 그어진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이들은 유독 불법 주차 차량이 많네요.
1: 단속 걸리면은 뭐 뭐 때문에 그랬다가
2: 네.
1: 나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2: 네.
3: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민원인들이 뭐 찾아오시거든요.
4: 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단속을 나갔는데 이제 왜 자기들만 단속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5: 원래는 이 일을 경찰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제 경찰분도 일이 많으니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일을 맡긴 거죠. 공무원이 해서 더 반발감이 큰가 싶기도 하고.
6: 우리가 흔히 보는 단속 요원들 사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해당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뿐인 건데 열심히 하실수록 그렇게 시민분들이 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0: 주차 단속원만큼이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또 다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찾아내는 세금 미납 단속원인데요. 앞유리에 달린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7: 그 주정차 단속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듯이 저희도 똑같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받는 지역을.
3: 하루에 몇 건 정도?
7: 뭐 많을 때는 한 15건? 하루에 15건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6: 주민분들은 자동차세를 열심히 내시네요.
8: 체납 차량입니다.
0: 세금 미납 내역을 조회해 보는데
6: 이렇게 뜨는데요?
9: 번호판 용지 대상입니다.

0: 번호판 볼트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 일정 기준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은 이렇게 번호판을 떼서 구청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2: 위험했던 적은 없습니다.
3: 혹은 욕설? 그렇게 언어적으로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4: 지방세를 징수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돈을 저희가 받으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일해서 저희는 더 빨리 시민들께 욕을 먹는 겁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네. 저렇게 원룸 안쪽에 카메라가 찍히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네. 있는 차량들은 네. 뭐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거든요.
5: 3, 조회.
0: 해서 안 나오면은 체납이 없는 거예요.
5: 축하드립니다. 체납을
2: 하셨군요. 왠지 하다 보니까 하나 찾아내고 싶네요. 저 찾았어요.
1: 여러 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계속 세금을 안 내셨네요.

0: 곰팡이 약간 너덜너덜한 게 몇 번 뺐다 했던 것 같아.
1: 명치가 뺐던 곰팡이일 수도 있어서.
2: 좋은 차 타시는데 자동차 세일 안 내셨네.
1: 개인 회생 진행 중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2: 개인 회생이 진행 중이면 영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네네, 개인 회생 진행 중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그분들한테까지 영치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2: 이게 저희 업무니까 오늘 나오면은 본판 영치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분 지난 막 압류되고 해제되고 내역들 보니까 그냥 좀 사정이 어려우셔서 이것저것 애쓰시는 것 같아요.
1: 그 지인 누나 있어 혹시 자리? 그거 뭐 동료의 24년도에 뭐 개인 회생 내용 적혀 있던데.
3: 네, 알겠습니다. 네. 영칭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2: 이런 뭐 개인회생 같은 건 해당 사항이 없는 차.
3: 아마 회생 채권에 포함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회생이 끝나셨을 수도 있어서.
2: 네.
1: 번호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258.
4: 이번 건은 어쩐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1: 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2: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네. 떼면은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또 막 이렇게 돈을 못 낸 게 뭐 안 내려고 버틴 걸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3: 그렇죠.
2: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3: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2: 네.
3: 되도록이면은 뭐 분납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네. 번호판 영치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2: 네.
3: 그렇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번호판 영치하는 거라 가지고.
4: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퇴근 시간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저는 오늘 당직 근무 당첨입니다.
5: 여기 우리 당직자들은 보통 이렇게 당직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4: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3명의 공무원이 함께 당직 근무를 한다는데요.
5: 당직 때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네. 민원의 종합 선물 세트다.
2: 종합 선물 세트.
5: 종합 선물 세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0: 6시 이후에 네. 모든 업무가 다 종료가 됐잖아요. 네. 그럼 부서로 오는 모든 전화가 네. 다 당직실로 전환돼서 내려옵니다. 네. 네. 부서별로 다양한 민원들이 다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부터 해서 뭐 네. 오수 역류, 하수도 역류.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지 길고양이 사체 신고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수거를 하고 이제 치워야 돼서
1: 네. 저희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0: 실제로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네. 보통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니까. 근데 제가 약간 당직 요정이라 하고 전화했을 때 큰일이 안 생겨요, 이제. 당직 요정이라 하고
2: 항상 뭐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또 몰려오더라고요.
0: 그런 멘트가 좀 좋지 않은 멘트예요. 아,
2: 불길한 멘트.
0: 불길한 멘트. 오늘은 뭐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어, 전화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3: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4: 네, 여기 현대 백화점 사거리에.
0: 큰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4: 네네, 횡단보도에 물이 다 차요.
3: 아,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잘 안 빠져서.
0: 빗물 빠지는 우수 쪽이 약간 이제 원활하게 안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4: 네네, 그래서 네 군데 다 전부.
0: 지금 이쪽에 오늘 비가 좀 오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3: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네.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이쪽에 비 올 때 물이 좀 안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게 저희가 전달을 좀 해드려야 돼요. 어, 전화 받아보시겠어요?
5: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4: 네, 여보세요?
5: 네.
4: 아, 저희 집 주차장에 네. 길고양이가 누워있는데 네.
6: 여기 네. 길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4: 네네네
5: 네네 지금 저희가 그 고양이 사체 수거하러 출발할 거고요.
6: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3: 자, 그러면 출발하시죠. 지방직 공무원한테 운전은 진짜 필수거든요. 왜냐면 현장에는 네. 나갈 일이 진짜 많아요.
7: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8: 사체가
6: 아유
8: 심하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라서
7: 이번 일은 정말 네. 쉽지 않네요.
8: 걸리고
6: 아유
8: 미안해. 좋은 곳으로 가. 자, 좀 더.
6: 아휴.
7: 겨우 해결하고 당직실로 돌아가려는데.
3: 전화 이제 못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나 봅니다.
3: 제가 그러면 현장으로 일단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김에 바로 가고
6: 지금 뭐 때문에 전화가
0: 지금 이제 주민 신고를 받고 네. 이제 맨홀 뚜껑이 지금 약간 이제 저절로 열렸나 봐요.
7: 또 출동입니다. 경찰과 소방까지 총 출동한 현장.
3: 사고가 났었다고요? 예.
7: 늦은 시간이지만 전문 업체를 불러 맨홀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3: 하수도 위에 이제 도로하고 맨홀하고 이제.
7: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하수도가 역류했을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했네요.
3: 아주 살까 봐야 돼. 이거 구멍 있는 거.
9: 예솔로 뭐 구멍이 빠지도록 우선은 조치를 해놓고 어려운 구멍 구멍이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3: 아유 좋습니다.
7: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업체를 부르는 것도 당직 공무원의 일.
10: 아시죠? 저희도
3: 아시는 거예요? 도끼. 단순한 이제 뭐 해프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0: 전문가는 아니지만
1: 공무원이 네. 직접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주민분들이 불안함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2: 출동 한번 다녀오니 밤이 되었네요.
1: 무슨 졸면 안 돼요. 이제 24시간 할까 이제 4시간. 다음 시간은 11시간. 소중한 당직비는 현금으로 주거든요.
3: 아 정말
1: 그래서 이걸 당직 끝나고 6만원씩 나눠요.
4: 나가면 안 되는데 나.
1: 몰라요 사모님이?
4: 몰라.
1: 진짜요?
5: 사모님이 진짜 모르세요 선생님?
1: 아이고, 지금까지 당직 몇 번 정도, 몇 번 정도 서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6: 100번 넘지.
5: 100번 넘게 당직 서시면서 제일 황당했던 일 어떤 거 있으셨어요?
6: 황당했던 간혹 사람이 제일 무서운데 겨울에 잠잘 곳 없다고 당직실에서 재워달라고 해서 재워드렸더니 그냥 모든 거 확인하시고 해서 하루 종일 악취가 나가지고 좀 골치 아팠던 거기에 그분이 제일 낫네.
5: 부사님 어디 가세요?
1: 배가 너무 고파서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사무실에 좀 올라갔다.
7: 그 보통 숙직을 서는 게 업무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서게 되니까 이미 퇴근할 때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이어서 숙직을 서잖아요.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이 시간이 좀 되면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2: 따끈한 컵라면으로 허기와 피로를 달래보는데
8: 이럴 줄 알았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이주구대 경장입니다.
8: 네.
9: 지금 여천오거리 경남민동 쪽 앞에 차량 마고가 났는데요. 지금 차가 한 대가 전복되고 둘 다 지금 견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 비산물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출동 가능한 경력 있습니까?
1: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0: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인데요.
1: 예, 안녕하세요.
10: 그 저희 경남 냉동 앞 교차로에서 지금 사고 발생해가지고
1: 네네네.
10: 여기 지금 밑에 기름이랑 고개 좀 많이 유출됐는데 이거 와가지고 뒷자로 아예 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아무래도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1: 진짜? 시험시 선전에서 차랑 사람이 부딪힌 것 같아요.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1: 네, 남구청 당직실입니다.
1: 네, 아까 전화드린 그 남구청 당직실의 남영식입니다. 그 일단 네. 지금 경찰서 요청이 와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나가는 길이거든요.
2: 네, 안녕하세요. 남구청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틈도 없이 또 출동이네요.
1: 제가 당직 시작할 때 아까 당직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세요?
12: 인터넷 종합선물 세트라고 하셨습니다.
1: 좀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 말이?
12: 출동의 종합선물 세트.
2: 자정을 넘긴 시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 사람은 안 될 거 아닙니까?
2: 사고가 난 차량도 도로도 엉망이 되었는데요.
13: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견인이 다 되고 나면 여기 잔해물들이 또 2차 피해를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14: 좋은 곳을 좀 깔끔하게 치우고
2: 차량이 수습된 후에도 여전히 도로에 남은 사고의 흔적. 이제 공무원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0: 구청 직원도 경찰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깨끗해진 도로.
1: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하고 났을 때 저걸 어떻게 수습하나 했는데 이렇게 경찰까지 도와주시니까 뭔가 좋네요.
3: 이렇게 뭐 서로 도우라고 공유한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솔직히 저는 이제 좀 나란히 하는 거.
4: 오늘 약간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5: 나란 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국가적인 느낌이고 큰 일일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진짜 작은 일들이거든요. 정말 작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 사실 제가 나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0: 나란 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지난 겨울과 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누구보다 바쁘게 나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6: 대통령, 총리 그런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석구석 말단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많은 사고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앉아서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4: 왜요?

0: 나무는 300만 송이, 나무들이 100만 그루 이상이 되니까.
1: 어느 순간 갑자기 꽃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0: 적자 생존의 법칙이 통하는 정글이죠, 말하자면.
1: 제가 사실 흉을 많이 죽였어요. 연쇄 8식마?
2: 전 여태까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무궁화인 줄 알았어요.
3: 아, 진짜 모르시는구나.
4: 아니, 수색 때 찍었던 사진들 우와. 똑같이 해보자.
5: 하나, 둘, 그렇지.
1: 장미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0: 진짜
1: 힘이 나죠?
6: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 리가 방송됩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5: 실제적으로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는데요.
3: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2: 빅테크 기업들이
4: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5: 내 주식이 움직인 맥락, 핵심만 요약. 토스증권.
6: 오늘 보고 선수 입장.
7: 멘탈 퇴장.
8: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팝칸.
6: 까짓거 한번 해보자.
8: 지금 나를 재생. 팝카스. 숨길 수 없는 댄스본능. 알고 보면 흥 많기로 둘째 가람의 서러운 아빠 킴. 그런 아빠의 흥을 쏙 빼닮은 남매도 있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 첫째 하르딕. 귀여운 5살 둘째 하르디카입니다. 늘 찰떡같이 붙어다니는 남매, 누구보다 단단한 우애를 자랑하죠.
9: My name is 하르디카.
8: 한국에 있는 아빠를 찾아 나선 남매,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10: 바바의 까오는 자! 바바의 까오는 자!
8: 전라북도 군산의 한 자동차 사출 공장. 범퍼와 콘솔 박스 같은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제품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여성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라고 생각했던 찰나 차체 범퍼를 나르고 있는 남성분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네팔에서 온 타파킴 바하돌 씨입니다. 지금의 회사에 온 지 1년 반이 된 아빠는 부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 딱 다 달라야 돼요. 이거 안 달라면 안 돼요. 다음에 하고 다시 조립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나와.

0: 이런 거 나와 이거 안 달라면 안 맞아요.
1: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죠.
2: 나 미담만 깨거네요.
0: 미담만이 감 거는 거죠?
2: 뭐냐면 엘디 든지 아름 거는 혼자.
0: 아들 아이터 바르더라. 아다바 연차 니라.
2: 깜퍼리 거 별라마.
0: 깜퍼리 거 별라마. 연차 퍼리 거래라. 나 그러면 대리 보이셔 거 마야라. 퍼리 와래 퍼하는 다 한수.
2: 김해건 주말에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집에는 돈 많이 붙이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안 차다 쓰지 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1: 주말 특근까지 자처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타양살이. 고향에 있는 가족만 생각하면 타국살이의 고단함도 묵묵히 견뎌내는 아빠입니다.
3: 안 힘드세요?
0: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계속 아침부터 전에까지 일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대요 또. 돈 벌을 때 힘들어. 돈 안 벌어도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
1: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2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룸비니. 인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네팔 남서부 지역의 룸비니는 불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하루도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운동장 조회가 한창인데요. 꼭 우리네 8, 90년대 학교 모습 같죠? 아이들 사이에서 우렁차게 국가를 열창하는 한 소년. 똘망똘망하게 생긴 요 아이가 바로 첫째 하르딕입니다. 끝나지 않는 길고도 긴 훈화 시간에 아이들 영어도 탈탈.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힘겨운 건 5살 하르딕합니다. 남매의 학교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과정, 졸업 후 2년간의 전문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의 명망높은 학교인 만큼 배움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첫 수업은 하르딕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수업 시간.
0: 하르딕, you stand and open your book.
4: Glaciers are melting, sea levels are...
1: 우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4: Drawing.
0: Thank you. 하르딕 is very excellent boy in our class. He studied up to the nursery class in this school. Now he is upgraded from 8 to 6 class now. I love him very much and he is one of the talent student of this class.
1: 만년 우등생인 하르딕.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 이것도 스쿨고 나벌리 방고서 아니요 사이서 대회라.
6: 라무스 부자예요,
7: 뭐라고 말하는 거야?
1: 부자물. 아이들의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점심 시간. 그런데 어째 둘째 하르디카의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요? 저마다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기 바쁜 아이들. 하르디카는 점심 안 먹니? 아, 오빠를 기다리는 거였구나.
8: 네르베르 쿠리스니? 니? 네르베르 쿠리스 먹라서 점심 가니? 점심 점심 하나 이자.
1: 오빠 손을 꼭 붙잡고 남매가 향한 곳은 먼저 온 아이들로 인산인해인 학교 한 매점입니다. 한국 돈 약 500원에서 1,5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8: 나니, 또 야바스, 또 마스터 빌바르사, 얼마 좀 내려오세요. 이때 와서.
1: 든든한 호의무사가 따로 없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부터 챙기는 멋진 오빠입니다.
8: 내려 빌바르사 아니, 내려 나니, 저 쟤핀지에 와내라.
1: 기나긴 행렬을 뚫고 동생이 먹고 싶다던 볶음면을 사수한 오빠. 오빠의 시선 끝엔 늘 동생이 있습니다.

0: 오빠 눈엔 한없이 어리기만 할 테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하르딕. 동생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오빠는 동생 배부터 든든히 채워주고 난 뒤에야 허기진 배를 달래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집에선 재봉틀 소리가 가득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봉틀을 돌리는 이분, 엄마 파비타 씨입니다. 문 열기 무섭게 이어지는 단골들의 발걸음. 벌써 10년째 수선일을 하고 있는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겐 터줏대감 같은 존재라는데요. 손끝에 밴 세월만큼 재봉 솜씨도 능숙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뚝딱.
1: 네, 멋있어.
0: 아니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계산을 하세요?
2: 진단 봐라. 실라우네 아버 선대 아무리 실라버라 원래 아무리 실라우는데 대버라 또 어디서 연우 받은 어디서 컴퓨터에 차인.
0: 뭐 여긴 믿고 맡긴다는 표정 같죠?
3: 거일이 아우는 차도
4: 아우는 사이 거의 거일이요. 네네 렌사 뒤를 세우면서 아우 놀라니 몰라.
3: 어디 아들이 나서 부라고 거디 마야 만나 봐서.
4: 그래서 라이 알자니 네네 와 상에 감거나 파악하기 운도 받니 운자.
3: 그쵸 어저께 이차 번이 자리 보고스.
4: 땡큐 디디.
0: 5년 하고도 2년.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익숙해진 7년입니다. 네팔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는 첫째가 태어나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년간 한국에서 부지런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내와 의류 사업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죠.
5: 아우는 또 아우니 오사리 네팔마 케인이 나오니 아버 어리가데 린라코 안데스버시 초토 타임 바이프니 두이사르 버스 바이프니 오테 고에라 아니 코마에라 아우스 원보 잔보 아니 피르타 원자니 성에이.
0: 다신 가족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빠였지만 녹록지 않았던 현실. 그렇게 아빠는 또다시 한국길을 올랐습니다.
6: 제가 얼굴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진짜 마음 아파요. 그때는. 나 말했어요. 고생 그때 나기보다처럼 다음에 우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0: 두 번째 한국행. 아빠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죠. 가장의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들. 기계가 멈추고 나서야 한숨 돌려보는 아빠인데요. 요즘 동료들은 아빠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7: 요새 조금 힘들어서 일 많이 해서 우리 힘들지.
8: 가끔 지금은 많이 바쁘어가지고
7: 그럴 때 계속은 나와서
8: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9: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잘 나왔어?
8: 나 그게 조금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9: 아 혈압이 나왔어?
8: 네, 조금.
9: 조금? 높았구만?
8: 네, 조금.
7: 아 그게 선생님이 약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지?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8: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안 했어요.
7: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직 나이 젊어요. 괜찮아요.
8: 네.
7: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식구들 생각해서 좀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겠지. 얘네들도 눈물 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식구들 위해서 참는 거지. 그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얘네들처럼 못할 것 같죠.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0: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잠시 잊어봅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자녀들의 학교길을 함께하는 여느 부모들 사이로 남매는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0: बाबा भइसकेको भए नानीलाई ल्याउने लग्ने गर्नुहुन्थ्यो, अहिले बाबा नै हुनुहुन्न। त्यही भएर नान र म यस्तै गरेर जहिले जाने आउने गर्छ।
1: 등하굣길만큼은 늘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책임져온 일이었죠.
2: 전화 걸 거예요.
0: 걸고 봐요? 여보기 인조. 잠. 잠 와봐. 에이! 잠.
1: 아빠의 역할을 이젠 오빠가 대신합니다.
0: 안두버죠? 어?
1: 집으로 돌아온 오후. 와, 역시 우등생 오빠를 둔 집안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2: 나가.
0: 아줄.
2: 여기 보내고.
0: 마이 번에 미로. 님. 미로 남.
1: 다정다감하기까지 동생에겐 정말 든든한 과외 선생님이 따로 없겠네요.
3: 자리가 다 발리네.
4: 떠잔다케도 다이리 시가이 디는 온잔다. 대별라 코스트 락사.
2: 아 람베 락사. 나 라마이로 락사.
1: 곧 자라던 우등생이라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하르딕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0: 봐봐. 유클라이미로. 클라이미로 요 글로벌 워밍 부자이든나 여기요.
5: 라 글로 안 거. 라 마완인주. 클라이메트 भनेको नेपालीमा पहिलो नेपालीबाट नि बुझ्नु पर्यो नि, नेपालीबाट बुझ्नु पर्यो। क्लाइमेट भनेको के हो? हावा पानी, थाहा छ?
0: हावा पानी।
1: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보낸 시간은 5년 남짓. 교사 출신의 아빠는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2: Important.
1: 책상 앞을 함께 지키던 아빠와의 시간들이 하르딕에겐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죠.
0: Climate is most important for living creatures.
5: Okay, la, good. 이렇게 하면 라무로 온다. 이라 쳐라, 에이.
0: 대래 삼촌아에 락사. 켈레벨라 켈라운데요. 아니 포드네벨라 포드아운데요. 아니 खानेवाला खानुहुन्थ्यो, खुवाउनुहुन्थ्यो, अनि सुत्नेवाला सुत्नु भनेर सुताउनुहुन्थ्यो। लास्ट रमाइलो लाग्थ्यो, पढ्न अनि रमाइलो लाग्थ्यो। बाबा नहुन्छ।
1: आप्पारा हम께 마주 앉아 공부하던 시간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 첫째. 평범했던 일상이 이젠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선택한 아빠의 길.
5: 기간이 있을 때마다 공원에 애기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1: 건강하게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아빠는 항상 출근 전 운동에 나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을 단련한 후 이어지는 마음 수련의 시간.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하려나 싶더니 꽃이 무성하게 핀 화단 앞에 멈춰서는 아빠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앙증맞은 춤사위에 얼굴엔 평온함까지 묻어나고요. 난데없이 흥겨운 춤을 추는 아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5: 아무도 내가 힘들어도 자꾸 가족들한테 생각하고 이러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 생각 그렇게 올려요.
1: 아빠가 틈틈이 찍어 올린 SNS 속 영상들. 그 속엔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흥겨운 춤사위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아빠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머나먼 네팔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죠. 아빠의 밝은 모습에 아이들까지 즐거워지는 시간.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웃음 뒤로 엄마의 마음은 어느새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닿습니다.
5: 게 뭐라죠?
6: 버시라삼.
5: 틱사니.
6: 틱이차 버시라삼.
5: 비르친다다 가래 해나오니?
6: 비르친 진다다 보야자니. 보일라분나 분이 누블라우노 마차니 가라보고라 길거노 라무샤마.
7: 아수다 니갈레베네니. 그래서 피를 만나보려는 아수다 니갈레베네.
5: 팀이어로 약간 몬 컴조르 와보니 미어로니 몬 컴조르 혼자 캄과다리 대리 섬지니 섬지라니 몬 락사 대리 몬 컴조르 혼자 테스트 몬 컴조르 와보니
8: 아빌레 오건 혼자
1: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남편. 웃음 뒤에 가려진 남편의 고단함을 알기에 엄마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슬픔보다 가족의 행복이 늘 먼저였던 아빠. 그런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삼켜온 가족.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는데요.
6: 네, 그럼 그래서요, 바보. 아니, 바보상가 변호단에 티켓 알아야지.
1: 꿈만 같은 순간.
6: 아니.
0: 아니. 아니가.
6: 빨리 우타 열었다. 아니다. 코리아자니 오래서 이 마마상가 베르나 바오니 뭐임니 아니. 열었다 소리 열었다 티켓.
1: 신이 난 두 사람과 달리 비몽사몽인 둘째. 잠 앞에선 장사 없죠.
2: 맘 데레 고시바이라서 비틀어 와라 엘티 데레 고시바이라서.
1: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받은 걸까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구나. 이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5: 가족들이 생각이 나와요. 힘들어도 있어요. 나 알아요. 저거 코미디 영화 본 저거 이거 뭐야? 저거 이거 우리 기본이 딱 코미디 영화로만 가야 돼요. 저거 저도 당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아, 잘 쳤어요. 그렇게.
1: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자신에게 허락하는 아빠만의 작은 사치인셈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세수가 아니라 물세례 수준인데요. 날이 날인 만큼 빼빼고 광도 내는 아이들. 짐을 챙기자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하르딕이 향한 곳은 높은 곳에 매달린 가방을 챙기더니 먼지를 털어내고 샤워까지 시키는데요.
9: 듣기는 부시라고?
2: 예, 바바도 여자다 해리기만 태어니 일러베르 난천.
1: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빠 물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구나. 떠날 채비를 하는 딸의 얼굴엔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2: 어머니 서 번지는
1: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떠날 시간. 먼 길 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0: 하루 12시간 거리,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장장 9시간여를 날아야 도착하는 머나먼 여정인데요. 험한 여정이 될 테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1: 이 꽃산다니 뭐라도 게이다 하이나 얼리얼린 얼리얼린 다운사
0: 하르딕, 네팔에서 한국어 공부한 걸 떠올려봐.
2: 군산 어떻게 가나요?
3: 군산 어떻게 가나요?
2: 안녕하세요.
0: 과연 하르딕의 영리함은 한국에서도 통할까요?
1: Excuse me. 군산 어떻게 가나요?
0: 외국인인 것 같죠? 언어 장벽의 높이를 실감하는 순간.
1: 감사합니다.
0: 일단 부딪혀보는 거지 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티켓 발매기 앞에 선 하르딕.
1: 차이나야 괜찮다.
0: 응? 무슨 소리? 목적지까지 맞게 찾았는데? 아, 버스 회사 이름이랑 목적지를 혼동했구나.
1: 아, 이거를 가려면은 다이네 와이나.
0: 당황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첫째가 아니죠.
4: 내 효서라?
0: 엄마와 동생을 대신해 용기 있게 나서보는 하르딕. 자, 다시 각오를 다지고.
1: 군산.
0: 어? 동양인?
5: 어디 가자 가서 저 뒤걸.
1: 뒤걸을 타요.
5: 뒤걸 타고요? 이때 또 가 ATM 치료하러 가는 거.
1: ATM 치료하러?
5: 내가 가리 아우 나한테 그게. 따라 쓰는다. 이렇게 누워라 치료라 그때 가는 거더라.
1: 맞나요, 마미?
0: 투정도 잠시뿐. 다시금 총대를 맨 듬직한 하르딕.
1: 네요, 라니모.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6: 어디?
1: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6: 군산 가세요? 전라북도 군산? 응. 토요일 날 전라북도 군산 12시 45분에 출발하고요. 타시는 곳은 13A-11번. 1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매표 성공!
1: 감사합니다. 인정. 바로 부디 말마우 저리 몸이.
0: 티켓까지 끊었겠다.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아빠를 찾아가는 길, 군산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탄 후 아빠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데요.
1: 다뜬 에요.
4: 에요?
1: 예, 오케이.
4: 예, 어라?
5: 어디 가니? 아, 군산. 오케이.
1: 보내주기네.
5: 들어오세요, 군산.
0: 우쭐우쭐, 기세가 등등하죠?
5: 오케이. 나가네, 티켓. 오, 두 개. 예.
0: 타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첫째의 활약 덕분에 엄마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1: 아이들아니, 보았으마.
0: 드디어 군산행 버스에 무사히 탑승한 가족. 꽤나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차창밖 풍경에 설렘까지 더해지는데요.
7: 마을 현대 오는데니 버티 잡아서 뿌리 오는데니 연우하고 5분 내서니 소문들었니? 와우, 사람들 밑으로니
8: 걷다
7: 힘든데.
8: 마을에
7: 가고 벌러 가리 걷다가엔 애쓴버지 뱃속 몰라니 빈자를 건져버지.
0: 이제 3시간 후면 아빠를 볼 수 있다니 감회가 남다른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아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아빠는 오늘도 주말 특근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9: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10: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많이 몰아요? 아, 또 안 돼요.

0: 멀긴요.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때마침 군산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가족.
1: 공장.
0: 아빠의 공장까지는 10여 킬로미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2: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3: 응?
2: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3: 길이 군산?
0: 살짝 회사 이름이 변형되긴 했지만 아빠의 일터 주소가 담긴 지도를 건네보는 하르딕.
2: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3: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
4: 여기는 버스 시간이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그렇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간 것이 제일 낫겠어. 어쩔 수 없어. 확실히 모른게. 자,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저쪽.
2: 감사합니다.
4: 예, 예. 미안해요.
0: 배차 간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행히 택시는 알아들었는지 일단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두 사람.
5: 어디를 가려고 그래?
0: 방황하던 가족을 택시기사님이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5: 바로 여기 돌아다녀? 아빠 찾으러 왔어?
2: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5: 아빠 찾아줄게. 가자. 일로 타.
0: 선뜻 아빠가 있는 곳까지 태워주시겠다며 친절을 베풀어주십니다. 와, 횡재했네, 횡재했어.
6: 네팔.
2: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7: 아빠 찾으러 왔어요.
2: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7: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6: 남번에 만나.
2: 제 이름은 하르딕입니다.
0: 긴 여정에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달콤한 선물까지 챙겨주는 기사님.
2: 얘도 마젤레 가다워요.
0: 그래, 얘들아. 당 충전하고 기운 내보자고. 설레는 재회만을 남겨둔 그 시각.
8: 퇴근했어요, 오늘.
0: 에? 퇴근이라뇨? 어쩌죠?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끝낸 아빠인데요. 모처럼 만에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와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선 아빠. 볼일을 보기에 앞서 출출해진 배를 먼저 달래보기로 합니다. 메뉴는 달콤 짭조름한 족발.
9: 아니, 미니 족발 주세요.
0: 한국 생활 7년에 족발은 처음 마주하는 아빠인데요. 늘 일터랑 집만 오가니 이런 소소한 일탈을 즐길 여유가 있었을까요? 동료의 리드로 족발의 세계에 입문한 아빠.
8: 저거 먹는 거 알아요? 저 안 먹었어요.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0: 아빠, 지금 한가롭게 족발을 뜯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편 아빠의 행방을 알 리가 없는 가족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0: 미래만 해야 된다. 멀대 에스토 따라오는 운자 알아봐야 돼.
11: 바발에 감거니 타오. 바발에 감거니 컴퍼니.
12: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3: 어서 와. 누구요? 네? 누구 찾아왔어?
10: 아빠 만나러 왔어요.
13: 아빠 이름이 뭘까?
10: 아빠 이름은 김.
13: 김.
14: 아빠 오늘 다 쉬어. 왜 공장 봐봐.
15: 아저씨 선대 출지 봐라. 아니 까다까다 다 봐.
0: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겹쳤네요. 아이고 어쩐다. 금세 풀이 죽은 아이들. 보다 못한 공장장님이 나섰습니다.
16: 혹시 그 아빠 같이 사는 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잠깐.
17: 수바스. 팀 어디 있어?
16: 공선시장에 있다고?
17: 알았어.
16: 아저씨가 아빠한테 있는 데 데려다 줄까?
10: 진짜.
16: 자, 엄마 가자고, 가자. 나가자. 응?
10: 감사합니다.
16: 어이구, 착해, 괜찮아.
0: 아빠가 있는 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한 공장장님. 택시기사님에 이어 공장장님까지 너희 오늘 의전 제대로 받는구나. 아빠를 위한 특별한 작전을 세우는 가족.
12: 저기 힘 모르게 전화 받아. 네, 힘 모르게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
18: 어디 갈 거야?
19: 우리는 옷가게 갈 거예요.
12: 옷가게? 아.
0: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동료가 시장 밖으로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빠가 방문할 옷가게에 가족들이 미리 숨어 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아빠가 동료를 따라 시장 밖으로 나간 사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워다 주신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는 공장장님.
12: 아빠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10: 감자.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서프라이즈를 향해 가서. 옷가게 옆 비밀 공간에 숨은 가족. 이곳에서 카메라로 아빠의 동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잠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선 아빠.
2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불과 몇 발자국 넘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21: 애기 거 뭐 보러 오셨어요?
22: 애기 거 있네요. 아, 남자하고 여자 거.
21: 아, 여자 몇 살?
22: 여자 몇 살?
23: 이 여자 5살 하고 남자는 12살.
21: 12살?
23: 네.
0: 애들 못 본 지도 2년이나 됐는데 어디 옷 고르는 아빠의 센스 한번 볼까요?
22: 아니, 이건 커.
21: 지금 새로 나온 거라.
22: 예, 예.
21: 얘가 이뻐.
22: 예, 맞아요.
0: 샤랄라, 공주 드레스에 입이 절로 귀에 걸리는 하리디카.
21: 아들은 몇 살?
22: 12살인데.
0: 이어서 첫째에게 선물할 옷을 신중, 또 신중을 거듭해 골라보는 아빠인데요.
23: 아니, 이거보다
21: 커야겠네.
0: 역시 부자는 이심전심. 아빠가 고른 옷이 하르딕도 마음에 드나 봅니다.
21: 아들 거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23: 응, 맞아요.
21: 예쁜 아들, 거.
23: 예쁜 거.
21: 예쁜 거 사주고 거. 싶어서 그렇지.
23: 아들 거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24: 이거 왜 애들 옷을 많이 사줘야 돼요?
23: 저거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래 사고 있어요.
0: 아이들 생각만으로 절로 미소가 번지는 아빠.
22: 이거 맞아.
23: 이것도 괜찮아요.
22: 이거 조금 가도 티셔츠는 조금 큰
21: 거. 조금 큰 것까지가.
22: 네,
21: 넉넉한 거.
0: 그렇죠. 넉넉한 사이즈는 국룰입니다.
21: 벗으니까 서비스 해드릴게요.
23: 네.
0: 뜻밖의 횡재에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빠. 콩닥콩닥 긴장되는 순간. 눈앞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기쁨의 재회. 아빠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의젓하기만 하던 하르딕 역시 오늘만큼은 아빠 품을 찾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23: 엄청 정말 아 좋아요. 좋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21: 과일에 매점 과일에 매점을 왜 이래요? 왜 이래라? 부실하게.
0: 이 2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 가족에게

0: 엔 꿈만 같은 이 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밤 조용하던 아빠의 공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축제 같은 밤 어디 아빠의 흥이 빠질 수가 있나요? 잠자코 있던 엄마까지 가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들어도 늘 가족 앞에선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아빠. 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 지금 가족이 짓고 있는 이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선물 같은 밤이 저물어 갑니다. 군산 시내로 나온 가족. 오늘의 첫 번째 나들이 코스는? 안경원 아닌가요? 아들을 위해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중에 하나라는데요.
1: 다리가 끊어졌네요.
0: 최근까지 다리가 부러진 안경을 쓰고 다녔던 하르딕. 아이들에게만큼은 늘 최고로 챙겨주고픈 게 아빠였는데 말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뭔데 안쓰럽습니다.
2: 여기 보일러 네팔에서 안경을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팔보다 여기 진짜 빨라요.
0: 아들이 한국에 온 김에 아빠는 좀 더 좋은 안경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야, 하르딕, 뭔가 좀 더 스마트해졌는걸? 새 안경까지 장만했으니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어서 태안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가족.
2: 와,
0: 모처럼 말해 가족 나들이에 잔뜩 신이 난 아빠인데요. 태안의 랜드마크를 따라 낭만 가득한 드라이빙 체험에 나선 가족. 아이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찾은 곳,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가족들. 경치도 좋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라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3: 아, 자그나 계속 오세요. 그거 빨리.
2: 라라, 혼자 마법이 약해진 거나.
4: 짱짱짱짱짱.
0: 그래, 바로 그거지. 신기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데 그냥 가면 섭하죠. 아이들도 아빠, 엄마도 바다를 온전히 만끽합니다.
3: 여덕에? 라마, 여덕에.
0: 신명나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가족들. 아빠의 휴대전화 속엔 외로운 기록 대신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함께라는 행복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즐기는 흥부자 가족. 이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같은 7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공항. 아이의 해맑은 웃음 뒤로 어느덧 이별의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린 이별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엄마.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다독입니다.
2: 그런 애는 다 놀아. 놀아.
0: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가족은 또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2: 생각을 믿으셨니?
0: 이제 정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5: 사랑해요.
0: 아빠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빠에게 가족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니까요.
2: 코리아마츠 진타 가르노 퍼데이나 마일레 야바타 पैसा धेरै कमाए भनेपछि मेरो लागि मात्र हैन भलाइको निमित्त सोचेको छु त्यसैले केही चिन्ता मान्नु पर्दैन
0: 걱정 말아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0: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바바, 바바,
1: 사랑합니다.
2: 엄마,
1: 아빠,
2: 아빠,
1: 엄마.
3: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6: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6: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6: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0: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6: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5: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6: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0: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이리 오너라!
8: 우와!
7: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8: 아유, 머리 터지겠는데요?
9: 반갑드려요!
8: 어이, 무겁네.
9: 한번 보시고.
10: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영화에 단종 밥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거예요.
11: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종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12: 안녕하세요.
13: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14: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산으로 정보로 가려고.
15: 와,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족 잘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그러니까 진짜 자신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필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6: 흑사가 필로로키.

또 시작했다 또. 잠식 그만. 그만. 나가. 제발.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2: 메이킨!
3: 먹을 땐 먹고
4: 비울 땐 비워야
5: 하루가 편하다.
4: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5: 오늘 밤 메이킨
4: 유쾌
6: 상쾌
5: 통쾌
4: 아침이 달라집니다.
7: 변비 해결 메이킨.
8: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아내.
9: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0: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HPV 복용자 증가. 4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HPV. 더 이상 예방을 미룰 순 없으니까. 지금 바로 HPV 암 예방 백신 가다실 9.
14: 전지현도 어쩔 수 없나 봐. 하, 질린다.
15: 요즘 이게 좋대. 하,
14: 영양 채우려 다 배만 차겠네.
16: 엄마가
14: 좋은 말 할 때 먹자. 뉴케어 올 프로틴 액티브 마이키즈. 가족을 위한 영양의 새로운 생각. It's new, 뉴케어. 우리 가족은 케어받고 살아요.
17: 요즘 당 때문에 걱정이야.
18: 왜?
17: 너가 너무 스윗해서.
14: 당신의 일상이 달달해질수록
19: 소스는 저당으로 비비드 키친.
20: 저건 뭔 소리야?
21: 영감 당질이라는 소리요. 비비드 키친은 말이요, 소스 맛은 그대로인데 당 부담은 줄였대. 이거 완전 매직이야, 매직. 이제 소스도 저당이 기본이요.
14: 샐러드부터 매일의 집밥까지 대한민국 1등 저당 소스
21: 달달이야.
14: 비비드 키친.

0: 이미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문샷.
2: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3: 잘못하면 엄청 커.
4: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4: 치과에서 찾으세요.
6: 대한민국 피로에 아르라민 군주가 간다.
7: 기사님 차 안 오.
8: 식당 사장님 앞으로.
9: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약이니까 다르지.
10: 일동 아르라민 주세요.
11: 일동 제약.
12: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

0: 쪽도 안 오는 나네.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2: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인 당신에게 근사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3: 우아한 답은 늘 가까이 있다.
2: 웰컴 투 파크랜드
3: 프렐린.
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0: 시기네. 와.
1: 이야. 우와! 우와! 끝까지 간다! 우와! 이 산 어딘가에 있다고만 전해집니다. 유령의 흔적은 있지만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6년간 끈질기게 추적해온 야생의 기록. 펜션의 유령은 정말 있는 걸까요? 절반 가까이가 해발 3,000m 이상인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척추. 텐션 산맥은 거쳐간 문명마다 저마다의 상상력을 심어놓았는데요. 텐션 산맥에 내려오는 소문을 추적합니다. 시작은 이시쿨주입니다. 총 길이 약 2,500km의 텐션 산맥. 히말라야만큼이나 지형이 험준하고 역동적이면서 광활한 고산 초원도 펼쳐지는 반전도 있습니다. 이곳을 누비는 유령의 정체는 뭘까요? 평온해 보이기만 한 텐션 산맥 아랫마을. 유령을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 보려고 합니다. 10대는 한참 호기심이 많은 때죠. 좀 알지 않을까요?
2: 예, 아나 비즈 거르건메스 비즈. 에, 아나 울라무시클 와이트주셋. 아, 또 네이스 바르데셋.
0: 아, 되게 궁금하네.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3: 알데, 가랑그달레차. 게이들레 거르순다.
2: 거르문크네메
3: 잡스네, 아담들.
0: 밤에 잠복 근무라도 해야 할까요? 최근 텐션의 유령 때문에 큰일을 겪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0: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네요.
4: 들은 게 있으신가요?
5: 들도 있고 뭐 우리 무슨 건재했던 그 걸러도 그러다 쓴다 그렇겠대.
0: 아니 마을까지 내려왔었어요.
5: 저는 빌렐로에트겸 가르마 벌써 올라온 보시게끔 살진 안쯤 급 에머치 그랬다 왕도 갈타르 주려는 투시건더는 거르시 그랬다 저는 거르 가르마 벌써 올랐다.
0: 행방이 묘연하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초를 세워도 속수무책. 아주 오래전 유령을 봤다는 목격자인데요. 한 번의 목격담은 강렬합니다.
6: 구르고순 티시테리와 가딤 기대문다 이 일레스 깔트라트다 일레스 깔트르 세키립 총토돈 세키립 자르단 세키립 düşüp 세키립 çıkıp 옥무스타이 bir emede munday gözgö görünbögön bir qandaydır tiyansan tiyansan toğlordun eyleri.
0: 여전히 베일에 쌓인 텐션의 정령 그것이 궁금합니다. 험준한 바위산과 수천 개의 빙하를 품은 텐션 산맥. 그만큼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지인도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는데요. 텐션의 유령을 잘 안다는 분이 있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4: 어, 살람 알라이쿰.
7: 살람 알라이쿰.
4: 아, 네, 반갑습니다.
7: 잡시,
4: 네.
7: 잡시.
4: 아, 네, 네.
7: 내는 kızım. 아트 아이솔.
8: 어와 물 kızımda o şoğa kızıkkandıktan daima toğa çıkkanda men eşitip olam.
4: 사랑해. 아니, 그럼 우리 따님은 유령을 보셨어요?
9: 아, men al jönde köp uğup jürüm. Ulamıştardan birok görgön emesim.
8: 사가 görünüp qalsa qorqpaysın bu?
4: 아, 제가 이래 봐도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 별명이 있어요.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같이 쳐라. 재민이 나타나봐. 그냥 쪼르기 하고.
0: 뒷말이 살짝 작아진 건 비밀이에요.
8: 어와 뭘 세나이 쪼깐 브레스르 뭘 비슨 아글비스 알레미 비세워서 그르스탄다 아느 울루토는 예시대 와이틀렀다.
0: 눈표범은 키르기스스탄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기념 주화와 동전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잔존하고 있는 눈표범 중 약 510마리가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 텐시안 산맥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너무 희귀하고 사람을 피해 다녀서 존재 자체가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와 먹이 감소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죠. 그냥 표범은 봤는데 이렇게 막 새하얀 그런 눈 표범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텐션의 유령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10: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2: 먹는 즐거움
11: 이가탄탄 이가탄
13: 오늘 보고 선수 입장
14: 멘탈 퇴장
15: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파카
13: 가지고 한번 해보자.
15: 지금 나를 재생 파카스.
16: 또 벌써 생긴 땡나기? 빨리 뛰어나봐. 아직도 뭐는 보셨어?
1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15: 삼다수 제주 여행 페스티벌. 여러분, 삼다수가 총 5억 원의 여행 지원금 쏜대요. 그리고 한 달 살기에 행운까지. 지금 삼자패를 검색해보세요. 혼자 왔어요.
0: 원래 사냥꾼이었던 바트루백 씨는 6년 전부터 눈표범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3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순찰하는데요.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자발적인 봉사로 시작한 일이랍니다. 이 구역은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인정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 키르기스스탄 최초로 지역사회가 만든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마멋이 자유롭게 초원을 누빕니다. 1년에 반 이상 겨울잠을 잔다는데 이제 다 깼나 봅니다. 순찰은 텐시안 산맥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데요.
17: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라다녔는데 아직 그 유령을 못 봤다니 엄청 보고 싶겠어요.
18: 실제로 보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17: 요즘엔 밝힌 생각도 나서 쇼널센도 걸어드는데
0: 키르기스인들에게 눈표범은 강인하고 영적인 경외심의 대상이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운전 중 뭔가를 발견한 듯한 바트루백 씨.
8: 뒤네 떼뒤 자르는 순간 떼뒤 자르는 순간 무지로떠 뒤네 대학다가.
4: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0: 차까지 멈춰 확인하는데
4: 뭐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0: 저
4: 아닙니다.
0: 멀리 야생 동물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4: 하고 있는데. 아, 네네네네.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12: 저 뭐야? 아.
19: 뭔 도에 지킬래?
20: 민수들 미익총 걸걸.
21: 뭐 총잘 뜨거든 걸터다. 어선 미안 갑다는 거라고
0: 가파른 절벽을 미끄러지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사냥.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험준한 바위산에 살면서 바위 틈새 자라나는 강인한 야생풀과 이끼 등을 먹습니다. 발견한 내용을 바로 기록에 남기는데요.
20: 하나 가지록. 비자슬 택단 측간단 베리 이스텝 결단. мен каяка келген. Азыр бул жерде мониторинг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деп турат да. Бул жерден сүрөттү алабыз.
0: Саняңыл балгынагу жүбөнүл тө мөммири салпимида. Яккан дүлтүн бүнигига нүккөжүндөё?
20: Жана тоо призрагынын эң жакшы тамагы да. Бул бар болсо, значит тоо призрагы аман эсен жашап атат деген белги.
12: Кырым кү үрөңе могиканин гожо, жеги. 아이벡스가 있으면 산 유령도 있다. 어쩌면 오늘 아이벡스를 봤기 때문에 유령의 흔적 또한 유령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 가파른 절벽과 깊은 협곡, 거친 바위산이 끝없이 이어지는 텐션 산맥. 암벽을 타며 사냥하는 눈표범에겐 천혜의 요새입니다. 절벽 틈새에 몸을 숨기면 들키지 않고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죠.
12: 우와. 와, 이게 차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끝이에요. 지금 여기 설산과 가까워졌는데 확실히 공기도 찹니다.
20: 어서는 걸어서 내기지 뭐 초코도면 Ошол жерде Илбирстин Карол чокусу деп коебуз, ошо Илбирс бардык жерин.
12: Ва, олагып то чукетчи.
0: Үншинчоккажинин тыңбанын хея анындео. Чебирил дандани амида.
21: Биз эми көрүп калганбыз да, бирок бүгүн жакшы жанатан бери эчиктекелер көрүнүп келди жолдо. Балким жакшы бир жаңылык болот деп үмүттөбүз да.
12: Кеттир.
0: 최상위 포식자인 눈표범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로 뽑힙니다.
12: 여기 지금 소가 몇 번 다녔던 그런 데인데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굉장히 좁고 바로 밑에가
0: 이런 길에 저도 단련돼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돌무더기라 걸음이 느려지는데 바트로백 씨는 끝도 없네요.
12: 아니 우리 아저씨는 사냥이에요? 아니 신발 이런 장화를 신고 잘 다니십니다.
20: 돈은 마시나 제트겐데 갈 잡살았, 잠을 잡살았. Ал убакта уже эч мүмкүнчүлүк болбой калат да. Ошол себептен муну кийип алсак.
0: Чукку, хамняагиманан Пависан. Каян, нумпёбомул болсу исилкайо?

0: Бұл Эльбирстікі.
1: Эльбирстікі.
0: Эльбирстер ұшыл. Бір-бірін іздегенде ұшыл дүйінді шығарады да. Мен ұшаннан жақтан қалған.
2: 눈표범은 숨어 있다가 사냥이 무방비 상태가 될 때를 노려 잽싸게 사냥합니다. 주변 환경과 흡사한 보호색을 하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데요.
0: 그런 게 지겨롭다. 아, 그런 윈 쓸려건데다. 아, 그런 쓸려서 그래.
3: 이 물도 작시시대. 짓 달았. 나는 꾸락 작시시대. 나오셨다. 우술 이슈네 세스맨은 뭘 우슈다.
4: 기도 비닉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 도망이라도 가면 기척을 느낄 텐데 사람을 봐도 도망가기보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발견이 쉽지 않답니다.
4: 설표가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데 이 설표의 감시를 피해서 아주 천천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의 주특기죠.
2: 추위와 싸우며 어렵게 산을 오르내리지만 3일 동안 흔적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네요.
4: 나가자. 발자국이 있습니다.
2: 아기 손 모양의 발자국, 눈표범일까요?
0: 자파이 무식 마돌 되게 무식 빠르다. 무슨 이제 무슨 무식 나와 나왔대.
4: 아 이거는 설표 발자국이 아니고.
0: 아비엄 문자를 갈래. 아 일비스 보러간다. 뭔다 아비엄도 주식을 뻗쳐라.
2: 마늘은 식생이 빈약하고 황량한 암석지대에 서식하는 야생 고양이입니다. 몸이 무거워 쫓기보다 매복하며 기다리다가 사냥을 한답니다.
4: 설표 발자국이 이거보다 다섯 배가 크다고요? 이만해요. 발이 이만해요.
0: 좋은 거 문다 먹었다.
4: 그 몸은 얼마나해요?
0: 무슨 문다? 이 구이로가 쇼.
5: 거리가 또.
4: 와, 그러면 눈에 잘 띌 텐데 그렇게 크면 왜 안 보여?
0: 아, 비스디 그러단 가랍 쳐졌다. 그러단 가랍 쳐졌다. 옛날 그러다.
2: 눈표범의 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런 길도 눈표범은 가뿐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4: 이거 뭐야?
2: 흘러내린 돌무더기 한 켠. 바위산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도 비껴가는 천년 요새입니다.
0: 저나 프리스 꼬르도 떠들래. 오션 위드 아시아.
4: 저도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어디 숨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동굴 저 깊이 막 숨을 곳도 있고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 멀리까지 다 보여. 한눈에 다 보이는 마치 이 요새 같은 그런 곳입니다.
2: 날카롭게 주시하다가 쏜살같이 달려가 사냥감을 낚아챘을 겁니다. 실제로 아지트에는 사냥하고 포식한 듯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0: 이미 가르마사 게렉 멜기시즈다. 물론 비즈된 급주 무른 일게리 일비스 사파인 그놈어째때
2: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곳에 야생 밀렵꾼들이 미끼와 덫을 놓고 눈표범을 마구 잡아들였다는데요. 순찰은 야생을 지키는 동시에 밀렵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뭔가를 발견한 바트로백 씨.
4: 에? 뭐야?
2: 눈표범의 배설물입니다.
0: 문은 밀게니 미사친 불 짓크샤노 아르케니 뭐 준재겐네 밀렸다. 접지겐 짓크스부 제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이 Анан сөөк болсо, ошо сөөк бул жаныбар жеген эме да. Анан бул эми кургап калыптыр. Бул уже аябай эле мындай кургап калыптыр. Бул ошол күзүндө жеген да. Сөөктүн сыныктары да бар экен да.
2: Нумпёбоми игусе출몰한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6년 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눈표범이 지나다닐 만한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답니다.
4: 오, 이건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0: 물 25인치 데카우르다 거이거면서 4인치 아이가 겟을디다.
2: 카메라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을까요?
4: 오! 오! 오! 오! 슬표! 크기도 엄청 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나 보다 여기.
0: 나이마 거르스 불술 저든 예시 화자인 술 일베스.
2: 덩치가 우람하고 눈빛이 매섭습니다. 그런데 뒤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4: 와, 너무 귀여워. 뒤에는 아주 새끼네요. 아깽이 같아. 새끼 고양이 같아요.
0: 애기 키친이께 입어놨어. 이거 이렇게.
4: 아.
2: 새끼들 안전을 위해 어미 눈표범이 망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0: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오션도 비린치 고이건도 카메라다 이키 비르세미 아르보츠 아타스 에네시 이 아느 악바스 아는 국바스 딱 고이건부스다
2: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 쌍안경으로 멀리서 관찰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서식지를 파악하고 습성도 알게 됐다네요.
1: 주변에 미르겐치레르 바르 바야그 진다 바야그 사람 잡고 왔다 미르겐치레르 바르 아는 주변에 아자르트 주라탄다 바르다 이제 무슨 때 벌써 옛땐 그 은내 가봤다 도우다 도우도 게레치 간내로 게레치께 은내 베레스 이건 주변에 비 유치부스 들어오는 아야와 이네는 그의 의컵결리다 아는 사피의 맛사투 술 içindeki can canavarların bağrı tolup olup gelecekte bir zakşı muras kaldırır maksatında.
2: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전설인 눈표범. 텐션 고산지대에서 그들이 누리는 일상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0: 여름 농촌 관광이 이뤄지는 마을에 바트로백 씨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표범 순찰을 나가지 않고 쉬는 날인데요. 간단한 군것질 거리에 의약품까지 단단히 챙기십니다.
1: 물, 돈, 아르크레트인데 아담, 말다름, 네어레레름 말, 오샤카, 바라탐.
0: 그곳은 오지라서 뭘 살 수가 없답니다. 긴 겨울 내내 먹기 위해 병조림 형태로 보관한 과일도 챙겼습니다.
2: 비라이다 3초로, 2초로, 게데 4초로, 5초로 주무스가 자라서 왔더라고요.

0: 동상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신가요?
1: 어, 못낸 앵 으르막당한 아담.
2: 어? 어떻게 이렇게 수염하고 이렇게 닮긴 했는데.
1: 아담 색센 자식 같이 간다. 어서는 메리길랩 안한 웃음 못 거여간다.
0: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면 집에 동상까지 있을까요? 효심 그 이상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동상이 끝이 아닙니다. 박물관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길을 압축해 놓은 거랍니다. 아버지가 세운 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받은 훈장이 여러 개입니다.
1: 33년 고이 박을 어서 고이도 잘 көрсөткүч кылып, 어선 негизинде анан ушу атактанга жеткен да.
0: 아버지는 33년 동안 양을 키우셨다는데요. 보통 양은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 낳는데 100마리의 양에 의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새끼가 태어났답니다. 대부분 두 마리를 낳은 거죠. 당시 가축을 늘리는 건 국가 경제와 직결됐기 때문에 큰 성과였습니다. 큰 훈장도 여러 개 받고 은퇴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사실만도 한데 아버지는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집을 지었습니다. 차로 5시간을 더 달려갔는데요. 설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 점점 하늘로 가고 있는데요. 아버님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4: 이 집은 수지를 이 가까이.
3: 왜 이렇게 높은 데 사세요?
4: 부지아리에 아노스크 자이 때문에 셋대는 부지아리에 부지아리 수업을 잡수다. 이 같은 수업을 잡수는 아 부자 이 수업은 제게 말다가 органикалык таза эт берет да.
0: 황량하고 눈 덮인 구원. 민가라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산 아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사람보단 하얀 가축이 주인인 땅. 아버지는 이곳에서 가축을 돌봅니다. 양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야크입니다.
2: 저는 검은 야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 야크들이 막 여기 엄청 많아요.
0: 하얀 야크는 검정 야크보다 훨씬 드물어서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자연의 비바람을 맞았지만 머리부터 온통 하얀색입니다. 눈 덮인 설산에 서 있으면 신성한 느낌도 들죠.
2: 원래 야크는 다 까만 애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1: 어, 불 그리스탄다 쇼 장 아츠르스 자잡 셀렉시아는 아르카스인데 우슨다이 장이 바로다 파이다 올드.
0: 야크는 중앙아시아와 네팔, 몽골, 티베트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가축 중에서 고산 적응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는 고기와 젖, 털 등을 내어주고 짐까지 나르는 삶의 전부입니다. 하얀 야크는 매우 희귀합니다. 더위에 약한 검정 야크와 달리 털이 햇빛을 반사해 더위에도 강하죠. 다양한 염색이 가능해 가공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년 넘게 품종을 개발해 왔다네요.
2: 와.
1: 그리스탄다 жок, эч жерде жок. Эч жерден көрө албайт. Жалгыз гана ушул жерде да. Анан биз кашка топоздорду, букаларды кошуп, а баш кашка чарыла тууду да, кара кашка, кара кашка болуп. Анан алардан чыккандарды караларын жоготуп, анан ошол арасынан көк түштү да.
2: Эки хан야크를 보니까 뭔가 이 고산지대의 눈과 또 잘 어울리는 위장복을 입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막 신비롭습니다. 으으세요?

0: 멀리서 다가온 오토바이 한 대.
1: 어머!
0: 아버지를 만난다고 했는데 아버지 치곤 꽤 젊습니다.
1: 누구세요?
2: 어서스베겸.
1: 아드님이시구나. 닮으셨어요.
0: 아들 아만타 씨는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야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두 자녀도 낳았다네요.
1: 여기 아버님 보러 온 게 아니고 이 손주들 보러 오셨네요.
2: 오와.
0: 광활한 대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몸을 키우고 자연이 주는 기쁨과 위로에 마음도 키웁니다. 가족에겐 이곳이 학교이자 지켜나가야 할 생활 터전입니다.
3: 무덤 정하다 세웠고요. 수지르게 토포즈 바깐들을 담다시드. 어서 세웠더니 약하여 겔입 토포즈 바깐.
1: 보니까 야크들이 다 한 마리씩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4: 마스 비라일릭 볼드 깔간 죽어전에 두가누아르.
0: 암컷 야크들은 대략 2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요. 눈썰미가 매서워서 바로 자기 새끼를 알아본답니다. 23년 전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와 털을 잡고 6년 후 아만딸 씨가 들어오면서 품종 개량이 본격화됐다네요.
5: 마샤!
0: 마샤가 누구길래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걸까요?
5: 마샤!
0: 마샤는 하얀 야크입니다.
1: 엄청 가까이 오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요? 앞에까지 왔어! 야크를 가까이서 이렇게 만져본 건 처음이고, 아, 뭐, 진짜 강아지 같아요. 여기 가만히 있어요?
6: 귀신이 왔네.
0: 야크는 원래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오직 마샤만 따른답니다. 아만 딸과 인연이 있대요.
4: 저 말을 간다래, 그럼, 요즘 저질 것도 뒤, 마마락치.
1: 아만딸을
0: 엄마로 아는가 봅니다.
1: 안녕.
6: 퇴장이.
7: 지금 젠베르 왜 거기 있게 뚫었다.
0: 산 아래 민가라곤 아만딸과 할아버지의 집 한 채뿐.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드디어 동상과 박물관의 주인공 바트로백 씨의 아버지를 뵙습니다.
8: 아살라말리쿰.
9: 원래 판단했다.
1: 살림말리쿰. 안녕하세요.
8: 뭐가 있었어? 카레 당겨리한 거. 그러고서들려 그랬을까요?
1: 한국에서 왔습니다.
8: 제리 카레가 주에리 금갤베트라 두쇼르덴 갤링걸 발람.
1: 저 어디가? 저 여기 잡혔습니다.
8: 저랑 가는 악토퍼스 베렘 갤링글 원라인.
9: 안다 마시라 안다 마시라 안다 마시라.
1: 아니 할아버지 이 하얀 수염처럼 하얀 야크들이 엄청 많아요.
8: 요즘들로 우석변에 따랑 순나이반도다. 메리월건도 15시대 메리리에스클레다우스. 아나 불러서 골미는 이제 살바간나인 굽절뜨고 와갔다라 불다.
0: 올해 88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신대요. 훈장에 어울리는 복장까지 차려입으시고 손님을 맞이하시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0: 들어가자마자 시선을 확 끄는 벽면. 개가 잡은 여우 털과 사냥한 늑대 털입니다. 키르기스에선 늑대 사냥이 합법이라네요.
1: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만에 불신번이라도 좀 써야 되겠는데요. 좋았다. 저 믿으시죠? 저 믿어주십시오.
0: 늑대가 출몰하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독한 환경. 손주 며느리는 주변에 사람도 없는 곳으로 시집와 시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울 만도 한데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대만족이랍니다. 야크 고기로 만든 쿠르닭은 처음입니다.
1: 와, 맛있겠는데요?
2: 아.
1: 와, 그 생각했던 그런 그 질긴 이런 건 전혀 없고, 와, 엄청 부드럽네요.
3: 다음도 수 제가 비익되게 나를 좀 주제겠는데 근데, 자시 이래서 또 온다, 자시.
0: 젊어서 자식을 키울 땐 바빠서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손주들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할아버지. 그래서 더욱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3: 아스르다가 만약에 아와 으라에 타그를 부수려고 했다. 오존도 예매가 을아약다시들 östürüwatan mosho chidamdı boluşsun.
4: Muzdaqqa chidamdı bolat. Isıqqa chidabay. Aq bolsa isıqqa chidamdı bolat, muzdaqqa da chidamdı bolat.
5: Harabuji, yo nomu maisseoseo jeoga najuje mye mari jeom jigu halsu innende. Eotteoge
0: haldeulgayo? Suddenly 양을 대량 번식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하얀 야크를 선택적으로 번식시킨 이곳은 새로운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한때 정계에도 몸담았던 할아버지가 이곳에 온 이유죠. 아침 일찍 아만딸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모리견이죠. 사람의 손짓만 보고 방향을 조절하는데요. 아주 영특합니다.
1: 아니, 저 개들은 훈련받은 개들인가요? 알아서 척척! 지금 움직임을 보세요. 와, 되게 똑똑합니다.
0: 흩어져 있던 야크들이 삽시간에 무리를 이뤘습니다.
1: 아니, 얘들은 지금 훈련받은 애들인가요? 엄청 똑똑한데요.
0: 모리견은 늑대와도 맞서 싸울 정도로 용맹한데요. 이곳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가족입니다.
1: 아니, 또 순하기도 해요. 이렇게 순한 개가 이렇게 야크들을 힘차게 가가지고 막 몰아옵니다. 체력도 좋고 이렇게 막 되게 순진하게 생겼네요.
0: 이제 털을 깎아야 하는데요. 야크를 어떻게 잡을까요?

0: 야크의 힘이 세, 아만딸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거들어야 할까봐요.
1: 와, 이게. 뿔. 오메. 오메. 어째, 어째.

0: 이제 한 분을 제압했습니다.
1: 먼저 건강 체크를 하는데요.
2: 디세일릭 정치들 말레일렸다. 왜요? 뭐 액치 말레일 거죠? 액 정치 쳤다가 액 정치 말레일.
0: 제가 이 야크를 멀리서만 봤는데 약간 누런누런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털이 하얗고 속살도 뽀였습니다.
1: 야크가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하는 게 바로 털 때문인데요. 하얀 야크털은 다양하게 염색도 할 수 있습니다.
2: 거의 듣고 미사친 앵 이치케 좀 벌었다. 아 무누코 안남베리렉 벌었다. 아 브록 무식뜨거나 물 무식 벌었. 아는 즐거 벌었.
1: 털을 깎는다고 해 미는 줄 알았더니 꼬리털을 자르는 거였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2: 알스탄 뭐 타누마 보스 캐릭터 그런 건데 알스탄 가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르마슨 빌린 캐릭터 어서
1: 붙여서까지 해서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0: 아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네. 아이고 힘들었네. 꼬리 이쁘게 해서 가네.
1: 푸른풀이 돋아나 먹이가 풍부해지는 봄철에 출산이 집중되는데요.
0: 새끼 야크라서 그런지 엄청 하얗네요.
2: 뭘 기대대로 온 거지 틀렸고?
3: 한 10일밖에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아직 퇴출도 달려있어요.
3: 뭐 니네들은 뭐 우리같이 혹시 있어?
0: 아니 이 새끼 야크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1: 새끼라 좀 쉽게 보고 안았는데요.
0: 우와 딸려! 나요? 나 박치기를 몇 번이는지 아니 이렇게 힘이 장난 아닙니다. 엄마 저 여기 엄마 여보 온다 새끼 온다 엄마 온다 지금 엄마가 오고 있어요. 엄마가
1: 험난한 야생 환경에서 새끼를 지켜내야 하는 하얀 야크의 모성애는 지극하고 강인합니다. There is a young cowboy. Lives on the range. His horse and his cattle are his own. 하얀 야크를 대할 때 아만딸에게도 부성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다네요.
4: 또 왔다 마자르담들의 인도자수. 바로. 슈퍼밤고 왔다 마자르담.
2: 이미 임내시스니 셔가 나무로. 맨 수인입니다. 나선도 타자 절대 보셔 왔다 그냥 총 나사치다. 멤버를 알바간 다르비아는 멤버를 알바간 다르비아는 총 왔다스나는 알 다르비아는 나우르 구스튜어로 갔다.
1: 유목 사회에서 나이 든 이의 경험은 곧 생존 지혜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 검은 야크로 300마리가 넘는 하얀 야크 대가족을 이룬 건 모두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는 하얀 야크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얀 야크는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5: 아담보건 미동비인 간절가 그래서 길겐사인 오선조록 엠겟고 오선조록 메넷 오선조록 이질이겠지몇 막사트나 그래. 아난알 막사트 좀 글씨가 이스테가 겠지 아난 오선 우수름 바른다가 맨 아가랍 들지. 맨 뒤에 미스졸고 아들벌건저 뭘 맨냉기인 기스도로 왔다요. 아난 뭘 아난 처럼님이 되어가랬 들어봐요.
1: 가축 연구도 중요하지만 손주들이 주는 행복에 비할까요? 할아버지에게 지금도 목표가 있는 건 다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0: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 펜션 아래 또 하나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가족과의 만남.

0: 설렘으로 시작해 벅참으로 채워졌습니다. 여기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어, 할 맛이 있네.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2: 언제 이거를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 와.
1: 왜? 도망가!
2: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지.

0: 이거
1: 한국말 하신 것 같아요. 한국말도 세게 눌렀다. 비슷한데요?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5: 아, 여기 갔다.
4: 어, 내가 다 해볼게. 걱정하지 마, 이리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6: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7: 맞죠.
6: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7: 맞죠, 맞죠.
6: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7: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6: 올해는 다르다. 아,
7: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6: 또 바뀌어요? 어떻게?
7: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6: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8: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7: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6: 하죠. 아, 노동이 끝난다.
7: 어우,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6: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9: 저는 좀 쉴 거예요.
6: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9: 당연하죠, 그거는.
6: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7: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6: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3: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엉덩이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고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흔들 흔들.
3: 삶이 행복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4: 인생이 정말 확 풀릴 것 같아. 우리 행운 마을이 확 풀리고
3: 자연이 내어주는 풍요로움과 그 계절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5: 삼겹도 향 좋지.
6: 취해버려. 향에 취해.
7: 소고기 알지?
3: 땅과 바다의 진미를 맛깔나게 볶아 정성껏 차려낸 밥상 또한 삶의 행복이죠.
4: 되게 협조를 잘해요, 우리 마을은. 진짜 좋아요.
3: 서로 다른 칸을 채워 하나 되는 구절판처럼 조화롭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산이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는 전라남도 장흥군 행원마을.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일 좋아하는 이성숙 씨.
8: 순심 언니! 우리 장 보러 가게, 얼른 나와! 산으로 장 보러 가게! 장갑까지 다 끼고 와보라, 벌써. 모자도 쓰고. 원해. 여기 우리 순심 언니라고 아랫집 언니인데, 제가 아주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 많이 도와줘요. 언니 오늘 열무담세, 그럼 또 오고, 산에 가세, 그럼 산에 가고 또 오고, 나이는 저기 73이에요. 근데도 이러고 젊어요.
9: 스타일을 좋아해.
8: 봐봐, 반짝이 옷도 입고 얼마나 좋아요.
9: 좋아하거든.
8: 이렇게 좋아요. 네, 옆집에
9: 좋으니까 내가 서로 좋게 살게.
8: 아, 아니요, 나는
9: 도움을 많이 받아.
8: 아, 아니요, 그래 안 해요.
9: 아유, 유명한 일.
3: 마을 일이든 집안 일이든 허물 없이 서로 나누는 마을입니다.
8: 이쪽으로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예, 우리 산에 장 보러 가게 지금.
10: 환영합니다.
8: 우리 부정회원 명희 씨도 있네.
10: 오메메.
8: 예, 우리 부정회장님 김영회장님이라고.
10: 환영합니다.
8: 제가 이제 예, 부정회장 하다가 우리 부정회장님한테 부정회장 드렸어요. 너무 잘해요. 저보다 아유, 잘해서.
3: 부녀회장님 댁에 생긴 새 식구. 마치 내 식구처럼 반가워합니다.
8: 오메! 뭐 강아지를 이러고 많이 갖다 놨다냐? 오메, 오메.
10: 아니, 아니다, 두 마리. 이거 어디서
8: 갖다
10: 놨는가?
9: 응,
8: 이쁘구만.
9: 야. 너 집에서 갖다 놨어?

0: 우리 분회장이 뭐 꽃도 잘 가꾸고 진짜 아주
1: 꽃이 너무 이쁘고
0: 아주 진짜 집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고
2: 꽃을 보듯 서로를 칭찬하죠.
3: 한 6년 됐나? 5, 6년?
0: 5, 6년 돼요.
3: 여기 전 분회장님이 주셔가지고
0: 소나무
3: 우리가 한 5년 심었어요.
0: 애기 아빠가 네. 여기 집 지은다고 여기 입주 선물로 소나무 드렸어요. 이거라 색으로
4: 통이 크시네요.
0: 아니요.
2: 성숙 씨가 마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너나 없이 따라 나서는 사람들. 함께 하는 일이 익숙하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마을 뒷산으로 향합니다.
0: 갑시다.
2: 이곳은 지갑 없이도 배부른 행원마을 장터.
0: 이게 비비추예요.
2: 이 산에 특히 많이 자라는 비비추는 성숙 씨가 손꼽는 제철 식재료.
0: 맛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어디 놀러 갈 때 갖고 가면 진짜 좋아라. 최고. 아, 집 왔다.
4: 집 왔다.
0: 진짜 취나물.
2: 향긋한 취나물도 있죠.
5: 향도 엄청 좋아. 산치라.
1: 취해버려.
5: 예, 취해버려. 향에 취해.
1: 장이네.
0: 예, 장이죠. 오면 반찬 걸어요, 그날.
2: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산을 누빕니다. 곧 자취를 감출 고사리.
0: 고사리가 엄청 많네요.
2: 더 부지런히 담았답니다.
1: 아니, 그 고사리 그거 좀 줘봐. 큰 거 많네.
5: 자자자.
0: 고사리 마이크.
1: 고사리 마이크. 빨리 와, 고사리 마이크.
0: 얼른 와, 봄날에. 나는 소양강채에서 잘 불러. 얼른 소양강채에서 부르게. 으쌰, 으쌰, 으쌰.
6: 아, 그리워서 얘만 태우는 소양.
2: 흥도 바구니도 넉넉하게 채웠지요.
0: 오늘 맛있게 먹어보자.
3: 오이 더해 조금. 저기 해버리면 숨 죽어보니까 조금밖에 안 돼.
2: 땅이 기른 한우와 숲이 키운 표고버섯. 바다가 내어준 키조개까지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장흥 삼합. 워낙 유명한 별미죠.
0: 여기 삼합 절판이거든요.
7: 구절판인데 장흥 특산품으로 재료를 표고버섯이나 키조개나 소고기나
2: 각각의 재료는 본연의 맛을 살려서 따로따로 볶습니다. 손이 가는 번거로운 과정이어도 제빛깔을 지켜내는 정성이 담깁니다. 이 맛을 한 대 아우를 밀전병도 빠질 수 없는 구절판의 꽃이죠. 백년초, 치자, 보리 새싹, 자연의 색을 입은 전병들. 장흥의 맛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삼합 구절판으로 완성됐습니다.
5: 세 가지 같이 싹 해놓으면 색깔이 아주 이뻐가지고 맛없는 것도 맛있게 나와. 음식이.
2: 성숙 씨가 부녀 회원들을 위해 또 다른 별식을 준비합니다. 밑간한 소고기를 동그랗게 빚어내고 샛노란 메추리알 노른자를 올려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더해줍니다. 예부터 장흥에서 귀한 손님 상에만 올렸다는 요리 소고기 알찜.
8: 장흥 음식인가요?
0: 네, 장흥. 장흥이 사람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부터 이건 해먹던 거라 저기 하고. 그래서 맛있어요, 진짜.
2: 뜨거운 김을.

0: 쪼에서 소까지 익혀내면 육즙을 가득 품은 부드러운 소고기 알찜이 완성됩니다.
1: 이렇게 숭덩숭덩
0: 비비추는 국으로 먹는 것이 별미. 데친 나물에 된장으로 조물조물 밑간을 합니다.
1: 끓이면 돼요. 이렇게 물 붓고. 근데 끓이긴 많아.
0: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비비추 된장국이 차려집니다.
1: 향도 좋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 쑥향 이런 것보다는 미역국 좀 끓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좀 검어지면 미역국인 줄 알더라고.
2: 그래갖고
0: 산과 들의 풍요로움이 한 상에 모였습니다. 뒷산에서 장봐온 싱싱한 나물, 그리고 쑥향을 그대로 품은 쑥부꾸미. 오늘 한 입 가득 먹으려 합니다. 다채로운 장흥의 맛을 전병 위에 얹어봅니다. 이웃과 맛있는 것을 나누는 시간. 행원 마을이 행복한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3: 맛있어. 봄이랑 더 맛있네, 더 맛있어.
4: 밖에서 여러 가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5: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
4: 다이어트 식품.
6: 진짜 봐요, 이러고 이쁜 언니들하고 이러고. 응? 봄바람 맞으면서 먹는 것도 좋고.
5: 우리가 한번 짠 해갖고 행운 화이팅 합시다. 행운! 화이팅!
0: 초록빛 보리가 일렁이는 다음 날 아침. 성숙 씨는 남편과 함께 50여 마리의 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1: 오하네.
0: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행원 마을로 온 성숙 씨. 42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삶을 일궈오며 행복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1: 우와. 처음에 송아지 3마리로 시작했어요. 송아지 막. 좋죠. 사료만 갖다 주면 이렇게 만지면 잘 만져지고, 이뻐요. 다 우리 집에서 낳은 송아지들이거든요.
0: 남편 석현 씨는 마을 일과 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성숙 씨를 늘 응원합니다.
7: 동기가 있어요. 그 좀 젊었을 때 집사람이 머리 수술을 했어, 머리.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튼간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허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고.
1: 왜? 갑시다, 해관으로. 자주 오죠. 하트도 쳐드리고 놀기도 하고 자주 와요. 어르신들 오면 얼마나 반가워 하신대요. 제가 가면.
0: 오늘은 운동교실이 있는 날. 입구만 보아도 일찌감치 모인 어르신들로 안은 벌써 북적이는 듯합니다. 청춘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

0: 아니 원래 앉아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1: 앉아서 해요. 근데 오늘 흥이 나니까 그냥 다 흔들었지.
0: 흔들어 버리셨어요.
1: 신이 나서 차차차 하고.
2: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우리가 젊었어.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하고 사니까 우리도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가.

0: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네.
1: 네. 아, 네. 여, 우리, 여기 운영댁, 네. 여기는 해천댁, 고금댁, 남원댁, 산천댁 다 막 이렇게 태고를 불러요. 네. 여기 마을에서는. 네.
2: 이름으로 불러줘, 그러면.
0: 선님. 선님.
3: 선님. 그래.
4: 여기 아집이 나이가 제일 많으신가? 어르신, 아집, 나이가 몇 살이시오?
3: 95.
4: 95이래요.
5: 한바탕 흥겨운 시간이 지나고 밥상에 둘러앉을 시간. 참기름 듬뿍 넣어 볶은 고사리에 향긋한 취나물 곁들이고 갓 삶아낸 수육까지 이렇게 자주 잔치가 열린답니다.
1: 아드님 맛있게 드세요. 네. 장바학관님께 산에 가서 장바학관님께
6: 김치 없고요.
1: 얼른 들어오세요. 정순화제.
7: 얼른
1: 들어오세요. 왜 그렇게?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여기 앉으셔. 얼른.
8: 네. 반갑습니다.
9: 아유. 마을이 많이 단합이 되시네요.
8: 아 예, 우리 마을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없어. 네.
5: 밥을 나누는 이웃 모두가 한 식구.
3: 다 만나네, 다 만나. 왔다 만나다. 주노물도 만나고, 먹을 놈들도 만나고, 고사 놈들도 만나고.
1: 비빔주국도 맛있고.
3: 응. 아이봐.
1: 맛있네. 천만에 맛있구만. 우리 아님들이 줘요, 이라고. 오면 챙겨주고. 뭐든지 먹으라고 이라고 주고 그렇게
3: 맛있다.
1: 아이고
10: 가도 저까지 주시냐고. 네. 아.
3: 잘 먹네.
11: 새로운 마을 감기 아주 기념의 맛이 있더라고.
3: 네. 잘 먹네.
10: 아유 너무 맛있네요. 주시니까 네, 더 맛있습니다. 네.
1: 우리 마을 좋은 마을 합시다. 우리 마을 해먼 마을 좋은 마을. 아까 아직도 해줘. 우리 해먼 마을 좋은 마을.
5: 함께 웃고 먹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행원 마을 사람들입니다.
12: 쉬운 거 없어요. 음식은 정성이에요. 이런 손이 아니면은 일 못하는 거.
13: 음식을 정성과 사랑으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잘 먹고 가고 그렇습니다.
4: 명품 김치 반지를 담으러 왔습니다.
14: 배추님 하나는 술을 넣으시나야 되거든요. 김치꽃이 필 겁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3: 안녕하세요, 에바.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잘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해봐.
3: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올리비아 쓸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0: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정말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롯을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그레이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0: 나가 만들어 해줄까?
1: 그러면은 guys.
0: I'm fine. Yeah. 그다음 뭐 해?
1: 최고.
0: 그다음 뭐 해?
1: 그다음.
0: 나가 만들어 줄까?
1: 나 만들어 볼까? 자기네들 아주 뭐 만들겠다고 아주.
2: 그래서 진짜 잘하는 우리 아가.
1: 엄마 너무 귀엽지? 엄마 진짜 귀여워 아주. 아기들. 아빠! 아빠 어디 갔어?
3: 마이웨이 어디 갔어? 마이웨이.
1: 마이웨이.
3: 마이웨이 오늘도 마이웨이다.
2: 해외에 나와서 무서워서 어디를 같이 가지 혼자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 혼자 바다도 가시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3: 뜬금없이 자기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몰라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솔직히 갔다 오면 저 법원에서 온다.
4: 파리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를 일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해봐. 시작.

0: 어디 갔어?
1: 제가 지장 다닐 때 합숙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

0: 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에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는 거야.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거라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취가 된 거지.
1: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I've been awake for a while now.
0: Like 우울증 걸렸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빠만 혼자만 잘 즐기면 돼. 그럼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치매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한 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살고

0: Can I help Dad?
1: Yes. You want to do it too? You do one each. You take turns.
2: Because you like to put it in like.
1: 그렇지
2: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 이렇게 짠.
1: 어때?
2: 뜨거워.
1: 맛있어?
2: 어때?
0: 맛있어.
1: 맛있어?
2: 너 뜨거운 거 잘 먹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어디에 집 앞이야?
1: 집 앞이야?
0: 할머니 바로 올게요!
3: 네. 알았어.

0: 왔었어. 어디 갔다 왔어?
1: 안 가르쳐주지.
0: 배고프지?
1: 응.
0: 응? 우리가 한 거야, 먹어. 맛있어?
1: 응.
0: 어때? Very good?
1: Very good.
0: 먹어.
1: 아, Very good.
0: 씻어야 되지, 아빠?
1: 응.
0: 씻고 와요.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So,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차려, 주인을 시차로 차.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봐, 오반 달지.
5: 가자, 빨리 나와.
6: 가자, 얘들아.
0: 가자, 수영 가자.
6: 수영이 싫어.
0: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5: 나의 버킷리스트.

0: have fun! Look out! Run! Hey, front foot goes round! Front foot. Where's Luca? I should do it.
1: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는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아빠 서핑할 때 심하다 하면 중단해 알겠지? 무리해서 안 해도 돼.
2: 제가 이 무릎 망가진 게 뭐냐면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아, 저거 내가 할까? 말까? 그 생각이 됐는데, 하나의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픈 게 느낄 새가 없어. 어떤 그 도전이라는 거는 치료의 원동력이야.
3: 좋아요.
4: 아, 쟤, 절 좋아요.
5: 하도 지대로다.
1: 아, 오늘 장난 아닌데?
0: This was any vega or any windia, we would just no go.
1: 파도가 좀 너무 심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타라고, 그것만 좀 바랄 뿐이었죠.
0: 괜찮겠지?
2: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걱정됐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느낀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0: 아빠 대단한데. 오.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실제로 하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 최고! 오, 파이팅! 아빠 쉽지 않지? 극강 체험, 극강 체험. 어?
1: 됐어, 완전. 어?
0: 괜찮아, 아빠?
2: Hey, who is next? Alright, which board? Can you do a board?
3: .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노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손주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모습 그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0: 것 같아.
1: 아마 자고 있어?
2: 대단해.
1: 갑자기 선글라스꼈어?
2: 그래서 안 보여.
1: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3: 엄마는 또 호랑이 무늬 옷을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4: 몽키.
3: 몽키야, 몽키.
4: 엄마. 엄마.
1: 어? 공주새다. 와, 바깥에 앉아있어.
3: 와, 컬러풀하다.
4: 파란 색깔 예뻐.
1: 예쁘다.
2: 진짜 예쁘긴 하다.
1: 호주 화면에 캥거루랑 코알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철장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고 동물들과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호주의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5: 하이.
1: 아,
3: 예, 네. 아. 우와, 호랑 아는 수도 있네.
1: 아, 너무 귀여워. 만지고 싶다.
6: 생각보다 조그마하네.
1: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옆으로 그럼 가서, 왜냐면은 코알라가 너무 베이비라서, 너가 좀 더 크면은 안 할 수 있대.

0: koala's name is Spencer.
1: Yes.
0: Spencer.
1: Yay!
0: Yeah.
1: Yeah.
0: Come on. Oh. Be a tree. Good. This arm under.
1: Under.
0: Good.
1: Uh-huh.
0: Yes. Professional. Here we go.
1: Yeah.저는 강아지 외에는 별로 안 알아보거든요. 냄새 날까 봐. 근데 이제 딱 아는데 약간 호흡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기는데 얘 아이들 같고 너무 좋았어요.
0: 웃기지?

0: 있잖아.
1: 어? 아니, 아니, 저기 봐봐. 나뭇잎 먹는 모습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2: 너무 예쁘다.
1: 어, 쟤 진짜 예쁘다.
2: 저런, 저런 건 너 처음 보네.
1: 딴 데도 가보자.
2: 우와.
3: 대박.
4: 우와.
1: 오케이, 가보자.
0: 아니, 깨깨깨깨.
2: 꼬리 봐봐, 꼬리. 꼬리가 되게 길다. 엔젤 여기 봐봐.
0: 뜬다 안 보여.
1: 어머 좋대. 살살살 젠틀.
3: 너무 힘들어.
2: 그래 실로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수정아 여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먹을 거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어? 오케이, 가자. 우리 먹여주러 가자. 어,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는데. 어, 부드러워. 응, 만져봤어?

0: 야, 한번 만져보자.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쁘다.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하지? 어디 시원해?
1: 가장 인상적인 거는 캥거루 막 떼거지 멀리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호주구나. 그러고서 그전부터는 멀리서 이제 봤던 거를 직접 막 가서 만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2: 어, 예뻐. 너무 귀엽다, 예뻐. 아,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그레이스 다리가 배기가 됐어. 그레이스 너무 마음 이쁜데?
3: 고개가 더럽다.
2: 그레이스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좋아. 좋아, 좋아.
2: 너무 이뻐.
4: 없어졌네.
2: Hi.
4: Are you interested in swinging a billy?
2: Wow, 많다. Wow. Oh, good job.

그러면.

0: 아빠 저거 할 수
1: 있어?
2: 오빠 손들어 손들어 빨리 손들어 그래 아빠 나가 예
1: Man and
2: Oh!

0: 그레이스가 용감하게 손 들고 해가지고 네. 쫙 나가가지고 양들한테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또 이제 젖 짜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역시 아 대륙의 여인들이구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1: 그래. 아 좋네 여기.
0: 사이다 먹어도 돼? 어, 사이다 먹어도 되지.
1: 우와, 그림 멋있다.
2: 그치, 우와.
0: 거기가 옆, 바로 옆이 바다고, 이제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장소이고,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나름 취할 수 있는 곳이라서.
3: 짜잔!
4: 바다도 보이고
5: 여기가 저기 호주로 수입하는 물건들 저기 배로 실어가지고 많이 와.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6: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0: 어, 엄마 빨리 시켜주세요. 이게 배고파. 그래.
6: 에스플레이 투에드.
0: 맞아. 자, 풀자.
7: 우와. 맛있겠다.
0: 우리 엔젤은 이거 먹고 싶어? 응? 누구 만나줄까? 자, 할머니 먼저 주라고 하네. 자, 할머니 먼저.
5: 우와, 할머니가
3: 여기 내 딸아.

0: 오빠도 서핑 하나 수고 많았어. 네,
1: 감사합니다.
0: 아, 그 경고 수준.
2: 고마워, 엄마.
0: 네, 맛있는 거 많이 시켰어. 어? 아, 아빠, 오늘 완전 지원군처럼 입었네?
1: 지원군, 딱, 그 군인, 딱 지원군.
0: 그러니까.
1: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병력을 데리고, 대동에 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파견 왔어요, 파견.
0: 중사!
1: 저는 군대 갔다 왔어? 저는 군대 갔다 왔어?
0: 야, 네, 안 해야지. 충성해줘야지.
1: 충성해야지.
0: 중사!
1: 아, 경례 똑바로 해야지. 딱 해야지. 이게 뭐냐. 미치겠어, 나한테. 아, 진짜. 그, 션이 한국 왔을 때, 뭐, 처음에는 살기 힘들었지.
0: 응? 그러니까.
1: And the first time I'm a. First time I dislike you.
0: 둘째를 낳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1: 제가 전년 퇴직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애들 생활비가 작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도 돌봐야 되니까. 다시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애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내가 주는 돈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살려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뭐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 가족은 천운이야, 천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My daughter love you, so love you, so I'm same to you, my daughters.
3: I miss it still sometimes. Soojung's parents did, and all the yummy food and the traveling. We had so much support from them. I really appreciate that.
0: 모르게 치료는 뭐 많이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허리가 괜찮아졌어.
1: 맞아.
0: 그렇지. 뭐 치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 약간 좀.
1: 그러니까 사람이 고비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0: 그래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1: 우리는 너의 영원한 지원군이야, 지원군.
0: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있어서 진짜 건강하면 기만해, 아빠. 응? 진짜 건강해야지.

0: Ben, what are you doing? Hey, I have a question to you, Gray. Please. Gray, you go faster than me.
1: Hashi, 이제 비가 그치고 빨래가 밀렸어, 그치?
2: 응,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3: 다 타자, 이제 타.
0: 아이, 한번만 지나니.
3: 가자.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0: 한번만 지.
3: 아, 이제 타, 이제 타.
2: 가자!

0: 근데 거기는 잔디가 진짜 기가 막혀.
1: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2: 우리 아까 또 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지?
3: 여기 잘못하면 뭐 happen.
0: 호주 정부에서 여기 그 내는 세금이 그럼 수안 리버 옆으로 쫙 자전거 타고 가면 끝내주지 거기. 근데 갔다 왔어요?
1: 그렇죠.
0: 네, 저. 어디 갔다 왔어? 나 말하는 말이 많은 거야?
1: 아니
0: 우리 수정이 말하지 말라 그래. 나 말 안 했다 그래. 내가 걔 또 나 잡아줬다 그래.
1: 말을 주무셨다고. 알겠습니다.
0: 아,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이게.
2: 진짜? 정말
0: 할아버지 지갑 갖고 왔어, 지갑. 프리멘탈 마켓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었죠. 맛있는 먹거리 풍성하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 좀 구경한 데는 아주 좋아요.
2: 할머니 할아버지 나 즐겁게 놀고 있어. 엄마 아빠랑 데이트하고 올게. 알겠지? 안녕 엄마. 고마워.
3: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2: 가자. So, can you hold this one for me?
3: 네.
0: 야, 어떤 거 골라봐. This one, this one.
4: 요거. No, I want this one.
0: 이거? Yeah, this one.
4: 아니, 나는.
0: 야, this one, this one. Let's see.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하나 다 사줄게.
4: 어?
0: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너 신났다, 이제 막. 와.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까? 일로 와, 오렌지 주스 먹자. 이탈리안. 퍼스트 카드, 원. How many you worked here from your, this is a free mentor?
5: 2 years.
0: 2 years? Wow. You have much money?
5: Much money.
0: You earn much money?
5: Yeah, that's why I'm still working.
0: Good luck. Yeah.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My friend worked in the Louvre Museum. Louvre.
2: 가자. 가자.
0: My friend lived in Paris and he worked in the Louvre Museum.
2: 너무 말이 많아. 예.
3: Okay. Yeah. Yeah. Yes, it clicks.
2: Got it. Thank you. Yeah. Finally, we have free time.
3: Yay. Huh? Yeah, it feels strange.
2: Yeah.
3: The game. Yeah, it felt really different. We haven't had a date in a long time. So we're really blessed to have Omen in, have Omen come and then from us and give us some time. It was always fun.
0: Yeah. 이거 안 닦여, 이거. This is a spectacles cleaner. 목걸이.
4: 목걸이 싸게 재밌어.
0: 목걸이 하고 싶어?
4: 너무 아프다.
0: 얘 목걸이 사고 싶대, 목걸이. 이거 멋있다, 이거 눈. 어떤 거 할래?
4: 나는 이거.
0: 이거? 이거, 이거? Hello? Stone? The material, what's the material?
6: Steel.
0: Steel,
4: yeah. 할머니, 목걸이 할머니한테 줄 거예요.
2: 아, 나한테 줄 거야? 아, 여보 저한테 준대요.
4: 할머니 할머니 거야.
2: Thank you.
0: Beautiful.
2: 고마워.

0: 이제 진짜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골라가지고 울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1: 잘 좀 그려주세요.
0: 오, 아주 프로페셔널.
2: 할머니, 그거 있어. 할머니, 뭐.
0: 아빠, 여기 보라고. 우와, 진짜 잘 그리는데?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제 가면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2: 나 울을 거야. 언니도 울을 거야.
3: 어떡해.
2: 보고 싶으잖아.
0: 그리스와 엔젤리나가 저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그려주는데 아기 때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쟤네들이 또 제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낼까? 그냥 할머니로서 그냥 그런 걱정?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2: 근데 기분도 좋을 거야.
0: 왜?
2: 또 만드니까요.
0: 맞아, 우린 가족이니까.
1: 우리 그 예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엔젤리나. 이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족이야.
2: 키위! 키위! 나 키위!
4: 잘 그려요.

0: 안녕하세요. 이토피아에서 사는 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클로이는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1: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스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쿠키를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2: I can do it!
1: 라이트 누드를 뿌실 수 있어? 먼저 뿌셔주세요. 자, 춤을라, 춤을라. 춤을라, 춤을라. 천천히 올려놔야 되겠지?
3: 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4: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4: 아, 이래도 되나?
6: 예. AIA 생명
4: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4: 예.
6: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8: 다시 들어가.
6: AIA 생명
4: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5: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6: 보내줄게요.
2: 예.
6: AIA 생명.
2: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7: 이동하실게요.
2: 예.
6: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 다시 들어간다.
6: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 수고하셨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0: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먹는 체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1: 먹으니까 편하겠죠.
2: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1: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0: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3: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 1.
4: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와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5: 주방은 작아도 생수 두 병 놓을 틈에, 전기포트 하나 치운 틈에, 작은 사이즈에 담긴 큰 능력.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쿠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미니.
6: 저는 경기에만 집중할 테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7: 이 순간 승리를 위해 리얼로 응원하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테라.
8: 민재야, 왜 이렇게 그렸어?
9: 엄마, 동생들 봐야지. 제가 아파서 가족이 모두 떨어졌을 때 RMHC 하우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10: 가족은 같이 있어야 하니까. 맥도날드는 해피밀, 해피워크를 통해 RMHC 코리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더 같이 있게.
11: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12: 2025년 미국 벤처 캐피털 자금의 60% 이상이 단 하나의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같은 해 AI 투자액은 무려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이야기의 힘을 빌어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들이고 있죠. 수익은커녕 상장조차 하지 않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말 OpenAI의 기업 가치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4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단 한 푼의 배당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100년 역사의 거대 기업들보다 비싸진 것입니다.
13: So I think we are not in a bubble. Maybe next year, but not right now.
14: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12: 과연 이것은 합당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21세기판 튤립 버블일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남서쪽에 자리한 쾨켄호프 정원. 해마다 열리는 튤립 축제는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압도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0: 폴란드의 토양은 튤립에게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풍차와 함께 네덜란드를 상징하게 된 튤립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금융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17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7세기는 네덜란드가 가장 찬란했던 황금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 So Amsterdam and Holland was a very wealthy country and they were trading all around the world and you had people getting very rich. And so then they started to spend money on very nice pieces of pottery, on porcelain, buying nice things for their homes, buying then these tulip bulbs and tulip bulbs that had lots of different colors in them and people had experimented with these bulbs to make sure that they give really nice colors and people were spending a lot of money buying these fancy tulip bulbs.
0: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는 곧 암스테르담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최대의 무역 회사였던 동인도 회사의 본거지이자 모험적인 상인들과 자본이 모이는 중심지였죠. 그야말로 17세기의 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갖 화려한 색들로 변형된 튤립은 그런 네덜란드의 풍요를 상징하는 꽃이었죠. 풍요의 절정을 누리던 1637년 2월, 암스테르담에 불길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의 꽃, 튤립에 대한 소문이었죠. 경매에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튤립의 구근이 낙찰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겨우 관상용 꽃에 불과한 튤립의 구근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식 정도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던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공포에 휩싸인 것일까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단지 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암호화폐에 비견될 만한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0: 바이러스 감염이 만들어낸 다양한 변종 튤립의 가격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의 품종으로 평가받던 샌페르 아우구스투스는 1637년 초 1만 길더의 가격을 기록했죠. 암스테르담 최고급 주택지의 대저택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1: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냐면 아주 희소한 가능성, 아주 희소성에 베팅을 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덤벼들고 그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 그때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무역항이었던 암스테르담이나 헤이그라든가 로테르담 같은 항구에 있는 좋은 저택값조차 싸게 보일 정도의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건 결국 자기

0: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다 빌린 돈이죠.
1: Another very common feature of the bubble is that the investors, we can't call them investors, they're speculators, they're traders, and they're not buying to hold an asset out for 5-10 years. They're buying to flip an asset, to buy it and sell it shortly for a quick profit. And the way to maximize your gains in that case is to use leverage. So it becomes almost like a horse race. It's not like an investment.
2: 1637년 2월 5일, 튤립 거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품도 아닌 튤립의 구근이 5,000길더 이상에 거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가격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월 6일부터 폭락을 거듭하던 가격은 초여름이 되어서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 99%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선물 거래로 튤립을 산 사람들은 줄행랑을 쳤죠.
1: The first book on bubbles was this, written by this man called Charles Mackay, and its title pretty much tells you what a bubble is. Because the title is 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 and the Madness of Crowds. So what you need to see to identify a bubble is a large popular participation in the asset that is a bubble.
2: 대중의 열광적 참여. 여기에는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특성이 작동합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두 8명의 투자자들을 모의 투자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실험에서는 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실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논 스미스 교수의 1988년 실험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명의 참여자에게 각각 주식 5장과 현금 $50를 지급합니다. 총 매매 기회는 10번입니다. 이 주식은 $10에서 시작해 라운드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가치가 $1씩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선 $10, 두 번째 라운드에선 $9가 되는 식이죠. 그래서 10번의 거래가 모두 끝나면 주식은 모든 가치가 사라집니다. 물론 이 정보는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룰렛 게임을 한 번씩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2분의 1 확률로 주당 $2의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붉은색 룰렛이 나오면 $20를 벌게 되지만 파란색이 나오면 그 라운드에서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배당을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너무 늦게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도 없고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만 손에 남게 됩니다.
3: From a purely economic point of view, you know what the dividends are, you know the probability of each dividend, and you know what's called the expected value of the asset. On average, how much is it going to pay for the remaining payout during the remaining periods? And often you'll see the price get up to b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call the fundamental value. Sometimes the price gets so high that even if you got the highest dividend payment every period, you still wouldn't collect as much money as you just paid for that asset.

0: 과연 이번 참가자들은 합리적인 가치를 지킬까요? 아니면 투기적인 광란의 가격에 베팅할까요?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 프라임 주식 거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거래에 참여하실 분은 거래량과 목달을 접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참가자들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노릴까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까요? 첫 번째 거래의 호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호가가 동일할 경우 주문 우선권은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1: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노아?
2: 네.
0: 첫 라운드에서는 노아라는 가명의 참가자가 버블 없이 정확히 10달러라는 잠재가치에 두 줄을 매수했습니다.

0: 그래서 아, 이거 망했다.
1: 두 번째 효과를 적어주세요.
2: 두 번째 주문에서도 잠재 가치대로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버블이 생길까요? 두 번째 주문에서는 잠재 가치보다 높은 11달러에 5줄을 매수한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버블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당을 노린 고가 매수의 승부수는 통할까요?
1: 배당 하겠습니다.
3: 그 조금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샀을 때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조금 제 스스로가 조금 그래도 한번 완전 확률에 걸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어가보자 하는 성향이 조금 커가지고
4: 그냥 처음부터 좀 비싸게 팔아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도 그 값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말 그 가격에 체결이 되더라고요.
1: 3라운드입니다.
2: 세 번째 라운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호가도 잠재 가치보다 높은 10달러를 유지했죠.
1: 제인, 10달러. 노아, 10달러.
2: 10달러라는 가격은 배당이 3분의 2 정도의 높은 확률로 나와야 금전인 가격입니다.
5: So the first point of the experiments when Vernon Smith and his colleagues ran this was that, look, in a controlled experiment with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we get asset prices that ar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expect rational investors to be paying.
6: A comment of a speculator in the South Sea bubble, and he sai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and let the devil take the hindmost. In other words, as long as you can get out in time, it doesn't matter who comes after you.

0: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8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0: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죠.
1: 9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2: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 처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초반에 항상 구매를 했었는데 중반 정도에서 수익률 이상을 보고 팔자라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5라운드, 6라운드부터 계속 매매를 시도를 했었으나 매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4: 5회차를 넘어갈수록 배당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원하지 않는구나.
2: 마지막 거래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0: 이번에도 팔지 못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달러라는 헐값의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2: 8주 1달러.
0: 10달러를 유지하던 매도가가 순식간에 1달러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도 있었죠. 마지막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이 나오면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는 큰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0: 초라하게 잊혀진 인물도 있습니다. 요크를 영국 철도의 심장으로 만든 장본인이지만 오히려 박물관 한편의 초라한 흉상으로만 기억되고 있죠. 철도의 왕 조지 허드슨입니다. 1830년대 요크의 사업가 조지 허드슨은 철도에서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과감한 투자와 합병을 통해 철도 회사를 지배했고 영국 전역을 잇는 철도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덕분에 요크는 철도의 중심이 되었고 허드슨은 사람들로부터 철도의 왕이라 불렸습니다. 기차를 발명한 것은 스티븐슨이지만 철도 산업을 만들어낸 것은 조지 허드슨이라고 칭송되었죠.
1: People and goods could travel at high speeds, and the first railways were built in England in the 1820s. They proved very profitable. There was a little boom in railway stocks in the 1830s, and then a massive boom in railway stocks in the 1840s.
2: And then all of a sudden, in the 1840s. There were literally hundreds of railway companies set up in the UK to build rail networks all across England, Wales, Scotland, and Ireland. And so with hundreds of companies coming to the stock market, lots of investors got very excited because they saw the very high dividends that this new technology could provide. And so people were putting lots of money and investing lots of money into railway shares. So railway shares increased in price and went up and up and up.
0: 1846년 한 해에만 영국에서는 새 철도 노선 건설이 272건이나 허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철도 주식을 사기 위해 광분했죠. 철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투자자들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특히 높은 배당을 내건 조지 허드슨의 회사에는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고 투자는 곧 경쟁이 되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조차 허드슨의 철도 사업에 이름을 올리려 했고 그의 주식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George Hudson was, shall we say, very creative with how he reported the financial accounts of his firm. And there was some fraud involved with George Hudson and with his railway companies. So George Hudson's like a, and you get this with all bubbles. You get these characters who are scam artists in some senses or fraudulent and who are trying to make money. Or in some cases, and I think this is probably true of George Hudson, that they overextend themselves financially, and then to cover up the fact that they're going bust, they commit fraud then, and they manipulate their accounts or they present false accounts.
1: Now, there's another little curious feature of the bubble, is to what extent a culture of dishonesty. It's what the American economist J.K. Galbraith called the bezel, which is a word that derives from embezzlement, meaning namely to steal money from a company. Now, what we mean by the bezel is that there is a certain corruption attendant to the boom period. And we see that really in all great bubbles.
0: 1845년 말, 영국 중앙은행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허드슨의 사업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경색이 시작되자 그

0: During bubbles, there are dominant narratives that come about, and those narratives are usually pushed out through the news media. So during the 1920s, it was, the Roaring Twenties. This is all about progress. This is about the United States becoming this superpower economy. And that was the narrative that was dominant, and people believed it, and politicians believed it, and pushed it. Same was true during the 1990s. During the dot-com bubble, there was this idea that we were in some new economic paradigm, that all of a sudden the world was becoming peaceful, we didn't have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we were going to become a lot more wealthy. And even people in very powerful positions, whether it be in central banks or politicians, they were pushing this new narrative.
1: 1999년 한국에도 몰아닥쳤던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이야기가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터넷 무료 국제전화를 앞세운 벤처기업 새로운 기술은 마치 조지 허드슨의 철도 회사처럼 인터넷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 아,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거긴 어디십니까?
4: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꽤 큰 비용이었었거든요. 특히나 국제전화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0만, 100만 원도 나가는 그런 고비용이었는데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어? 그 스토리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1: 1999년 10월 189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불과 5개월 만인 2000년 3월 28만 2천 원까지 치솟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재계서열 1위인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기적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미래를 바꿀 신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 서울지검 형사부분은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코스닥 시장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새로운 기술 오상수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 그 공짜 전화 기술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톡, 보이스톡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우리한테 쓰여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왜 걸리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뎀이었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모뎀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지금처럼 광통신이 연결되지 않았고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거의 한 시간 걸릴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은 많았지만 그 스토리가 우리 생활에 실제로 다가오기까지 넘버가 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에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0: So if you think of electricity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it took nearly 50 years. Same wit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d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before the dot-com bubble of the late 1990s. And so it takes time for these technologies to becom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transform society. AI hasn't been around that long, and it may take it some time before it transforms the way businesses do things. And so it may be a decade or a decade and a half in the future before we see any real benefit from the technology.
6: And as I say, oftentimes the technology changes the world, but the bubble doesn't work out. So we go back to the internet and the dot-com bubble in 1999, and also there was a massive amount of fiber optics infrastructure made in the US. Well, the economy, the country benefited from that, and we benefited from a lot of ideas for how to use the internet. Nevertheless, a lot of people lost money. So you can have situations where there's an outcome that benefits society, even though, and some people make money, but a lot of people lose money.
1: AI는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0: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버블이 생기고 나의 자산이 인류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이고 만다면 당사자에겐 비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블이 터지기 전에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버블 탈출과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조셉 케네디는 원래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 불린 1920년대에도 금융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죠.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1929년 어느 날, 구두를 닦던 조셉 케네디는 구두닦이 소년에게서 주식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1: 구두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구두 닦기 하는 그 소년이 주식을 얘기하면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식시장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 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1929년 말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는 그런 구두 닦기 소년조차도 투자를 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셉 케네디께서 야 이거는 끝물이다 라고 해서 주식을 대거 팔았더니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큰 손실을 피했다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0: 그렇다면 2026년은 또 다른 1929년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결말을 맞을까요?
2: Times like this are difficult because you've had a big surge in the market. So, and by the time, you know, this airs, things may have resolved themselves. But right now we're sitting at a peak and there's a lot of talk about valuations. And valuations in the U.S. right now, if you look at price earnings ratios or the prices compared to trailing earnings, they're almost as high as they were in 1999. Not quite, but they're really high. Now, the companies have been having really good earnings. So you can now tell two stories. You can tell a story where you say everything is overblown and there's going to be a big correction. And you can tell a story where you say, oh, no, it's different this time because the companies are still earning big profits. And you have a lot of investors like, okay, which story is true? I don't want to sell because what if the market keeps going up? But I don't want to own it if it comes back down. So it does create a lot of tension.
3: I think we're in an AI boom, but I do not think we're in an AI bubble yet. And the reason is that in past bubbles, we have seen huge waves of issuance by firms selling shares, partly by IPOs.
4: 오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 국민 플랫폼 이름이 어울리도록 투명한 경영과 사용자 중심의 금융혁신, 다양한 가맹점과의 동반 상승 등을 통해
3: And right now, we don't see a huge wave of IPOs or other forms of corporate equity issuance in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we are not in a bubble. Maybe next year, but not right now.
5: So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is this. With the previous technologies that turned into bubbles, railways, radio, internet, they were tried and tested. We knew what they could do. I mean, yes, you could develop them a bit in future, but we knew the railways worked. We knew telephones worked. We knew the internet worked. We do not know whether AI will work. So I really don't think that at the current state of

또 시작했어 또. 잠식 그만 나가 내보내

0: 2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1: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들어가!
3: 내가 알아서 안 먹게.
2: 나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3: 드디어 올 것.

0: 다시 왔다. 사춘기입니다.
1: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2: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1: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3: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4: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0: 호르몬 귀신의 신과
4: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6: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좋았어요. 아니어도 되니까.
5: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픕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그런 질환이고요.
3: 식도암 환자들 공통적인 게 거의 80-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4: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사랑은 세상을 구원할까?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 테마에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아십니까?
1: 네.
0: 발음하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작가예요. 왜냐? 심층일수가 있어요.
1: 맞아요.
0: 도스토옙스키 하면은 침 따닥따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놀릴 때 로봇캅투 도스토옙스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침튕인다가 도망가는 그런 작가인데,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 몇개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죄와 벌은 머리 확 들어오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벌, 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을 많이는 모르실 거거든요. 라스 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현우 학생처럼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더 이상 못 다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굶어요. 돈도 없어서 하숙비도 못 내고, 식비도 없어서 먹을 걸사 먹을 수도 없어요.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대로 죽을 인간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영웅이 될 만한 상인가? 이걸 본인 스스로 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이 그걸 시험을 해요. 그 시험으로써 악인으로 알려져 있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당포 노파라고 하면 이미지가 수전노 이미지거든요. 저 수전노는 이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내가 저 악한을 죽이리라. 이처럼 눌러 죽이리라. 그걸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 노인을 죽이러 가요. 근데 실수로 노인의 순수하고 착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나는 악인만 죽이려고 했는데 선인까지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욱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아주 심한 죄책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예요. 고요. 이 소냐라는 사람이 근데 왜그 거리의 여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가 직장이 없어졌고, 계모는 폐병에 걸렸고, 밑에 줄줄이 이복 동생이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돈벌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착한 여자죠. 근데 이 착한 여자에게 라스콜리니코프가 가서 고백을 해요. 고해 성사하듯이, 마치 신부님을 찾아가듯이. 내가 죽였다. 너그 사건 알지? 사실 범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굉장히 연약하고 빈곤층의 최약층이거든요. 근데 소녀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내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서 교차로에 서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저 땅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춘 다음 온 세상을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보내주실 거야.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려서 설득을 합니다. 그 연약했던 소냐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말을 들었던 소냐가 마음의 회개, 속죄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뚜벅뚜벅 광장으로 가요. 가서 서서 여러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 노파를 죽였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소설이 딱 끝나요. 저는 그 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일담이 얘기가 조금 붙어 있어요. 자,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유형을 갑니다. 저기 추운 곳으로 유배를 가요. 벌을 받으러 가고, 소냐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고, 거기 있는 죄인들에게 항상 뭐 따뜻하게 웃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 성녀 같은 일을 합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0: 이 장면은 소냐도 스스로 구원을 받았고, 라스콜리니코프도 자기도 죄를 다 고백하고 평화를 찾아서 둘이 그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결국 이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신곡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기독교가 있었겠죠. 기독교의 성녀 이미지가 단테 신곡으로 와서 다시 죄와 벌과 같은 근대 문학에서 소녀의 이미지로 살아났다. 이게 지금 어느 영화 감독의 혹은 어느 소설가의 책상 위에서 또다시 다른 얼굴로 살아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면 좋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라이벌은 누굴까요?
2: 톨스토이.
0: 톨스토이죠. 이게 유명한 네. 그 라이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되게 많이 묶어 생각을 해요. 도스토옙스키 얘기했으니까 이제 톨스토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스토이 작품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톨스토이가 상당히 일찍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인기 있었냐면 1910년대. 이전부터 톨스토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톨스토이 선생은 이런 식으로 잡지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조선의 문인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 문인들이 사랑했던 작가는 인도 타고르를 성인으로 봤고 톨스토이 역시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이자 성인이다라고 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톨 선생, 막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일 한국에서 일찍 알려지고 사랑받았던 건 부활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도 사실 죄와 벌하고 조금 궤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한 남자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여인을 통해서 약간 승화시켜서 극복하는 그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만년 작품이고 톨스토이가 이게 나의 쓴 최초의 소설이야라고 공언했던 작품이 안나 까레리나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톨스토이 작품을 대부분 읽어봤는데 안나 까레리나가 제일 재밌어요. 그 중에서는 네. 그 중에서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불륜이 나와요. 시정이 나옵니다. 네, 불륜. 그래서 아침 드라마의 전용으로 생각되는 불륜 이야기가 사실 좀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밌어하는 건 사실 누군가의 흠집, 뒷담화 이런 걸 좀 재밌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안나 까레리나를 좀 뒷담으로 조금 그녀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에요. 사랑의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죽은 그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나 까레리나거든요. 까레리나는

0: 이렇게 읽으면 된대요.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곤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 원제목이 두 커플, 두 결혼이에요. 이 원제가 되게 제목이 늘 중요하다니까요. 제목이 상징적인 거예요. 두 결혼, 두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두 결혼, 두 커플 이걸 생각을 하면 이 안나 까레리나의 어떤 횡축하고 종축이 연결이 좀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커플이 등장해요. 우선 유명한 안나.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입니다. 안나. 그다음에 브론스키. 역시 왕자님 뺨치는 남주예요. 자, 이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저희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안나 까레리나는 주인공이 안나가 아니다. 기차다. 처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끝에 기차가 등장해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 확인하는 것도 기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종일관. 아주 강력한 주인공을 단한 명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기차다. 기차에 의한, 기차를 위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우선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습니다. 안나는 유부녀입니다.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나는 검은 머리에 신비로운 눈동자를 가진 세계관 최강의 미녀고요. 이 안나가 자기 오빠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도착합니다. 근데 그 기차역에 마침 브론스키라고 하는 미남자도 도착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런데 둘이 보는 순간 약간 스파크가 튀겼어요. 자, 근데 유부녀고 미혼남이잖아요. 이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커플이 등장해요. 남자 이름은 레빈. 시골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시골 영주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레빈이 톨스토이 본인이에요.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요. 왜냐?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사남이에요. 사남이니까 이제 순서대로 영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본인도 농사법에 관심이 많았고, 농노들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지내려고 그 보기 드문 귀족의 모습이죠?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 레빈이 딱 그렇게 나와요. 레빈이 시골 남자예요. 이제 와갖고 도시에 와갖고 신부를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내려가갖고 미랄 추수가 지금 몇 가만가 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와서는 아내를 얻으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이렇게 딱 무도회에서 멋있는 남자인 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톨스토이의 자기 반영체인 것 같은데 와서 키티라는 여자한테 청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엇갈린 이제 이 사각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안나는 유부녀, 사랑을 자기 남편만 해야 되는 여자. 근데 브론스키하고 불의의 사랑에 빠집니다. 키티는 브론스키를 쳐다봐요. 레비는 키티를 쳐다보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안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교계에서 매장이 돼요. 아들을 빼앗기죠. 그리고 브론스키랑 둘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계속 예술과 여행을 즐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레빈은 키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연애로서의 사랑 읽게 된 작품이긴 하지만 레빈은 마음에 안 들어요. 레빈은 너무
1: 왜요?
0: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로 키티한테 좀 삐집니다. 키티 그녀는 내가 아니라 브론스키를 사랑하네.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사랑하고 얼굴만 보고 사랑하다니 실망이야. 흥치풍 하고서는 영토로 내려가요. 그리고 키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키티의 어머니가 본인의 이상형이었대요.
1: 조금
0: 그렇죠. 자, 보세요. 더 심한 얘기도 있어. 키티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이렇게 대가족을 꾸려나갈 줄 아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머니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티의 어머니를 보고 저런 여자가 장래 내 부인이 되면 좋겠어. 어린 레빈이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매가 쭈루룩 있는데 저 자매 누군가하고는 반드시 결혼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1: 어머니를
0: 거예요.
1: 닮았을 테니까.
0: 그래서 첫 번째 딸의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첫 번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이제 둘째 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0: 누구가 결혼하냐면 안나 오빠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돌리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셋째 딸이 키티예요.
1: 아,
0: 그래서 이게
1: 네.
0: 뭐지? 내리 사랑도 아니고 사랑이
1: 찔러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러니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온리원이 아니면 열정적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빈의 사랑을 온리원 열정적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오히려 안나와 브론스키 둘이서 하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배신해도 우린 사랑할 거야. 이런 모토로 둘이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교계 명성 센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돌 센터 역할을 했던
1: 그죠,
0: 여자예요. 사교계 센터급이었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 남편도 알게 됐어. 남편한테 경제 지원도 끊겼고 남편이 아들을 안 보여줘. 데리고 가서 너 이제 아들 만날 생각 하지 마. 네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한테는 남은 게 브론스키 하나인
1: 그렇죠,
0: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안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전을 해요. 자, 브론스키를 흔드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1: 네.
0: 브론스키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전보를 쳐요. 브론스키한테 일하고 있는데 보내요. 빨리 안 달려와? 빨리 안 달려와? 살찌를 안 아픈데, 덜 아픈데 달려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헐레벌떡 또 돌아와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남자가 지쳐가는 거예요.
1: 그렇죠.
0: 남자가 지쳐가는 걸 아니까 여자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거치다가 나중에 안나는 이를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나의 전부인데 날 사랑 안 하나 봐. 난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홧김에 아편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슬픈 마음에 나 떠나버릴 거야. 기차역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죽으면 브론스키는 슬퍼하겠지. 나를 잃고 너가 얼마나 슬픈지 한번 봐봐.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방설. 또빵 하고 들어와요. 그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안나가 뛰어내려서 딱 착지하자마자 아니, 쟤 뛰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안나는 죽고요. 브론스키도 딱 합니다. 브론스키는 또막 자기도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사실은 멘탈이 나간 상태로 전쟁터를 갑니다. 자진해서 죽으러 가는 거죠. 이런 파탄난 연애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연애로서의 사랑 이야기와 연애가 아닌 어떤 가정적인 가정을 완성하고 싶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두 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1: 네, 알죠.
0: 이병헌 씨하고
1: 네,
0: 김태희 씨.
1: 알아요,
0: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러브 할까요? 이런 얘기 나와요.
1: 네, 알아요. 그
0: 아시죠?
1: 장면 알아요,
0: 아,
1: 네.
0: 저. 그래서 러브 합시다. 이병헌 씨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하거든요. 자, 이 러브가 무엇이냐? 우리의 나라에는 원래 연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연애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춘향이하고 이들은 연애했거든요.
1: 그쵸.
0: 그쵸?
1: 네.
0: 네. 28청춘, 걔는 한창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나이에 연애를 했어요.
1: 네.
0: 16세에. 근데 이 친구들이 연애를 했지만 거기 연애했다고 안 나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연애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1: 맞아요.
0: 연 따로 쓰고요. 정 따로 쓰고요. 색 따로 썼어요. 그런데 러브라는 영어 단어가 일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한게 연애입니다. 그 연애는 번역된 신조어예요.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그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그 모던 걸 모던 보이 신여성 있었잖아요. 원래는 연애라는 걸잘 몰랐는데 그 개념이 생겨서 막 둘이 막 싱쿵싱쿵 하면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 연애가 시작이 됐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연애라는 말이 없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연애가 완전히 좀 달구어지면 우리가 정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열을 영어로 하면 패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패션에 정열, 뜨거움,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열이라는 것은 너무 아뜨거 사랑인 거야. 아뜨거 사랑. 아주 달구어진 사랑. 그래서 정열적인 사랑은 사실은 평생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선택한 게 정열적인 사랑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르륵 타올랐다가 기착한 앞에서 그냥 화르륵 꺼진 비극적인 사랑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나가 자기 사랑이 정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브론스키에게. 당신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내게는 당신의 사랑밖에 없어요. 당신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느껴요. 내게 굴욕이란 건 없어요.

0: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껍데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랑이 달아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레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빈이 형이 있었어요. 둘째 형이. 근데 혁명을 하다가 병을 얻어요. 죽기 전에 레빈 자기 동생을 부릅니다. 갔더니 막 냄새도 나쁘고 형은 막 다 죽어가고 있고 네. 막 너무 더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키티가 딱 팔을 걷더니 씩씩하게 와서 자 침대 시트 다 걷어내고 환자 싹 씻기고 그다음에 옷도 싹 갈아입혀서 머리도 싹 빗겨갖고 목욕까지 탁 시켜놓고 마지막에 레빈이 형하고 인사를 그런 깔끔한 곳에서 하게 해요. 그때 레빈이 키티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되게 부부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하고 막 자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와갖고 촥 해주는 거예요. 그때 키티한테 새로운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역시 레빈한테는 잘 감정이입이 안 돼요. 아니 와이프가 청소를 잘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형을 잘 닦아주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종군 간호사처럼 그 뭐 죽음의 상황을 정리하니까 혹시 키티 당신 너무 멋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어디서 봤냐면 그 카운셀러이자 목사인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작이 있어요. 책 제목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마다 이건 사랑이야 라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대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말, 사랑한다, 잘한다 하면 사랑을 느낀대. 저 사람 나 사랑해주는구나. 네. 사랑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함께하는 시간, 둘이서 같이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하는 시간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건 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봉사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다음 스킨십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근데 이 레빈은 봉사를 받으면 사랑이구나라고 느끼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남자하고 살게 되면 나 굉장히 피곤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만약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좀 잘해. 내가 이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나는 브론스키. 잘생겼으니까. 어떠세요? 레빈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브론스키 같은 사랑이 좋으세요? 나중에 어떤 남편감이 되렵니까?
1: 남편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브론스키처럼 생기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어디서 사랑을 느끼세요?
1: 아, 봉사. 사랑을 느끼는 것?
0: 봉사라든지 스킨십 아니면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1: 말씀해 주신 다섯 개 중에서는 저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되게 흔한 말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랑 같이 뭘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뭐 영화도 보러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생각해요. 네.
0: 이 대답은 상견례 프리패스 대답입니다. 합격이에요. 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문학작품도 좋지만 비문학을 뽑으라면 사실 이 책을 뽑아요. 네. 지금 보시겠지만 이 책 지금 안 팔아요. 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네. 되게 옛날에 샀어요. 여기 지금 너덜너덜한 거 보시죠?
1: 테이프로 붙이셨네요.
0: 테이프를 다 붙여서 네. 들고 다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왜 그런 시 있잖아요. 그 새들은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했다라고 네.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사랑도 배우고 훈련해서 잘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학술로서 접근하는 네. 책을 꼽으라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더 아트 오브 러빙입니다. 이 책의 메인 모토는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기술이야. 스킬인데 조금 더 훈련되면 아트 수준까지 갈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훈련을 해야 돼 라는 모토예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라는 게 전 너무 신선했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성리학, 하나의 기독교를 믿는 그런 중세 시대를 거쳤잖아요. 네. 그때는 사랑을 교리로 배우든 종교로 배우든 사람들이 배워요. 미사를 들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유럽 사람들의 중세 사람들은 가졌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세계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1: 네.
0: 그런 게 중요한 욕망이 중요한 근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배울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성당을 가고 모든 사람이 성리학 규범을 알았기 때문에
1: 네.
0: 뭐 공자의 말씀, 인의예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말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해요.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고 있어. 여기서 잘못된 사랑은 집착의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깨똑으로 어디야? 어디야? 30분 간격으로 어디야? 지금 어디야? 뭐 해? 막 이런 거.
1: 네.
0: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는데 계속 깨똑 불러. 왜 연락 안 해? 왜 답변 안 해? 막 그러고. 술 먹었지? 친구들이랑 술 먹었지? 내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이런 미저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1: 네.
0: 듣기만 해도 무섭죠?
1: 숨막혀요, 지금.
0: 듣기만 해도
1: 네.
0: 무섭죠? 네. 아무튼, 이런 사랑이 나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학자답게 우선 처음에 물어봐요. 사랑은 기술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1: 네.
0: 물어보고서, 나는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꼈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되게 기운을 많이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무려 1956년 도작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 때 어떤 단계를 거냐면 딱 태어나면 이게 내 손이다, 이게 내 손이다, 이게 손이니까 빨아야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1: 그렇죠.
0: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주 양육자 엄마라고 쳐요. 엄마를 보고 거울 단계를 겪습니다. 그녀가 나고 내가 그녀야. 엄마가 현우학생 놓고 화장실 갔으면 현우학생 울었을 거예요. 왜? 내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엄마가 돌아와요? 내 세계가 돌아왔어.
1: 그렇죠.
0: 그리고 유난히 엄마나 주 양육자를 보고 방긋방긋 웃었을 거예요. 왜? 그는 나니까, 내가 사랑할 존재니까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사회화가 된다는 건 우리 둘만 영원히 마주보면서 꽁냥거리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마고 현우 학생이 내 자식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 애기 우쭈쭈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 완전히 충족이 되는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사실 현우 학생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애기 때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보 어서 오셨어요.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내 나인 그녀가 반응을 하네. 이래서 나와 엄마 간의 1대1 관계가 끊기고 아빠 이게 언어예요. 사회입니다. 사회가 들어와서 삼각형이 형성돼요. 이걸 사회화라고 부르거든요. 이 상황이 안 되면 제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사회화가 돼야죠. 그런데 인간이 성인이 돼 살다가 다시 완벽히 둘이서 마주보고 있는 데칼코마니 모양을 그리는 때가 와요. 그게 연애의 순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둘이 카페에 앉아 있어도 3시간이 3분처럼 흘러요. 어머,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해가 져서 헤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녀와 나가 완벽하게 대칭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잖아요.
1: 네.
0: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리비도를 주는 거야. 리비도는 학술적으로 보면 성적인 에너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돼요.
1: 네.
0: 특히 처음 사랑을 해보면 막 뭔가 막 주고 싶잖아요. 막뭐 해주고 싶고
1: 네.
0: 뭐라도 막 이벤트도 해주고 싶고 막 줘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헤어져 딱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녀에게 증여를 한 거야. 무상 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녀가 헤어지지. 그래서 나의 잔고를 에너지 잔고를 살펴봤더니 제로야. 영원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갯돈을 열심히 부었는데 개주가 먹튀한 사건이랑 비슷해요. 눈 떴는데 어머 영식이 엄마 날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울잖아.
1: 당황스럽죠. 네.
0: 그쵸. 그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한테 나를 사랑할 에너지가 1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울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너무 힘들고 노래방 가서 난 괜찮아 부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

0: 부터 사랑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에너지 리비도를 너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기를 위해서 내가 보호할 대상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주게 돼요. 밥 먹는 거 시간 아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잠자는 시간도 다 없어. 상관없어. 아기만 잘 보면 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나면 내가 우울증이 와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불컥불컥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내 모든 걸 희생해서 다 주면 걔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져.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사랑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부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자. 자기애를 강조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에리히 프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작품도 보고, 뭐, 구원의 사랑, 정열적인 사랑, 그다음에 사랑의 이론도 봤지만, 그래도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 잘 모르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어갖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언젠가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랑은 네 마음속 화분에 식물을 심어서 잘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에 식물을 심어두고 그 사람이 식물인 듯 곱게 곱게 물도 주고 해도 주고 하면서 길러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우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 사랑이라는 걸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 중에 이성 간의 사랑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배워야 될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고전과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고전에 이제 나왔던 사랑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현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더더욱 기대되시는.
0: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1: 네.
0: 해요. 네.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계가 방송됩니다.

0: 그냥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들을 저는 영상으로 만드는 거.
1: 그리고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0: 예, 만남.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그 캐릭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0: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1: 그렇죠.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2: 맞죠, 맞죠. 네,
0: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2: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올해는 다르다. 아,
2: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0: 또 바뀌어요? 어떻게?
2: 누가 일을 더 잘하고.
0: 아,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3: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0: 하죠. 아, 노동이 끝난다.
2: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0: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4: 저는 좀 쉴 거예요.
0: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4: 당연하죠, 그거는.
0: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2: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0: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0: 약간 검증받아보고 싶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1: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는 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모든 걸 걸고 해야 돼.
3: 필로로키는 안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4: 위대한 뮤지션이 되려면 거쳐가는 길인가?
5: 대체 불가능하다. 싸가지 느낌.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뭐 잠깐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

0: 홍콩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반역 생활을 몇번 했다. 오디션을 몇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한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좀 합니다. 부업. 근데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0: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1: 황사 먼지? 그럼 우리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네이멍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 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때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몇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

0: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아, 근데 요거 아주 문제야 한대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계속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지난 7일에서 13일 238명의 초과 사망을 기록했다고.
1: 프랑스 남서부를 강타한 산불로 6,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타버렸고 수십 채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아, 또 열심히 달려왔죠.
0: That's right. 네. 자,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공항과 유모차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트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제가 베이비카라 그래가지고. 아,
0: 그렇죠. 예. 그 스트롤러 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게이트까지 갈 수 있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왔던 거 네. 기억나시죠?
1: 네.
0: 자, 그것에 이제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1: 네.
0: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유모차, 유아차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요것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이 유모차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2: I'm here to assist you. Have you got a
1: help
2: question?
1: me, help
2: I can
1: me.
2: help you,
1: Yeah,
2: yes,
1: yes.
2: sure.
1: This baby car, baby car, baby seat car. You know? Oh, you know.
2: Babies, no, that's a stroller.
1: 아, 예, 그거. Stroller, bring in the airplane, bring, take this
2: Oh, you're
1: stroller.
2: asking, can you?
1: Yeah. Yes, understand?
2: I do.
1: Okay. 이거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혀요.
2: What is broken?
1: No, broken, no. This is 폴딩. Folding.
2: Folding. Okay, foldable.
1: Stroller. Yes.
2: 아, okay.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오버?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2: Yeah, overhead
1: 아,
2: bin.
1: overhead bin.
2: Yea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You don't have to check.
2: You don't have to check it.
1: Check it.
2: You don't have to.
1: 아!
2: You can just take it on the plane.
1: Only my body and.
2: Stroller
1: 응?
2: on the plane. You don't have to check it in.
1: Okay, I see.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말안 통해서 그 현장에서 중고로 파셨다고 딴 분한테. 아, 그렇군요. 아,
1: 급하게
0: 유모차를.
1: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어
0: 사연 또
1: 하시더라고요.
0: 올리셨군요.
1: 올렸어요.
0: 안 됩니다. 우리 소통을 해서, 아, 이거 비행기 가지고 탈수 있냐, 뭐
1: 네.
0: 접이식이다. 이거 단어 몇 개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1: See you.
3: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stroller? 여기서 끊어도 사실 완벽한 문장 같아요.
0: 오.
1: 근데
0: 어디예요?
1: on the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니까
0: 네.
1: on the plane 할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정답. Perfect.
1: 와우.
0: 비행기란 단어가 나오게 됐죠.
1: 네.
0: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거한적 있었어요. 뭐이 water bottle 가지고 타도
1: 네.
0: 되냐라든가 다른 것으로 했는데 stroller만 바꾼 거죠. 그렇죠? 요거로만 바꾸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plane 비행기고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please. Alright. 얘는 암기를 할 만하죠.
1: 저
0: 그렇죠?
1: 이제 기억해요.
0: 네.
1: 네.
0: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 그쵸.
0: stroller 유모차, 유아차가 되겠고요. 읽을 때 여기 TR mom 이렇게 되면 얘가 T하고 R 충돌을
1: 스트롤러.
0: 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롤러가 아니라 입 모양을 좀 모으면서 stroll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두번 갑니다. stroller, stroller. There you go. So strolle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탈수 있냐? So 여기서 나오는 패턴 우리 또 복습 겸 가야 됩니다.
1: 네.
0: Right. So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on
1: The
0: the plane 이렇게
1: plane.
0: 얹어 놓는다
1: 네.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ake something on the plane 가지고 타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 있는데
1: 오.
0: 이거를 가지고 타야 되는지
1: 예.
0: 혹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수트케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1: 네.
0: 실제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1: 요즘엔 또 보조 배터리를
0: 말이에요.
1: 절대로
0: 그러니까요.
1: 그 짐칸에 올리면 안 된다고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그래서 내가
1: 예.
0: 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 그죠.
0: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1: 규정을 잘 모를 때는, 네,
0: 그렇죠.
1: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지
0: 뭔가
1: 안심이에요.
0: 이게 불이 날것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1: 그쵸.
0: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탈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어떨까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그렇죠.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무슨 뭐 battery on the plane? 이렇게 또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어봐줘야 돼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당신은 그거를 가지고 탈수 있어요, 비행기에.
1: You can take that.
0: Take it.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That's it.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이러면은
1: Yes.
0: OK를 받은 거예요.
1: Mm-hmm.
0: Right? Okay. So 명사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게 됐든 간에, 아니면 이런 대명사가 됐든 간에, take 한다는 건 가지고 타는 겁니다.
1: Yes.
0: 이 경우에서는.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stroller입니다.
1: 네.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Yes.
0: 아, 근데 이게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보면은 짐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1: 확인을
0: 대해서
1: 해야
0: 또 얘기를 해야
1: 되거든요.
0: 되니까, 보겠습니다.
1: It's a foldable
0: 아.
1: stroller. 지난번에 살짝 언급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0: Yes, I
1: 쓰는
0: did.
1: 거군요. It like this. 아, 이거는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라는 동사.
0: 네.
1: 그죠?
0: 근데 다행히도 앞에서 나름 힌트가 나왔어요.
1: 그쵸? 이 foldable를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0: That's right.
1: It 우리 fold잖아요.
0: 오호, 오.
1: fold. 와.
0: 이시니까요?
1: Yeah.
0: 오케이. Okay. Alright. 자, 최근에 에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1: 그쵸,
0: 승기
1: 그쵸.
0: 씨가.
1: 한
0: 근데
1: 번은 못 맞춘 적
0: 이게 계속
1: 많아요.
0: 요즘에 틀리는데
1: 아,
0: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는
1: 네.
0: 거니까.
1: 그쵸,
0: So,
1: 그쵸.
0: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Perfect.
1: 오.
0: Very nice.
1: 네.
0: 우리 왜 예전에 이불 개고 뭐옷 개고, 그러니까 이불은 아니고 옷 같은 거 갠다라고 할때 fold를 썼잖아요. Right?
1: 맞아요.
0: Folding, 뭐,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So, fold는요, 접는 것도 되고요. 그 자체가 접히는 것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fold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 그거는 이렇게 접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혀요.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There you go. 자, 그리고 foldable.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진짜.
1: 네.
0: 그래서 이 단어. 그냥 stroller가 아니라 foldable stroller이다. 한 거는, 얘는 보세요. fold 뒤에
1: able.
0: able 나왔죠.
1: 접을 수 있는
0: 네.
1: 유모차.
0: able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요. 그거는 할수 있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접힐 수 있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So, 이게 의역이 되면서 접이식인 이렇게 되겠죠. foldable, stroller. 자, 그리고 참고.

0: 바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 말고도요, collapsible 이라는 단어를
1: 오,
0: 쓰기도 합니다.
1: collapsible.
0: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가 collaps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Collapse? Collapse, what is it?
0: 이거는
1: 네.
0: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다,
1: 아,
0: 붕괴되다, 혹은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collaps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stroller가 있으면 이렇게 주저앉듯이 접히는 거 있죠.
1: 아,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0: Did I?
1: 주셨어요.
0: I did.
1: 네.
0: 오케이. So 이두개 다,
1: Collapsible. 같은
0: 돌아가면서 쓰시면
1: 의미.
0: 되겠습니다.
1: 네,
0: Foldable,
1: collapsible.
0: collapsible. 어떤 거를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It's a foldable stroller and it falls 하고 나서 마지막에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 보여줘야죠.
0: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거 동사 오면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아, 쉽지
1: 좀 약간
0: 않아요.
1: 뚱그름 잡는 것 같아요.
0: 네.
1: 예.
0: 그래서 뭔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접힌다고는 했는데, 뭐,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알수 있겠지만,
1: 그쵸.
0: 정확하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0: Of
1: 예.
0: course. 그래서, 이 like this의 힘은 저는 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아이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면 그 영어가 가치 흡수가 되거든요.
1: 아,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1: 맞아요.
0: 뭐, move your hand like this. 이렇게. 그러면 like
1: 네.
0: this, move your hand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언어도 같이
1: 네.
0: 들어와요.
1: 완전
0: Right.
1: 흡수되죠.
0: 그래서
1: 네.
0: like this, 이렇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너의 팔들을 이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님이
1: 네.
0: 당신의 팔들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그렇죠. Move your arms like this.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다라고 할때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그러면 과거형은
1: Fell down.
0: 한번 해볼게요. 야, 그녀가 이렇게 넘어졌어.
1: She fell down like this.
0: Like this. 그렇죠. 그러면
1: 예.
0: 상대방이 비주얼이 확 오겠죠.
1: 그쵸.
0: 너무나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ove your arms like this.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She fell down like this.
1: She fell down like this.
0: Alright. 본문도요.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this.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alls like
0: There
1: this.
0: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아마 머리 위 선반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힌 걸 보여주면 거기서
1: 네.
0: 일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뭐 들어가 있는, 결정을 할수
1: 그죠,
0: 있겠죠.
1: 그죠. It should fit in the.
0: 자, it should
1: 자,
0: fit.
1: 그거는 fit 할 거예요.
0: Okay.
1: fit 해요. 머리 위 선반에. In the 선반 on the head. 겠네요.
0: 이거
1: 선반.
0: 어디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1: 짐칸이에요.
0: right 툭 하면 슝 이러는
1: 네.
0: 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근데 선반이니까
0: 아마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래요?
0: 정말 지금 선반 이렇게 쓰시려고 했던 거
1: 아이,
0: 아니죠?
1: 설마 shelf. shelf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helf. shelf on the head. 예. 네. 머리 위. 머리 위 선반.
0: Good idea.
1: Yeah.
0: 자, 만약에 shelf가 이제 선반이라는 뜻 맞기는 한데
1: 네.
0: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좀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1: 아,
0: 있어서
1: 진짜요?
0: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그렇구나.
0: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어머머머머.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0: Right.
1: 아.
0: 이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in-flight announcement, 그죠? 기내방송문에서 영어로 100%
1: 아,
0: 듣습니다. Right.
1: 그래요? 와.
0: Overhead가 머리 위에란 뜻이고요. Bi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통, 깡통, 뭐 아니면 이런 수납 공간.

0: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그 카트의 안에 맞을 거야. 맞아. 이렇게
1: 아,
0: 할게요. 아,
1: 맞아.
0: 맞았다. 자, 호다. fit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1: fit.
0: Yes.
1: 어.
0: fit은 과거도 fit이에요. 그래서
1: 네.
0: 주의하셔야 됩니다. fitted 뭐 f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1: 네.
0: fit.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 상자는 그 카트에 맞았다.
1: The box fit in the cart.
0: 그렇죠. The box fit in the cart. 자, 이번에는 얘도 활용해 볼게요.
1: 네.
0: 아,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어디에? 그 트렁크에.
1: It should fit in the
0: 그렇죠?
1: trunk.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트렁크 맞아서 들어갈 거다, 거기에 딱.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요것도 중고거래 할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차에 실리나요? 트렁크에 들어가나요?
0: 오우.
1: Yeah,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Yes, yes. 우리가 뭐 해외 가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많으니까.
1: 네.
0: 자, 읽어볼게요. The box fit in the cart.
1: The box fit in the cart.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Very, very nice. 아, 참고로 여기 나온 조동사 should는요.
1: 네.
0: 아마 뭐뭐 할 거예요. 이런
1: 어허.
0: 식으로 경험상, right?
1: Yes.
0: 경험상 내가 좀잘 알고 말할 때, 아마 뭐뭐할 거예요. It should 이런 식으로, right?
1: 그죠,
0: 뭐
1: 그죠.
0: 예를 들어서, yeah, it should work. 아마 그거 될 거야. Yeah, he should be here soon. 아, 걔 아마 곧 여기 올
1: 올
0: 거야. 좀
1: 거야.
0: 내가 알고 얘기를 할 때, 그쵸?
1: 어허.
0: 경험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공항에서 워낙 오래 일했으니까,
1: 그쵸.
0: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연기가 가야 돼요. 그래, 아, 내가 좀 안다라는 느낌의 should구나.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오케이, we have only one more sentence
1: Oh.
0: left.
1: 아.
0: 수화물로 붙이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1: 그쵸.
0: 합니다.
1: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그 공항 내에서는 계속 걸어 다니게 해야 되니까 또 보챌 때 짐도 많은데 애도 들어야 돼서
0: 근데 또
1: 힘들더라고요.
0: 수화물로 붙이면 이게 또 부서질 수도 있고,
1: 약간 파손 위험이 조금 있죠.
0: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어디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게
1: 그럴 수가
0: 아니니까. 그쵸,
1: 없죠.
0: 그쵸.
1: Yeah.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요. 수화물로 붙일 필요. 그쵸? 그러면 to?
0: 이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수화물로.
0: 지금 보세요. 수화물로 붙이다. 이게
1: 그죠?
0: 영어로 뭐지?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1: 예.
0: 뭐 직접 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ry. 해보세요.
1: 짐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이 수화물로 붙이는 게 태그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그를 써볼까요? 칸이 너무 좁으니까. 태그.
0: Target. 오케이.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check it.
1: 뭐야?
0: 왜?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있죠? 네.
1: 그쵸.
0: 그거를 수화물 붙이다잖아요, 사실은. 거기 왜서
1: 맞아요.
0: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티켓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붙이는 거니까,
1: 그쵸,
0: 그
1: 그쵸. 아,
0: 행위를 체크한다라고
1: 체크라고
0: 합니다. 그래서
1: 하는구나.
0: 가방이나 뭔가를 이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heck을 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check-in이라고 쓰시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1: 호텔에서.
0: 그렇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체가 체크인해서 티켓을 받거나 그것만
1: 네.
0: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수화물을 붙인다라고 할 때는 check을 동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확인하다,
1: 네.
0: 그리고 수화물을 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check.
1: Check.
0: Alright.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가방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붙였니? 이렇게 얘기를
1: 아.
0: 하면 붙이다가 이제 뭔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 Check니까.
0: 그렇죠. 넌 너의 가방들을 붙였니?
1: 과거예요, 근데. Did you check your luggages? Baggages?
0: bags.
1: Bags.
0: 왜냐? 러기지도 짐 되는데 걔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luggage 하고 끝내야지 러기지스란 말은 없습니다. luggage, baggage는 셀수 없는 단어예요.
1: 그래요?
0: So 만약 셀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1: Bags.
0: bags, right? Hey, did you check your bags? 이렇게 하면 돼요.
1: 오.
0: 그러면은 너 그거 했니? 이렇게 한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나 벌써 내 여행 가방 붙였어. 자, 여행 가방 우리 보통 뭐예요? 막옷 넣는 가방.
1: Suitcase.
0: Yeah. 그러면 나 벌써 내 수트케이스 붙였어.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That's it.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이건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게 붙이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단어 check 별거 아닌데 얘를
1: 우와.
0: 모르잖아요. 그럼 잠깐만 send? 뭐라 그래야 되지? 아예 아니면 태그.
1: 태그 자, 붙여야 되니까 뭘 붙여? 스탬프까지 갈 수 있어요.
0: 맞아요. 예. 뭐 attach 뭐 난리 납니다.
1: 여러 가지 갑니다.
0: That's right.

0: 그래서 이게 적당한 동사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check your bags?
1: Did you check your bags?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근데 여기서
1: 네.
0: 수화물을 꼭 붙여야 된대요?
1: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0: 안 그래도 된대요.
1: 네.
0: 그거 어떤 덩어리에서 알수 있어요?
1: Do not have to.
0: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1: 네.
0: So, don't have to 라고 하는 문법 패턴이죠.
1: 네.
0: 얘는 모르면 아예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1: 해석도 안
0: 무조건
1: 되고
0: 알아야 돼요.
1: 들리지도 않죠.
0: That's right.
1: 네네.
0: So,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아니면 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면 don't가 아니라 doesn't.
1: Doesn't.
0: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1: 네.
0: 행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불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
1: Yes. You don't have to pay now.
0: 오,
1: 나
0: 굉장히.
1: 진짜 네이티브 같죠?
0: 지금.
1: You don't have to pay now.
0: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1: 맞아요.
0: 나중에 내고 싶은 거. 아,
1: 신난다.
0: 그렇죠. You don't have to pay now. How about this?
1: 네.
0: 자,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1: 네.
0: 그녀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뭐 VIP 패스 같은 걸산 거예요. 그래서
1: 네네네.
0: 그녀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1: Yeah, she doesn't have to wait.
0: Wait, 그죠? She doesn't have to wait. Yes. 주어
1: 오호.
0: 바꿔보면서 연습도 하고요.
1: 네.
0: 약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dn't have t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1: 네.
0: Oh, you don't have to pay now.
1: You don't have to pay now.
0: Oh, she doesn't have to wait.
1: Oh, she doesn't have to wait.
0: 자, 그리고 체크할 필요 없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네.
0: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Like this. Like this 중요합니다.
1: 네.
0: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0: 알라이 레이디스 앤 제네맨,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1: 네.
0: Take something on the plane. 이거는 stroller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너무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1: 네.
0: 자, 그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거를 take 해도 돼요. 그 비행기에.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On the plane.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Like this.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가도 돼요? 그 비행기에?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There you go.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좋아요.
1: Yep.
0: 자,

0: 다음은요. Like this. 이게
1: 으흠.
0: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죠.
1: Like this. 이게 조금
0: 아,
1: 약간.
0: 죄송해요. 제가 손을 이렇게 씻는 거란다. Like
1: Like
0: this.
1: this. 이거 어때요? 예.
0: I like that. I
1: 좀더
0: like that.
1: 역동적으로.
0: 오케이. 자,
1: 예.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접혀요. 그거 이렇게 접혀요.
1: It folds like this.
0: Like this.
1: 으흠.
0: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1: 네.
0: 이렇게 넘어졌어.
1: Oh, she fell down like this.
0: 그렇죠. She fell down like this. Fall down이 넘어지는 겁니다.
1: 네.
0: 완전히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자, 세 번째.
1: 네.
0: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1: 그죠?
0: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1: 자, move your arms like
0: Like
1: this.
0: this.
1: 예.
0: 이렇게. 좋습니다.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t falls like this. She fell down like this. Move your arms like this.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1: 오,
0: 잘하셨어요. 다 너무
1: 네.
0: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3: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Oh,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Is it?
1: Yeah, yeah.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Oh,
1: yeah.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1: Wow, okay, thank
4: Take it.
1: you.
4: Yeah, no problem.
1: 가자, 우리 애기.
0: 한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 또 이게 금요일이라고 엄청
0: 네.
1: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0: I know, I know.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usband barely smiles.
0: Yes.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1: 네.
0: Barely는 거의 아닌 건데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에 영향 안 줍니다.
1: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Take 명사. On the plane. 이렇게 하게 돼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이거
1: 어허.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0: 오케이.
1: 만드십시오.
0: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장소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제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각종 소음, 냄새, 마찰 등등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물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민원을 토대로 민폐 행위를 하나씩 고발하겠습니다. 일처리가 미숙한 신입사원, 그의 실수로 업무가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료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조직에서는 무능력자야말로 최고의 빌런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군요. 무해하고 귀엽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존재인지 아닌지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군요. 그들은 질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태생적으로 시끄럽고 무질서한 그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들에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고요? 엄청난 소음은 누가 책임지죠? 불편을 예상했다면 더욱이 하지 말아야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불쾌한 요소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글쎄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타인을 겪어보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그거 아세요? 요즘 해외에선 드라마나 음악보다 우리 음식 인기가 더 높답니다. 그 속엔 나물도 있고요.
1: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고사리 나물 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명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들이라 그 진가를 몰랐을 뿐 나물은 어느새 산업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 그리고 그 앞자리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나물 명인 고화순 씨가 있습니다.
1: 매출은 250억 했고요.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0: 할머니 손잡고 산과 들을 쏘다니며 나물 뜯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에 자신의 나물밥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실래요? 봄나물 먹고 기운 차리는 나물의 계절.
1: 난 이렇게 뜯는 게 편해.
0: 뭘 저렇게 열심히 뜯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초록초록 여린 이 나물 이름 아시겠어요?
1: 고사리 따는 거예요. 고사리.
0: 고사리 따는 재미의 8알은 소리. 소리가 다 했습니다.

0: 나물 욕심만큼은 따를 사람이 없다고요.
1: 욕심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언제 하나 따갖고 이 하나의 바구니를 넣겠어.
2: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1: 아, 전수자. 고사리 전수자예요. 네, 둘째 딸.
2: 둘째 딸?
3: 네. 둘째 딸입니다.
1: 네. 4월 5일이 고사리철이에요, 여기는. 4월 말부터 5월 한 달이 피크. 요때 나온 고사리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데쳐서 한 이틀 말려서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1년 내내 먹는 거죠. 겨울에는 특히 귀한 거죠.
0: 명인의 나물 사랑은 뿌리가 깊습니다.
3: 엄마도 할머니랑 같이 고사리 따고 다닌 기억이 있어요?
1: 있지. 거기 시골에는 네. 이렇게 새끼를 까 이렇게 이만큼씩 배친 거.
3: 배친 걸로요?
1: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주름주름 열려. 아. 그래갖고 이렇게 네. 열어놓으면은 네. 이대로 석류굴 같은데 관광 상품으로 팔았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는 거.
3: 그 오늘 먹을 양만 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1: 외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네. 엄마의 또 외할머니도 네. 옛날에 이렇게 한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고사리를 끊는 거야.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고사리 끊으면서 이제 고사리 노래를 하는 거지.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꺾자, 고사리 꺾어서 뭐 하려고?
3: 우리 앞에 밥상에 올리려고.
1: 고사리 대사리 꺾자. 대사리가 뭐냐, 이렇게 붉은 고사리야.
3: 대사리 진짜 대사리네.
1: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계속 고사리만 꺾으면 좋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일어나려면 계속 고사리가 보여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0: 어느새 대바구니를 가득 채운 고사리.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사리 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3: 엄마가 나물이라는 걸 한다는 거를 한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 들어왔고요.
0: 결혼 후 부업으로 시작한 나물 손질. 한창 바쁠 땐 아이들 돌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1: 그때만 해도 팩스로 주문 전 주고받고 하던 때라 자다 보면 이거 고사리 뭐 50kg 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애들 학교 다 굶고 갔어. 그래서 납품하게 되면 새벽 2시, 3시 돼. 그럼 애들은 또 그냥 자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기 뭐지, 500원, 어릴 때 유치원 갈 때부터 500원 주고 빵 사먹고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애들이 누워있는데 키가 내만나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0: 그렇게 시작한 나물 사업이 어느새 30년이 다 돼갑니다.
4: 나물 때도 왔다.
5: 왔어요.
4: 반갑습니다.
5: 고생 많았어요.
4: 한 통만 더. 앉아봐.
5: 어떻게 다 하셨어, 물을?
4: 어?
5: 어떻게 다 하셨어, 물을 다?
1: 이건 산에서 나는 진짜 오리지널 참치야.
5: 향이 좋았네요.
0: 삼남매는 훌쩍 자라 이제 성인이 다 됐습니다.
1: 망쳤대. 이거는 머위.
0: 고사리 말고도 뜯어온 봄나물이 한가득. 틈만 나면 나물 교육입니다. 출가한 두 딸은 어머니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대학생 아들도 곧 합류할 예정이라네요.
4: 나물 따오신 항상 저희가 손질합니다.
5: 선배는 저희 담당이에요.
1: 이제 데쳐서 말려야 해요. 데쳐서 말리는데 물이 끓잖아요.
0: 생고사리에 든 미량의 독 제거를 위해 들치는 과정은 필수.
1: 뿌리 쪽부터 나물도 좀. 조금 뭐든지 나물도 그렇고 치나물도 그렇고 데쳐가지고 그냥 뜨거운 채로 건져서 바로 말리는 게 빨리 마르고 좋아요.
0: 삶고 말리고 불려야 안전하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어찌 아셨을지.
1: 이렇게 여는 거야.
0: 담고 나니 색과 향이 더 짙어졌죠.
1: 지금 햇살이 있잖아.
4: 네.
1: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말리는 거 한 3시간 있다가 하면 얘가 또 약간 또 한 번씩 뒤적거려줘요.
0: 볕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환기. 줄기 속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며 고사리는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모양과 색을 갖춥니다.
1: 아니,
6: 이거 아까 나물 뜯어갖고 여기 손톱에 네. 까맣게 물들었어. 이 나물 뜯으면 이거 풀이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나 이거 얽힌 이야기도 하나 있어. 학교 영업 갔더니 나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사장님이 직접 나물을 따듬냐고 옛날에 물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사장이 당연히 하지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 했더니 어쩌면 나물 따듬은 손에 이렇게 나물풀이 여기 다 묻었다고 감동받아 하면서 사장님 거 주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0: 일하는 손 알아보아준 밝은 눈이 계셨던 거죠.
7: 자, 고사리를 먼저 넣습니다.
0: 방금 따온 다양한 나물. 명희는 무슨 음식을 만들까 궁금했는데 무르익은 산나물 향을 만끽하는데 이만한 선택은 없을 듯합니다. 주연은 고기가 아니라 단연코 나물.

0: 마침 가족이 다 모인 참입니다.
1: 고생 많이 하셨어요.
2: 제가 직접 한 겁니다.
0: 명인이 이 일에 지쳐서 곤죽이 됐을 때 그래도 뒷수발 다 들어주니가 남편.
3: 자기 맛 좀 봐. 일단 이거 숙전 산에서 미소하고 뜯은 거.
1: 맛있네요.
0: 덕분에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저녁 먹을 때마다 25만 원씩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 뭐 필요 없습니다.
5: 강원도 가면은 망초떼 거기 짙은에 깔린 게 이게 망초떼 나물인데
0: 다 모인이 떠오르는 옛 이야기.
5: 난 부잣집들하고 시집갔지.
6: 엄마 왜요?
5: 내가 결혼해서 다 갚았어 이래가면서.
7: 예전에 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8: 울지 마세요.
7: 방송가가 만드는 게.
0: 결핍은 때로 강력한 동기가 되곤 하죠. 집에서 시작한 조촐한 부업은 간의 수공업 시기를 지나 어엿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지금 명인의 또 다른 이름은 CEO.
9: 안녕하세요.
0: 2021년 최초의 나물 명인으로 지정. 다음 해에는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훈장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나물 산업이라는 신세계를 열었다고 할까요?
9: 처음에 학교 급식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프랜차이즈와 수출, 연간 한 2천 통 처리하고 있어요.
10: 그럼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9: 한 250억 했고요. 네, 그다음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0: 첨단 공장에서나 볼 법한 위생시설을 통과하고 나면 나물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금 제철인 고사리를 비롯해 모양도 향도 제각각인 나물들. 건조하고 삭막해 보이는 이 공간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명인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1: 요새 고사리 좋죠?
12: 네, 고사리 너무 좋아요. 네.
11: 진짜 햇그라서 되게 좋네.
12: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11: 네, 그죠.
13: 햇그라스 좋은데 이런 것만 잘 골라야 되겠다, 그치?
14: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전에 이런 판 같은 것도 약간 어두운 그런 걸로 선별해가지고 선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고 조도도 좀 밝게 해서 이렇게 잘 보여서 인물 고르기가 많이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9: 네, 이건 이제 말린 곤들에 다시 불려서 인물 선별하는 공장인데요. 이거 버벌로 나물 펴주는 거예요. 이 말린 곤들에는 이 잎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버벌기로 하면은 얘 잎이 좀 펴져요.
0: 꽉 뭉쳐져 있던 곤들의 잎을 물거품이 부드럽게 펴주네요. 대량의 나무를 다룰 때 꼭 필요하겠죠.
9: 제가 이것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작업대에서 그냥 선별만 하다가 한 공정을 더 넣은 거예요.
0: 특별히 고안된 기계에 각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9: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걸 직접 껍질을 까서 했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까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까서 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4등분 까서 10 빼고 이렇게만 해서 납품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발달시켜가지고 이렇게 튀김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5cm 두께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줘요. 자, 얘는 튀김용. 갈비찜에 넣는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건 갈비찜용, 4등분, 밥용, 야채튀김, 샐러드용. 처음에는 손으로 다 섞어주다가 이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 기계 개발하고 튀김용 기계 개발하고 또 카레용, 밥용, 이 기계가 수두룩한 게 이 8가지를 할 수 있는 기계들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다 도라지예요.
2: 와, 도라지가 이렇게 많아요?
9: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5톤,

0: 하루 한 차씩 들어와요.
1: 오래 나무를 다뤄본 경험도 주요했습니다.
2: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쉽지 않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물 공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도라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건 오랜 노하우와 도라지의 성질. 도라지가 또 잘 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의 온도도 맞춰야 되고 물도 그냥 상수도 쓰면 안 돼. 냉각수를 써야 해요. 시행 작업을 겪으면서 계속 투자. 그래서 나물 공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0: 가지. 취미가 미녀예요. 이렇게 일하고 힘든데 미녀를 부르면서 힐링도 돼요.
1: 나물이라는 게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이 많은 양의 나물을 깨끗하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니 넘어야 할 산이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0: 이 안에서 마법처럼 도라지를 잘 벗기게 만들어도.
1: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CEO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풀기 어려운 과제를 돌파해가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나무를 선보여 왔습니다.
0: 이렇게 터덜터덜 많이 벗겨졌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거 성냥개비처럼 이게 곱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도라지는 이 십자로 네 등분밖에 안 해요. 이게 한 15등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라지를 학교에 납품하다가 이제 비빔밥을 많이 쓰는 줄 알고 곱게 채쳐줘야 되겠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계속 곱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놓으면은 무채같이 고와서 아이들이 잘 먹어요.
1: 명인이 나물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마침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재개된 때와 맞물렸습니다. 나물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아야 했죠.
0: 제가 이 사업하면서 도라지 양을 많이 깔 수 있게 개발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요. 한 공정 한 공정마다 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품목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무엇을 해결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학교 급식의 성장과 함께 명인의 사업가적 역량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물에 관해서만큼은 국내에서 따를 자가 없을 정도니까요. 마침 세계의 관심이 우리 음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셈이죠.
0: 이제 케이푸드 하면서 비빔밥이 나가고 불고기, 잡채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는 그 비빔밥의 기본이 나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물을 좀 강조하면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 나물을 다 먹여보고 싶어요.
1: K-푸드의 새로운 기대주 나물입니다.
2: 이리 오너라.
3: 우와.
2: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3: 머리 터지겠는데요?
4: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정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6: 맛있네. 정말 맛있구만.
7: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빗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빠르고 간편하게. 긴 날, 짧은 날, 무선 전동 예초기까지 세 가지 모두 증정.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치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2: 정신은 바짝 드는데요. 전신 자고 치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출게요. 아, 바람이

0: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문제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1: 아,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 자, 이 갈 때 꼬꾸라로 만든 게 있어요.
2: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볼리비아로 가는 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페루 리마를 거쳐 비행시간만 꼬박 36시간. 남아메리카 중앙에 심장처럼 박힌 나라 볼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수도 라파스에서 안데스 산맥의 서부 고원지대를 잇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융가스로 먼저 떠납니다.

표면이 마치 달과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달의 계곡입니다. 정말 달의 서와 마찬가지로 골짜기마다 푸른 생명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0: 달에 가본 적은 없는데 정말 달에 달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1: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물 깎는다 해도 이런 모습을 낼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천재의 건축가가 이런 뭐 디자인을 하고 뭐 정말 공상가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이런 모습을 그려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여행지에선 이렇게 누구나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론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3: It was built due to a lake that was here.
4: Due to a lake?
3: Yeah, it was an ancient lake.
5: It's very, you can crumble it in your hands like this.
4: Great, yeah.
5: So you know that it's very, very small grain size.
2: 암석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지층. 그것은 주변 지형이 수백만 년 동안 호수에 쌓이다가 지금처럼 높은 산으로 변할 즈음 융기돼서 지상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 그 후 골짜기의 모습이 총천연의 갖가지 모습을 띠게 된 건 물과 바람에 의해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라파스도 그런 이유로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차이가 무려 1000m 가까이 나는 지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융가스로 가려면 차량부터 새로 물색해야 합니다.
1: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도로를 갈 건데 지금 저희가 그 타고 있는 차로는 좀 위험해가지고 현지인 분들이 좀 모시는 좀 안전한 차량을 지금 구하려고 저희가 이동 중이거든요.
2: 우리나라로 치면 시외 버스 터미널 셈인 버스 승차장을 찾았는데요. 볼리비아 서부 산간지대로 향하는 주요 거점인 까닭에 많은 현지인들이 이곳을 이용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개인에게 차를 따로 대절해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1: 우리가 타고 있어요.
2: 현지인 운전기사도 고용했습니다.
1: 지금 좀 기대도 되고 또 약간 겁도 나고 그 길이 워낙 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이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여정. 하지만 운전기사 페드로 씨가 들려준 얘기에 그만 두려움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융가스 도로에서 매년 100여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 가보면 그 이유도 왜 죽음의 도로를 하는지도 알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답니다.
1: 여기가 엘 꿈브레라는 마을이고요. 그 죽음의 길 가는 그 입구 정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그 죽음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2: 십자가가 세워진 제단 앞. 코카잎, 양털 등 미리 챙겨온 재물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는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전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기도를 드리는 중입니다.
6: Muy peligroso el camino a la muerte.
7: Sí, muy peligroso aquí. Pues es cumbre. Aquí se viene a pasar la visita, la salud. Aquí caminen bien, para que estudien. Para eso estoy viniendo yo aquí.
2: 3m가 채 안 되는 도로폭. 그나마 안전막이었던 가드레일마저 하나둘 사라지자 이곳을 왜 융가스 도로라는 정식 명칭 대신 데스로드, 즉 죽음의 길이라 하는지 조금 실감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페드로 씨의 손에도 바짝 힘이 들어갑니다.

0: 윤가스 도로는 4,700m 고지에서 1,200m로 내려가는 아찔한 구간으로 지대에 따라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오가는 것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이 길이 만들어진 건 1930년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 당시 파라과이의 포로들이 끌려와 만들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간 끝에 만들어진 길. 더욱 놀라운 건 협곡 사이를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수십 미터의 아찔한 낭떠러지 위로 200m 구간에 걸쳐 설치된 철사줄. 현재 윤가스 계곡에 살고 있는 주민은 20여 가구. 주민들은 계곡 사이를 이어줄 교통수단이 없어 자체적으로 줄을 설치했고 그 수는 10여 개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 둘까지 네 사람. 그들은 싣고 온 짐을 다 내리더니 주차한 차에 익숙한 솜씨로 꽁꽁 방수천을 덮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줄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짐을 줄에 매달더니 힘껏 밀어냅니다. 가다가 툭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타나 봤더니 천으로 몸을 감싼 후 고리에 묶어 매달릴 수 있게 만들었을 뿐 사람이나 짐이나 똑같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절벽 위를. 보고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데 호베르트 씨는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랍니다. 어른들은 기술을 익혀 탄다지만 이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걸까요?
1: 아, no, como te dije, mi amada, aquí me sientas. Y bueno.
0: 집으로 가는 길이 천길 낭떠러지는 사람들. 목숨을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어린 딸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 과연 어떨까요? 딸의 표정을 살핀 후 거듭 확인을 합니다.
2: 다니엘? 네. 어떤 라도? 아시? 아시? 아, 얘가 시키는 게 있어.

0: 있다. 하지만 아찔한 허공 위에선 3시간, 아니 그보다 더 길게 느껴질 그 지옥 같은 시간. 그들은 왜 이 위험한 협곡에서 생사를 걸 만큼의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척박해 보이는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줄에 매달려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도 그리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1: 아, 이게 지금 물살이 엄청 세고 다리가 흔들기 어려가지고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지금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0: 그래도 둘 중 선택하라면 저는 당연히 이 다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로프로 30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이상 힘들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줄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2: 아, 집이 나왔다. 아, 다 왔다. 아, 진짜 전망 좋은 집에 사시네. 여기 또 다른 집이 있네.
0: 이분이 집 주인이신가 봅니다.
2: 아, hola.
3: ¿Cómo está? Buen día.
2: Ah, buenos días.
0: 오늘아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게도 잘 익은 파파야 열매 한 통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2: 아유, 회지를 되게 잘하시네.
4: 미스터 파카만.
2: 아, 예, 들고 먹으면 돼요? 저 다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진짜 달아요. 되게 잘 익어가지고. 진짜 달아요. 약간 향은 있는데 달아요. 그렇죠.
0: 마당에 널어놓은 푸른잎. 코카인의 재료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볼리비아인들이 기호식품으로 즐겨 씹는 코카잎입니다.
2: 아, buenos días. 아, 여기 지금 코카잎 따고 계시는구나.
0: 코카잎을 따는 아내분의 모습이 우리나라 녹차밭에서 본 찻잎 따는 모습과 무척이나 닮았습니다.
4: 아, 이렇게.
0: 요즘 주인 아저씨 내외는 코카잎 수확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2: 와, 진짜 넓게 있네요, 코카잎 꽃가밭이.
0: 온통 푸른 코카잎들로 가득합니다. 융가스는 코카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볼리비아의 전통적인 코카 재배지. 주민들이 융가스를 떠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2: 아, 오케이,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아,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4: 차오.
2: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차오

0: 안데스산 중간에 안긴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 소리는 분명 돼지인 것 같은데 생김새는 개 같기도 한 돼지 한 마리가 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 고산지대라 추워서 그런지 돼지들 털이 되게 기네요. 꼬리도 좀 다르고. 이렇게 방목해서 돼지들을 키우나 봐요.
0: 이렇게 털이 긴 건 가축화되기 이전의 돼지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돼지가 야생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 또 이 고원의 자연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남매들이 있습니다.
2: 올라.
0: 하지만 낯선 사람이 다가가자 그대로 얼음.
2: 올라.
0: 이 순수한 모습은 또 때묻지 않은 자연과 어쩌면 그리 닮았을까요? 아이들은 안데스 인디오 중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는 케추아족의 아이들입니다. 케추아족은 안데스 산지에서 감자, 보리 등 고원에서도 잘 자라는 고랭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소나 돼지, 양 등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산은 주요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마치 애완견이 주인을 따르듯 어린 소녀들을 졸졸 따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안데스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야마였습니다.
3: 너 le teme a la persona, no?
4: No. Tiene miedo a las llamas. Porque no lo criamos con las llamas.
0: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야마.
5: 아, 오케이, gracias. 그냥 주면 돼요?
3: 네.
5: 아, 손바닥. 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이고, 배고팠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0: 그런데 배가 부른 걸까요?
5: 요령이 없구나, 내가.
0: 먹으면서도 자꾸 뒷걸음질을 치더니만.
5: 아이고. 알았어, 다시 일어.
0: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5: 배불러? 잘 먹었어? 아, gracias. 뭐야? 분명히 내 집도 안 먹었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구나.
0: 실은 사연이 있답니다.
4: Sí, esto lo criamos porque su mamá le botó. Después lo crían así, las llamas también.
0: 원래는 다른 야마들처럼 방목해서 키워야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버려져 자매가 키우는 것이랍니다. 야마는 안데스의 전통적인 삶 속에서 결코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털은 물론 고기, 우유까지 모든 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쳐온 고마운 동물입니다.
5: 아, 야마 진짜 많다. 다 저희 지금 쳐다보네요.
0: 곱게 치장한 얼굴로 경계를 하기는커녕 녀석들이 오히려 카메라에서 눈을 뗄 줄 모릅니다.
5: 아, 귀여워. 어휴, 침 뱉는다.
0: 순간순간 드러나는 야생의 본능. 안데스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야마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길들이고 교감을 나눠왔습니다.
5: 머리하고 목에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야마 주인분들이 예, 자기 야마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라서. 예. 근데 그게 되게 이쁘네요.
0: 털 장식 하나에서도 야마를 향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5: 아, buenas tardes. Hola. 아, 또, 아, 그, 가사?
0: 좀 전에 만났던 자매와 다시 만났습니다.
5: 아, gracias, gracias. 이번에 세간살이가 다 있네.
6: 아, 와. 아이고, 요거가 볼 때는 그런 건가 봐.
5: 와, 와,
1: 진흙으로 이렇게.
0: 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시원했습니다.
5: 밖은 더운데 안은 진흙이 좀 그런 열을 튕겨주나? 아무튼 굉장히 시원한데요? 아, 되게 수줍어하세요 지금. 자매분이신데.
3: 네, 근데 지금 네. 이분들이 가셔야 된대요. 아, 저기 위에 야마가 새끼를 방금 낳았대요.
4: 에서. El camino más arriba. Se quedó hace rato. Estaba pariendo.
0: 마음이 다급한 언니 리셀. 그리고
6: 개 탄다 얘가요. 뭐야?
0: 익숙한 듯 잽싸게 뒷자리를 차지하는 검둥이 녀석. 그 덕분에 저는 짐칸 신세인 채로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차의 흔들림이 심해집니다.
6: 아, 엉덩이 진짜 아픈데 봐.
0: 비포장길에선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셀 씨는 지금 야마와 새끼가 안전한지 그 걱정뿐입니다. 집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7: 여긴가요? 여기예요?
4: Los perros sí está ahí abajo, parece que aún no parió.
0: 이제 서둘러 야마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방금 출산한 어미와 갓 태어난 새끼 야마를 금방 발견했습니다.
5: 어, 일어서지도 못하네.
0: 그런데 어미와 리셀 씨 사이에 생각지 못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놓으려는 걸까요?
4: Porque si lo dejamos en el campo se lo cazan los leones o sino los zorros.
0: 평소엔 온순하기만 한 야마가 공격성을 드러내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5: 근데 이 모성본능이란 게 아무리 순한 동물도 자기 새끼를 예,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개 모성 본능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0: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와의 팽팽한 대립. 양쪽 모두 새끼를 위하는 마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잠시 후. 자매는 오늘 결국 새끼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지켜낸 강한 모성이라면 어떤 산짐승인들 못 지킬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는 겁니다. 소녀들의 그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척박한 땅의 주인이었던 안데스의 원주민들. 그들은 산이 하는 말을 듣고 산의 흐름을 느끼고 또 산의 위력에 경외심을 표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함이 요구되는 고원의 삶에서 옆을 지켜준 야마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테죠. 인간과 동물의 우정이 역사를 만드는 곳. 이제 저는 이 땅에 더 오래된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그곳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무려 50배, 토로토로 국립공원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거대한 산과 절벽들이 도로를 타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도 잠시. 토로토로로 향하는 길이 가로막혀버렸습니다. 맨 앞차의 타이어 펑크로 정비 중이었습니다.
5: 또로또로 국립공원 가는 길인데 길이 막혀버렸네요. 이거 뭐 어떻게 빼나 이거 차들 다. 아우마.
0: 페루에서 단체로 관광을 온 학생들입니다.
5: 또로또로. 또로또로.
0: 드디어 복구가 다 끝나고 마침내 길이 뚫렸습니다. 짧은 만남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의 맛이겠죠? 구불구불.

0: 결 하나까지 다 드러난 숲꼭지대. 어떻게 인간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힘만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비밀을 풀어줄 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Bien, bienvenido. Un lugar muy bello.
1: Ah, gracias.

0: 사연의 걸작을 만나러 가는 길. 이방인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바위 절벽을 따라 그렇게 30분 남짓.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 가쁜 숨보다 벅찬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부에노, 부에노.
0: 인간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저는 지금 태초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2: 정말 생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네요. 아무런 어떠한 것도 진짜 침범하지 않은 완벽한 태초의 자연의 모습.

0: podemos ver un animal vive en África, el elefante.
1: Ah, elefante, elefante.
0: Exacto.
1: Ah, coquiri. ¿No?
0: Es un elefante muy idéntico. Yeah, yeah. La trompa.
2: Ah, sí, co, ¿no? Co. co.
3: 그리고 거북이를 쏙 빼닮은 바위 옆. 볼리비아 민속음악에 맞춰 아주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올라.
5: Sí. ¿Qué está haciendo ahorita?
4: Videoclips musicales.
5: 아.
3: 연주나 노래 비록 모두 리핑크지만 토로토로 국립공원 홍보를 위해 구성된 공식 지정 가수들입니다. 어쩐지 표정이나 춤 사위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6: 너무 재밌네 여기.
1: 발레 발레?
3: 이 광활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 올라 올라.
3: 인사는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6: 발만 그러는구나.
1: 지? 지?
3: 대신 춤과 음악에 몸을 맡겨봅니다.

0: 그런데 볼 땐 참 쉬워 보였는데 이 현란한 발동작 막상 해보니 쉽지 않습니다. 설마 홍보 장면에 담기는 건 아니겠죠?
1: Gracias, gracias, gracias. Chao, chao,
2: chao, chao,
3: chao, chao.
2: Saludos,
3: Corea del Sur.
1: Chao, chao, chao. 아 너무 친절한 분들이세요.
0: 토로토로 가수들과의 짧았지만 유쾌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시간 여행. 이번엔 6천만 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어린 자바도 높이가 10m는 돼 보이는 거대한 천연 동굴입니다.
1: De esa forma los oleajes o las corrientes de agua desgastan y erosionan.
2: 태초의 신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뭐랄까 이 등산복을 벗고 카메라를 떼고 나뭇잎 옷에 창 들고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0: 6천만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동굴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0: 자연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동굴의 변화도 계속될 것입니다.
1: 아, 대역곡이죠, 대역곡. 이게 진짜 기대도 안 했던 풍경이 갑자기 펼쳐지네요. 장엄함 그 자체네요. 이런 풍경은 제가 살다 처음 보네요.
0: 오늘 이 웅장한 자연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사람을 향한 여행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땅과 자연. 안데스 중부에서 만난 볼리비아의 돼지. 그 역사 속에 켜켜이 쌓인 지층과 같은 이야기를 안고서 저는 또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0: 남미 중앙에 자리한 내륙 국가 볼리비아에도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해발 3,800m. 우리나라 여의도의 1,000배 크기인 바다 같은 호수 티티카카의 품에 안긴 코파카바나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를 기반으로 잉카 제국의 문명을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양 갈래로 딴 머리 위에 특이한 모양의 모자. 이들은 안데스 원주민이자 잉카 제국의 후예인 아이마라족입니다.
1: 전통 복장 입으신 할머니들이 쭉 앉아서 지금 물건을 팔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모자도 다 쓰고 계시네요.
0: 등에 알록달록 포대기를 두른 할머니들이 유독 많습니다. 아이마라족 여성들이 물건을 넣거나 아이를 업을 때 쓴다는 포대기에 새겨진 건 잉카 시대의 문양. 제국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흔적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말없이 보듬고 있는 것은 끝없는 수평선의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1: 아,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니 진짜. 끝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물빛이 어쩜 이렇게 파란지.
0: 고대 잉카인들은 티티카카 호수를 모든 것이 태어난 곳, 즉 시원의 터전으로 여겨왔습니다. 주민들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작습니다. 고도가 높은 티티카카 호수는 큰 물고기가 잘 살지 못합니다. 얼음 팔뚝만큼 자란 송어를 보여주고 싶다는 코파카바나의 어부 파비앙 씨.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2: 그라시아스.
0: 작은 조각배를 타고 노를 몇 번 젓자 안에 무언가가 잔뜩 든 그물이 나타납니다. 파비앙 씨가 운영하는 송어 양식장입니다. 얼핏 보아도 힘도 세고 크기도 엄청나 보이는 송어떼가 그물 안 한가득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3: 에따라 드루쩨. 드루쩨.
0: 이렇게 큰 물고기를 보기 힘든 티티카카 호수에서 송어가 잘 자라는 건 차가운 물에서 성장이 빠른 송어의 특징 때문.
3: 이것은 그런데 estos quieren crecer así. Sí, crecer.
0: 이 송어들에게 티티카카 호수가 살기 좋은

0: 터전이 돼준 것처럼 호수로 인해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우루스 섬을 찾아가는 길. 배가 호수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무성하게 자란 갈대가 천연수로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100길을 따라 10여 분을 더 간 그때 갈대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갈대로 만든 집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 해발 3,800m 티티카카 호수 위에 떠 있는 인공 갈대섬 우루스 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신기하면서 조금 겁도 납니다.
1: Is totally stable?
2: No. When it's broken from the base, from the wood, not it's move it.
3: 저기 안정적이진 않대요. 막 저기 안에 이제 밑에 뿌리가 좀 잘못되면은 푹 가라앉기도 하나 봐요.
0: 3m 정도의 두께로 쌓여 있는 바다.
3: 진짜 갈대인데요, 또 돌아.
2: This is totally. 또
3: 돌아. Yeah.
2: Yeah.
3: It's stable.
2: Yes, it's stable. Yeah.
3: 또 돌아. 와, 이 정말 장관이네요. 이게 멋져서 장관이 아니라 너무 특이한 풍경이라서 장관이에요. 지금 이 갈대 위에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요.
0: 수심 3m까지 쌓여있는 갈대층. 물속에 잠긴 갈대는 오래 두면 썩기 때문에 보름마다 한 번씩 새 갈대를 깔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섬이 가라앉기 때문에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는 작업입니다.
2: All the family working this island for living all together. Mm-hmm. Usual they made this island put the root base. The root base is that. The root base.
3: Yeah.
2: And that one is come to floating on the up and they look in and bring together to this place.
0: 물 아래로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갈대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3: 다 이 갈대 그 또또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식당인 것 같은데 식당도 또또라, 이 밑에 이 집도 다 또또라예요. 저도 또또라.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여긴 꼭 방문해 볼 만한데요.
0: 전체 인구는 천여 명. 한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서부터 300여 명이 사는 큰 섬까지. 40여 개의 섬이 마치 하나의 섬처럼 떠 있는 갈대섬. 원래 잉카 제국의 천민이었던 우루족이 호수로 들어온 건 약 500년 전. 스페인의 침입을 받고 도망칠 곳이 이 호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온 터전 속에 우루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3: 와,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아, 여기는 정말, 이야, 해 지는 모습까지도 예술인데요.

이제 지금 보이는 노란 지금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다 초등학교래요. 그러니까 여기 섬에 살고 있는 그 꼬마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고, 지금 건물별로 그 학년이 다른 거예요. 뭐 요, 저 건물에 1학년, 요 건물에 2학년, 뭐 뒤에 보이는 건물은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 섬 안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0: 중학교는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된대요.
1: 아이들은 통학선으로 집집마다 돌며 친구들을 태우고 등교합니다. 학교는 운동장도 잔디밭이 아닌 갈대밭입니다. 급식 식판도 섬에 뚫어놓은 호수물로 씻습니다. 밥도 반찬도 모두 어른들이 호숫가에서 키우고 잡아온 것들. 현대문명의 혜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은 호수 위에서의 삶과 생활 방식을 배우면서 그렇게 어엿한 섬의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2: Es muy importante para nosotros, porque ellos son los futuros de la isla. Cuando ellos van a ser jóvenes mayores, ellos son los que van a dirigir la isla de los niños. Por eso los niños son muy importantes para nosotros.
1: 사람들이 섬 위로 쌓아 올린 갈대의 두께만큼 호수의 시간도 그 두께만큼 쌓여갑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제 눈에 비친 호수는 온전히 그들만을 위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0: 3위를 하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1: 로로크스보다 더 힘들어.
2: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

0: 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9: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라졌어.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크랑?
1: 크롱 안 자고 밖에서 뭐해?
0: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0: 크랑! 크랑.
1: 아닌 것 크랑, 같은데.
0: 크랑!
1: 크롱,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냐?
0: 크랑! 크랑!
1: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0: 크랑, 크랑.
1: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0: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1: 벌써 내리는 거야?
0: 크랑크랑!
1: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1: 앞이 안 보여.
0: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0: 크랑, 크랑.
1: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0: 크랑.
1: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3: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0: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크롬, 뭐해?
1: 크롬, 크롬.
0: 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크롬, 크롬.
2: 뽀로로와 크롬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어, 저건, 크롬.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크롬. 어, 저건 또 뭐지?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0: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0: 난 뽀로로고 얜 크롬이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 크랑.
3: 당연하지.
0: 정말 고마워.
3: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2: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0: 우와!
3: 자, 다 됐다.
0: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1: 크랑!
0: 우와! 와, 잘 됐다!
3: 다행이야.
0: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고맙긴.
0: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3: 어, 벌써 가려고?
0: 어, 크랑?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크랑? 어?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3: 우와, 정말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3: 고마워.
0: 다 됐어.
3: 우와, 정말 멋지다.
0: 다행이다. 크랑크랑. 그래, 이제 집에 가자. 크랑크랑.
3: 잘 가, 또 놀러 와.
0: 안녕,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요술 이불아, 고마워.
1: 크랑, 크랑.
0: 이제 자자, 크롱.
4: 우리 왔어.
0: 들어와.
4: 안녕.
5: 아직 자고 있었구나.
0: 어서 일어나.
6: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7: 맞아.
0: 아, 참, 그랬었지.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빨라야, 연돌 뒷골 크롱, 크롱!
0: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 이불이야.
8: 무슨 말이야?
0: 어? 크롱 이불은 요술 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1: 크롱!
6: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0: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6: 에이, 요술 이불은 무슨...
0: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1: 크롱!
0: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이불아, 자고 있니?
1: 크롱, 크롱!

0: 모니터 변해라. 이 됐다. 네,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2: 좁을 것 같은데.
1: 같이 숨자.
2: 밀면 어떡해.
3: 미안. 그럼.
1: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3: 어디?
1: 뭔가 본 것 같은데?
2: 에디, 로디.
1: 찾았다.
4: 들켰어.
5: 잘 숨었는데.
1: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6: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5: 어떻게 찾았지?
1: 저 보면 보이거든.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또 누굴 찾지?
0: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1: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0: 아, 어떻게 찾았지?
1: 통통이도 찾아냈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롱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저쪽이 수상한데.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거기 뽀로로 찾았다.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2: 내가?
1: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뭐였지?
2: 뽀로로. 너도 착했네.
1: 패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2: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5: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1: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저거야.
5: 뭐?
1: 없어졌어.
5: 뭐가 있다는 거야?
1: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6: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0: 빨리 와, 고비.
6: 사진 나왔어. 자.
2: 고마워.
1: 나도 보자.
6: 자, 뽀로로도.
1: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2: 뭐가?
1: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2: 정말? 뭘까?
1: 크랑크랑. 이게 뭐지?
5: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1: 이것 좀 봐봐.
5: 뭔데?
1: 거기 뭐가 있잖아.
5: 그렇네.
6: 뭐가 있다는 거야?
2: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1: 이게 뭐지?
6: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1: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2: 혹시 요정 같은 건가?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0: 잘 모르겠는데.
1: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5: 요정은 무슨? 요정이 어딨어?
1: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5: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4: 못 봤어.
5: 너희는?
1: 크랑크랑.
2: 나도 못 봤는데.
7: 나도.
1: 난 봤다니까.
5: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1: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5: 아이, 그럴 리가.
1: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2: 나도 같이 갈래.
1: 우리도 가고

0: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1: 나도 같이 갈게.
0: 어?
1: 같이 가.
0: 다 가버렸네.
2: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3: 요정아!
4: 크랑!
3: 요정! 요정아!
4: 크랑! 크랑!
1: 요정아! 요정아!
3: 숲을 다 둘러볼 거야?
5: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3: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6: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3: 이따가. 어? 패티, 가보자. 요정아!
5: 아니네.
6: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3: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5: 어디 보자.
4: 요정아, 어디니? 총총아, 어디야? 요정 찾았어?
7: 못 찾았어.
1: 나도.
5: 거참.
3: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4: 크랑.
3: 요정 나오라고.
4: 크랑. 크랑.
3: 뭐가?
4: 어?
3: 찾았다.
4: 크랑.
3: 크랑. 크랑. 물 속에 있나 봐.
2: 뭔가 반짝였어요.
3: 크랑. 가보자.
4: 크랑. 크랑.
2: 물고기들이었네요.
5: 보라라, 크랑, 요정 찾았어.
4: 크랑크랑.
3: 너흰?
6: 우리도 못 찾았어.
0: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 막 걱정 않아?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어, 좀 쉬자. 어, 뭐야?

0: 나도 알았다. 어? 안 돼! 어!
1: 맛있겠다! 맛있겠다!
2: 리브야 퐁피리 봉봉.
0: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2: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0: 이제 안심해도 돼.
2: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0: 어? 에디가 꿈꿨나 봐.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2: 잠깐 잠들었나 봐.
0: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

0: 못 찾았어.
1: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2: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3: 정말?
0: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0: 리브야 뭐라고?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5: 애기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봉피리 봉봉.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수많은 전쟁이 이어져 왔다. 끝없는 싸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어느 날. 그 바람, 물, 불의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주는 평화를 되찾는다. 수호자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힘이 담긴 에너지잼을 비밀의 장소에 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1: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돌아오겠다.
0: 그리고 오랜 전설이 잊힌 지금 에너지잼을 손에 넣어 우주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2: 오랜 전설과의 만남. 오랜만에 남산 놀이터에서 노니까 정말 재밌다.
3: 맞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4: 조금만 더 놀자. 10분만. 아니, 딱 5분만.
2: 안 돼. 하나 누나가 걱정한다고. 어? 로기가 어디 갔지? 아, 로기가 없어졌어. 로기! 로기! 로기!
4: 유령 등장이요.
5: 이 목소린 로기?
6: 뭐야, 놀랐잖아.
4: 방금 타요 표정 봤어?
2: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6: 맞아, 이번 장난이 심했어.
4: 내가 뭘? 어? 어? 어?
5: 뭐지?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4: 가서 확인해보자.
2: 어? 로기!
5: 어, 로기 돌아와!
2: 못 말려! 내가 빨리 데리고 올게! 로기!
4: 어, 이럴 때 카튜브를 찍어야 하는 건데.
2: 로기! 돌아와! 이러다 하나 누나한테 다 혼난다고!
4: 저런 거 처음 봐.
5: 저게 대체 뭐지?
4: 가까이 가서 보자.
2: 안 돼, 로기.
4: 무서우면 넌 안 와도 돼.
2: 나도 안 무섭거든. 같이 가.
7: 어? 늦은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니?
4: 이상한 빛이 보이길래 따라왔어요.
5: 바로 저 앞이요.
8: 빛이라고? 무슨 빛?
5: 어? 어디 갔지?
4: 좀 전까지 엄청 밝은 빛기둥이 있었는데.
9: 아, 우리가 야간 공사를 하느라 쓴 조명을 본 모양이구나.
10: 별거 아니니까 이제 내려가자.
11: 자, 빨리빨리.
6: 왜 안 오는 거야?
5: 아, 저기.
12: 얘들아!
6: 어? 어떻게 같이 와요?
13: 공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6: 그랬구나.
14: 그런데 그 빛은 뭐였어?
2: 공사장 조명이었대.
4: 분명 조명은 아닌데. 마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같이 생긴.
11: 맞다. 어? 내일 중장비 타워 오픈식엔 다들 올 거지?
15: 초대형 포크레인과 새로운 장비들도 볼 수 있으니 꼭 구경하러 와.
6: 와, 꼭 갈게요.
5: 기대돼.
10: 그러려면 얼른 가서 자야지. 어서 내려가자.
5: 네.
2: 난 일찍 가서 배 앞에서 볼 거야.
6: 나도.
4: 안 돼!
16: 큰일 날 뻔했잖아!
17: 그나저나, 닉스님은 언제 깨어나시는 거지?
16: 에너지가 다 회복되려면 아직이야.
17: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에너지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가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16: 우리가 찾아온다고?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17: 뭐라고?
18: 닉스님도 깨어나시면 칭찬하실걸. 그쵸 닉스님.
17: 그럼 부대장 정도는 지켜주시려나?
19: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출동이다.
2: 꼬마 버스 타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0: 고마워 타요.
21: 타요. 어?
2: 아 얘들아,
3: 운행은 끝났어?
2: 응. 다들 중장비 타워 오픈식에 갈 거지?
14: 당연하지.
4: 난 못 가. 어? 가봐야 할 데가 있거든.
2: 뭐? 어디 가려고?
4: 어제 남산에서 본 이상한 빛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2: 그건 공사장 조명이었다잖아.
4: 헥. 명탐정의 눈을 속일 순 없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같이 갈래?
2: 아, 나는...
4: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2: 겁쟁이 아니거든. 같이 가면 되잖아.
14: 얘들아!
22: 어두워서 안 보여.
23: 빨리 보고 싶은데.
3: 언제 시작하지?
14: 어, 저기 봐. 어?

0: 빌리!
1: 맥스! 축하해!
0: 새로운 중장비 타워 정말 멋진데?
2: 고마워!
3: 어?
2: 얘들아, 타이와 로기는 어디 있니?
4: 남산에 갔어요.
2: 어? 거긴 왜?
4: 어제 본 빛이 이상하다고 더 조사해본대요.
2: 뭐?
5: 이런...
6: 당장 가봐야겠어.
3: 빌리! 사랑해! 이거 봐요! 봉봉 힘 세죠? 봉봉 커서 중장비 될래요!
5: 그래
7: 분명 이 근처였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지?
3: 그것 봐, 공사장 조명이라니까. 빨리 돌아가자.
7: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에? 이게 무슨 소리야?
3: 아까부터 참았다니.
7: 으이그. 또야?
3: 이번엔 나 아닌데.

0: 어디요? 어떻게 됐어? 괜찮아?
1: 이제 조용해졌어.

0: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난 누구니?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마트 패드 터치!

0: 욕심쟁이 소똥구리.
1: 우와, 정말 예쁘다. 아, 고창기가 너무. 으아, 이게 무슨 냄새야?
2: 딘, 무슨 일이야?
3: 설마 공룡똥을 밟은 거야?
1: 얼른 씻고 올게.
3: 어? 똥이 왜 혼자 굴러가고 있지? 어? 위에 곤충들이 있어?
0: 소똥구리라는 곤충이야. 소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50배의 똥을 굴릴 수 있어.
3: 우와, 나처럼 힘이 아주 센 곤충이네.
0: 응, 그래서 초원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대. 똥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분해해서 가져가.
3: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걸까?
0: 작아져서 알아보자. 응? 작아져라 드론 출동!

0: 왜 이렇게 힘쓰니?
1: 소똥구리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2: 무슨 일인지 가보자.
1: 응? 이건 다 내 거야. 저리 가!
3: 뭐? 이걸 다 너 혼자 차지한다고?
4: 그런 게 어딨어?
5: 정말 너무해!
1: 그럼 덤벼보시지!
2: 소똥구리야, 왜 싸우는 거야?
1: 너희는 또 뭐야? 상관하지 마! 너희도 내 똥을 노리는 거지?
6: 아니야! 우리 똥은 관심 없어! 맞아!
1: 내가 믿을 줄 알고!
2: 소똥구리야! 정답 만드는 걸 도와줄게!
1: 날 도와준다고?
2: 응, 똥이 마르기 전에 만들어야 하잖아.
1: 그렇긴 한데.
6: 경단 옮기는 것도 도와줄게.
1: 응? 그래, 알았어.
7: 여기 있었구나. 근데 뭐 하고 있어?
1: 소똥구리를 도와주고 있어. 이제 경단에 소똥구리 집으로 옮기면 돼.
7: 소똥구리? 이름이 특이하네. 나도 도울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어?

0: 우와, 엄청 크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공룡 똥을 만진 거야?
1: 내 똥!
0: 소똥불이야, 우리가 구해줄게.
1: 내 똥, 내 똥들도 구해줘.
0: 응, 그보다 이로 곤충 탐험대 출동. 더머핑, 소똥구리를 부탁해.
2: 응.
0: 비키, 경단들을 구조하자.
3: 알았어.
0: 렉스, 슈퍼 갈고리. 비키, 경단들의 가운데로 모으자.

0: 저기 바위가 있어.
1: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 힘을 합쳐보자.
2: 속도가 줄질 않아.
1: 야, 렉스 슈퍼 부스터.

0: 너무 귀여워.
1: 애벌레들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2: 난 또 혼자 똥을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줄 알았어.
1: 똥 속에 알을 낳으면 아기들이 그 똥을 먹으면서 자라나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똥이 아주 중요해.
3: 그렇구나.
4: 난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아까 똥 경단을 무너뜨려서 미안해.
1: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5: 하지만 너무 욕심내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3: 맞아. 공룡의 똥은 많으니까 소똥구리들과 나누는 게 어때?
1: 응. 아기들에게 좋은 똥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다음부턴 욕심내지 않을게. 고마워.
3: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야.
4: 근데 애벌레들 정말 귀엽다. 으아! 어?

0: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0: 축구를 해요.
1: 오늘은 다 함께 축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잘 보세요.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그 보소. 본 김에 나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보석만 손에 넣으면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콩지라빗 디럭스 하우스.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지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콩지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목욕놀이.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캡슐 묻기.
5: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6: 여러분,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까요?
4: 타임캡슐이 뭔데요?
6: 타임캡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4: 어떻게요?
6: 자기가 아끼는 걸 이 통에 담아서 어린이집 마당에 통째로 묻으면 되는 거란다. 알겠니?
4: 풀처럼 자라게요?
6: 아니, 수지. 누가 찾아낼 때까지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4: 만화책이요.
6: 만화책 좋지, 페파.
4: 네. 전 음반이야.
6: 음반도 좋고, 수지.
7: 장난감은요?
8: 네.
7: 동전은요? 우편은요?
4: 당근은요?
6: 허허, 우리 레베카는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4: 네.
6: 전부 다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요.
4: 선생님, 선생님. 미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요?
6: 페파는 어떻게 살 것 같니?
4: 제가 미래에 살면요, 달나라에 살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달나라에 초대하고요.
7: 저는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거예요.
4: 안녕.
6: 자, 미래에 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남길까요? 앞에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하고.
4: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지금쯤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주말엔 화성으로 놀러가고
7: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6: 아주 잘했어요.
5: 집에 갈 시간이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4: 우리 타임캡슐 만들었어요.
6: 아, 페파 아빠 마침 잘 왔어요. 마당에 구멍 좀...

0: 좀 봐줄래요?
1: 아, 예, 그러죠.
2: 타임캡슐을 묻으려고 팔팔아빠가 운동장에 구멍을 팝니다.
1: 됐다.
3: 이제 다시 파내도 돼요?
0: 허허, 누가 찾아낼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묻어두는 거라니까.
3: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요?
0: 페파, 넌 어쩜 너희 아빠 어릴 때랑 그렇게 똑같니?
3: 제가요?
0: 그래, 내가 너희 아빠를 가르쳤을 때도 그랬거든.
3: 저희 아빠도 가르치셨어요?
0: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나한테 배웠는걸. 그쵸, 여러분?
4: 네, 네 그럼요, 선생님.
0: 너희 엄마 아빠들도 어렸을 때 다 같이 타임캡슐을 만들었단다.
1: 예, 생각나요. 작은 나무 옆에 묻었던 것 같은데요.
3: 지금 파도 돼요?
0: 그럴까? 우리가 그때 이쯤에 묻었지 아마?
1: 오, 그 나무는 훨씬 작지 않았나요?
0: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요. 그동안 이 나무는 안 자라나요?
1: 안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묻은 타임캡슐이다! 마술! 얼른 열어보고 싶군.
0: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4: 네, 선생님!
0: 자, 뭐가 나오나 볼까? 후! 옛날 만화책이네.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다.
0: 양철 비행기랑
5: 내가 아끼던 비행기인데
0: 음반도 있네.
5: 내가 아끼던 음반이네.
0: 말라 비틀어진 당근도 있네요.
5: 내가 넣은 건데
3: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0: 엄마 아빠들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네요. 어렸을 때 찍은 거죠.
3: 안경 쓴 저 꼬마 돼지는 누구예요?
5: 너희 아빠일걸? 오, 저건 나네.
6: 미래 친구들아, 안녕.
3: 아빠 목소리가 저렇게 웃겼어요?
6: 지금쯤 너희는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3: 우린 달에 안 살아요.
2: 타임캡슐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찾아내서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3: 바닷가 바위 웅덩이.
2: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팔팔한 조지는 바닷가를 좋아하죠.
3: 여긴 왜 모래가 없어요?
5: 여긴 모래가 없는 바다니까 그렇지.
3: 모래가 없다고요? 우린 모래성 만들러 온 건데요, 할머니.
2: 팔팔한 조지는 모래성 만드는 걸 좋아해요.
5: 아이고, 울지 마. 이리 온 조지. 바위만 있어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3: 재밌는 거 뭐예요?
7: 파도가 밀려왔다 가면 이 바위 해안 곳곳에 작은 웅덩이들이 생긴단다.
5: 바닷가 바위 웅덩이지.
7: 그 웅덩이를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단다. 파도에 밀려온 것들.
3: 오, 저기 반짝이는 저거 뭐예요? 동전이다. 우와.
7: 이거 혹시 해적들이 흘린 보물 아닐까? 오.
5: 다른 웅덩이에 또 뭐가 있는지 찾으러 다닐까?
3: 네! 찾아서 다 이 양덩이에 담아요.
7: 어디 보자. 여긴 또 얼마나 신기한 게 있으려나?
3: 여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7: 페파, 더 신기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보렴.
3: 오, 정말 뭐가 있어요.
7: 그치, 뭔가 볼까? 개네!
2: 개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물었네요.
7: 아야!
3: 너 아주 나쁜 개구나. 저거 봐, 조지. 저 개 옆으로 걷는다. 너도 봤지?
2: 조지가 개의 흉내를 내는 걸 보고 팔팔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3: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8: 꼬집, 꼬집, 꼬집.
7: 에헤, 나쁜 개 두 마리가 할아버지를 막 꼬집으러 오네.
8: 꼬집, 꼬집, 꼬집.
3: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7: 안 돼, 안 돼. 저리 가, 나쁜 개들아. 썩 너희 웅덩이로 가지 못해.
3: 맞아.

0: 여기엔 뭐가 있을까?
1: 여기엔 또 뭐가 있니?
0: 소라 껍데기야.
2: 파도 소리도 들어볼까?
0: 파도 소리라니요?
2: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린단다.
0: 와, 진짜 파도 소리가 나요. 저 이 소라 껍데기 좋아요.
2: 조지, 너도 소라 껍데기 찾아볼래?
3: 있다.
0: 그건 소라 껍데기 아니야. 아우.
1: 페파 말대로네. 우리 조지가 소라 껍데기가 아니라 화석을 찾았구나.
0: 화석이 뭐예요?
1: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이 죽어서 돌처럼 된 거란다. 공룡처럼 말이지.
3: 공룡.
0: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2: 그치? 근데 어쩌나? 아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0: 물고기요? 어디요? 오!
2: 가엽기도 하지. 이 안에 갇혔네. 오. 아오.
0: 얘가 그러는데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대요.
1: 그럼 너희가 바다로 보내주렴. 이 양동이에 담아서.
0: 네!
4: 팔파가 아기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았어요.
0: 조금만 참아, 아기 물고가. 친구들 금방 보게 해줄게.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재활용하기.
4: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러 오셨어요. 아침이라 황소 아저씨는 웬만하면 조용조용 일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팔파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0: 이 소리 뭐예요?
5: 청소부 아저씨가 오셨나 보구나.
0: 안녕하세요, 아저씨.
5: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바빠서 이만 쓰레기 치울 게 많거든요.
0: 안녕히 가세요.
5: 갈게요.
6: 꽉 차있던 쓰레기를 다 비워주고 갔어요.
7: 그래요? 우리 아침 먹은 것도 정리해야겠네요.
0: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7: 도와주면 좋지.
0: 빈병은 제가 버릴게요. 쓰레기통에요.
7: 페파, 안 돼.
0: 왜요?
7: 빈병은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야. 재활용통에 넣어야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6: 쓰레기통엔 다시 못 쓰는 것만 넣어. 그래야 황소 아저씨가 다 가져가시거든.
7: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재활용통에 다 분리해서 담아야 해.
6: 빨간 통에는 신문을 담고, 파란 통엔 깡통을 담고, 녹색 통에는 빈병을 담지.
7: 페파, 넌 빈병을 들고 있지? 그럼 어느 통에 넣어야 될까?
0: 녹색 통이요.
7: 맞아.
0: 와, 이거 재밌다.
7: 이번엔 조지가 해볼래? 빨간 통에 담을 신문 좀 찾아올래?
4: 조지가 아빠 신문을 재활용하려고 기다립니다.
6: 아빠가 이 신문을 다 봐야 재활용통에 넣지, 조지. 금방 볼게 좀 기다려. 에라, 모르겠다. 자, 여기 있다, 조지.
7: 신문은 빨간 통에 담으랬지, 조지? 재활용통이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다 같이 재활용센터로 들고 갈까?
0: 야호! 네, 얼른 가요!
4: 엄마는 빈병을 들고, 팔팔은 깡통을 들고, 조지는 신문을 들었어요.
6: 준비됐으면 갈까?
8: 네, 준비됐어요!
6: 그럼 출발한다!
3: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하러 가.

0: 맞아, 페퍼.
1: 깡통은 이 파란 통에 넣고요.
2: 잘했어, 페퍼.
3: 조지도 신문을 재활용통에 넣고 싶었어요.
0: 그래, 조지. 신문은 네가 한번 넣어볼래? 옳지. 오늘 재활용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지?
2: 네. 이제 집에 가요.
1: 어? 우리 차 어디 갔어요?
3: 팔판의 차가 없어졌어요.
4: 위험해, 비켜요.
3: 팔판의 차를 재활용하려고 하네요.
1: 안 돼요. 그거 우리 차예요.
4: 뭐? 이게 너희 집 차라고?
5: 네.
1: 우리 차 고장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4: 큰일 날 뻔했네. 재활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1: 네. 저희도요. 저랑 조지가 이 차 엄청 좋아해요.
0: 맞아. 우리 차도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1: 종이배 경주.
3: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팔팔랑 조지, 엄마, 아빠가 연못에 왔어요.
1: 오리들아, 안녕?
3: 오리들이 빵을 달라고 하네요.
1: 미안한데, 오리야. 오늘은 우리 빵 가져온 거 아니거든.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가져왔어.
3: 장난감 배를 가져왔군요. 조지도 장난감 배를 가져왔어요.
2: 엄마가 태엽 감아줄까, 조지?
3: 조지의 배는 태엽을 감아야 가거든요.
0: 뭐해, 조지? 태엽 감은 거 다 풀리기 전에 얼른 담가야 가지.
3: 조지는 태엽 배가 좋았어요.
1: 엄마, 제 배도 감아주실래요?
2: 페파, 네 건 태엽이 없는데?
3: 페파 배는 돛단 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 배죠.
1: 나 이 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배가 꼼짝도 안 해.
2: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지.
0: 아빠가 도와줄게, 비켜볼래? 아빠 믿지? 우리 딸 배 아빠가 있는 힘껏 불어줄게.
1: 만세! 내 배 엄청 빠르다.
3: 팔파도 돛단 배가 좋았어요.
6: 네.
3: 팔파 친구 수지도 연못에 왔어요.
7: 안녕, 페파.
1: 안녕, 수지. 우리 연못에 배 띄우러 왔어.
6: 네.
7: 난 모터보트 갖고 왔는데.
1: 그것도 태엽으로 가?
7: 아니, 이건 건전지로 가.
3: 수지의 모터보트는 건전지로 가는 배였어요. 오. 와, 정말 빠른 배네요.
7: 미안, 미안, 오리야.
3: 데니도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요.
8: 모두 안녕하세요.
0: 어서 오렴, 데니.
8: 우리 할아버지가 나 이 증기선 만들어주셨다.
0: 증기선이라 정말 독특하군요. 어떻게 가는 거죠?
9: 그야말로 증기로 가는 배지. 이 손잡이를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
3: 정말 신기한 증기선이네요. 레베카도 엄마랑 연못에 왔어요.
1: 안녕하세요. 안녕, 레베카. 우리 지금 배 띄우고 놀아. 나도 배 하나 있었으면.
3: 레베카는 배가 없었어요.
0: 아, 좋은 수가 있다. 여기 올 때 신문을 가져오길 잘했군.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뭘로 하지? 어떤 장을 버릴까? 뉴스, 스포츠, 아하, 패션.
2: 어머, 패션은 안 돼요.
0: 알았어, 그럼 경제면으로 하지. 아저씨가 어렸을 땐 말이다, 신문을 접어서 갖고 놀았거든. 이렇게 접어서.
3: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0: 이렇게 접어서 펴면 종이배가 되거든.
3: 아빠가 종이배를 만들었군요.
1: 고맙습니다, 아저씨.
3: 조지도 종이배가 갖고 싶었어요.
0: 호호, 스포츠면도 잘 안 보니까 이걸 접어야겠군.
8: 제 것도 하나만요.
1: 저도요.
0: 그래, 자.
3: 아빠가 종이배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2: 종이배 경주 할까요?
0: 종이배 경주 좋은.

0: 그렇지. 자기 배를 힘껏 불어서 여기 먼저 오면 이기는 거다. 자, 다 같이 숨 들이쉬고 이제 준비 불어. 1등은 2배. 스포츠맨은 누구 배였지?
1: 조지 배였을걸요?
2: 조지가 1등을 했네요.
3: 맞아!
1: 난 배가 좋아. 그 중에서도 이 종이배가 제일 좋아.
3: 나도 그래.
2: 모두 재밌게 잘 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3: 안녕.
1: 안녕, 오리들아. 다음에 또 봐.
2: 배 구경도 좋았지만 오리들은 자기들 연못을 다시 찾은 게 더 좋았죠.
1: 차가 너무 밀려요.
2: 팔팔은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0: 여보, 여기 감자 더 캐왔어요.
4: 아니, 이 양반이 감자는 많은데 뭐하러 또 캐와요?
0: 에이,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뭘.
4: 알았어요. 그럼 얼른 오븐에 넣고 구워요. 애들 오기 전에.
0: 시간도 많은데 뭘.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2: 팔팔 가족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5: 속도 좀 높일까요? 이러다 또 늦겠어요.
0: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직 시간은 많은데 뭘.
1: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게 하니까 그렇죠.
0: 이번엔 안 늦어. 아빠가 미리 안 막히는 길을 다 봐놨거든. 벌써 막히면 안 되는데.
2: 할아버지네 가는 길이 차로 꽉 막혀있네요.
1: 어? 이거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 차다.
2: 데니도 할아버지랑 꽉 막힌 길에 있습니다.
6: 안녕, 페퍼.
7: 안녕, 페퍼.
1: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점심 먹으러 가.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0: 벌써 1시인데 얘들이 왜 안 오지? 또 늦으려나?
4: 감자 굽는 건 다 됐어요?
0: 아니, 좀 더 구워야 될 것 같은데.
4: 네, 말씀하세요.
0: 저예요, 어머니. 지금 가는데 너무 밀려서요.
4: 걱정 마라. 우리도 아직인데 뭘. 감자에 한 맺힌 전양반 때문에. 조심해서 와라. 오는 중인데 길이 엄청 막힌대요.
0: 잘 됐네, 뭐. 시간 있는데 감자나 더 캐와야지.
4: 아유, 여보.
1: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서는 할아버지 집에 오늘 못 가겠다.
5: 누가 아니래. 샛길로 빠져볼까?
0: 계속 큰 길인데 어디로 빠져?
5: 내가 지름길을 알아요.
1: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샛길로 빠진대요.
6: 잘 가, 페퍼.
7: 잘 가라.
2: 엄마가 아는 샛길로 질러갑니다. 근데 길이 엄청 울퉁불퉁하네요.
1: 재밌다.
0: 이 길이 확실히 맞아요?
5: 그렇대도요.
1: 우리들 안녕. 우린 지금 샛길로 간다.
5: 봐요. 다시 큰 길이 나오죠?
0: 당신 말 듣길 잘했군.
1: 근데 왜 아직 댕이 할아버지 차 뒤지?
6: 안녕.
7: 또 만났네.
2: 저런. 샛길로 빠졌는데 더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4: 점심 다 됐다.
0: 아이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감자가 다 익어서.
2: 점심은 다 준비됐는데 팔팔이가 아직 안 옵니다.
0: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8: 저희 거의 다 왔다고요. 근데 아직도 길이 엄청 막혀서 기어가고 있어요.
1: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0: 집에 거의 다 왔대. 근데 아직도 엄청 밀리나 봐.
4: 그럼 어쩌죠? 이러다 음식 다 식겠어요.
0: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가서 내 술에 갖고 올게요.
2: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0: 뭐해, 여보. 여기 이 술에 점심 좀 같이 다 먹읍시다.
4: 네네, 알겠습니다.
0: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면 뭐해?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뭐.
1: 어? 할머니, 할아버지다. 술에 점심 식

0: 오시네.
1: 얘들아, 여기다. 배고프지? 점심 먹자.
0: 댄이랑 댄이 할아버지 드릴 점심도 있어요, 할아버지?
2: 음식은 많으니 다 부르렴.
3: 우와, 감자다.
2: 이 양반이 이럴 줄 알고 감자를 많이 구웠나?
1: 그것 봐.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갈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 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0: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금리를 해내지! 기가 밀다!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5: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6: 그치, 벌써 입에 침이고요.
4: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0: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4: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7: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0: 아이를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1: 그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그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0: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그래.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2: 누나!
0: 그것 봐! 맞지?
3: 기가 들떠!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0: 기가빌더 뒤쫓아! 너희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었잖아!
3: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수는 없어! 다

0: 못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 번째들은 안전해!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에?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진 녀석들, 안 돼!
2: 얘들아!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진행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이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미가밀려 임무 완수!
1: 우와,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려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8: 저게 뭐야?
6: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인부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케이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아,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키가 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키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7: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8: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9: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8: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키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0: 인사하겠죠?
11: 예, 그럼요.

0: 드디어 완성! 허리,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오버와 두 가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던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볼 변신 완료.

0: 웨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기가원 변신 완료.
1: 따라와. 불토리가 줘.
2: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0: 안 돼!
4: 아, 안 됐네.
2: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0: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출동!
2: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0: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2: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0: 나한테 맡겨!
1: 우리 보인다!
2: 우리 못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0: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3: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4: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도 터부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지대로 출발! 한글용사 아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니요!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무슨 소리야?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비리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4: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5: 결승전 경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은
6: 안녕 얘들아.
7: 안녕 얘들아.
8: 안녕 터키. 안녕 럭키.
6: 오늘 결승전 응원 준비됐어?
8: 네. 아빠가 잠자면 안 된대요.
6: 그야 당연하지. 아빠는 어디에 계셔?
9: 여기에 있지요.
6: 대단한데.
9: 모두 준비된 거지?
6: 어이 그럼 가자 마루스.
8: 잠깐, 우리 팀 색깔이 뭐였죠?
6: 밤색.
8: 밤색? 어? 보라색같이 보여요.
6: 근데 칠리는 어딨어?
10: 경기장에 있어. 프리스키가 표를 줬어.
6: 말도 안 돼.
11: 엄마가 TV에서 손을 흔들어 주실 거예요.
8: 우와.
10: 아, 있잖아 빙고. 엄마가 약속한 건 아니야.
11: 그럴 거예요. 보세요.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12: 엄마는 파란색 팀이야. 엄마 고향 팀이 파란색이거든.
13: 잘해라 블루. 우리 팀이 이길 거야.
6: 우!
8: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14: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결승전.